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0: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벌레에 취약하다고 이미 당당이님들께 고백을 했는데 보통은 뭔가를 고백하고 나면 극복할 용기가 생긴다고 하지 않던가요? 근데 이 벌레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벌레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1: 아이고 참 이를 어쩌나요.
0: 예.
1: 위로차 말씀드리자면 벌레가 일중시 눈에만 유독 많이 보이는 건 아니래요. 가뭄과 고온 때문에 갑자기 개체수가 늘거나 갑자기 나타난 곤충이 많고 이 중에는 또 농작물에 해를 주는 그런 곤충도 많대요. 도로변에 울타리로 많이 쓰이는 그 쥐똥나무. 네. 쥐똥나무에는 미국 흰불나방이 많아졌고 복숭아 과수원에는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라는 해충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제주도 감귤밭에는 아열대 출신인 볼록총체벌레, 또 노랑 알락 하늘소가 많아졌다고 해요. 상수리나무 군락지에는 굴팔이라는 애들이 또 피해를 주고 있다네요.
0: 아이고.
1: 이름도 생소하죠?
0: 네. 특히 농작물에도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쓰입니다. 게다가 당당이님들도 종종 말씀하시는 러브버그, 그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속날개가 새빨간 꽃매미, 가느다란 막대같이 생긴 대벌레, 매미나방, 뭐 열대 거세미나방 이게 맞나요? 아무튼 뭐 징그럽습니다. 게다가 농작물과 우리 인간에게 피해까지 준다면 참을 수가 없죠. 이 방송을 듣는 미래의 과학자님들, 우리 지구를 좀 부탁드리고 친환경 방충제도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벌레야 진짜 너희끼리 이렇게 알콩달콩 모여 살면 안 되겠니? 예,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아, 아야야야. 아우,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잇몸이 욱신거린다고요?
3: 뭘 먹을 때마다 부은 잇몸 때문에 불편하시다고요?
2: 치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성시대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3: 여성시대 잇몸 건강 특집은 파로돈탁스 치약과 함께합니다. 네, 토요일 여성시대 저희 벌레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2: 어쩔 수 없어요. 벌레가 늘고 눈에 많이 띄는데야 이 이상기후 때문에 이러는데야 어떡하겠어요. 농촌에도 그렇고 농작물에 해를 주는 벌레라면 진짜 반갑지 않죠?
3: 맞습니다. 네. 어딘가에는 막 메뚜기 떼가 그냥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 다 주고
2: 또 하루살이 같은 게 완전히 기차 열차에 완전히 몇 센티미터 두께로 뒤덮어서 또 그렇게 네. 가기도 하고 아니, 정말 끔찍한 우리가 보기에도 아우 좀 징그럽다 하는 그런 네. 광경들이 있더라고요.
3: 개체수가 갑자기 막 너무 많아지고 이러면
2: 재미없죠.
3: 균형이 무너지는 거니까요.
2: 그렇죠. 그렇죠.
3: 아 그리고 앞서서 열대 거세미 나방.
2: 네. 열대 거세미 나방. 네.
3: 이렇게
2: 알겠습니다.
3: 띄어서
2: 열대 거세. 미나방이 아니라 거세시킨 미나방이 아니라
3: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단어가
2: 그렇죠? 있어. 열대 거세 미나방이 아니라 열대 거세 미나방.
3: 네. 네. 어이, 그 나방 입장에서 깜짝 놀랐겠네.
2: 거세라니. 이랬겠죠? 자, 네. 오늘의 첫 사연 배달 갑니다.
3: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서구 북촌길의 고민경 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양희연 선생님, 김일중 씨.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위로를 얻던 제가 오늘은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서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사실 제게는 남들에게 쉽게 꺼내지 못한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스무 살이라는 참 예쁘고 어린 나이에 엄마를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했거든요. 저는 형제도 없는 외동딸이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참 많이도 울고 외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이 헛헛했던 제게 얼마 전 마법 같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시작은 스마트폰 중고 거래 앱인 채소마켓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상품권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같은 동네에 조건이 딱 맞는 판매자를 발견했죠. 거래 전 프로필을 보니 매너 온도가 무려 60도가 넘더라고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 싶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쿨하게 계좌이체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체 계좌에 뜬 이름 이정우.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아빠가 가장 아끼고 친하게 지내시는 형님 댁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께서 예전부터 우리 아들이 너랑 같은 아파트 산다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번쩍 났죠. 풍문으로만 듣던 아빠 친한 형님 댁 아들이 60도짜리 따뜻한 당근 온도를 가진 판매자로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설레고 신기한 마음으로 다음날 약속 장소에서 마주친 우리는 물건만 주고받는 대신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치 오랜 시간 알아온 사이처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중고 거래하러 나갔다가 제 평생의 동반자를 선물 받아온 셈이었죠. 그렇게 2년의 예쁜 연애 끝에 마침내 올해 4월 저희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6월 저희에게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닮은 예쁜 아기 새싹이가 찾아와 준 겁니다. 남편을 만나고 제 삶은 참 많이 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건 귀한 엄마가 다시 생겼다는 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신기하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와 동갑이셔요. 게다가 시원시원한 성격부터 옷 입는 센스,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저희 엄마와 닮으신 곳이 어찌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0: 성격도 저와 너무 잘 맞아서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처럼 매일 엄마 우리 딸 하며 세상에서 둘도 없는 다정한 고부관계로 지내고 있답니다. 따뜻한 시어머니의 품에 안길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무 살의 엄마를 보내고 늘 외로워하던 딸이 가여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가 당신 대신 나를 안아줄 좋은 사람들을 채소마켓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보내주신 게 아닐까 하고요. 중고거래 맞으세요? 하고 어색하게 묻던 우리가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여보 하고 부르고 시어머니를 엄마라 부르며 이제 곧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꿈만 같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를 알아보고 제 남편이 되어준 정우 씨,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시는 시어머니,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우리 새싹이까지 이 소중한 가족을 선물해준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하나도 안 외로워.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준 좋은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잘 살게 지켜봐줘. 사랑해. 두 분, 저희 식구들이 앞으로 더 예쁘게 잘 살 수 있도록 따뜻한 덕담 한마디 꼭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시고 순산 바랍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이렇게 천생연분은 어디서 만나도 그래. 만난다.
1: 희한하다 진짜.
0: 그러니까요.
1: 어떻게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던 형님 그 아들. 진짜 특별한 인연이에요. 그죠?
0: 이 정우란 이름이 물론 멋진 이름이지만
1: 네. 그걸 딱, 또 기억하고 있었어.
0: 우리 아빠 친구분 아들 아닌가?
1: 아니 그리고 또 언젠가 얼핏 우리 아들도 같은 아파트 산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까지. 야,
0: 그 모든 것들이 참. 되려고 그랬어. 두 분이 네. 만나려고 그랬어. 그죠?
1: 만날 예. 분은 언제 어떻게든 어떤 사연으로든 만난다더니.
0: 예.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으신 진짜 엄마 같은 분을 또 만나셔가지고.
1: 중고거래 해보셨어?
0: 한번 해봤어요.
1: 난 못해봤어.
0: 아 그러셨어요?
1: 근데 그렇게 재밌다 그럽디다. 재미 붙으면 그렇게 좋대.
0: 예.
1: 해보고 싶다.
0: 네. 나누실 게 많을 것 같아요.
1: 많아요.
0: 예.
1: 그렇죠.
0: 안경테.
1: 그렇죠. 안경.
0: 아 근데 그건 그렇게... 너무 디자인 보면.
1: 그렇지. 어떻게 이런 거를 사람이 쓰고 다니나 할 정도도 있으니까. 그리고 재미있고 웃음이 나고 네, 그런 거니까. 네. 네.
0: 아무튼 정말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가족을 꾸리신 거
1: 또 축하드리고,
0: 축하드리고 아이도
1: 꼭 순산하시고요.
0: 네.
1: 자,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죠.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에 당당히 남성분이십니다.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라 며칠 전부터 괜히 긴장되더군요.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얼굴과 몸 일부에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봐왔던 모습이라 뭐 저에게는 익숙했지만 솔직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 혹시 예비 처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못난 생각이 점점 커졌고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엄마, 이번 상견례는 이모가 대신 가시면 안 될까? 어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0: 그래. 이모가 가도 되지.
1: 단 한마디였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왜 그러느냐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웃어 보이셨습니다. 상견례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모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길 한참을 망설이던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0: 너 아직 모르니?
1: 뭘요?
0: 네 엄마 화상 말이다.
1: 저는 당연히 어머니가 어릴 적 사고를 당하신 줄 알았는데 이모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호기심에 성냥으로 장난을 치다가 방 안에 불길이 커지면서 혼자 갇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0: 그렇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얼굴과 몸에 심한 화상을 입으셨던 거죠. 품 안에 저를 꼭 껴안고 나온 어머니 덕분에 저는 큰 상처 없이 참 기적처럼 살아남았지만 어머니는 평생 화상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묻자 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1: 네 엄마가 그러더라. 아들이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까봐 걱정이라고.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0: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평생 부끄럽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흉터가 사실 저를 살린 사랑의 흔적이었다니. 그런 어머니를 저의 체면 때문에 상기 언니에 모시지 않았던 것이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엉엉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 왔니? 상기 언니는 잘 맞췄어?
0: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다 들었어요. 저 살리려다가 그렇게 되신 거라면서요. 순간 어머니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1: 하, 그걸 누가 말했대.
0: 저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 화상 흉터를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저였네요.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1: 너만 무사하면 됐지. 엄마는 그때 한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0: 어머니의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사회자에게 미리 부탁했습니다. 신랑 입장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하객들 앞에서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 얼굴의 흉터는 사고의 흔적이 아니라 저를 살린 사랑의 훈장입니다. 저는 한때 그 사랑의 훈장을 부끄러워했던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평생 죄송했고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엄마가 자랑스럽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화상 흉터를 가리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그 흉터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흠 하나 없는 얼굴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얼굴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평생 어머니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아가겠노라고.
1: 아,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진짜, 다행입니다.
0: 진짜 그래요.
1: 야,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신 게 어떻게 그간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는.
0: 그래.
1: 야,
0: 웃으면서 참. 그래 이모가 가자 그래. 아이고 참.
1: 그 아들이 죄책감에 시달릴까 봐 그거를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0: 네.
1: 그래도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이 알게 네. 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0: 다행이에요.
1: 진짜.
0: 오늘 두 통의 사연이 배달됐는데요. 첫 번째 네. 사연의 주인공께는 굿데이 꾸러미가 가고 또 결혼하신 이 새 신랑분께는 웰빙 꾸러미로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금 엄마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는.
0: 그럼요. 그럼요. 정말 이런 사랑이 어딨어. 아이고, 첫 번째 사연도 굉장히 이 고민경 씨도 좋았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연 이 신랑 새 신랑분도 참 좋았어요. 이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네.
1: 맞습니다. 아우, 부모님 생각하면 아마 이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은데요. 빛과 소금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으시고요. 저희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

0: 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0: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밤새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기 동부, 강원권과 충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철원과 화천, 춘천, 홍천 지역으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침수와 산사태 우려가 큽니다. 하천이나 계곡 주변으로는 출입을 삼가해야겠고 도로 하위 차로에는 물웅덩이가 많으니까 차량 이동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과 수도권에 30에서 100mm 이상, 강원권은 100에서 150mm, 충청권에는 최대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내린천 휴게소 부근 사고 발생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간은 법의 도움이 필요한 당당이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옆집 변호사.
1: 답답한 마음을 벅벅 개운하게 긁어주시는 분이죠. 법조계의 효자손, 법손이. 신민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네. 뭐 옛날 사극에 나오는
0: 이름 같죠? 네. 법손이.
3: 어슴 이름 같은 게 아닌가. 법손이. 법손아.
1: 예. 네,
3: 신민영 법손. 변호사 왔습니다. 법손이.
1: 예. 근데 지금 기러기 생활 중이시잖아요.
3: 네.
1: 등 가려울 때 어떻게 하세요 이제?
0: 효자손이 있잖아요.
3: 네. 법손이 얘기에서 등 가려운 것까지 왔네요.
1: 네.
3: 네. 제가 요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1: 그러니까 남의 시원한 부분은 긁어줄지언정 맞습니다. 본인 등 가려울 때 이제 어떡합니까?
3: 아, 그거 진짜 고민이에요.
1: 예.
3: 나이는 먹어서 가려운 데는 느는데 유연성이 떨어져서 등에 손 안 닿는 것이 들어서 고민이었는데
1: 예.
3: 이거 혹시 좀 효과적인 해결책이 없을지 당당이님이 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 진짜 그거 써야죠 뭐.
0: 효자손
1: 써야지 뭐. 어떻게?
0: 난 그거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등에 파스 붙이는 게 더 애달퍼.
1: 아.
0: 파스를 네. 일단 다 열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 놓고
1: 바닥에다 놓고 그죠?
0: 등에 딱 하고 누워서 파스를 붙인다는데 참 진짜 안타깝죠.
3: 네, 배워가네요. 네. 네.
1: 어디 쑤시는 게 없 쑤시는 데 없도록 잘하세요.
3: 네. 건강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자, 당당이님이 보내주신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가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 중에 성인 남성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0: 아이고.
1: 사고 당시 아이가 뒤에서 부딪힌 상황이라 저희 아이가 가해자, 상대방이 피해자가 됐는데요. 상대방의 진단은 전치 2주로 일반 타박상과 염좌 정도였고 아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이 적다면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했고요.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보험에서 지급하는 합의금 외에 별도로 더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게 맞을까요? 하셨어요. 아이가 앞에 가던 이제 성인 남성 뒤를 예, 부딪힌 거죠.
3: 그렇죠.
1: 네.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이 좀 다쳤는데 그래서 드러났던 보험에서 이제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적다.
0: 네, 네 예.
1: 더 줘라.
3: 그렇죠. 예.
1: 안 주면 민사 소송 간다.
3: 네.
0: 그러니까 추가 합의금을 더 내라 하는 얘긴데.
1: 예. 일단 차근차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이거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예요?
3: 아,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오늘 제가 발음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 예.
3: 어쨌든 그 설명을 드리면 실수로 일상생활 중에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0: 네.
3: 뭐 신체적 손해라든지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이때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그 대신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1: 네.
3: 그래서 딱 사형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0: 네.
3: 그래서
0: 네.
3: 뭐 자전거를 타다가 아니면 인라인 스케일을 타다가 행인을 다치게 하거나
0: 네.
3: 아니면 식당에서 뭐 종업원의 손을 탁 쳐가지고 뭐 이게 뭐 국물이라는 일이 네. 쏟아져서 네.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혔거나
0: 그렇죠.
3: 보험은 어디까지나 나를 보조해주는 역할일 뿐이지 내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1: 아,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네. 보험금은.
3: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일상생활에서 손해를 가했으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부모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민법

0: 55조의 규정이 있는데 그럼 배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상대방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 입은 직접 손해. 그러니까 그 피해자의 지갑에서 나간 손해죠. 네. 치료비라든지 아니면 물건값 같은 거. 이것도 배상을 해야 되지만 하나 자주 놓치신 게 소극 손해도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1: 소극 손해?
0: 네. 소극 손해란 뭐냐. 원래대로라면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왔어야 되는 돈인데 네. 그 사고로 인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보통 다치면 일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친 기간만큼 소득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소극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소극 손해 역시도 배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0: 그렇죠.
1: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로 그럼 좀 줘야 된다는 얘기죠.
0: 그래서 합의금이 얼마나 나오진 모르겠는데 합의 보험에서 나오는 합의금은 어디거나 보조장치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독 의무자인 그 부모님이 배상을 해줘야 되고 배상 범위는 상대방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셔서 만에 하나 이 합의금이랑 그 액수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하면 상대방 실제로 민사소송 들어올 수도 있어요.
2: 오. 상대방이요?
0: 네.
2: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 하면 어떤 대응을 하면 좋겠어요?
0: 보통은 이제 그 상대방이 산정한 피해액이 맞냐 이게 다툼이 벌어지죠.
2: 그렇죠.
0: 지금 사연을 보니까 어쨌든 아이가 실수를 해서 가해를 한 건 맞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쟁점은 상대방의 피해액이 얼마냐인데 제가 볼 때는 소송까지 가실 거 없이 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지금 합의금 금액이랑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2: 네.
0: 그러니까 배상을 해주신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보험은 보험일 뿐이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책임.
1: 그렇군요. 그러니까 굳이 민사소송까지 가려는 그렇죠. 거는 하지 마라.
0: 네. 예. 어쨌든 누군가 피해를 입었으면 배상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 그 배상 범위는 보험금이 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입은 적극 손해, 소극 손해가 기준입니다.
1: 네. 혹여 이게 요구가 너무 크다.
0: 네.
1: 예. 네. 말도 안 되게
0: 네.
1: 과하게 좀 무리하게 요구한다
0: 네.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거예요?
0: 그럼 민사소송 좀 걸라고 얘기를 해야죠.
1: 차라리 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 가자.
0: 그렇죠. 제3자이고 전문가인 법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걸러줄 거예요.
2: 네.
1: 아유 그렇군요. 자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 imbc.com 여성시대 홈페이지 옆집 변호사방에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상담 사연은 문자와 미니로도 받습니다. 문자 번호 샵800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은 무료입니다. 이제 상담 편지 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19년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우리 회사는 일반 회사와 조금 다르게 산에 아파트가 있어서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고 친한 사람끼리 단체 문자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회사 내에서 한 여직원과 남직원이 지나치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 직원인데 여직원은 기혼자고 남직원은 미혼입니다. 그 일을 본 뒤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두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 한다는 점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회사에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들이 있는 단체 문자방도 나왔고 지금도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쾌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목격한 사실을 그 여직원의 남편에게 알리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둘째, 회사 인사팀이나 감사부서에 사실관계를 제보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셋째, 회사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한 직원으로서 제가 참고 넘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괜히 나섰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옆집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하.
0: 이런 일 많죠.
2: 네. 네.
0: 본인들만 모르지 사실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복사기 빼고는 다 알고 있다.
1: 아이고야. 네. 실제로 이제 사내 불륜을 목격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회사에서.
2: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나서야 되나? 이거를 그 남편한테 말할까? 이러다가 괜히 법적으로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시는데
1: 네.
2: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0: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당당이님 본인이 문제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사내 불륜 커플이라고 할게요. 네. 이 불륜 커플이 문제될 수 있을지인데 먼저 그 둘 불륜 커플이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없지 그거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1: 네.
0: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첫 번째 일단은 이렇게 불륜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불륜 상대방의 경우에는 법적인 배우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상간소송이라 그러죠.
1: 네.
0: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피해액 같은 경우 뭐 2천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상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하나 회사 내에서 이렇게 불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징계 사유가 된다.
0: 네.
1: 그러면은 저 이제 보신 우리 당당이분 입장에서는 회사에 예 이런 걸 뭐 좀 알릴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뭐 네. 징계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알리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하나 가족 집에 알리는 거 그 문제된 사람이
1: 여기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
0: 이거 역시도 문제될 게 없죠. 네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1: 네.
0: 다만 조심하실 거는 이렇게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가정에 조심스럽게 제보하는 것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1: 예.
0: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회사 내에서
1: 네.
0: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이요?
0: 맞습니다.
1: 아.
0: 명예훼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사실을 유포해서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
1: 네.
0: 다만 사실인 경우에는 이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유포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봐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걸 제보하는 걸 넘어서 누군가의 사내 불륜을 좀 안에서 그 사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걸 공공의 목적이라 보기는 힘들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하나 사연의 경우는 어쨌든 그 당사자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긴 한데
2: 그렇죠.
0: 보통 이렇게 불륜 얘기하는 거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정황만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문제 됐을 때 이 얘기하는 사람이 본인이 그 불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이건 허위 사실 유포한 것밖에 안 돼요.
2: 그렇구나.
0: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기준은 좀 상당히 쿨하다고 좀
1: 예, 법원이 예, 쿨하게 예, 기준을 정하고 있나요?
0: 네. 징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 네.
0: 이게 항상 징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 대법원이 여기 대해서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1: 93년도면 네. 꽤 옛날입니다.
2: 오래됐네요.
0: 맞습니다. 벌써 한
2: 33년
0: 40년?
2: 네.
0: 30년 됐죠. 이건 원칙적으로 사생활로 봐야 된다.
1: 이야, 93년도에도 그런 네. 게 나왔어요.
0: 그래서 네. 이거를 회사가 원칙적으로는 징계할 수가 없다. 하지만 불륜이 어쨌든 회사의 그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면 그때서야 예. 회사가 예외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0: 네.
1: 처벌할 수 있다.
0: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생활이니까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 징계를 인정했는지 좀 살펴보자면
1: 예.
0: 교사끼리 불륜한 경우가 있었어요.
1: 교사.
0: 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인데
2: 네.
0: 교사라는 특수한 지위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어느 한쪽 과정이 좀 파탄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런 경우는 징계가 정당하다라고 봤고 또 하나는 그 사내 불륜을 한 걸 넘어서서 이제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막 진정 같은 걸 한 거예요. 가짜로. 이런 경우에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 자체에 대해서는 회사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게 무려 93년도에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2: 네, 그럴 것 같아요.
1: 야, 그러니까 우리 사연 주신 분도 아, 당연히 불쾌하죠. 그런 일을 목격하고 심지어.
2: 그런 거 못 참는 분들이 계시잖아.
1: 네, 아 내가 저 사람들과 직장 동료라고 내가 계속
2: 그쵸,
1: 네, 일을 해야 되나.
0: 아주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싫다.
2: 계속 신경을 긁지. 그래도 이게 잘못하면 괜히 허위 사실 유포가 되고 하니까
0: 네.
2: 고착화질 수 있고
0: 네, 네. 맞습니다. 회사에 제보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동료들끼리 얘기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다.
1: 네.
0: 제보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사생활에 그치면 징계가 안 될 수도 있다.
2: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상담으로 가보죠.
1: 네.
2: 얼마 전 친한 지인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 내 집에 전처가 와 있어 한 달째 나가질 않는다.
2: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거 무슨 괴기스러운 삼류 드라마 같은 얘기인가?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사연은 너무나 잔인한 비극이었습니다. 지인은 젊은 시절 오직 사랑 하나만 믿고 전처를 만나 남들만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아 10여 년을 평범하게 살았죠. 그러다 지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륜, 그 통속

0: 법적 이유로 가정이 깨졌습니다. 이혼 과정이 순탄치 않았지만 재산 분할을 끝내고 아이는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육비만큼은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새 가정을 꾸린 지인은 눈치도 보였고 새 가정에 아이가 생기자 첫째 아들에게 소홀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양육비 지원도 끝났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겨우 25, 꽃 같은 나이의 아들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던 전처가 지인의 아파트 앞에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전처를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지인은 일단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처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 이제 25인데 겨우 이 세상에 없어. 저녁이 됐는데도 문을 열고 들어오질 않아.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도 안 나. 지인 역시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그녀를 위로했고 밤새 달랬습니다. 그렇게 슬픔을 나누고 나면 비극도 조금은 정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전처가 집에서 나가질 않는 겁니다. 처음 사나흘은 자식 잃은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했어요. 현재 아내에게도 무릎을 꿇고 양해를 구했죠. 하지만 그 기묘한 동거가 10일 20일 이제 한 달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와 아이가 버젓이 살고 있는 집에서 네 사람의 숨막히는 동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은 설득해보고 사정도 해보고 참다 못해 모진 막말까지 퍼부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앗아간 세상이야. 난 지금 심신이 다 망가져서 한 발짝도 나갈 기력이 없어. 내가 어디로 가란 말이야? 가장 무서운 건 전처가 툭하면 던지는 극단적인 암시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봐 무작정 쫓아낼 수도, 그렇다고 전처를 상대로 경찰을 부르거나 물리력을 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인의 집은 매일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부메랑이 되어 현재의 가정을 부수고 있는 이 상황. 지인은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잔인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와, 지금 가장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건 전처가 집에서 안 나간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물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이럴 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법적으로 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예. 이 전처분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0: 맞아요.
2: 네.
1: 참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죠. 이렇게 찾아오신 건가?
0: 아니 뭔가 마음이 다 망가진 거지. 재적이 아닌 거예요.
2: 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률 얘기 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송구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제 역할이니까 예. 법적으로 냉철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태고부름죄. 전처가 그 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1: 퇴거불응죄.
0: 그러니까 네. 나가는데 안 나간다.
2: 네.
1: 안 나간다.
2: 퇴거불응죄는 일단은 들어올 때는 정당하게 들어왔어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 주거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가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안 나가고 버티는 거를 처벌한 조항이에요. 보통 네, 가게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는 손님들 있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가게 주인이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계속 소란을 부리면 그 퇴거불응죄가 많이 성립을 합니다.
1: 그래요. 그러면 뭐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서도 체크아웃 시간 됐는데도 안 나가고 버틴다. 그럴 때도 이런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2: 바로 그렇게 성립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퇴거 요구가 있었고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데도 상당한 시간, 합리적인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나가면 그때서야 성립을 합니다.
1: 네.
2: 실제로 모텔에서 퇴거를 안 해가지고 퇴거불응죄 성립한 사안을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1: 네.
2: 손님이 이제 그 전날 밤에 투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좀 소란을 굉장히 피운 거예요.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호텔 측에서 모텔 측에서 내일 12시가 퇴실 시간인데 12시에는 무조건 시간 맞춰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숙객이 그 다음날 12시가 돼서도 안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는 범죄 현장이다. 뭐 당장 국과수를 불러달라고 횡설수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요. 알고 보니까 이 손님은 그 마약 투약을 해가지고 이제 퇴실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0: 이렇게 해서 경찰까지 다시 출동을 했는데 그 객실 안에서 2시간 50분을 버틴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퇴거 불응지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처벌이 됐는데 사안에서 보실 수 있듯이 퇴거 요구를 받고 보통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면 퇴거법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근데 사실 이 전처가 주거 침입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 남편께서 전 남편이 들인 거 아니에요 집에.
2: 그렇죠.
1: 너무 딱해 보이니까.
0: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주거 침입죄와 퇴거 불응죄의 차이예요.
2: 그래요.
0: 네, 주거 침입죄는 처음부터 허락 안 받고 무단으로 들어오는 게 주거 침입죄인데.
2: 예.
1: 들였잖아요.
0: 네. 퇴거 불응죄는 바로 그 경우에 성립하는 겁니다. 일단은 들였는데 이제는 나가달라고 했는데 안 나갈 땐 퇴거 불응죄입니다.
2: 아,
0: 네. 그래서 네. 네.
2: 지금 상황은 딱 퇴거 불응죄에
0: 맞습니다.
2: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퇴거 요구,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해야 가장 좋을까요?
0: 보통은 이제 사건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증거를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증거를 남겨놔야 되잖아요.
2: 예.
0: 그래서 동영상 같은 걸 켜놓으시고 이제는 좀 나가달라.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고 하면 동영상을 찍으면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다라는 네.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2: 그게 안 되면 이제 뭐 경찰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렇구나. 이게 대화로 전달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그 아내가
2: 네.
1: 극단적인 암시를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눈앞에 뭔 일이 벌어질까 봐.
2: 전처가.
1: 예.
2: 예.
1: 아니. 그렇죠. 전처가 툭하면 던지는 그 극단적 암시 때문에 이 물리력을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뭔가 이 조마조마한 상황인데.
2: 야 그렇다고 이 불편한 동거가 한 달째 있다는 거는 네. 지금 또 아이도 있고.
1: 그러니까 네, 그 이건 정말.
2: 아유 참.
0: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역할이 법적으로는
2: 퇴거불응죄 네,
0: 퇴거불응죄에 성립하는 상황이고
2: 네.
0: 민사적으로는 명도소송이라든지 인도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좀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다 보니까 네, 법적인 방법 말고 좀 대화라든지 아니면 치료를 좀 그 전처께서
1: 치료
0: 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치료가 필요해. 지금 너무나 정서적으로 균형이 다 깨져
0: 그렇죠.
1: 있어요.
0: 그렇죠. 자식을 네. 네, 다 키운 자식을 앞세웠으니까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2: 네. 자, 퇴거에 관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 이건 개인 소유 공간에서만 요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0: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거라든지 아니면 관리하고 있는 공간, 그러니까 보통 가게 같은 경우죠. 이런 네. 경우에서 관리자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2: 예. 이제 변호사님 나가주셔도
0: 네. 괜찮죠. 퇴거 시간이 됐군요.
1: 정말.
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여기가 저만의 공간은 아니지만
0: 네.
2: 예.
0: 관리자께서 욕을 하시니까 아닙니다. 피디님이 나가달라고
1: 해요. 관리자는 아니죠. 네. 우리 둘 다다.
2: 네. 아니 저도 여기 한 시간 후에 또 나갈게요. 저 네.
0: 같이 나가시죠.
2: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8: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8: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7: 에어렉스.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0: 네, 토요일 여성시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옆집 변호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뉴스 후에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1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책방지기 박독자입니다. 제 서점은 동네 한켠에 정겹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립서점은 주제를 가지고 책의 향기와 더불어 문화를 팔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책방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도 있는 법입니다. 이 둘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삶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제가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T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은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4: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5: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기 연천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필승교 수위가 하천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를 넘어섰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에 따르면 필승교 수위는 오전 8시 10분 1m, 8시 50분 기준 1.1m로 상승 중입니다. 남북 공유 하천인 임진강은 유역의 약 60%가 북한에, 나머지는 남한에 해당합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강원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서 달리던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버스 승객 12명 중에 6명이 스스로 탈출했고 나머지 6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이 중 승객 4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 은평, 마포구 등에 침수 경보가 내려졌고 동부 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의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새벽 4시 50분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산림청이 수도권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 도봉구는 각각 산사태 주의보와 산사태 예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8시부터 오늘 아침 6시 기준 소방장비 90대와 대원 등 334명이 투입돼 80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주택 침수 등 25건, 도로장애 43건, 기타 12건 등입니다. 새벽 3시쯤 김포 원산리 공장이, 4시 20분에는 부천 단독주택이 침수됐고 김포 양촌읍 풍무동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80에서 150mm, 강원 100에서 150, 충청과 경북 50에서 100, 전북 30에서 100, 전남 30에서 80mm 등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 충남 북부는 많은 곳이 200mm의 비가 예보됐고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30도 등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최근 몇 년 사이 호캉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정상 멀리 가기 힘든 사람이 호텔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건데요. 그런데 국내외 일부 지역에는 사람이 아닌 곤충을 위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로 갈 곳을 잃은 꿀벌과 나비를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거죠. 나뭇가지를 비롯한 자연물로 곤충이 머물 집을 만드는데요. 덕분에 개체수를 지키는 건 물론 시민들의 생태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곤충들이 찾아와서 힐링하는 공간,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잘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9: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3: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3부 양희은입니다.
14: 김일중입니다. 무더운 여름일수록 한 가지 음식으로 몸보신을 하는 것보다 여러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죠. 노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익숙한 노래만 반복해서 듣기보다 가끔은 오래된 명곡도 처음 만나는 노래도 편견 없이 듣다 보면 마음은 더 여유로워지고 감성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3: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좋은 음악들로 꽉 채워볼게요. 여성시대 명곡 극장.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8001 우물정 8001번이나 미니로 사연과 더불어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다운받아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4: 자,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시간, 여기는
13: 여성시대입니다.
1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1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7: 든든한 내일로요.
16: 네?
1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6: 제대로 가시네요.
1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20: 건강해.
1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0: 건강기능식품.
2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듣는 순간 심장이 찌르르르 떨리는 음악.
2: 접어든 추억의 한 페이지가 차르륵 열리는 신청곡만 상영합니다.
1: 여성시대
2: 명곡 극

0: 자, 미니로 박찬후 님이 주신 명곡부터 만나봅니다. 평소엔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만 듣다가 오늘은 모처럼 집에서 듣고 있어요. 그것도 카세트 테이프가 같이 붙어있는 옛날 라디오로요. 폰으로 들으면 음질도 좋고 편하겠지만 굳이 라디오 안테나를 요리조리 손봐가면서 말이죠. 명곡 극장은 이렇게 레트로 분위기로 들어야 제맛 아닌가요?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1: 네.
0: 야, 이 레트로 감성 좋죠.
1: 와. 예. 저희 집에서 들으면 꼭 이래요.
0: 안테나를 요리조리 맞춰야 됩니까?
1: 뭐 그냥 안 맞춰도 지지직 하면서.
0: 그래요?
1: 난청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0: 네.
1: 이렇게 하면 또 맞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지지직거리고 하여튼 너무 곤란해요. 일산 고향 그쪽이 그래요.
0: 그래요.
1: 네.
0: 하지만

0: 미니로 들으면 뭐 이제
1: 깨끗하죠. 어디서나 깨끗하죠. 미니가 정말 고마운 거예요.
0: 맞습니다.
1: 세계 어디서나 들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굳이 라디오 안테나로 듣고 계신 우리 박찬우님의 신청곡
1: 네.
0: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듣겠습니다.

0: 야, 추억이 새록새록. 장동건, 최진실, 김찬우, 전도연 씨의 20대 모습이 촥 떠오르는 그 드라마거든요. MBC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거기에 OST였잖아요.
1: 그래요.
0: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 듣고 왔습니다.
1: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요새는 청춘 드라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잖아요.
0: 네네. 청춘 드라마가 진짜 없다. 이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딱히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참 그리워. 그때 그래서 대학생을 정말 꿈꿨었는데 아 나도 저런 대학생을 해야지. 그리고 이 드라마 당시에 장동건 씨의 미남 뭐 이거는 진짜 두말할 것도 없지만 김찬우 씨가 진짜 문 남성들의 네. 롤모델이었어요.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 오, 그 쾌활한 그 막 그 성격

0: 네. 막 이러면서 어. 김찬호 씨도 인기 진짜 많았는데. 아, 생각난다.
1: 네.
0: 예.
1: 하여튼 대학 캠퍼스를 배경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9115님이 어떤 노래를 또 청해 오셨을까? 저는 평상시에도 항상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을 합니다. 어딜 가도 노래를 시키면 거절은 잘 안 합니다.
0: 저도요.
1: 총 동창회 체육대회에서도 각 기수 장기 자랑할 때 노래하라 해서 시원하게 한 곡 불렀죠. 근데 요즘은 그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도 마음도 옛날 같지가 않네요. 그래도 매일 여성시대 들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윤신의 인생이란 듣고 싶어요. 어우, 이분 정말 일종 씨만큼이나 흥이 많다. 어딜 가도 노래 불러 노래해 노래해 그럼 거절 안 하고
0: 거절 안 네. 하시는데 근데 참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도 마음도 옛날 같지 않다는 그 말씀도
1: 예. 그러게
0: 그럼에도 이렇게 콧노래로 흥얼거릴 수는 있으니까 우리 또 노래를 사랑하는 우리의 입장에선 그죠?
1: 네 그럼요. 예. 그리고 콧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노래 잘하는 거예요.
0: 어 그래요?
1: 그럼요. 힘을 빼고 하잖아요. 콧노래를 누가 막 핏대를 올리면서 부르진 않거든요. 그 힘 뺀 그 노래가 진짜 노래예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만!
0: 아 그래 높게 안 올라가네. 코로 하니까 지금 김경호 씨 노래 했거든요 제가. 언젠간 그가 나를 이거 했는데 안 올라가네. 예.
1: 이 노래에 대한 로망과 이 흥을 어쩔 것이냐.
0: 나이가 들어선지 예전 같지 않습니다.
1: 네.
0: 자 저와 비슷한 감성을 갖고 계신. 예, 우리 9115님의 신청곡 윤신의 인생이란 듣겠습니다.

0: 네, 9115님의 명곡 윤신의 인생이란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참 좋아요. 이렇게 옛날 윤신의 씨 목소리를 들으면 윤신의 모습도 떠오르고.
0: 네.
1: 네. 그 보통은 굉장히 얌전해요. 무대 뒤에서는.
0: 아, 그러시고.
1: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정신 집중하는 순간이겠죠?
0: 예.
1: 그러다가 이제 무대에 나갔다 하면 폭발하는 그런 와. 에너지가 있죠.
0: 네.
1: 네.
0: 오, 멋지시다.
1: 근데 하여튼 이분이 뭐 요새는 뭐 시원하게 한곡했지만 이제는 몸도 마음도 옛날 같지 않다 그러셨는데 이 날씨 때문 탓도 있어요. 날씨 탓도.
0: 네, 네.
1: 나이 때문에 늙어서 뭐 이런 생각 그냥 흘려보내시고 이제 이 날씨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자연스럽게 네 이제 지내고 나서 가을이 되면 또 다시 예전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을까
0: 맞아요?
1: 싶어요.
0: 네네. 예 이렇게 조금 덥고 습한 날씨에는 좀 신나는 노래도 함께 하시면서
1: 네.
0: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여성시대 명곡극장 이번에는 9909님이 주셨는데요. 저는 24년차 교사입니다. 요즘 드라마 참교육 덕분에 교직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안아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누적된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아이고야.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범생이로 누군가와 다툼 없이 평생 자기 일에 성실히 해온 사람들인데 다들 매번 민원으로 지적을 받으니 고된 날이 많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중에 저는 다시 기초로 돌아가자 결심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잘하는 영어와 AI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건데요. 변화하려는 제 노력에 아이들도 반응을 보이면서 요즘은 엄하지만 재밌는 선생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 나이 48, 저도 곧 독수리처럼 훨훨 날 수 있겠죠?
1: 그럼요.
0: 힘든 시간 속에서 하루에 한 번은 저를 일으켜 날게 해주었던 노래 신청을 해봅니다 하시면서 임재범의 비상을
1: 아 좋죠
0: 신청해 주셨어요.
1: 네.
0: 아 정말 이 현직에 계신 교사님이신데
1: 그러게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라니 참 얼마나 쌓인 게 많으실까.
0: 그러게요.
1: 와.
0: 하지만 그 민원 때문에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네. 내가 이 터널을 내가 지나가 보리라. 예, 우리 학생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계십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 정말 최고.
1: 최고
0: 힘내시길 네. 바라고요. 독수리처럼 정말 훨훨 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노래 임재범의 비상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4부로 다시 올게요.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2: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1: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2: 조심해. 걱정 마요.
1: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2: 천천히 와.
3: 할 수 있어.
1: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2: 천천히 오라니까.
3: 괜찮아요.
2: 괜찮긴 뭐가 괜찮아.
1: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예, 119죠?
2: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는 80에서 150mm, 강원권에는 최대 250mm 이상, 충청권에는 최대 50에서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차량 이동이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일찍에서 금천으로 짧게 밀리고요.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화도 분기점, 수도권 제1순환선 중동 구간에서 양방향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인생의 명장면마다 배경음악처럼 깔려있는 추억의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노래 취향대로 끌리는 대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세요.
0: 자, 4부 첫 곡은요. 4922님의 명곡인데요. 얼마 전 친구와 기차 여행을 다녀왔어요. 기차 안에서 친구가 넌지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사춘기 아들에게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빛나길 응원한다며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더군요. 오. 처음엔 읽고 싶던 아들이 한 달쯤 지나자 이제는 먼저 엄마를 응원하는 문자를 보낸다면서 저보고도 해보라고 권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어요. 요즘 성적이 잘 안 올라 지쳐있는 고2 우리 아들 사춘기라 서먹해서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 부담 없는 작은 응원 문자를 보내며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을 빌려 아들에게 제 진심을 크게 전하고 싶어요. 아들, 매일 애쓰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서 많이 답답하지? 엄마가 그 마음 다 알아. 낙심하지 마. 지금 걷는 이 고단한 발걸음이 결국 널 가장 빛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렇게 믿어. 아들, 사랑해. 하시면서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해 주셨습니다.
1: 이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아드님은 잘 해내실 거예요. 이것처럼 좋은 응원이 어디 있겠어요.
0: 맞아요. 처음에 한두 번 혹은 뭐 일주일 정도만 하고 그치면 사춘기 아들 뭐야 뭐 보냈다고 뭐 답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처음엔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기. 우리 아들의 그 반응에
1: 네.
0: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예 정말 저 친구분의 아들처럼 또 넌지시 우리 엄마에게 다시 답장을 하는
1: 그렇지
0: 또 그런 아들이 될 거예요. 수도 있으니까
1: 네네 네.
0: 예 정말 엄마가 이렇게 매번 응원을 보내주면 또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리고 신청해주신 이 악뮤의 노래도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1: 너무 좋죠. 네 예.
0: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1: 이야.
0: 이렇게 시작을 하는 노래입니다.
1: 아유, 악뮤의 그 수연이하고
0: 네네.
1: 그 오라버니
0: 찬혁이.
1: 찬혁이의 그 뭐랄까 형제애.
0: 예.
1: 참 찐 남매인데 그 참 아름답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동생을 결국엔 살려냈잖아요.
0: 맞습니다.
1: 하염없이 깔아앉아 있었던 때가 있었죠.
0: 손잡고 함께 끌어올려 줬죠.
1: 좋아 좋아. 아주 네. 아름다워요. 네.
0: 자, 바로 그 악뮤의 노래
1: 들어보겠습니다.

0: 기쁠 땐 들으면서 춤을 추고 슬플 땐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노래 신청하시면 상영해 드립니다. 여성시대 명곡극장.
1: 5966님의 추억 속 명곡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만 가면 각 반에 꼭 룰라 역할을 맡은 애들이 있었어요. 네, 참고로 저는 피부가 까무잡잡해서 늘 체리나 담당이었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며 신청해요.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0: 아, 싸바싸바. 예. 싸바싸바. 저보다 조금 연배가 밑에시네. 예, 후배님이시네. 저는 이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수학여행 가면 죄다 이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를 예,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4525님의 신청곡 UP의 바다까지 저희가 두 곡 듣겠습니다.

0: 야, 두 곡 다 명곡이죠.
1: 네.
0: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에 이어서 유피의 바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1: 유피의 바다 신청하신 4525님은 아이들 방학 때문에 즐거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저희 아이들 방학 시작입니다. 어딜 가야 아이들을 까무잡잡하게 잘 그을려서 돌아올지 벌써 고민이네요. 일중 씨는 아들들이랑 어느 바닷가에 많이 가셨을까요? 그러셨는데
0: 저희 뭐 서해도 갔고 동해도 막 갔고 그랬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
1: 아, 두루두루 좀 소개해 주세요. 서해, 동해.
0: 서해 쪽은 말고. 아무래도 이제 갯벌 체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맛 쪽에도 잡으러 다니고.
1: 그러면 서천 뭐 이쪽에?
0: 네네. 아니면 태안 쪽 이런. 데.
1: 태안 쪽에. 예예. 예, 예. 좋아요.
0: 그리고 동해는 확실히 뭐 많잖아요. 뭐 속초, 양양 뭐.
1: 그런데 네, 다 가셨어요?
0: 뭐 이런 게 다 썼죠.
1: 아이고,
0: 꼬맹이 때는 그렇게 갔지. 예, 그래서 같이 튜브 타고 놀고 동해에서는. 그래.
1: 네.
0: 지금은 이제 같이 안 다니니까 고맘 때 많이 다니셔야 돼요.
1: 맞아요.
0: 네.
1: 더 이상 이제 부모랑 어디 가지 않을 나이가 또 금세 다가오니까.
0: 맞아요. 네? 그때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변에 잠깐만 풀어놔도 얼굴 타는 거야. 뭐 금방 타지 뭐.
1: 네. 그렇죠.
0: 그래도 래시가드는 그 래시가드 맞죠?
1: 래시가드 같은 거에 어, 타지 않게.
0: 옛날 우리 어렸을 때처럼 막 등어리 타.
1: 아우 타갖고 껍질 벗겨 물집 생기고 뭐 그때만 해도 무슨
0: 아무것도
1: 뭐 알로에 젤이 있길 해요. 아유. 뭘 그런 게 있길 해. 예. 끙끙대고 잠 한 잠 못 자고.
0: 예.
1: 네.
0: 지금 그러진 않으니까.
1: 그렇게
0: 선크림 잘 발라서 노릇노릇하게 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1: 네. 자 다음 명곡은.
0: 0135님의 명곡 네. 소개해드릴까요?
1: 오랜만에 쉬는 일요일이에요. 이 노래를 들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마음만은 저 멀리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 같이 듣고 싶어요.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0: 저는 이 곡을 캘리포니아 가면 꼭 들어야지.
1: 아 그래요?
0: 예예. 예.
1: 네 그 저 추운 뉴욕에서 겨울을 보내면서 이 마마스 앤 파파스 멤버 중에 그
0: 아~
1: 두 사람 부부
0: 네.
1: 캘리포니아 출신들이 캘리포니아를 그리워하며 만든 곡이래요.
0: 캘리포니아는 뭐 따뜻한 곳 아니니까.
1: 아, 그럼.
0: 예.
1: 그런데 이 노래가 이제 70년대에 저희가 DJ 할 때 많이 틀었는데 이게 90년대 때 또 다시 살아났잖아요.
0: 아, 그때 그 영화 중경삼림의
1: 네, 맞아요.
0: OST로 맞아. OST로 흘러가지고
1: 네.
0: 네, 그때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1: 자, 그래.
0: 지금 우리 마음만은 캘리포니아다. 예. 늘 20도 정도의 적당한 기온.
1: 그늘에 들어가면 선들선들하고 햇빛에 가면 습하지 않고
0: 습하지
1: 건조한
0: 않고.
1: 더위.
0: 네네. 네.

0: 자, 그 노래 광고 후에. 네. 광고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성시대입니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큐레 큐레.

0: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가 방송됩니다.
4: 자, 토요일 아침 여성시대 오늘 끝곡은요. 0135님의 신청곡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 마음만은 여행하게 만드는 노래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 들려드리면서 물러갑니다.
5: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봬요. 여러분 안녕히.

0: MBC 라디오 생명 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다양한 볼거리가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선수들의 유니폼을 구경하는 재미죠.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오른팔 소매에 공식 엠블럼 패치를 달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데뷔 패치입니다. 금빛 월드컵 로고와 함께 데뷔라고 새겨진 이 패치는 월드컵 본선에 처음 출전한 선수만 데뷔 전 단 한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과와는 상관없이 오롯이 처음을 기억하는 마음.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도 결과가 전부는 아닌 것 같죠?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아름다운 동...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 태백장사 노범수 선수입니다. 저는 통산 25번 장사에 올랐습니다. 노범수가 또 장사에 올랐다고 사람들은 제 별명을 노또장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 역시 슬럼프라는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이대진 감독님과 이진영 코치님께서 옆에 계셨습니다. 옛날 노범수로 돌아가자, 좀 즐겨라, 나 씨름장에 올라가면 여기는 놀이공원에 온 거고 놀이터에 온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덕분에 다시 운동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기분이 들 때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반드시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도움을 청해보세요. 누군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 꼭 있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에세이.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밤새 서울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서, 은평, 마포구 등에 침수 경보가 내려졌고 동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새벽 4시 50분 목감천 서울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0: 산림청이 수도권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한 가운데 은평 도봉구는 각각 산사태주의보와 예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주택 침수 등 25건, 도로장애 43건 등입니다. 새벽 3시쯤 김포 원산리 공장이 4시 20분에는 부천 단독주택이 침수됐고 김포 양촌읍 풍무동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5시 46분에는 양평읍 단독주택 주변으로 나무가 쓰러졌고 아침 6시 30분 가평 상천리 일대 도로에 산이 무너져 도로 쪽으로 돌이 내려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새벽 5시 35분에는 파주 적성면 하천 다리 아래에서 캠핑하던 40대 여성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증거인멸과 은폐 의혹 등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와 관련해 경찰직장협의회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직협 사건의 본질은 일부 현장 경찰관의 과오에만 있지 않다며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그리고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양주 공사장 등을 돌며 3차례에 걸쳐 구리 전선 340여 미터를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다른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수배까지 내려져 있었는데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밤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 첩보 기관들에 속아 호르무즈 해협 남부 기뢰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명 피해 여부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폭발은 이란 현지 시각 18일 0시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 보안 강화 조처에 협조하지 않은 주선거 당국자들이 최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80에서 150mm, 강원 100에서 150, 충청과 경북 50에서 100, 전북 30에서 100, 전남 30에서 80mm 등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세종, 충남 북부는 많은 곳이 200mm의 비가 예보됐고 낮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30도 등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0: 삼계통계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싸 인사해 주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윤희성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강수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김 대변님.
5: 네.
0: 여기 정치 인싸

0: 처음이시죠?
1: 네, 좀 되게 떨리네요.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와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방송하는 게 좀 많이 떨립니다.
0: 방송 잘하시면서요. 네, 오늘 내일 국민의힘 목소리 다양하게 들려주세요. 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0: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9: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유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싸.
2: 네, 여러분께서는 이정민의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기호순으로는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고민정, 정청래, 김보미, 송영길 후보고요. 최고위원은 현역이 9명 그리고 원외 인사가 5명 총 14명이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 전부터 치열했던 이 개파 간의 신경전만큼 어떤 개파에 누가 이렇게 나왔나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구조화돼서 회자가 되고 있던데요. 일단 송영길 의원과 김용 부원장 출마 자격 논란으로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결론이 났어요.
3: 뭐 예견된 결과이긴 했는데 참 한밤에 이런 논란이 생긴 것 자체가 참 답답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당에서는 룰이 있는데 왜 안 지켜 뭐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아니 룰은 있는 거 알죠. 네. 뭐 누가 모릅니까. 근데 예외 규정도 룰이에요. 그것도 당규예요. 예외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다 당규인데 한 당규만 딱 집어가지고 이게 룰인데 왜 오염시키냐 왜 불공정하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아무리 전당대회라도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정당이 이런 자격 문제가 생기면 출마를 표하는 사람들은 뜻을 표하는 사람들에게 뭐 미납된 당비를 갖다가 한꺼번에 내라고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보완할 기회가 원래 있어요.
4: 예, 있죠.
3: 다 있어요. 예. 네. 근데 당비를 뭐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지금 동결이 돼갖고 못 내신 거 아니에요.
2: 예, 예.
3: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완책을 안내하면서 당에서도 이게 나쁜 사람이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생판 모르는 뭐.

0: 야당에서 갑자기 누가 넘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정치를 하던 분이 지금 출마를 한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보완하시는 게 어떠냐고 뭐 그런 게 중간 다리가 있어야지.
1: 아, 그러니까 예외적인 허용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조금 명분이라도 만들고 하든지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0: 근데 그 후보 등록 딱 기다렸다가 등록하자마자 바로 이건 자격이 문제 있다. 긴급 최고위. 아이고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1: 그래서 최고위에서 친정계 최고들이 모두 예외적으로 후보 자격 주는 거를 반대했잖아요. 그중에서 문정복 최고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결국엔 이제 수적으로 친명계 최고위원 수가 더 많아져서 자격을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거잖아요.
2: 근데 이제 분명히 캠프에서 이걸 이의제기 하기 전에 회의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저 같으면 하지 말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이의제기 하지 마세요. 아니 남북이 부끄럽잖아요. 이거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다 그냥 예외 규정으로 허용해가지고 다 출마시킬 거면서 뭐 그렇게 삿발싸움을 그렇게 진지하게들 하시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당내에서도 뭐 그 오케이 김용 부원장은 그런다 칩시다.
1: 네.
2: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안 돼. 뭐 이렇게 계속 의견 내시는 분도 있던데.
1: 왜요? 6개월 못 채웠다고 복당한 지 네, 6개월 뭐, 안 됐다고.
2: 그러면 자 송영길 전 대표가 당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검찰개혁 얘기하고 보안수사하고 완전 폐지하고 거기에 피해자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아 무슨 비리 저질러서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무리한 삿발싸움은 결국 국민들 보기에 저는 안 좋다.
3: 그 말씀은 제가 그냥 별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송영길 의원이 당을 떠난 게 검찰 때문에 떠난 거예요?
2: 네, 검찰의 과도한 무리한 수사 때문에 그런 거죠. 기소.
3: 무리해서 죄를 물을 수 없을 정도의 절차상 흠결이 있어서 무죄로 나온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게 검찰 그 죄를 못 무는 건 검찰 책임이 맞는데 행위만 봤을 때 송영길 의원이 그 사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정말 100% 결백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거를 상기시키게 하시는 발언이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삿발싸움하다 삿발을 완전 풀어버리는 지경까지 간 거는 그만큼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사생결단하고 있다고 봐요.
1: 위기의식을 느낀다.
3: 이기기는 어렵다고 보는 관측이 일반적이긴 한데
1: 네.
3: 그렇다 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이 상황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국면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결속력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당대회 이후에 정말 이 당이 한울타리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긍정하는 쪽은 당밖에 다른 당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합당을 얘기하고 뭐 같이 가자 하는 그 대상이 밖에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낙선될 경우에 당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 원심력이 생각보다 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까지 세게 나오는 걸 보면 감정의 골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깊구나. 밖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많죠.
1: 그래요? 친정청래계라고 네. 할 수 있는 그 세력이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낙선을 하게 되면 그 세를 규합해서 뭔가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동의하세요?
0: 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그런 있을까요? 그들에게 전당대회 이후에 그런 에너지가 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득표를 얼마 하든지 간에. 그리고 요 형국에서 주요하게 봤던 건 정청래 후보는 또 뭐 동지관데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 또 메시지 또 그렇게 내더만요.
1: 네.
0: 그러니까.
1: 아니 그래가지고 네, 이걸 그러니까. 두고 이건태 의원이 짜고 치는 팀플레이냐 그러니까. 또 막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뭐 한쪽에서는 그거 봐주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그 안에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뭐 문제 제기를 했어요.
0: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그래 그 법을 지키자 규정을 지키자 그건 맞는 말인데 아 그래도 나는 품 크게 포용하는 이미지 나 이렇게 막 깐깐한 사람 아니에요. 나 포용력 있는 사람이야. 우리 친정계 뭐 사람들은 막 저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좀 대승적으로 뭐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지금
1: 그러는 거
0: 쇼잉을
1: 아닌가?
0: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4: 근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예. 사실 당헌당규가 법률처럼 체계적이지 않은 이유는 정무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백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헌당규에는 예외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이번에 충분히 검토될 사항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송영길, 김용 후보에 대해서 저는 그분들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그분은 법적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1: 예.
4: 지금 친청계 민주당 최고위원 분들은 그동안에 1년 지난 1년 동안 이분 송영길 김용 후보에 대해서 옹호했었지 않습니까? 옹호했는데 지금

0: 본인들의 이 당리당해하게 따라서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지금 태클을 건 거 아닙니까? 지금 친청계가 얼마나 급한지를 보여준 한 단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1: 그러니까 그게 당비 겨우 6개월 안 낸 게 그 외부 세력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하고 이런 거를 막으려고 만든 규정을 갖다가 김용이나 송영기 같은 분들이 민주당 정치 있는 걸 대한민국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규정을 들이밀면서 법은 법이다. 아유 정말 그 정무적으로도 얻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들이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 제가 할 얘기를 잘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3: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개파 갈등처럼만 보이는데 이게 그걸 넘어서 세대 갈등 이렇게까지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022년에 전당대회 당시로 거슬러 가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입당 6개월 미만이라는 규정을 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서류 접수조차 거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빗대어 봤을 때 정말 누구에게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여기서는 야 누가 봐도 다 알만한 일인데 이거를 왜 문제 삼아? 뭐 이것도 맞지 않다라는 시선이에요?
1: 아 예, 물론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신 사람을 6개월이 안 됐다고 해서 자격 없다 전당대회 나가지 마라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때도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걸 마치 지금 김보미 후보가 쓴 걸 보니까 청견을 갖다가 등한시한다라는 규정 이 프레임으로 접근하더라고 이 문제를. 근데 그 당시에 6개월 룰 때문에 출마 못한 사람이 박지원 위원장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의원 최 의원도 또 이런 말 할 뻔했다. 하여튼 몇 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청년이기 때문에 차별한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때 출마를 못하게 된 게 아쉽다로 가야 되는 거지. 박지원 위원장이 출마를 못했으니까 송경길도 못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약한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되죠.
3: 청년은 안 되고 686은 되는 거냐 이렇게 불공정하다 뭐 이런 시선이에요.
2: 청년 최고위원 이제 만들려고 했다가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 그런데 이제 그게 김보미 그 후보가 저는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가장 사퇴 하게 된 거는 2022년 지방선거 패배했기 때문에 사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 지방선거 우리가 압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론을 묻는 거예요. 역대 우리 민주당에서 지방선거에 패배한 당의 리더가 그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정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거 일주일 전에도 갑자기 쇄신안을 발표합니다. 당의 공동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비대위원장하고 상의도 없이 그러면서 당의 분란을 많이 일으켰고 그것이 우리 선거 패배의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또 전당대회에 출마하게 되면 단순히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출마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분의 출마만으로 마치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당내가 소란스러운 것처럼 이슈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흩어지고 제대로 된 전당대회가 안 될 것 같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사실 그때는 더 컸던 이유다. 단순히 청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2: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으로 한 사람은 아예 못 나가고 뭐 두 사람은 나가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못 나가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 과거의 얘기고 이유가 다르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발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4: 그럼 할 수는 있죠.
2: 네.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비대위원장으로 초빙돼 갖고 와서 하다가 지금 문제되는 뭐 윤호중 당시 공동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뭐 686 아닙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같이 해보니까 좀 나하고 생각이 안 맞고 해서 여러 가지 혁신안을 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걸 이유로 해서 그래 6개월 안 됐으니까 안 돼. 그건 너무 치졸하잖아요.
4: 아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그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제가 말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 바라보는 입장 다르니까 그 이정근이라는 그 사람의 핸드폰에다 진술만 가지고 그 하는 거고 또 먹사연이라는 일종의 별건 수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에 부당하게 탄압을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하고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저는 이 정부적인 판단의 기준 자체가 달리 보여진다고 봐요.
3: 지금 아까 윤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안이 부결됐잖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과연 민주당이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좀 그런 큰 이런 거대 담론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1: 근데 청년 최고 부결시킨 거는 뭐 누가 이걸 핑계를 댈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고 당원 당규에 없는 제도다. 만들어야죠. 당규를.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지방선거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0: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성적표 다 받아놓고 오답노트 다른 사람들이 다 써주잖아요. 다음 시험 잘 치려면 청년 잡아야 됩니다. 오답노트 다 써줬는데 글쎄요. 청년 문제를 다시 풀려니까 문제집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치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이게 선호 투표제는 전격 수용이 됐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두고 해석이 여러 개가 나왔는데 서로 이제 개파 간에 주고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2: 저는 뭐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판하면 비판을 또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니까 비판만 수용하지 말고.
2: 네. 그래서 대신에 예. 뭐 다른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청년 미래 비서관실을 만들어가지고 청년 비서관을 이제 모셔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책적으로 앞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 그 최고위원 별도 트랙 만드는 건 찬성이에요. 하지만 사실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찬성하는 거지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의도 2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말 반영을 해서 청년의 삶을 바뀌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청년 뭐 데리고 선거 때마다 데리고 와서 반짝 퍼포먼스하고 또 뭔가 역할도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청년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청년들 중에서 여러 가지 청년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해보고 본인이 땀 흘려서 일해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너무나도 부정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더라. 저는 이런 정말 청년들이 솔직히 좀 많이 나서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오늘 갑자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정치권에 와가지고 유명해져가지고 저 청년 최고위원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인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시그널로 청년 최고위원 정도는 예.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저는 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던데.
0: 제가 조금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민주당이 청년 최고를 그냥 뽑아놓고 마네킹처럼 세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지명직이 됐든 선출직이 됐든 뭐 선출직으로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 힘이 조금 더 실리겠지만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청년 정치인이 일단 경제적으로 빈궁합니다. 아직까지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근데 당은 재정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 토론회 열어가지고 청년들 오세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평범한 청년들 못 옵니다. 그 토론회. 그러니까 청년 최고를 뽑아서 네. 그 사람을 당이 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육성도 하고 청년들을 소구할 수 있게끔요. 지금 청년 당원들이 매우 적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그 청년 최고를 통해가지고 스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당원이 되게끔 유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 최고위원이 당의 재정으로 청년들을 자주 현장에서 만나게끔 유도도 하고 그런 창구 역할을 하도록 그걸 열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오로지 자리 다툼. 야 청년 최고 한 명 되면은 일반 최고 자리 하나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적으로 떨어지니까 반대해야 돼. 그런 셈법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내놓고서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 총선에서. 비참합니다. 정말로 저는.
1: 그 네. 청년 후보들의 진입장벽으로 지적됐던 기탁금이 인상된 것도 논란이던데 예비경선 기탁금이 2천만 원이 됐더라고요. 이게 지난 전당대회와 비교해보면 4배나 높아졌던데 이건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2: 일단 저희가 이재명 당대표 이후에 당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예. 당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여론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의석도 많고 당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전 청년들에게까지 이렇게 뭐 50% 할인 이 정도는 네. 너무나도 저는 각박하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 지방선거라든지 국회의원에서는 청년들에게 만 29세 이하에게는 10%에서 20%까지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당이 이 정도의 수준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돈이 없어서 출마하는. 근데 또 웃긴 게 예비 경선이라는 게요. 네. 뭐 전국 순회라도 같이 돌면서 토론회하고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거의 뭐 한 일주일 상간에 나름대로 온라인이라든가 나름대로 선거 운동만 하다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부가 좀 심각하게 좀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1: 지금 우리 지금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청년이세요.
0: 맞죠? 저도 청년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1: 39세 만 39세 안 넘으세요?
0: 아, 만 45세까지 45세입니다. 청년 아니에요? 네.
3: 국민의힘 만 45세까지
0: 청년. 아 그래요? 아, 네. 민재단
1: 우리 사회적으로는 네. 만 39세에서 그렇죠.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제가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청년 제도 논의하는 걸 보면서 왜 민주당 2030에게 외면받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같은 날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결과는 선호투표제만 됐고 청년 최고위원제들은 부결됐어요.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야합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좀 봅니다.

0: 입니다. 청년들한테 어떤 식으로도 설명하고 해명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기탁금도 갑자기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기탁금 올렸는 그 부분을 보면 정당이 기탁금을 올릴 때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가 난립될 것 같아서 또는 후보 당의 재정이 어려울 때 두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민주당은 둘 다 해당 사항이 안 될 것 같아요.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난립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거기다가 당의 재정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으실 테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 올려놓고는 아 우리는 이거 청년을 뭐 배려 안 한 게 아니라 당규에 없었다? 비겁한 변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리고 청년 비서관 청와대에 신설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에서 그런 새로운 비서관을 신설한 건 좋은 일이라고 봐요. 청년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만 제도적 개혁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그분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모든 청년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았냐 그건 또 아니시더라고요. 대기업을 다니셨고 훌륭하신 분은 맞는데 진짜 보편적인 청년을 대표해서 대변할 수 있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의 청년 최고위원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도시 청년 정당에 있는 청년들이 그분도 또 마찬가지로 청년 전체 대표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청년들을 정치적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될 게 정당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보여왔던 행태는 저희 국민의힘도 청년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 비판 많이 받는데 저희 당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혹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실제로 이제 기탁금 문제 관련해가지고 예. 실질적인 불만은 뭐였냐면 이 공고가 떠야지 기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리 금액을 알고 있으면 하다못해 대출이라도 받는데 그렇죠. 이거는 갑자기 며칠 전에 떠버리니까 이거 나 평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네네. 이거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디테일하게 좀 많이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2: 아니 그러니까 올려도 좀 올려야지 네 배를 올려서 네 배를.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네. 왜 갑자기 이렇게 네 배씩이나?
2: 아니 그것도 그 당원이 뭐 네 배로 늘었어요? 비용이 네 배로 늘었나? 민주당 재정이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왜 예비 경선에서부터 네 배로 올리냐 이거예요.
0: 예비 경선 때 뭘 할지도 안 알려줬다. 제가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 나가실 분이랑 그때 얘기 좀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탁금 먼저 올린지 얘기도 안 해줬을 뿐더러 그럼 기탁금이 네 배 올려갔으면 어떤 기회를 줄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1: 내부의 정보가 너무 국민의힘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3: 근데 이게 예비 경선에서 떨어지면 이 돈은 회수 못하는 돈인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3: 못하고 그다음에 본선 기탁금은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거더라고요.
0: 근데 공고가 아직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3: 그러니까요. 네,
2: 2025년에 소위 말해서 선거 공영제라 그래서 그래 선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건 당이 부담하고 예. 선거를 공적으로 운영하겠다. 사회적 약자든 청년이든 이런 사람들이 더 투표 선거에 더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정신이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3: 알겠습니다. 청년 주제에 있어가지고 오늘 김 대표님 모신 거예요. 광고 들으시죠.
4: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5: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암베스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호우특보는 11시를 기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강원 일부 지역에만 비가 내리고 있고 소강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비가 끝난 건 아닙니다. 늦은 오후부터 비가 다시 내리겠고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0에서 최대 100mm 이상, 강원권과 경상권에 최대 150mm, 충청권에 최대 200mm 이상, 전라권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곳곳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이정민의 정치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이정민의 정치인사 2부. 저희가 아까 광고 넘어가면서 제 오디오가 잘린 것 같아서 오늘 이 청년 주제 때문에 특별히 김인영 대변인 섭외했고 모셨다. 그래서 충분히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신 거 맞냐 한 번 더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떠세요?
2: 그러니까 저도 청년이라고 해서 할당받는 건 좀 반대입니다. 뭐 성별 연령에 따라서 할당을 하게 되면요. 그 할당받고 들어온 분이 제 목소리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 목소리로 들어왔으면 오히려 기득권 정치, 기성 정치인이 가지지 못한 부분에 그러니까 지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패기 있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부족할 수 있거든요. 할당제로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당제는 반대고 경쟁력을 갖춰줘야 되는데 청년 최고위원제도 없었다 하더라면 기탁금을 싸게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청년들한테 뭔가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문자 발송할 수 있을 때는 청년으로 후보분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더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미비한 거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김부미 전 지금 의장 저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거든요. 네. 지역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분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할당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적어도 기성 정치인들에게 본인의 소신을 뚜렷하게 밝히는 것 그런 모습은 저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는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물론 그분의 정치적 뭐 일정이라든지 동행이 그건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그런 모습은 저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1: 지금 댓글에 진짜 청년이시냐고 확인 들어왔는데 네. 청년 맞으시죠?
2: 네, 87년생. 87년생.
3: 네.
2: 아직까지
3: 거의 막차시네. 네, 30대입니다.
1: 지금 말씀하신 그 김보미 후보 네. 그 요즘에 작심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4: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도 그분의 어떤 패기 그리고 이제 그 자체 출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나름의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 이제 김보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기초단체 의회 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치인입니다. 근데 청년 정치인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청년 별도 틀에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에 청년의 삶은 법과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최고위원을 별도 트랙으로 만든 것도 저는 동의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좋은 제도와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뭐 그런 거 없이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선거 때 한번 이렇게 하는 건 전 잘못됐다
1: 알겠습니다.
4: 봐요.
1: 예. 진짜 2030 한번 모시고 또 얘기 들어보면 시각들이 또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한번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어제가 18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열렸는데 주요 정당 대표 중에서 유일하게 불참한 사람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헌정 질서가 무너졌는데 무슨 낯으로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나 이게 이제 명분이었거든요.
5: 부적절한 행보라고 생각해요. 제1야당 대표가 뭐 다른 행사는 겹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뭐 올림픽공원은 오후에 가신 거잖아요. 거긴 가시는데 국가적인 이런 기념행사에 안 간다. 그럼 당대표로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대표직을 벗어난 상태에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를 갖고 있는 이상,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이상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의무나 업무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자꾸 밖에 나가시면 적어도 당무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 특히나 이런 행사 참석을 안 하고 원내대표라도 그래서 가셔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당을 대표하는 건 원내대표가 아니고 당대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정치 인생에 정치를 더 하시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 측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은데 대표성이 내가 있기 때문에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대표성을 갖고 항의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2: 근데 저는 그럴수록 더 제도권 행사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헌절 행사 때 물론 이번에 국회에서 한 제헌절 행사가 이승만 대통령을 좀 배제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불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치욕스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국회의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기획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 장동혁

0: 일본이었으면 거기 안 가는 거 아무도 뭘 안 할 거예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지 않습니까? 가셔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당대표의 전 책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보여주는 모습은 장동혁 대표라기보다는 장동혁 의원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내려오고 나서 자유롭게 장동혁 의원으로서 활동하신다면 뭐 다른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더. 네.
1: 장동혁 대표 죄송한데 좀 트로트 가수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얼굴이 곤혹스러워 보이고 항상 괴로워 보이고 그 난관에 좀 처한 그런 얼굴 같은데 이분이 올공 가서 마이크 잡는 거 보잖아요.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마이크 잡거나 이 발성하거나 그런 것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인 공당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가수 같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북글씨를 본인이 직접 써가지고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한테도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수가 뭐 팬 사인해야듯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나름대로 민주주의 수호한다는 그런 신념 좋아요. 근데 신념은요, 그 자제력이 함께 동반됐을 때 뭔가 성과가 나는 거지 신념만 가지고 하면은 절대로 성과가 안 나고 저는 그 올림픽 공원 집회도요 어쩌다 한 번 가야지 또 그들에게 힘이 되고 뭔가 조금 신념이 있어 보이는 거지 거기 가서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권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헌법 수호하고 민주주의 지키려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특히나 제헌절 같은 행사에는 참석해서 할 말 하는 것이 저는 옳았다라고 봐요.
2: 그래도 본인은 지금, 권위가 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올림픽공원 가면은요. 그 당직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뒤에서 부차질도 해줘요.
1: 그래요?
2: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 취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 지금 요거 넘어가기 전에 아까 트로트 가수의 빚 대신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제대로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트로트 가수 같다.
1: 아니 그분의 행동이 예. 정말로 이 정당의 대표처럼 뭔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트로트 가수가 나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노래 부르고 그거 거의 환호하고 저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네. 오, 네. 특정 장르. 네,
2: 특정 장르.
3: 우리 지칭하지 않습니다.
1: 아 그러면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그냥. 연예인이라고 할까요? 유명인?
3: 유명인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내대표는 이제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가 참석을 하면서 약간 그 장동혁 대표를 두둔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체제라서 당대표 안 온 거 없어서 안 온 거는 마찬가지지 않냐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4: 야, 참 그 고생 많이 하신다 싶어요. 정말 너무 고생하신다 싶고 야 우물에서 저 깊은 곳에서 그 길러내가지고 또 그렇게 논리를 참 애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는 뭐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게 이게 뭐 별로 그렇게 관심도 가지도 않고 사실 이제 뉴스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짚어야 될 부분은 뭐 자기 정치적인 그 새로운 소구력을 이쪽에서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청년 내가 흡수하겠어. 민주당 이길 사람은 나야. 뭐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전 뭐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자꾸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헌정질서가 무너졌다. 어디가 헌정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뭐 내란했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도대체 극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어휘를 사용하시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정조사를 누가 어떤 내란 세력이 뭐 못하게 뭐 땡꼬로 막습니까 뭐랍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여야가 협의를 해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느린 게 뭐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특검? 특검 어쨌든 지금 법을 발의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여야 가운데 뭐 이견 있습니까? 특검 자체? 뭐 특검 추천에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제도권 안에서 법의 테두리에서 가고 있는데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법적인 모든 시스템이 무너진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뭐 행사 안 가는 것도 그게 중요하냐? 지금 나라가 무너졌는데 사람들을 갖다가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조금 더 가면 내란 선동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3: 그래서 가서 올림픽공원 가서 피켓 시위를 계속 이어갔는데 그 반말 피켓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 대씩 맞고 탄핵 가자. 올공에서 기다릴게. 점점 표현이 좀 과격해지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걸 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스스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2: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안 가시겠죠. 그리고 강성필 부대변인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거길 가야 마음의 평화는 없기 때문에 자꾸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국회나 뭐 당사에서 평안을 느끼면 계속 거기 갈 텐데 지금 그러지가 않잖아요. 당에 가면 자꾸 뭐 사퇴하라 그러고.

0: 한동훈 의원 만날까 봐 전전긍긍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간다 이런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 피켓 내용에 대해서도 속마음을 너무 투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언어가 품격인데 품격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고 이런 식의 피켓을 정말 당대표가 들고 있다는 상상을 저는 하기가 싫어요.
1: 또 주목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0: 주목을 하는데 그 주목이 정말로 의미 있어서 주목하는 것과 눈살 찌푸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하고는 다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장동영 의원의 정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이 정치를 정말 계속 하겠다면 지금 하는 행동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분들이 주변에 없는 것 같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2: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까도 뭐 가수 연예인 같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정치인의 행동과 말은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전혀 정치인 더 나아가서 공당의 대표로서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는 그 유명세가 있는 좀 유명한 사람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하는 행동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저 아직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품격 없는 말 사용한다는 거는 정말 지탄받을 일이라고 봐요.
1: 어제 올림픽공원 현장에는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했던데 안 의원은 현장에 처음 간 거더라고요. 근데 왜요?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주겠다 이런 취지였을까요?
3: 그러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굉장히 지금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 많은 표현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장동혁 대표 어제 피켓에서 골프 의혹도 이재명 대통령 지금 받고 있는 골프 해군 장병 실종됐을 때 골프 쳤다 의혹도 있는데 야당은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계속 의혹도 제기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게 야당의 역할을 생각하는데 이거를 올림픽 공원 가서 이런 식으로 피켓으로 쓰면 결국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게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올림픽 공원 현장에 가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림픽 공원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취지가 많이 훼손되고 있잖아요. 점점 처음에는 참정권 훼손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참정권 훼손이라기보다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기 가서 그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과 같은 취지로 얘기해버리면 아까 강성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정권 훼손이 된 상황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기억에는 올림픽 공원에 남아있는 건 부정선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모든 이슈를 부정선거로 가져감으로써 국민의 의원들의 활동 범위도 축소시키고 올림픽 공원에 시 나오신 분들의 활동 범위도 축소시킨다고 생각해요. 그 진위를 다 훼손시키고 있어서 전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성 뭐 수개표 뭐 그거잖아요. 구호가.
1: 네.
4: 근데 지금 국민의,
3: 잘하시네요, 근데.
4: 예, 국민의힘도 지금 의원총회에서 재선거 안 하는 걸로 결론 내렸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그 저기 재선거 반대하는 의원들 전원 다 징계하세요. 에? 다 징계 다 쫓아버려요. 그리고 재선거 추진하세요. 자신 있으면. 말만 뭐 하면서 무슨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예. 그래서 이제 한명도 원내대표가 재검표를 그렇게 외치더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공개 재검표를 거부를 했다. 이제 와서 특검이 먼저라고 말을 바꾸냐. 부정선거 음모론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3: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올림픽 공원 사건에서 발생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또 개혁을 다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우리 선거법에 대해서도 이제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처벌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선관위의 신뢰회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사실 부정선거론자를 저희가 제일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만나보면 이분들이 이제 설득이 원래도 안 됐었지만 올림픽 공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이분들 설득하기 진짜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 국조특위도 해야 되고 특검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국조특위조차도 민주당도 포함되고 정파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들 100% 신뢰 안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사권이 있고 강제권이 있는 특검이 수사를 해야만 되는 거고 이분들은 올림픽 공원을 범죄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증거 보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빨리 추진하고 그러니까 특검뿐만 아니라 국조특위도 하는데 특검도 네. 빨리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네.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2: 좋은 의견이신데 그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도 이제 장동혁 대표와 달리 다른 어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에 대한 전략이 저는 너무 단순해요. 뭐냐면 보이콧 필리버스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최소한도로 뭐 단식 전체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거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국조특위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근데 이분도 의견이 많이 민주당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냐,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함이에요. 본인 위원장이니까. 마찬가지로 특검도 그런 어떤 성과를 내고 정말로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려고 한다면 법사위에 들어오셔야죠. 오셔가지고 논의를 해야죠. 언제까지 법사위원장 안 준다고 안 들어올 거예요. 그냥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으면 국민들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이제 원내로 들어와가지고 교섭을 해가지고 이제 상임위 안에서 이걸 해결하자. 원내 중심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라 추천드립니다.
1: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에 지도부만 착용하고 있던 그 참정권 수호 배지, 정확하게 이름은 참정권 수호 특검 관철, 요 배지를 109명 의원 전원에게 배부를 했고 절반 이상이 이걸 받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류가, 국민의힘 사이의 기류가 어떻다라고 저희가 이 장면으로 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거를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아 장동혁 대표를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한 55명 정도 되고 이렇게 본 건 너무 단순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당내 구성원들은 뭐 의원 포함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시한부라는 거는 다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한이 언제냐를 가지고 전권을 갖고 있는 게 장동혁 대표 본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시간을 좀 더 끌어줘서 다음 당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체제가 계속 지속되니까 이러다가 또 어떡하려고 그러냐는 걱정은 많아진다. 이 정도 상황이에요. 네.
1: 그럼 이 마무리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올림픽공원 시위를 끝낼 출구 전략 뭡니까?
3: 저는 특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검에 빨리 출범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1: 왜냐면, 지금 근데 네.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누구 주도로 할 것인가.
3: 그 부분에서는 저는 민주당은 좀 양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네. 않으면요. 이거 참정권 해서 된 거 분명한 사실인 거고 선관위 계약했던 거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양보 안 하면 이거 합의 좀 안 나옵니다.
4: 네, 그건 맞는데요. 네. 특검을 받으면 올림픽공원 집회 없어질까요? 안 없으십니다. 재선거할 때까지 안 한다잖아요.
3: 근데 그거는 네. 그분들 중에서 일부만 그런 거고요. 전체 국민들 중에서 선관위에서 개혁한다는 의견은 많잖아요. 그분을 수용하려면 결국 특검밖에 전
2: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정치는 주고받음이거든요. 그 협상이에요. 설득이고 이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뭔가를 이렇게 특검에 대해서 추천 우리가 하겠어 라고 하면 또 다른 어떤 협상의 출구를 열어줘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도 지금 단조롭다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다른 카드를 좀 생각해 보셔라.
0: 그런데 그거는 절대가원을 갖고 있는 여당에서 어느 정도 문을 열어준 상태에서 하는 얘기지 법사위원장을 자꾸 예를 드시는데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전반기에는 법사위 간사도 임명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지금 넘어가니까 이렇게 경색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할 말 없을 거예요.
2: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뭐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법사위를 그냥 일반 그 상임위처럼 만들어버리면은 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 정도의 어떤 수를 내서 좀 제안을 해야지 이거 무조건 너희들 법사위원장은 우리도 가져가야 된다라 하면 이게 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야지 받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가 없어요.
0: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네. 그렇게 어려워요?
2: 아 죄송합니다.
0: 그 얘기입니다. 네. 감정적으로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1: 예. 아,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3: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1: 예. 네. 사과하셨어요, 저에게? 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복당 반대가 37%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조사는 14일에서 16일까지 무선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한국갤럽조사인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고 지지층에서는 이제 반대가 44%. 한동훈 의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숫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0: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동훈 본인에 대한 지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치환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에 들어왔을 때 당에 도움이 되냐는 것까지 생각할 거예요. 그 도움이 한동훈의 투입으로 인해서 도움되냐는 것보다는 한동훈이라는 의원에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보다 국민의힘 상황이 나아질까 아마 이 차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상황이 이런데 한동훈 의원 한 명 더 들어온다고 되겠어? 이런 분들도 반대라는 의견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체로 한동훈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한동훈 의원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보안수사권 존치 폐지 관련한 여론도 갑자기 바뀌었듯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도 당선된 것까지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 역시 어떤 역량을 보여준다라든지 또 뭐 다음 주에 있을 이건태 의원과의 토론 과정에서 또 뭔가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뭐가 있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좀 깨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은 한동훈 의원이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바라보는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봐요.
4: 구조적으로 이제 좀 위기 상황인 것 같긴 한 게 왜 그러냐면 장동혁 당권파를 타파해야 되기 때문에 개혁 보수 재건하는 보수를 재건하는 한동훈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사실 그렇게 논리가 이때까지 와왔는데 이 여론조사 저는 해석하기를 당권파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 맞는데 네.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그런데 대안이 꼭 한동훈이어야 하는가. 지금 예를 들면 권영세 의원이나 뭐 안철수 의원이나 지금 백가지 조경태 의원도 마찬가지고 느낌이 다 보면은 이 빈집에서 내가 한번 리더가 돼보고 싶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안이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제3의 길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러면 한동훈 의원이 그들까지 품으려면 이게 그 이미지 정치만으로는 좀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리더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뭐 정책적 아젠다도 막 설정하고요. 거의 준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거의 그렇게 맞닿을 수 있는 맞붙을 수 있는 정도의 체급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큰 숙제로 좀 남을 것 같아요.
1: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해라. 창당 근데 하려면 여의도 레커를 빼라. 이게 그러니까 레커라는 게 조회수 자극하는 막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 유튜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위에서 하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0: 왜 이렇게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 정치적 퇴행을 멈추시길 바래요. 2010년 정도에 데뷔하셨을 때 새정치 들고 나오셨는데 이게 새정치냐 그 발언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광고 들으시죠.
5: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6: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5: 노라이벌 랜드마크
6: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2: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육해상계통계 정치토크쇼 이정민의 정치인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강수영, 김윤형, 윤희석 그리고 저는 이정민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비피 없도록.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구경영입니다. 시를 가까이 하면 감성이 자라나고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려 분별심이 두터워진다. 논어에 담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들려주세요. 혹은 거울 속에 나에게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낭독은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한 일입니다. 매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 한 편을 선물해 보세요.
2: 울산 MBC 캠페인 한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출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은유입니다. 수도권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일부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 원당교, 동두천 송천교, 포천 포천교 등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서 은평 마포구에는 침수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대 16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강원 지역은 2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북한강 수계댐 가운데 의암댐과 춘천댐은 올해 처음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을 제외한 강원도 16개 시군 모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공중급유기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 추가 배치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공중급유기 배치 규모가 전쟁 개시 초반 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이어서 미국이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중국이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언급은 꾸며낸 것이고 터무니없는 말로 증명된 바 있다며 미국 대선에 관심도 간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 보안 강화 조처에 협조하지 않는 주선거 당국자들이 최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4개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나 1시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고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부부가 살던 가구를 수색하던 경찰은 숨져 있는 11살, 7살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인 아침 7시 반쯤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를 수색하고 해당 가구를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5월에도 비명소리로 추정되는 112 신고가 걸려왔다가 끊어져 경찰이 확인 전화를 했지만 학원 가는 중에 잘못 걸었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를 찾아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했고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56살인 버넘 대표는 17년 동안 하원 의원을 지냈고 문화보건장관과 재무부 수석부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북 많은 곳 200mm 이상, 경북 북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 많은 곳 120mm 이상 등입니다.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27도로 예상됩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7: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0: 손석희의 12시. 자, 오늘 토요일은 늘 그렇듯이 손석희의 12시의 선곡위원 세 분과 함께 진행을 하죠. 평일 4부에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의 확장판 인셈이죠. 한 주간 선곡하면서 쌓인 얘기들 그리고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

0: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1: 제초제는 타타타
0: 한얼 사이언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네, 손석희 12시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이렇게 세 분의 선곡위원을 모시고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예, 평일 저희 방송은 뭐 늘 유튜브 라이브로도 보실 수가 있었는데 토요일 이 시간은 특별히 라디오에서만 합니다. 유튜브로 안 되니까 좀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적어도 토요일은 유튜브에서 해방돼보자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뭐 아주 유튜브가 없으니까 편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선곡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아유, 뭐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2: 네.
0: 엊그저께 뵌 것 같은데 네, 일주일 만에 또 뵙게 되네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오늘 그 주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청취자 한 분이 남겨주신 질문부터 함께 이야기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 댓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LP는 대체 어떤 원리로 노래가 나오는 걸까요? 누가 만들었고 언제 처음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AI로 찾아보면 되지만 왠지 손 DJ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뭐 음악은 좀 듣긴 듣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면은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거든요. 상식적인 건 물론 알지만 네. 오늘 기왕에 전문가들이 나오셨으니까 그 박정영, 김학선 두 위원께 토요일에 직접 물어보겠다고 제가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LP판 위에 바늘을 올렸을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원리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우리 이제 CD를 예를 들면요. CD는 소리를 데이터로 저장을 해서 데이터로 불러내거든요. 그러니까 CD의 기준이 44.1 뭐 kHz라고 하는 건 1초 동안에 44,100번의 소리를 측정해서 그 안에 저장한다는 뜻이고요. 예. 더 들어가면 복잡하고 LP는 이제 바이닐 레코드라고 하는 LP는 소리의 파형 자체를 LP를 이렇게 보시면 골이 보이잖아요.
0: 예예.
3: 그걸 전문 용어로 그루브라고 하는데
0: 그루브.
3: 예, 그 홈에 그대로 새겨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차근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시작은 가수가 노래를 하거나 악기가 연주를 하면 그 공기의 진동이 마이크로 들어가서 전기 신호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 신호가 이게 커팅 머신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자르는 기계거든요.
0: 예예.
3: 그 기계로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PVC 그 LP 레코드 원판에 커팅 바늘, 다이아몬드 바늘이 그 미세한 홈을 새깁니다.
0: 홈을 판단 얘기.
3: 네, 홈을 판단 얘기고요. 근데 그게 소리가 크면 홈의 움직임이 크고요. 소리가 작으면 홈의 움직임이 작아요. 그러니까 LP를 저는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뭐 현미경까지는 아니고 아주 큰 확대경으로 이렇게 보면요.
0: 예예.
3: 소리의 파형이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올린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홈이 부드럽게 이어지고요.
0: 예.
3: 드럼으로 만약에 강하게 강한 타격이 생기는 부분은 홈이 이렇게 크게 꺾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숙련된 그걸 뭐 커팅 엔지니어라고 하거든요.
0: 아하.
3: 이런 사람들은 그걸 딱 그것만 보면 아 여기는 좀 조용한 부분이고 여기는 오케스트라가 폭발하는 부분이고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장인의 영역. 이어서
0: 그렇겠죠.
3: 지금도 누가 커팅 엔지니어를 했는지 누가 마스터링 엔지니어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판이 뭐 더 비싸기도 하고 한 이유가
0: 그 정도로
3: 그게 약간 장인의 영역이긴 하고요.
0: 근데 근데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3: 아, 요거 이제 조금만 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CD의 수명이 이제 50년이냐 100년이냐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정품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PC에서 구운 CD는 좀 가혹한 환경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약간 못 읽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반면에 LP는 1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LP의 반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흥미로운 어떤 매체의 반전 같은 건데 둘 중에 뭐가 낫냐고 물으면 저는 뭐 매체의 특성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0: 그 질문해 주신 최승민님 충분히 답변이 됐으리라고 믿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오늘 네 사람의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지난번처럼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2: 네.
0: 이번 주 손석희의 플레이리스트. 제 경우에는 오늘 선곡 주제도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외워서 필사하면서 들었던 노래들. 저희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곡은 You've Got a Friend, 제임스 테일러의 곡입니다. 뭐 저의 최애 가수 중에 한 사람이긴 한데 제임스 테일러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되네요. 저한테는 레드 제플린과 함께 50년 지기입니다. 예, 50년 동안 저와 함께 해온 뮤지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사람은 공연 활동을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1: 네.
0: 예. 정기 공연을 할 정도로 왕성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열렬 지지자라서 오바마도 열심히 지지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 때 그 대선 때 오바마 재선될 때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저 마지막에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롯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그때 이제 취재 때문에 갔었거든요. 네. 전당대회장을 그때 가면서 이제 제작진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초대 가수가 누가 나올 것 같은지 맞춰봐라. 아무도 모르더라고. 근데 제가 분명히 제임스 테일러가 나온다. 네. 왜냐하면 그 태어나긴 보스턴 근처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았으니까 아이나 다를까
3: 나왔어요.
0: 예, 오. 나왔어요.
3: 예, 그 처음 보신 나이 보세요?
0: 아니요, 그보다 2년 전에 도쿄에서 캐럴 킹하고 합동 공연을 했는데 그때 보고 2년 만에 만난 거죠. 예.
1: 제가 이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캐럴 킹이랑 같은 해 노래를 같이 녹음을 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이 노래.
0: 그러니까 근데 원곡자는 캐럴 킹이에요.
1: 네, 그렇죠. 근데 제임스 테일러 버전을 먼저 들으셔서 좋아하신 거예요? 아니면
0: 캐럴 킹을 먼저 그 테피스트라의 네, 앨범에 맞아요. 이제 있는데. 그걸 먼저 들었고 직후에 이제 제임스 테일러 네. 곡을 들었는데 이 곡은 이제 캐럴 킹이 준 거니까
1: 네.
0: 예 그때 그 제임스 테일러가 훗날 나중에 그 공연할 때 농담식으로 내가 캐럴 킹한테 이 곡을 받았던 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생 동안 모든 날들에 이 노래를 부를 줄은 몰랐다. 모든 공연에서 부르니까요.
3: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 60년대 말하고 70년대 초에 미국 음악계가 이제 이른바 위로를 위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월남전이니 뭐니 뭐 이제 히피니 그 한창 그 저항의 네.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사회 변혁을 외쳤던 세대들한테 몸과 마음이 좀 지쳐갈 때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뭐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도 마찬가지고 위로가 필요했던 시절에 나온 노래. 예, 1971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뭐 물론 캐럴 킹의 원곡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임스 테일러는 뭐랄까 자기만의 색깔로 이 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시절에 저희 외할머니 댁이 을지로였는데 그 댁에 이제 옥상 위에 올라가서 멀리 그 퇴계로하고 남산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혼자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 아 부르셨어요? 들으신 게 아니고?
1: 들으면서
0: 예.
3: 들으면서 불렀다.
0: 아니요 그냥 불렀어요.
1: 네. 지난번도 그렇고 되게 낭만적이시네요. 저번에는 벤치 어디 해를 보면서
0: 뭐 그렇습니다.
1: 하늘을 자주 바라보시네요.
2: 그리고 필사부터 좀 저는 낭만이라고 생각해요.
1: 그 시절에
0: 그렇긴 하죠. 네. 네. 요즘은 그런 일은 없으니까.
2: 네. 네.
0: 근데 그때 그 지금의 남산 타워가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2: 세상에.
0: 그 옛날에.
2: 네. 네. 네.
0: 아무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로 넘어가는 그 질풍노도의 시절에. 정신 과잉 상태에 있었던 저를 위로해줬던 노래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입니다.

0: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들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1: 네. 네.
0: 괜찮았나요?
2: 너무 저, 좋아하는 노래여서.
3: 저도 너무 네. 좋아하는 노래.
1: 풍경이, 풍경을 떠올리면서 들었습니다.
0: 네. 남산 쳐다보는.
1: 네.
3: 아직 중공전.
0: 예.
2: 사춘기 소녀. 그,
0: 아마 남산 타워가 75년에 완공됐을 거예요.
3: 아.
0: 예. 한창 짓고 있었을 때 기억이 나네요.
3: 네.
0: 자, 아,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을 들려드리죠. 다 좋아하시고 그런 곡인데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를 가져왔습니다.
3: 하, 저 시카고의 저의 원탑입니다.
1: 원탑이에요?
0: 아
3: 네,
0: 그래요?
3: 저한테는.
0: 예, 예.
1: 나도 살짝 고민되네.
2: 왜요? 저는 Hard to Say가 그냥
1: 저는 그 두 곡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 진짜요? 네. 네.
2: 아 그리고 저에게 저 어린 시절에 그 초콜릿 광고에 나왔는데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 노래가
0: 어떤 네. 노래가요?
2: Hard to Say 한테.
0: 아, 네. 그 노래. 예, 예.
2: 뭐뭐 함께라면 뭐 고독마저도 감미롭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3: 그래서 오랜만이다.
2: 네. 네.
0: 아, 뭐 그 노래도 물론 좋아하는데 네. 어, 이 곡이 먼저 나왔죠.
3: 네.
0: 예. If You Leave Me Now. 1976년에
2: 네.
0: 나왔습니다. 내용은 뭐 물론 흔한 남녀상녀지사이긴 하지만 곡이 굉장히 그때 세련됐다고 느꼈어요.
3: 맞아요.
0: 예. 그래서 그룹의 베이시스트, 보컬리스트 피터 세트라가 만든 곡인데 시카고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브라스록, 나팔,
3: 네.
0: 재즈록이라고도 불렀고 그걸로 유명한 그룹이었는데 이 곡이 사실은 이제 굉장한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룹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사실 근데 문제가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2: 네.
0: 그룹 내에서 이제 균열이 생기기
2: 맞습니다.
0: 시작하는데 브라스 파트와 피터 세트라 간의 갈등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원래 브라스록을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나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초창기 시카고의 곡은 이 If You Leave Me Now 이전 이후의 곡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3: 완전히 다르죠.
2: 네.
0: 네. 그때를 좋아하는 분들과 그 이후를 좋아하는 대중들이 좀 나뉘는데 글쎄요. 저는 하여간 이 곡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이 아무튼 제목처럼 서로 간의 이별을 예고한 곡이 돼버리곤 했는데 이 곡 이후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하트 세이 암소리 등등으로 뭐 승승장구를 했죠. 아, 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전문위원들 앞에 놓고 제가 지금 너무
1: 아닙니다.
3: 네. 아이, 소개해 주시는 곡들이니까요.
0: 예, 네. 아무튼 그 피터 세트라의 비중이 점점 커지는 바람에
3: 그쵸.
0: 결국은 이제 탈퇴해서 솔로를 전향하게 되죠. 이 곡을 그해 겨울에 그 76년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3: 아, 나 전 오늘도 낭만 치사량 큰일 났습니다 지금.
1: 이게 네 히트곡이 그때 히트할 때 직접 들었던 기억은
3: 아 그러니까
1: 평생 네. 각 세대마다
0: 아마 그럴 거예요
1: 간직되는 거 같아요. 네.
0: 그 제가 그때 명동에 있는 그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레코드 가게가 있으면 그 앞에 스피커 놓고 틀어줬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때 하여간 이 전주를 듣자마자 충격이 좀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야, 요즘도 생각하면 이게 50년 전에도 이렇게 세련된 곡이 나올 수 있었나? 이런 편곡이 가능했나?
3: 벌써 50년이네요, 정말.
0: 그렇죠. 정확하게 50년이 됐죠.
3: 네.
0: 그러면서 그때 뭐랄까 한창 때 저의 그 거친 생각과
3: 불안한 눈빛
0: 불안한 눈빛을 순화시켜줬던
2: 그때 뭐,
0: 이 곡 도입부에 네. 관악기 소리를 다시 칭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2: 혼자 걸으셨나요?
0: 예.
2: 명동거리?
0: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혼자 걸었습니다.
2: 거칠 수밖에 없었네요.
0: 네. 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저는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피터 세트라의 보컬이 관악기하고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그 트럼펫 소리 같은 느낌도 주고
3: 네.
0: 근데 하여간 결국은 관악기 파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별의 시작인 곡
3: 네.
0: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처음부터 듣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3: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가 지금은 소강 상태지만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에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권과 경상권에 최대 150mm, 전라권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비가 그쳤지만 많은 곳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대청, 하천과 계곡에 물이 불어나 있고 산사태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선의 사고입니다. 양양 방향으로 춘천 분기점 일대 사고로 인해 밀리고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향 차량터널 3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할까요?
1: 네, 이게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구성이 한
0: 예.
1: 30분 정도씩 각자가 담당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돼서
0: 그렇죠. 예.
1: 묵직하네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제가 준비한 노래는 블론디의
0: 예?
1: Call
0: 콜 미? 아, 그걸
1: 라는
0: 왜 오셨어요?
1: 노래입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1: 사실 이 노래는 나온 그 기준으로 하면 제가 아직 잉태되기 전, 제가
0: 그렇겠네요.
1: 아직
0: 예.
1: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발표가 된 곡이에요.
0: 예, 1980년?
1: 80년으로 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당시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손 DJ님도 아시겠지만 그 해외에서 히트한 곡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있었어요.
0: 그렇죠.
1: 지금은 예. 완전 뭐 그날 릴리즈되면 세계가 예. 듣지만 그땐 최소한 1, 2년 정도 뭔가 그 히트 사이클의 차이가 있었던
0: 예.
1: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곡을 가사를 어떻게 외우게 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춤과 노래로 용돈을 좀 벌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0: 예.
1: 아까 손디제이님이 할머니 얘기해 주셨는데
0: 예.
1: 저희도 이제 외할머니가 저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셨는데, 외할머니가 개주셨어요.
0: 개주?
1: 예예, 개주. 옛날엔 이제 갯돈
0: 그때 예.
1: 기억하실 거예요.
2: 신뢰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1: 아, 굉장히 네. 인망 덕망이 높으신 분이라 항상 이제 모든 동네 할머님들이 이 외할머니 댁에 와서 이제 그 고스톱 치시고
0: 예.
1: 놀이를 하시던 분위기여서, 거기에 제가 이제 첫째 손주였거든요.
0: 예.
1: 한 3살 무렵부터 그렇게 재롱을 부렸는데, 그때 저의 가장 강렬한 레퍼토리가 바로 블론디의 콜미였습니다.
0: 아니, 정말 3살 때요?
1: 예, 한 3살, 네. 4살.
2: 이게 편견 없는 질문인데
1: 네.
2: 주위 할머니가 미국 분이신가요?
1: 아니요, 전혀 아니죠.
2: 근데 어떻게 이 콜미를
3: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해서 아니면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1: 저는 그때 의식이 없었던 것 같고요.
0: 아.
1: 정말 라디오에서 많이 나오던 곡이었던 기억이에요.
0: 아.
1: 그래서 가사를 외운 것도,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연마하 연마소 기억하시나요?
2: 네, 그러니까 기억나는데.
1: 네, 그러니까요. 그런 스타일처럼 저도 이 노래 가사를 뭐 제가 이걸 보여주려면 노래를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겠죠.
1: 네, 그래서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컬러미야 컬러베이비 이런 게 있으면 아기니까 발음이 막 깔라미 뭐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헤드폰 끼고
0: 예.
1: 항상 이제 수많은 할머님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면서 용돈벌이를 꽤 했습니다.
0: 예.
2: 저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서. 근데 블론디가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팀은 아니었잖아요.
3: 예.
1: 그래요?
2: 블론디가 한국에서는 정말 안 통하는 팀이었는데.
1: 제가 저희 어머니도 증명하게 모셔올
2: 예.
1: 수 있고요.
2: 뭐 못 믿겠다는 건 아니고.
1: 그리고 그 네. 헤드폰 끼고 이제 빨간 원피스 입고 춤추고 있는 증거 사진도
0: 예.
1: 상당히 예.
3: 보통
1: 네.
3: 라디오 스타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고 하잖아요.
2: 네.
0: 근데 그 블론디의 이 노래는 사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죠.
1: 네, 맞습니다.
0: 예.
1: 그리고 아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도 추억의 노래로 기억들을 워낙에
0: 그렇죠.
1: 많이 하실
0: 예.
1: 거고, 또 특히 그 여성 메인 보컬인 데비 해리의
0: 데보라 해리.
1: 예, 예. 아주 강렬한 그 모습도 다들 기억하실
0: 예.
1: 거예요.
0: 예.
1: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 이 노래를 저의 레퍼토리로 택했을까. 사실 하나 더 있었는데. 그
0: 한국말도 서툴렀을 텐데.
1: 예, 그러니까요.
0: 예. 영어로.
1: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영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뭐 어쨌든,
1: 거의
0: 예.
1: 옹알이 수준이긴
0: 예.
1: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3: 그때는 영어를 한글로
1: 예.
3: 발음을
2: 한글에
1: 맞아요.
2: 적어서
3: 외웠죠.
1: 그러니까요.
0: 콜 미. 블론디의 노래. 야, 근데 그런 정도의 사연은 저도 당할 수가 없겠는데요.
1: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예. 약간 그 춤추는 아기 생각해 보시면서.
0: 예. 근데 이 노래 8분입니다.
1: 아, 근데 제가 라디오에서 8분 되기는 좀
0: 예.
1: 민구해서요.
0: 예.
1: 오늘은 3분대 라디오 에디트 버전으로 한번
0: 아,
1: 준비해 봤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듣겠습니다.

0: 예, 별명이 콜미였던 콜미였다면서요?
1: 저희 할머니들이 아유 콜미 우리 나왔다 예 나왔다 이랬었어요.
0: 아무튼 별명이 콜미인 김윤하 선곡위원의 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오늘의 블론디의 콜미를 들었습니다.
1: 네.
0: 오랜만에 들으니까 괜찮네요.
1: 그 당시에 싫어하셨나요?
0: 그때는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제 과는 네. 아니었기 때문에
2: 제 스타일로 들으시던 분이야.
3: 그리고 너무 많이 들리면 네. 잘 안 좋아하게 되죠.
1: 그 시절 히트곡 같은 맞아요. 느낌이군요.
3: 질리도록 들렸어요.
0: 근데 아무튼 앞으로는 이 곡이 어디서 나오면 김윤하님의
2: 색동 옷을 입은
0: 춤추는 모습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광입니다.
0: 예. 네. 두 번째 선곡은요?
1: 네. 두 번째 곡도 준비해봤는데요. 저희가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첫 곡은 가사를 외웠던 첫 곡 예. 그리고 두 번째 곡은 가사가 마음에 남아있는 좀 뭐 인생을 담았다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0: 오늘은
1: 의미도
0: 뭐 어차피
1: 있는.
0: 가사가 중심이네요.
1: 맞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도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참 좋을 예. 것 같은데요. 그렇게 준비한 두 번째 곡은 페퍼톤즈의 뉴 히피 제네레이션이라는 예.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한 40, 50대 이상이시면 좀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예. 지금 뭐 인디 음악 그리고 한국의 좋은 음악을 찾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곡 아닐까
0: 아,
1: 싶어요.
0: 그런가?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1: 이 곡이 2010년대 정도에 나왔으니까 예. 네, 좀 젊은 층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긴 하죠.
3: 30대 중반에서 네. 40대 중반에 여성분들한테는
1: 아,
3: 너무너무
0: 아, 그런가요?
3: 세대송처럼 좋아하시죠.
0: 김윤하 위원
3: 딱이죠. 딱이죠. 예, 예,
1: 맞죠. 예. 그리고 이 곡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페스티벌의 주제곡으로 예. 사용이 된다든지 예. 아주 음악 좋아하는 분들 안에서는 테마송처럼 사랑을 많이 받던 곡이에요.
0: 예.
1: 그 페퍼톤스라는 팀은 우선 2인조 남성 그룹이고요. 독특하게 초반에는 이제 여성 객원 보컬들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다가
0: 예.
1: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부터는 이제 자신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지금도 들어보시면 남성 보컬들의 그러네. 목소리가 예. 나오는데 사실 잘 부르는 명창은 아니거든요.
0: 예.
1: 근데 노래 정서에 너무 잘 맞는 좀 풋풋한 목소리로 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0: 예.
1: 이 곡이 저에게 인상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뭐 매니아분들이나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 음악이 아주 기분 좋은 날 듣는 음악을 저에게 있어서 언제나 연상시킨다는 점이에요.
0: 예. 예.
1: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지금 나오는 이 파트인데 후렴구가 세상은 넓고 노래란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같아 인생은 길고 날씨가 좋구나
0: 예.
1: 이거예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보면 이 두 사람이 그 파라솔과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선베드 같은 걸 들고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0: 예.
1: 그래서 햇살 좋은 곳에 가서 아무데나 누워서 그 햇살 자유 이런 것들을 음악과 함께 즐기는 풍경이 담겨 있어요.
0: 음악 분위기도 그러네요.
1: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순수한 의미로 그냥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모든 순간에 예, 예. 저에게 있어서는 이 노래가 많이 떠올라서요.
0: 사실 그 현실은
1: 네.
0: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인생은 짧고 공기는 나빠요.
1: 그리고 인생은 네. 고통이고
0: 그렇죠.
1: 네. 고통은.
0: 근데 그치만, 이런 음악으로 네. 이제 위로를 받는 거죠.
1: 맞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보단 지금 마음이 조금 떼탔을 수는 있을 텐데
0: 예.
1: 이 노래를 들을 때만큼은 정말 이 노래를 처음 듣고 또 음악이 처음 좋아졌을 때만의 그 순수한 느낌이 몽글몽글 살아나는
0: 예.
1: 기분이 들어요.
0: 공기청정기 같은 음악.
1: 맞아요.
0: 예.
1: 그리고 가사도 정말 위트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앞부분에 뭐 햇살엔 세금이 안 붙어 참 다행이야. 뭐 이런
0: 예, 예.
1: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음악 좋아하는 한량들 테마송 같기도 한데 그런 마음이 음악 좋아하는 저희에겐 어느 부분 조금씩
0: 예.
1: 있잖아요.
0: 예.
1: 그 마음을 되새기시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0: 근데 보면 그 뉴 해피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히피 제너레이션이에요.
1: 아, 맞습니다.
0: 예, 그 60년대 70 그때 히피.
1: 그러네요. 생각해 보면.
0: 예.
1: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히피가 아무래도 뭐 자유, 평화,
0: 그렇죠.
1: 사랑
0: 예.
1: 뭐 이런 정말 인간 본연의 메시지에 중심을 두었었으니까
0: 예.
1: 어쩌면 이 팀도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노래 제목에 사용한 게 아닐까 싶어요.
0: 예. 김학선 의원께서 뭐 얹어 놓으실 말씀이 없습니까?
2: 저는 뭐 이렇게 히피 이런 걸 이렇게 안 좋아해서.
1: 정말.
2: 저는 약간 이렇게 네. 짜여진 루틴 너무 자유로운 거 안 좋아하고 예. 네, 좀 정돈된 거 좋아합니다. 네, 아, 이 노래는 좋아하는데 네. 네, 히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0: 가끔 뵈면 이렇게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 경우가 좀 있죠. 정말, 김학선 의원.
1: 정말 화가 납니다.
2: 약간
0: 네. 그 매력입니다, 매력.
3: 애 네. 늙은이라서 그래요.
0: 자, 뉴 히피 제너레이션. 페퍼톤스의 노래를 듣고 마저 얘기 나눌까요?

0: 예, 뉴 히피 제너레이션 페퍼톤즈의 노래였습니다.
1: 네.
0: 좋은데요? 저는 들었더니.
1: 아,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전 이 노래가 마지막 그 구절이 인생은 길고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끝나거든요.
0: 예, 예.
1: 좋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좋아서 무언가가 더 있는 아, 듯한.
0: 그게 그 뜻인가요?
1: 네. 그 무드가 저는 너무 예. 이 곡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중에 예. 하나예요.
0: 끝을 열어둔.
1: 맞아요. 열린 예. 결말.
0: 좋은데요. 예.
1: 네.
0: 자, 그럼 마지막 곡도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예. 마지막 곡은 저희 매주 공통으로 이제 이번 주에 선곡을 해봤지만 선택받지 예. 못한.
0: 아, 이게 제가 괴로운 시간입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탈락곡들을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예. 준비해봤는데요.
0: 탈락이라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1: 탈락!
2: 유보?
1: 그렇습니다. 유보된 곡으로.
2: 네, 유보된 곡. 네. 언제 또 쓰일지 모르니까.
1: 아니면 네. 주말을 아, 그거... 위해서 킵한 곡?
0: 아니요. 근데 그건 박정영 의원의 말씀이 맞는데.
1: 네.
0: 그날 혹시 뭐 선곡이 안 됐다 하더라도
2: 그쵸.
1: 맞아요.
0: 나중에 맞습니다. 제가 낸 적도 네.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니까 결코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받거나 네. 그러지 말아주십사.
1: 그렇게 미안해하지 네. 마세요. 괜찮아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네. 네, 전에 한번 했던 곡 틀어가지고 이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예.
2: 계속 신경 쓰고 계시네요.
1: 안 쓸 순 없고요. 예. 아, 그래서 예. 오늘 준비한 곡은 제가 사실 이제 오프닝으로 살짝 밀어봤던 곡인데 예. 아쉽게도 주말에 함께 하게 된 산타나의 게임 오브 러브라는 예. 곡입니다. 사실 뭐 요즘의 산타나 곡 가운데에서는 한국에서 스무드 같은 곡도 많이 유명할 예. 텐데 저는 이 미셸 브런치라고 하는 굉장히 상쾌한 팝 락을 부르는 송라이터와 함께 부른 이 곡을 좀 더 예. 좋아해요. 그리고 예. 지금 인트로 딱 시작할 때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인트로 음악 없이 노래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0: 예.
1: 좀 더 임팩트 있고 좀 시원시원하게 오픈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준비하기도 했고요. 좀 평일 오후의 낭만
0: 예.
1: 뭐 이런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0: 요즘은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1: 아니,
0: 요즘은
1: 아니에요.
0: 조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1: 네.
0: 저희 타이틀곡이 드디어 정식으로 네. 채택이 돼서
1: 아.
0: 예, 그 레드 제플린의 Good Times Bad Times
1: 네.
0: 타이틀곡입니다.
1: 맞습니다. 예, 저희 이제 곧 반영해야죠 또
0: 예, 예.
1: 선곡에.
0: 예. 그 들어본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타이틀곡 오프닝곡 같다고
1: 네.
0: 말씀을 해주셔서
1: 네.
0: 저희도 참 좋습니다.
1: 예. 그러니까요.
0: 말씀 계속해 주시죠.
1: 아, 뭐 크게 설명하는 거는 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네. 내용인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뭐 또 오프닝을 고르면서도 뒤에 내용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저희가도 없어서
0: 예, 예.
1: 이날 제가 선곡을 했던 게 뭐 전쟁 금융 저희가 이제 그 사이드 A와
0: 예, 예.
1: 한 걸음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0: 예.
1: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은 물론이고 정말 한 나라의 명운도 바꿀 수 있을 만한
0: 예.
1: 굉장히 큰 가치들인데 이런 걸 게임하듯이 다루는 사람들 얘기도 저희가 많이
0: 예.
1: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선곡해본 곡이기도
0: 예.
1: 했습니다.
0: 아,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그걸 하지 않았지?
1: 아니에요.
0: 라는 후회가 앞섭니다.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0: 근데 이제 좀 뭐 변명 비슷하게 하자면
1: 네.
0: 내가 왜 변명을 해야 되지?
1: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3: 잠시,
1: 진짜로.
3: 잠시 유보된 것뿐인데.
1: 맞아요.
0: 네, 그렇죠. 근데 네. 그 대개 보면 우리 저 김유나 위원께서 이렇게 곡을 이렇게 선곡해 줄 때 보면
1: 네.
0: 은유가 좀 분명히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게 참 좋아요. 근데
1: 아.
0: 어떤 때는 한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1: 네.
0: 그때는 제가 살짝 이게 좀 그 좀 유보했다가
1: 전혀 오케이입니다.
0: 예, 예.
1: 제가 성장해야죠.
0: 아,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1: 하지만 맞습니다.
0: 예, 근데 이 곡은 너무나 좋은 곡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1: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주말에라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서 예. 오늘 가져왔습니다.
0: 예, 예. 그러면 들어볼까요?
1: 네.
0: 예.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시립미술관 관장 임창섭입니다. 전문가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만이 예술은 아닙니다.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조은두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로 하나의 경험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예술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을 풍부하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예술의 목적은 일상의 반복과 익숙함을 낯설게 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경험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커피잔을 써보는 것,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끔 바꿔주는 것, 이런 작은 새로운 경험들로 우리 일상을 예술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USA.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류 급경사 계곡으로 집중호우 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지역에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 주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3: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한시 뉴스입니다. 미국이 중동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공중급유기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 추가 배치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공중급유기 배치 규모가 전쟁 개시 초반 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이어서 미국이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도권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일부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 원당교, 동두천 송천교, 포천 포천교 등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 강서 은평 마포구에는 침수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최대 16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강원 지역은 25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북한강 수계댐 가운데 의암댐과 춘천댐은 올해 처음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동해와 삼척을 제외한 강원도 16개 시군 모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증거인멸과 은폐 의혹 등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와 관련해 경찰 직장협의회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직협 사건의 본질은 일부 현장 경찰관의 과오에만 있지 않다며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그리고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나 탄시쯤 경기 의정부 용현동의 아파트에서 추락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부부가 살던 15층을 수색하던 경찰은 숨져 있는 11살, 7살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인 아침 7시 반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를 수색하고 해당 가구까지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5월에도 비명소리

0: 로 추정되는 112 신고가 걸려왔다 끊어져 경찰이 확인 전화를 했지만 학원 가는 중 잘못 걸었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를 찾아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했고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집권노동당의 앤디 버넘 하원 의원이 당대표로 취임하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후임 총리로 확정됐습니다. 56살인 버넘 대표는 17년간 하원 의원을 지냈고 문화보건장관과 재무부 수석 부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등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북 많은 곳이 200mm 이상, 경북 북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 많은 곳 120mm 이상 등입니다.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31도 등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혜정이었습니다. MBC 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어김없이 찾아오는 당신의 점심시간에 꽤나 괜찮은 선택. 손석희의 12시. You've got a friend
1: in me. 예,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확장판. 오늘 3부 박정영 위원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 와. 한참 기다렸습니다.
3: 아까 LP의 네. 기력 소진하시고 다시 좀 살아나신 네. 것 같아요.
1: 음반을 워낙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3: 네.
1: 들으시는 장르도 뭐 워낙 다양해가지고 어떤 가사의 곡을 가져오실까 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곡 가사를 처음 외운 노래
2: 네.
1: 아주 담백한 노래를 골라오셨더군요.
2: 그 동물원에 예. 잊혀지는 것이라는 아, 노래고요. 예. 이게 저한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이기도 하고
1: 예.
2: 가장 많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사를 외우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1: 예.
2: 이게 짧게 사연을 좀 얘기하면 사실은 어디서도 군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3: 아.
2: 이게 군대 시절 추억과 연관이 있는 노래거든요.
1: 박 의원님의?
2: 네.
1: 아.
2: 그러니까 세월은 바야흐로 한참 지났죠. 그러니까 보통 군대에서 담배들을 많이 피우는데 저는 군대에서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면 독한 놈이다, 사귀면 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 아니 뭐 언제부터 피웠는데 군대 때 끊었습니까?
2: 뭐 이제 고등학교 후반기
1: 졸업 전에.
2: 네, 졸업 어허. 전에. 아 예.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3: 아이고 안 될 건 없죠. 네. 네.
2: 그러니까 나름 약간 뭔가 다시 태어난다,
1: 예.
2: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군대를 갔던 기억이 있고요. 분명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알 수 없는 뭐 죄책감도 있고 20대. 혼란했던 시절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군대가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1: 예.
2: 근데 제 나름의 기준은 육해 공군은 중요하지 않다. 강원도냐 아니냐 이게 저의 나름의 기준인데 하여튼 뭐
4: 힘들다고
3: 아.
2: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 죄송합니다.
2: 춥고 눈
3: 알겠습니다.
2: 많이 오고.
3: 예. 예.
2: 근데 이제
1: 뭐
2: 어쨌든
1: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네. 아 그건 뭐 저 마음이니까.
1: 네. 아니 뭐 네. 군에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인정합니다.
4: 네, 인정합니다.
3: 네. 네.
2: 보초를 쓰면서. 딱 그 이등병 시절에 그러니까 우연히 라디오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노래를 이 노래를 듣고 계속 이 노래를 힘들었을 때 보초를 쓰면서 늘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1: 예.
2: 근데 이게 그 지난주에 손디자이님 아버님이
1: 예.
2: 왜 노래를 안 듣고 연불을 듣냐라고 했던 것처럼
1: 예.
2: 이 노래도 어떻게 들으면 연불 같거든요.
1: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예.
2: 절창이 예. 있는 부분도 없고요.
1: 예.
2: 근데 멋내지 않은 가사고요. 그게 모든 요소가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추억을 건드리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예, 예.
2: 그래서 정말 한 1000번을 불렀나 그럴 거예요. 정말 매일같이 이 노래를 불렀으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반전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노래인데 상병쯤 되니까 이 노래를 안 부르게 되더라고요.
1: 뭐 지겨워서?
2: 아니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는 거죠.
3: 그렇죠. 느슨해진 거죠. 네.
2: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 때 이 노래가 위로가 됐는데
1: 예.
2: 어느 순간에 한 상병 정도 지나니까 이 노래를 그냥 자주 부르진 않더라고요.
1: 예, 예.
2: 하지만 제 기억 속에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
1: 그렇군요. 뭐 병장 말년까지 고생하다 나온 저로서는 뭐 도저히 괜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긴데. 저희가 이 곡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김학선 평론가께서 월간 윤종신의 이 노래 이 동물원에 잊혀지는 것이 수록된 1집 앨범에 대해서 쓰신 글을 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4: 네, 기억합니다.
2: 네, 저도 봤어요.
4: 네.
1: 그 중에 인상적인 그 한 대목을 좀 가져와 보면 이 위대한 노래의 원곡을 매번 김광석이라고 쓰는 방송국 놈들이 믿고
3: 아, 진짜?
1: 예, 가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 노래에서 시간은 흘러가고 빛바랜 사진만 남아라는 2절 가사를 빼먹고 똑같이 1절 가사로 녹음해서 다른 가수들이 그대로 따라 부르게 한 김광석도 원망스럽다.
4: 네.
1: 여전히 그때도 방송국 놈들.
4: 아, 그냥 이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렇게 잘못 쓰는 사람들을 방송국 놈들이라고 했고
1: 예.
4: 이게 자료 준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 작가님. 이런 분들은 정말 방송국 님들이고
1: 예.
4: 네. 근데 제가 이 노래 저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1: 예. 예,
4: 박정영 위원이랑 아 누가 이 노래 고를 거야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1: 아 예. 이번에 경쟁하셨나요?
4: 네. 근데 예, 예. 제가 이 노래를 막 불과 얼마 전에도 저희 이제 잠실 쪽 갈 일이 있는데 지하철 타면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한 시간 반 동안 이 노래만 이렇게 들으면서 간 적이 있을 정도로
1: 그래요.
4: 저 이 노래를
1: 반복 재생하면서
4: 네 반복 재생하면서
1: 예,
4: 그래서
1: 예.
4: 그만큼 좋아해서 저는 김창규 씨가 그냥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사가라고 생각을 하고
1: 아,
4: 있습니다.
1: 그 정도입니까?
4: 네. 예. 약간 이후에 나온 뭔가 생활 밀착형 가사들은 모두 김창규에게 비치고 있다라고 예. 생각할 예. 정도로 너무나 아, 좋아요. 예. 네, 작사입니다.
1: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김광석이 아닌 동물원 버전의 잊혀지는 것 방송국 놈들이 들려드리겠습니다.

0: 예, 잊혀지는 것. 이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좋네요. 저도 네. 이 노래 굉장히 좋아했는데.
1: 네. 정말 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0: 예. 다 이게 어저께 그 마지막에 김학선 의원이 멘트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박정경 의원이 지금 약간 좀 소원해하실 수도
2: 있는데. 아, 아닙니다. 저는 예. 편합니다.
0: 다음 선곡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죠.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 이번에는.
2: 다음은 뭐 제가 일본 노래여서 일본어로 된 노래여서 예. 이걸 많이 따라 부르긴 그랬었고요. 가사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그런 노래고요.
0: 예, 예.
2: 일본의 형제 밴드로 알려진 키린지라는 예. 밴드의 2000년에 발표된 에일리언스라는 곡인데요.
0: 예.
2: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쵸? 많습니다.
0: 네. 그렇군요.
2: 그리고 네. 일본에서도 뭐 일본 대중음악사에서 뭐 가장 시적인 가사 중에 하나로 막 꼽히기도 하고요.
0: 아, 네. 그 운율이 잘 맞아서 그렇다면서요?
2: 운율도 굉장히 뭐 이렇게 딱딱 맞는 그런 대목들이 있고요.
0: 예.
2: 이게 은유와 상징이 있는 네. 가사예요.
3: 그러니까 이 키린지라는 네. 팀의 음악을 만드는 이때쯤에는 형제 밴드였거든요. 예, 팀이 예. 그래서 그 호리고메 형제인데 그들이 굉장히 그 문학적인 표현을 가사에 많이 담아서 사실 저도 예. 예전에 저 일본어 공부를 좀 했었는데
0: 예.
3: 공부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던 팀입니다. 은유적이고 철학적이고 아, 뭐 이런 느낌이 많아요.
2: 이 노래를 고르면서 이제 윤아 위원이 자꾸 생각이 났죠. 분명히 김윤아 위원도 엄청 좋아할 곡이거든요.
3: 당연하죠. 네.
2: 근데 이게 에일리언스라는 이제 그 제목이 문자 그대로 외계인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0: 예.
2: 이게 외계인이라기보다 약간 이방인,
3: 맞아요.
2: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고요.
0: 예.
2: 노래 속에 화자와 나와 너는 평범한 연인인데 뭔가 세상과 약간 거리를 둔 존재죠.
0: 예.
2: 어딘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 이런 거고요. 긴 가사를 약간 설명을 다 드리긴 그렇고
0: 예.
2: 제가 딱 제일 공감하면서 너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목이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면
0: 예.
2: 우리는 마치 에일리언 같아 금단의 열매를 한입 가득 물고는 달의 뒷면을 꿈꾸고 있지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요.
0: 예.
2: 이게 약간 아마 손디제이님까지 포함해서 저희 다 넷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묘한 동료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3: 예. 그렇죠.
2: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아,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해서 남들 하이닉스 주식 살 때 아직까지 중고 LP나 주문하는 삶을 수십 년째 살고 있을까?
3: 이런
2: 뭐.
3: 노래 들으면서
2: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절대 비관적이진 않은.
0: 예. 엊그저께 현재 하이닉스는 떨어졌어요.
3: 예.
2: 다행이네요. 중고 LP 가격이 오릅니다.
3: 다행이라 그럼 큰일 나.
2: 죄송합니다.
3: 네.
2: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심정이 그 금단의 열매를 한입 가득 물고는 달의 뒷면을 꿈꾸고 있지라는 가사에 담겨 있다는 생각을
0: 예.
2: 그 30대 초반에 했던 것 같고요. 그 금단의 열매라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담과 이브처럼 어떤 원죄 같은 게 아니라
0: 예.
2: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뭐 자유 같은 그런 거고 달의 뒷면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잖아요.
0: 예, 예.
2: 그러니까 금단의 열매를 배워본 사람이 달의 뒷면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외계인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0: 예.
2: 반대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외계인은 외롭지만 혼자가 아니야.
0: 예.
2: 뭐 이런 상징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 가사를 알고 들으면 참 훨씬 더 감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2: 그래서 오늘 들어보시고 한번 예. 검색하셔서 가사를 보시면서 이걸 들어보시면
0: 예.
2: 마음이 크게 움직이실 예. 수 있어요.
0: 일단 오늘 말씀해 주신 가사하고 운율만 좀 다시 떠올려보면서 키린지의 에일리언스를 들어보도록 하죠.

0: 하고 아주 잘 어우러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다른 분들도 뭐 워낙 다 아시는
1: 네.
0: 곡들이어서
1: 너무
2: 워낙 정말
1: 좋아하고요.
0: 아, 그래요.
1: 제가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는데 저 이제 일본어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0: 예.
1: 그리고 필사를 안 해봤다고 했는데
0: 예.
1: 이 곡은 필사를
0: 아,
1: 해봤네요.
0: 아, 그래요.
1: 왜냐면 공부를 해야 하니까 가사를 이제 쓰면서 해석하면서 오히려 써봤던 곡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2: 한국어는 필사 안 하고.
1: 어렸을 때뭐 노트에 다 하니까요.
0: 김윤아 위원께는 아주 또 특별한 곡이기도 하고.
1: 네.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강릉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비가 잠시 그쳤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많은 비가 다시 쏟아지겠습니다. 지반이 약해져 있고 물이 불어 있으니까 계곡이나 야영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고속도로 차량 이동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양양 분기점, 인제, 설악 구간, 또 화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와 면운 새말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방향 장수에서 중동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7: 에어컨. 에어렉스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이제 4부 마지막 시간은 김학선 위원의 플레이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곡을 택해 오셨습니까?
2: 네, 제가 가사를 외운 곡으로는 예. 새바람이 오는 그늘에 좋은 날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예, 예.
2: 이게 새바람이 오는 그늘은 싱어송라이터 조규찬 씨가 중심이 돼서 결성이 됐던 예. 밴드고, 베이시스트 김정열, 기타리스트 이준, 이렇게 3인조 밴드였는데요. 이게 예. 저도 좀 사연이 있어서, 제가 고향이 대전입니다.
1: 예.
2: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전 유성에서 다녔거든요.
1: 예.
2: 근데 유성이 관광 특구여서
1: 그렇죠.
2: 굉장히 번잡합니다.
1: 예, 뭐 호텔이나 이런 것도 많고. 예, 예.
2: 그래서 저희가 근데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저녁을 먹고 할 일 없이 막 유성 거리를 이렇게 배회를 하거든요.
1: 예. 네. 학교 환경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
2: 네, 맞습니다. 학교 앞이 쫙 아무튼 그런 곳이어서. 예, 예. 근데 그 혼잡한 거리를 갔다가 레코드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1: 예.
2: 체른이라는, 아주 이름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체른이라는 한 두 평 정도 되는 레코드점이 있었는데.
1: 예.
2: 그게 스피커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스피커에서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그 혼잡한 거리가 정말 저 혼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1: 아.
2: 음악이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1: 예, 예.
2: 그리고 그 체르니의 굉장히 예쁜 누나가 레코점을 했었거든요.
3: 아.
1: 그게 키포인트입니까?
2: 아닙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매번 할 일도 없이 그걸 들렀는데 예. 이제 그 음악을 듣고, 이거 무슨 노래예요? 누나 이거 무슨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나오진 않았어. 뭐 그래서 라디오에서 그게 나왔던 거예요. 홍보용으로.
1: 아, 레코드가 나오기 전에?
2: 네, 맞습니다.
1: 예, 예.
2: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매번 거길 가서, 누나 그거 새바람 오는 그늘 나왔어요? 나왔어요? 물어보고.
1: 예. 뭐 키포인트가 그 누나였네요?
2: 아닙니다. 누나가 아니고 그 순간에 나 혼자 있었던 것 같은, 정말 예. 음악의 순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음악의 순간이어서 이게 제 인생에서 좀 놓을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이었고. 아. 저는 근데 늘 이렇게 음악적인 지조가 있었기 때문에
1: 예.
2: 체르니가 아까 두 평이어서 음반이 별로 없었거든요.
1: 예.
2: 저는 음반이 되게 많은 신성음악사라는 곳에서 늘 음반을 네, 샀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서 이 새바람 오는 그늘 카세트 테이프를 샀던 중 기억이 납니다.
1: 아이고, 카세트 테이프 나오네요 이제.
3: 아니, 그러면 체르니에서 음악만 들으시고 구매는 다른 매장에서
2: 네,
3: 하셨다는 거잖아요.
2: 저는 체르니에 그렇게 단골은 아니었어요. 저는 신성음악사를 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
1: 혹시 뭐 신성음악사에 더 예쁜 누나가 있었구나.
2: 아닙니다. 굉장히 늘 야구를 보시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사장님이.
1: 예. 네.
2: 그래서 거기서 테이프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음반을 샀었고. 그래서
1: 예.
2: 이 노래 정말 이렇게 들어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곡이거든요. 조규찬 씨가 당시에 무지개란 노래로 주가를 한참 올리는데, 보통은 솔로 가수를 할 텐데 이런 밴드를 결성해서 사람들이 되게 의외다라고
1: 예.
2: 했는데, 그 안에 담긴 음악들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리고 또 이 음악은 의외로 조규찬 씨가 만든 곡이 아니고
1: 예.
2: 그 베이스를 연주하는 김정열 씨가 만든 곡인데, 이렇게 재능 있는 세 명의 젊은이가 모여서 정말 풋풋하고 신선했던 음악을 했다.
1: 예.
2: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근데 저도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굉장히
1: 예.
3: 어릴 때, 초등학생 뭐 이때쯤에. 근데 저도 좀 충격이었던 노래였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작게 깔리고 있는데, 노래가 마치 요즘 케이팝처럼 A파트 쭉 나오다 갑자기 B파트로 완전히 다른 노래가 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좀 느린 발라드가 되었다가
1: 예,
3: 여기서
1: 예.
3: 다시 나나나나나 좋은 날 하면서 좀 템포가 다시 빨라지거든요.
1: 아, 한 노래 안에서 템포가 이렇게 좀 변화무쌍하군요.
3: 네. 그래서 예. 처음에 듣고 굉장히 좀 놀라고 음악의 새로운 문을 열어준 곡이었기도 했어요.
1: 한 노래 안에서 조바김 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
3: 네. 맞아요.
2: 이게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이렇게 쫙
3: 이게 왜냐면 좋은 날이 그거잖아요. 괜히 센 척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 예, 예.
3: 안 좋은 날인데.
2: 좋은 날이 아니, 약간 운수 좋은 날 같은
3: 그런
2: 건데.
3: 거죠.
2: 네, 좋은 네. 날이 아닌데.
1: 예.
2: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그 음악에 이게 템포로 좀 많이 표현이
4: 됐어요.
3: 예, 맞아요.
4: 이 곡을 작곡하신 그 베이스 김정열 씨가 재즈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가요 같으면서도 재즈적인 터치가 있어서 그 매력이 또 있습니다.
3: 맞아요.
1: 예. 이 곡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새바람이 오는 그늘이 부른 좋은 날을 듣겠습니다.

0: 예, 새바람이 오는 그늘에 좋은 날. 네. 멜로디가 굉장히 밝고 산뜻하고, 예, 템포도 굉장히 좀 변화무쌍하고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김학선 위원이 뽑은 가사가 인상적인 노래. 네. 이건 어떤 걸까요?
1: 저는 이장혁의 청춘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예. 이장혁 씨의 노래의 기조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어두웠던 젊은 시절을 다루고, 예, 이분은 늘 삶은 고통이라는 그 자세를 갖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나오는 노래들이 정말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래서 이런 노래를 갖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도 너무 괴롭고,
0: 예,
1: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런 노래 발표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거를 창작력이나 이런 걸 억누르면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예, 노래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온 노래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좋아할 법한 어두운 노래라는 게, 예, 예, 굉장히 좀 우울하다라고, 예, 우리 방송국 분들이 어두운 걸 잘 안 드시려고 하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그런 게 듣고, 그리고 가사에 보면 자전거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0: 예, 예.
1: 여기에서는 훔친 자전거를 타고 뭐 그런 가사가 나오는데,
0: 예,
1: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0: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금지곡이었는데,
1: 네, 약간, 예, 예, 원복동의 나라이니까 자전거, 예, 훔쳐서 많이, 네, 타고, 그래서 그 자전거를 소재로 한 가사도 많이 쓰고.
0: 그렇군요.
1: 제가 굉장히 좀 아끼는 아티스트고 좀 더, 예,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0: 이것도 그 저희가 찾은 자료가 있는데 2022년에 멜론 매거진 당신이 지나친 아름다운 가사들 1편,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참가해서 이 곡을 추천곡으로,
1: 네, 제가
0: 하셨고, 심지어 이 큐레이션의 주제는 박정영 위원께서 맡으셨다고.
3: 아,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해서 그걸 하셨습니까?
3: 아, 근데 결국, 예, 그 이 김윤아 위원이나 김학성 위원 저까지 하면 저랑 김학성 위원의 취향이 진짜 비슷하긴 해요.
0: 아, 예.
3: 저도 이장 역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뭐 가사나 좋아하는 뭐 취향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예, 비슷한 쪽이긴 한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뭐가 되나요?
1: 네,
0: 네,
1: 네.
0: 아니에요.
2: 뭐 세상에 모두가 좋아할 순 없죠. 그리고
3: 사실이니까.
2: 여러분의 빈칸을 또 제가 언제나, 그럼요, 채워드리고, 네, 있기 때문에.
1: 춤추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2: 그럼요.
3: 네. 네. 그리고 이장혁 씨가 너무 멋있는 게 2002년에 이 앨범을 냈으니까 지금 한 20몇 년이 지났잖아요.
0: 24년.
3: 24년이 지났는데, 네, 홍대 앞에 있는 작은 클럽에
1: 아직도
3: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네, 거의 정말 출근하듯이,
0: 예,
3: 와서 공연하고 다음 달에 와서 또 공연하고 다음 달에 와서 또 공연하고.
0: 갑자기 지금도요?
1: 네, 지금도 그러고.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아마 살면서 가장 많이 공연을 본 아티스트가, 네, 이장혁 씨인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노래 들어야 되겠는데요?
3: 이, 네, 배경을 알고 한번 노래를 딱 들어보시면.
0: 네. 이장혁의 청춘입니다.

0: 청춘 이장혁 씨의 노래였습니다. 뭐랄까 포크 원류의 계보를 잇는 듯한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드네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아까 그 저 한 달에 한 번 와서 공연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1: 홍대에 있는
2: 빵 클럽빵이라는 곳이
0: 클럽빵.
1: 이게 또 괜찮나? 네. 클럽은?
2: 네, 그럼요.
1: 그렇죠? 네. 네, 공연장이.
2: 빵이란 이름의 클럽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통 붙여서 클럽빵 이렇게 부릅니다.
0: 예.
1: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가서
0: 빵도 먹는 오셔... 곳은 아니겠죠?
2: 아닙니다.
1: 아닙니다.
0: 네. 네. 미안합니다. 네. 제가 원래 빵돌이라서
1: 아, 정보 잘 접수하겠습니다. 예.
0: 썰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4부 플레이리스트의 마지막 순서가 됐네요. 벌써.
1: 네. 네,
0: 마지막
1: 네.
0: 주제는 마찬가지로 평일 선곡 후보 탈락곡. 네. 이 무려 두 번이나 도전하셨는데 두 차례 다 탈락이 된 곡이 아. 하나. 뭐 한이 좀 많이 맺히신 모양입니다.
2: 아닙니다. 네, 한은 전혀 맺히지 않고요. 예. 그런 거 저는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어서. 근데 네. 이게 그냥 정호 시작 때 딱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들었고 제가 패샷 보이스의 Did You See Me Coming이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0: Did You See Me Coming.
1: 네. 너무 좋죠. 예.
2: 이게 사실 저희가 전자음악 계열 곡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0: 좀 그런 편이에요.
1: 네. 네. 예.
2: 그래서 그런 좀 색다른 느낌으로 한번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했고 뭐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박정용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댄스 뮤직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0: 예. 예.
2: 근데 아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댄스 뮤직 팀인 것 같아요. 패샷 예. 보이스. 일단 우아하고 예, 굳이 춤을 추지 않아도 그냥 감상용으로도 너무 훌륭하고
0: 예.
2: 제가 이렇게 저에게 좋은 음악의 기준은 그냥 아 내가 이거 5년 뒤에 들을 것인가 거든요. 근데 그냥 보통의 댄스 뮤직은 사실 어느 정도 유행을 타는 면도 있고
0: 예.
2: 제가 이걸 5년 뒤에는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는데 패샷 보이스는 제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0: 그 정도가요?
2: 들을 법한 댄스 예. 뮤직이어서 가장 그냥 우아하면서 아름다운 댄스 뮤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서 예, 예.
2: 그런 차원에서 그냥 전자음악, 댄스음악 스타일의 곡을 한번 골라보자
0: 예, 예.
2: 하는 생각으로 네, 선곡했습니다.
0: 모르죠. 이걸 또 제가 다음 주에 오프닝곡으로 틀 수 네. 있을지.
1: 예, 예.
2: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0: 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권력인데.
1: 네. 그럼요. 네.
0: 권력의 맛을 들이면 안 되는데.
3: 지금 약간 우리도 영업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1: 그러니까요. 한번 잘 봐주세요. 이런 느낌.
0: 예.
1: 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댄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0: 예.
1: 이렇게 댄스 알못 김학성과 예. 댄스 잘할 김유나 둘 모두 너무 좋아하는 팀이고요.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우아하고 아름다운 댄스 음악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0: 예.
1: 저도 너무 첫 번째로 패샷 보이즈가 떠오를 것
2: 그리고
1: 같아요.
2: 그리고 앞에 약간 뭔가 재수 없는 단어들이 붙었어요. 인텔리전트 막 이런 댄스.
1: 맞아요.
2: 이게 네, 패샷 보이즈의 지적인 댄스
1: 맞습니다.
2: 이런 게 막 붙어 있었거든요.
0: 그게 왜 재수가 없습니까?
2: 이게 뭔가 약간 젠체하는 잘난체하는 네. 그런 표현으로
1: 뉘앙스?
2: 그런 말로
0: 하여간
2: 그런 표현을 많이
0: 딱선을 타시는 거 아니에요?
2: 제 말이 아니고 그냥
0: 예.
2: 예, 보통의 시각에 사람들이 세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표현이 저는 약간 재수 없어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 드린 거고
1: 사실 노랫말도 실제로 그런
2: 맞아요.
1: 좀 예술적이고 추상적이고 예. 아름다운 묘사가 많은
0: 좋죠.
1: 네. 네.
0: 그 200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을
2: 네,
0: 많이
2: 활동을 하고 이 노래가 네. 제가 2009년 노래인 걸로 알고
0: 아,
2: 있는데
0: 지금 이 노래가
2: 네, 예, 예. 지금도 계속해서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0: 예, 예.
2: 리믹스 같은 것도 너무 멋있게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죠.
2: 네, 정말요.
0: 워낙
2: 네.
0: 예, 예. 자, 두 번의 도전 끝에 안 되니까 무조건 틀어드릴 수밖에 없는 토요일에 네.
1: 맞습니다.
0: 기어코 가져오신
2: 좋은 음악을 알리기 위한 집념 정도로 예. 이해해 주시면
0: 김학선의 집념
2: 네.
0: 패샷 보이스의 Did You See Me Coming 듣겠습니다.

0: 예, 손석희 12시에 클로징 음악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다는 얘기죠.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세 분의 선곡 위원과 함께한 토요일 확장판. 오늘도 각자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세 분 모두 네 분, 네 사람이죠.
1: 네.
0: 역시 내 플레이리스트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있겠으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 즐거우셨죠? 오늘도?
1: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2: 예. 즐거웠습니다.
3: 그 음악 얘기하는 건 정말
2: 그러게요.
3: 시간 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맞아요.
0: 저도 진작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걸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평일 4부 마지막 코너 LP에선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김학선 위원이 선정한 주제에 새로운 LP 5장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주제를 아직 여쭙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0: 예. 월요일에 공개하면서 바로 틀어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 토요일에 역시 또 세 분의 선곡위원과 새로운 음악, 새로운 주제로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영, 김학선, 김윤하 위원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예.
4: 여름철 폭염과 호우, 큰 사고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폭염이 발생할 시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해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호우는 특보가 발령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이웃이나 가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해안가 등 위험지역엔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TV 라디오를 통해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 지금까지 MBC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 지도자 김동현입니다. 물을 바라보기만 해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고 하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뛰어들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물과 익숙하지 않았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었고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수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물에선 누구나 평등하며 성별, 연령, 직업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수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꾸준함이 탁월함이 되는 그날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는 나는 게 아니고 내는 겁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간밤에 쏟아진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주택이 침수돼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5: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서 빗길에 달리던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버스에 탄 탑승객 12명 중 6명이 스스로 탈출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경북 구미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며 고립된 일가족 4명이 구조됐고 김천에서도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절반가량이 물에 잠겨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파주에서 도로 한가운데 나무가 쓰러지며 전신주 전선을 덮치고 다리 밑에서 캠핑 중 불어난 물에 고립된 여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양주에서는 옹벽이 무너져 시설물을 덮치고 도로까지 흙더미가 내려왔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4: 어제 낮 1시쯤 경기 의정부 용현동의 아파트에서 추락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뒤편에서 40대 부부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부부가 살던 15층을 수색하던 경찰은 숨져 있는 11살과 7살 자녀를 발견했습니다.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인 아침 7시 반쯤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아파트를 수색하고 해당 가구까지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대면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가정에서는 5월에도 비명소리로 추정되는 112 신고가 걸려왔다 끊어져 경찰이 확인 전화를 했지만 학원 가는 중 잘못 걸었다는 취지의 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모를 찾아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했고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인멸과 은폐 의혹 등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 부실 수사와 관련해 경찰 직장협의회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는 사건의 본질은 일부 현장 경찰관의 과오에만 있지 않다며 지휘부의 안일한 판단과 총체적인 관리 부실 그리고 사건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 지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퇴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이 피해자 의도를 가려봐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최 전 의원을 영입하고 공천한 당사자인 김진모 전 국민의힘 청주서원 당협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를 묻는 한 지역 언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의원은 미혼이라 외도, 불륜 이런 문제는 없다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내용으로 최 전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이어 본인은 억울할 수 있지 않냐, 상대 여성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감안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여중생에게 화살을 돌리는 2차 가해 발언까지 이어갔습니다. 지역사회와 여성단체 등에서 사건의 본질은 아동 성착취, 의제 강간 범죄인데 미혼이니 외도인이 하는 말이 왜 나오냐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고 김 전 위원장은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최영중 전 시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지며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미군은 민간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란의 해상 감시망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해 7일 연속 야간 공습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량과 국제공항, 기차역 등 민간 기반 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차원에서 지난 사흘 동안 선박 내척을 우회시키고 선박 무력화와 승선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이란군은 즉각 주변 걸프국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가 파괴돼 긴급 복구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예멘 인근 해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장기화로 종전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4: 미국이 중동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공중급유기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공중급유기 배치 규모가 전쟁 개시 초반 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이어서 미국이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7일째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 18일 밤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국 첩보 기관들에 속아 호르무즈 해협 남부 길의 매설 구역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두 척이 폭발해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명피해 여부나 선적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폭발은 이란 현지 시각 18일 0시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중국이 악의적 비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언급은 꾸며낸 것이고 터무니없는 말로 증명된 바 있다면서 미국 대선에 관심도 간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현지 시간 17일 연방정부 차원의 선거 보안 강화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주선거 당국자들이 최대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네바다, 펜실베니아 등 4개 주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불법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가 19만 832명, 뉴저지 3만 5,152명, 네바다 1만 5,903명, 펜실베니아 1만 4,576명 등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가 등록돼 있다는 게 국토안보부의 설명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등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경유는 전주 대비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북 많은 곳 200mm 이상, 경북 북부 많은 곳 150mm 이상, 전북 많은 곳 120mm 이상 등입니다.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은 서울 27도, 부산 31도 등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 마칩니다.
8: MBC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9: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2시 10분입니다.

성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길 가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한국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한국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뭐야? 두 글자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왜 여기 있어?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진짜 반갑다. 말도 안 돼. 이렇게 만나다니. 오늘은 이 반가운 감탄사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떠세요? 보고 싶은 사람 불쑥 찾아가기,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선물하기, 아니면 안부 전화 한 통도 좋겠죠?

0: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로 오늘 손트라 문 열어봅니다. 7월 18일 토요일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시작했는데요. 저도 일하러 갔다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안녕. 뭐 이렇게 인사하면 살짝 친한 거고 오랜만이네 밥 먹었어 인사하면 또 제법 친한 거. 근데 막 뭐야 야 뭐야 인사도 안 나오면 진짜로 친한 거죠. 아, 저도 진짜 최근에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망원시장에 갔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지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당시에 하숙생으로 하숙을 했던 집 우리 어떻게 보면 저의 둘째 엄마라고 제가 부르는 그분을 제가 그 시장에서 만났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의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고 그분은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데 잠깐 한국 들어왔을 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가 아니고 왜 여기 계세요? 이러면서 제가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되게 먼 친척이 됐는데 그분의 여동생이랑 제 삼촌이랑 결혼을 했어요. 제 어머니가 주선을 해서 만나게 해서 그래서 또 한 가족이 먼 가족이지만 그래서 제가 전에 친척 중에서 반 프랑스 사람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럴 때 뭐 반가움이 배가 되죠. 오늘도 손트라와 하면 반가운 노래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손트라 차트쇼로 쭉쭉 달리는데요. 뭐야 내 신청곡 나오네 뭐야 반가움이 넘치는 차트쇼 놓치지 마세요.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트로트 대표 차트쇼가 되는 날까지 거침없이 달려봅니다.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손트라 차트쇼. 9787님께서 화물차 기사입니다. 날씨도 너무 덥지만 이 시간 되면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모든 기사님들 바쁘시더라도 쉬어가세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말씀 남겨주셨네요. 기사님들 졸음에는 정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최고거든요. 눈꺼풀이 무거울 땐 휴게소. 아 거기에서 또 손트라까지 틀다 보면 아 노래 들으면서 솔솔 잠시 좀 잤다가 일어나면 충전 100% 되십니다. 아 일주일 신청곡 총 정리 손트라 차트쇼 오늘도 신나게 달려봐야죠. 듣고 싶은 노래 계속 오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통해서 함께하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우리 손트라 차트쇼 바로 출발. 22부터 달려볼게요. 0143님께서 지금 용인 가려고 서울역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나 마음이 설레요. 서울역에 가면 외국인도 많고 여행 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기만 해도 재밌어요. 김혜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신청합니다. 정말 여행 갈 때 그리고 또 서울, 대전, 대구 그냥 말하다가 보면 이 순서대로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 노래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22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22에 올랐습니다. 19위는 짧고 굵게 7770님께서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듣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들려드려야죠 들려드려야죠. 신나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듣고 오시죠.

주변의 습도를 한 2% 정도 낮춰드립니다. 귀로 듣는 제습기 손타라 차트쇼 계속해서 18위로 이어집니다. 8938님께서 조정민의 곰탱이 정말 정말 듣고 싶어요. 아니 얼마나 듣고 싶길래 정말 정말이라고 해주셨을까. 18위에 올랐네요. 조정민의 곰탱이. 다음 17위는요 8490님께서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남남남 대문을 열어라 광역버스 타고 남대문 시장 콧바람 쐬러 가고 있어요. 시장 호떡도 먹고 싶고 갈치조림 송칼국수 시키면 사이드로 나오는 비빔밥이랑 손만두도 생각나서 가끔씩 가게 됩니다. 사람 구경 물건 구경하면 이것 또한 힐링이랍니다. 송민준의 콧바람 신청합니다. 정작 뭐 살 건 없어도 이런 시장 그냥 걸어다니면 힐링 되죠. 충분히 힐링 됩니다. 힐링도 되고 그리고 또 뜻밖의 뭐 새로운 발견도 하게 되고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조정민의 곰탱이 그리고 송민준의 콧바람이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강릉과 대전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는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까지 사고가 많습니다. 많은 비에 도로가 파손된 곳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의 사고입니다. 차령터널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용담터널 일대도 각각 밀리고 있는데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휴게소 수원구간 역시 전시간 사고 때문에 정체고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지체됩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방향으로 봉평터널에서 둔내터널, 새말과 광교터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손뼉이 절로 나오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멋지다 손태라.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트로트가 필요한 순간 손태라 차트쇼 함께 하시죠.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우리 1053님께서 매일 멍하니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 시간에 책 읽거나 청소라도 하려고 전화랑 문자만 되는 폴더

힘이 필요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이 막 처음 생겼을 때 야, 폰 가지고 좀 놀지 마 하면서 부모님도 막 늘 폰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뭐라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그러세요. 왜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모두가 알고요. 뭐 은행일까지 심지어 모든 게 다 핸드폰 하나로 되니까요. 하지만 또 이 여유, 스마트폰이 없는 그만의 시간, 이거를 우리가 잊고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나 하는데 한번 힘내서 그 시간, 그 귀한 시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응원 보냅니다. 16위 신성의 못 먹어도 고! 다음 15위를 차지한 곡은요, 9138님께서 파주 기계업 현장인데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견딥니다. 선풍기도 열을 받아 뜨거운 바람이 나와 켜나 마나라 연신 얼음물 마시며 흐르는 땀 닦으며 일하는데 덥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 시작인데 이 여름 어찌 견딜 수 있을까 무섭네요. 시원한 방송으로 남은 시간 잘 견뎌볼게요. 힘 좀 주세요. 문희옥의 평행선. 이 날씨 이기려면 사실 선풍기로는 견디기 힘들죠. 예, 특히 몸으로 하는 뭐 일을 하고 계신다면 아무리 뭐 요새 작은 선풍기, 미니 선풍기 잘 나왔다 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새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되게 뭐 몇천 원 안 하는데 이 얼음 팩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목 주위에다가 이렇게 얼려서 매일 아침에 그냥 들고 나가시면 그 목에다가 그냥 두르는 거죠. 두르기만 해도 조금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데 그게 그 넥쿨러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진짜 갖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실 것 같아요. 시원하실 것 같고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좀 시원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두 곡 띄워드릴게요. 신성의 못 먹어도 고! 그리고 문희옥의 평행선.

트로트 명곡들 한땀 한땀 엮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 손트라 차트쇼 이제 14위입니다. 3195님께서 육아하는 친구들이 라디오를 무슨 재미로 듣느냐고 하길래 미니 깔아주고 오후 2시 20분에 알람 맞춰주었더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너무 재미있게 듣는다고 하네요. 홍보 많이 합니다. 박진광, 김범용의 친구야. 아, 우리 육아 피플들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들으면 또 아기도 같이 들으니까 이제 손트라 키즈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우리 전에 그 초등학생 청취자랑 한번 전화 연결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 초등학생도 듣는 그런 라디오예요. 그리고 참고로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만약에 02-2056으로 전화 온다 꼭 받아주시고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외쳐주시면 더 오랫동안 더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해드릴게요. 어디 가지 마요. 박진광 그리고 김범용의 친구야 띄워드릴게요.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은 차트쇼 손트라 차트쇼 13위로 갑니다. 4411님께서 하루를 가꾸는 힘 손트라에서 찾고 있어요. 내 고향 충청도 신청합니다. 와, 하루를 가꾸는 힘 손트라에서 찾고 계시는군요. 제가 오늘도 함께 좀 같이 가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3위 내 고향 충청도 조영남의 노래가 올랐습니다. 우연치 않게 12위도 충청송이네요. 5063님께서 세찬 비바람 속에 조안의 이제는 지가 싫어 유 신청합니다. 아, 제목이 싫어 유. 아, 그래서 충청송이라고요? 아, 라고 요, 요, 유. 아, 나 진짜 난 사투리 안 되겠어요. 아,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 괜히 뭐라 그래요. 조영남의 내 고향 충청도 그리고 조안의 이제는 지가 싫어요 두 곡 띄워드릴게요.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영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성원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성원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4: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듣다 보면 고향 생각나는 손트라 차트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11위까지 왔습니다. 아, 우리 충청에서 이제 또 경상도 쪽으로 왔네요. 6530님께서 오전에 서지호의 나미가 음악에 맞춰 라인 댄스 하고 왔어요. 집에 와서 연습하고 있어요. 나미가 들려주세요 했는데 우리 이 노래 서지호의 나미가 듣고 3부에도 우리 손트라 차트쇼 이어갑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철새 홍보관 생태해설사 박명희입니다. 태화강에 오리들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종인데도 모여 지내죠. 먹이도 비슷하고 서식 환경도 비슷해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도 이렇게 무리지어 다닙니다. 이는 포식자를 함께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동맹, 즉 공동 방어 전략입니다.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는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경쟁도 있지만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윤태진 안과 전문의를 모시고 백내장과 녹내장, 황반변성 등 대표적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의 특징과 치료 방법,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는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돼 있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 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운천 지지 워터피아, 일산동 삼너머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3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 있는 8층짜리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대피했으며 아직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2시간여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모두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낮 12시 반쯤 인접 대6곳의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로 높였습니다. 소방당국은 내부 면적이 넓고 가연성 물품이 많아 경보령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경북 청송군 안덕면 낙동강 권역 성덕댐의 가뭄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성덕댐 유역 누적 강우량이 예년의 71%, 댐 유입량은 43%에 그치며 저수율 30%로 가뭄 상황이 지속돼 가뭄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성덕댐이 경북 경산과 영천에 공급하던 용수 하루 2.4만 톤을 이마댐에서 대체 공급하고 농업용수 공급도 줄이는 등 용수 비축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낙동강 수계인 보현천에 위치한 성덕댐은 연간 2천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지난 2016년 완공됐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치른 첫 경기에서 리그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LA 갤럭시와의 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대0으로 앞선 후반 12분 델가도의 패스를 논스톱 오른발 슛으로 연결하며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도움만 9개를 기록 중이던 손흥민의 리그 첫 득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75분을 소화한 뒤 교체됐고 팀은 라이벌전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MLS 미국 프로축구 서부 콘퍼런스 3위에 올랐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등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중동전쟁 불안이 다시 확대되며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리터당 15.5원 내린 1877.5원이었습니다. 지역별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주보다 12원 내린 1914.8원, 가장 낮은 대구는 14.3원 내린 185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는 전주 대비 17.7원 내린 1862.5원을 기록했습니다.

0: 알아보겠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지 기온은 26.8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10년 후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물으시는데요. 아마 그때도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 역사를 배워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기 위해 철학을 만나야 할 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한 것들에서 답을 찾으세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가장 믿을 만한 버팀목이 되실 겁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9: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8: 환인제약.
10: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3: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2: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3: 혹시 TVX 멤버십?
2: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3: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2: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4: TVX.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러분은 지금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흥으로 꽉 찬 트로트 테마파크 손트라 차트쇼로 노래 끊이지 않고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위 발표할게요. 2428님께서 아이들 어릴 때 아이들 아빠가 해외로 취업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별하고 집으로 올 때 택시에서 공항의 이별 노래가 흘러나와서 정말 펑펑 울고 집에 온 기억이 있어요. 벌써 몇십 년 전이네요. 근데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저의 최애곡입니다. 신청할까요? 공항의 이별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 애기였을 때부터 이미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해외에서도 일도 오래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공항이라는 게 가족이 만나는 그런 곳이 어느 순간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딱 그 어렸을 때 그 순간들, 그 그림들, 그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아, 참 그 이별의 아픔도 기억이 납니다.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김용빈의 목소리로 바로 띄워드릴게요.

알고 있던 노래에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손트라 차트쇼 9위에는 어떤 곡이 올랐을까요? 107 하나님께서 서귀포인데요. 마당 풀 뽑고 있어요. 비 오고 해 뜨고 비 오고 해 뜨고 반복하니 마당이 정글입니다. 손트라 들으며 열심히 아자아자 오늘 다 뽑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장윤정의 꽃 신청해봅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서귀포로 멀리멀리 제주도까지 아자 힘내세요. 9위 장윤정의 꽃. 8위 소개합니다. 0209님께서 정 넘치고 흥 많은 손트라의 김미양의 흥부자 신청합니다. 와, 앞뒤로 이렇게 또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노래 안 틀어드릴 수가 없겠죠. 장윤정의 꽃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김양의 흥부자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토요일 오후를 기분 좋게 채워주는 손트라 차트 쇼 7위로 넘어갑니다. 5543님께서 처음으로 듣습니다. 차분한 진행 듣기 좋아요. 전 트로트라면 전부 듣습니다. 신청곡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틀어주실 거죠? 유독 또 요새 무명전설 탑세븐 출신 가수들의 곡들 되게 많이 신청해 주시는데 우리 팬분들이 많이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한번 가족이면 영원한 가족이다. 우리 7위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오가 올랐고요. 언젠가 우리 장한별 씨도 모셔야 되겠죠. 그날을 기대하며. 6위는 4409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4409님이 그냥 이렇게 양지은 점 배웅 점 신청합니다 점. 아, 과연 또 이 노래와 어떤 사연이 관련되어 있을지, 뭐 때문에 이 노래가 듣고 싶을지, 뭐 이유도 함께 어떤 추억도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디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손트라 차트쇼, 아,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양지은의 배웅.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는 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도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기 때문에 저진해 침수나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비하셔야겠고요. 강원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까지 해제되면서 지금은 호우특보 지역은 없지만 밤부터는 중부와 전국,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서울 등 수도권에는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 주 동안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꾸며봅니다. 손트라 차트 쇼고요. 신청곡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320님께서 오래된 엄마 휴대폰을 열어보니 무화과 나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가 계시네요. 이제 사진만 봐도 사랑 반 눈물 반으로 감정이 울컥합니다. 신청곡 진혜성 사랑 반 눈물 반 신청합니다. 옛날 사진 보면 더더욱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냐? 사진 많이 남기기. 네, 남는 건 사진이다. 여러분 영상도 찍으면 나중에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게요. 아유, 우리 이 노래 진혜성의 사랑 반 눈물 반 5위에 올랐습니다. 4위로 가볼까요? 69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홀로 대신 장모님 모시고 다음 주에 태국으로 휴가 떠납니다. 마나님과 딸, 아들, 장모님까지 5명. 재미난 추억 많이 만들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두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은 고인 대신 장인어른께서 좋아.

여행 가면서 들어도 좋고 집에 오면서 들어도 편안한 손트라 차트쇼 이번 주 3위입니다. 7847님께서 양희은의 참 좋다 신청합니다. 고성 자작도 해변 갔다가 춘천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손트라 항상 목소리도 좋고 애청자입니다. 손트라 참 좋다. 우리 7847님도 참 좋다. 이번 주 3위입니다. 2위까지 왔네요. 5154님께서 오랜만에 집 근처 산에 왔어요. 정상석 주변이 공사 중이라 사입클로버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쓴 거 아니죠? 35분 때문에 그거 아니죠? 네잎클로버 찾으며 잠시 쉬다가 이제 내려가려 합니다. 하늘빛도 예쁘고 구름도 뭉게뭉게 바람이 좀 불어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네요. 햇살은 뜨겁지만 바람이 불어 걸을만 했어요. 울산은 너무 더워요. 신청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으로 듣고 싶네요 하면서 사진까지도 보내주셨네요. 어디가 이렇게 예쁘길래 그냥 근처 산에도 이런 풍경이 담겨져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더위에는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가고 싶겠죠? 우리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양희은의 참 좋다 그리고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0: 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이벤트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0: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1: 탄탄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1: 탄탄방수
2: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1: 이웃사 이웃사 이웃도 사나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서귀포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가며 부르던 노젓는 소리입니다.
1: 간다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내가 가며 내가
2: 나가. 옛날 서귀포 해녀들은 일본 대마도까지 물질을 나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1: 대마도 대마도 사소나
3: 오늘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한 주 동안 도착한 신청곡 총정리 손트라 차트쇼로 달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1위 발표해야죠. 1위는 바로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우리 2633님께서 아주 따뜻한 편지 한 장 써주신 것 같아요. 미국 주재원으로 떠나는 딸. 사람은 모두 잠시 머물다 또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머물렀던 자리마다 추억이 남고 떠나는 뒷모습에는 늘 아쉬움이 따라오네요. 웃으며 잘 다녀와 하고 보내주고 싶은데 자꾸만 눈물이 앞서는 걸 보니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우리 딸 낯선 곳에서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씩씩하게 너만의 하루를 하나씩 만들어갈 거라 믿는다. 엄마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건강하게 많이 웃으며 소중한 추억을 가득 안고 돌아오렴. 잠시 멀어질 뿐 마음의 거리는 언제나 그대로니까 잘 다녀와.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오늘은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을 들으며 멀리 떠난 우리 딸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와, 참 벌써부터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진짜 이게 물론 더 큰 꿈을 향해서 우리 딸은 떠난 거니까 응원할 수는 있지만 괜히 뭐 마음이 멀어진다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요새는 또 영상통화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조금 따님이 거기에서 적응한 다음에는 우리 어머님께서 놀러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았는데 뭐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가 멀리 있어도 나를 제일 늘 먼저 생각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따님 미국 생활 잘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같이 들으면서 저는 내일 2시 10분에 찾아올게요.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명미자입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봉사시간이 3만 시간을 넘게 되었네요. 지식은 머리에 머물 때 자격이 되지만 손끝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될 때는 기적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도움이 돼서 손끝에 수고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나누기 좋은 때는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유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누고 베푸는 겁니다. 자원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0: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4시 뉴스입니다. 소방청은 인천 물류창고 화재에 총력을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3시 15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 5개 시도에서 고가사다리차 4대, 소방물탱크차 13대, 무인소방로봇 1대, 회복지원차 3대 등 모두 21대의 소방장비를 동원해 화재 진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을 총동원해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고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와 추가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개 토론을 수락했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들 뜻을 존중해 토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오늘 SNS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해북단 연평도에서 중국 어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쯤 연평도 북방에서 선박 한 척이 침수돼 주변 중국 어선이 해당 선원을 찾고 있는 모습이 관측됐다는 해병대 연평부대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군부대와 협조해 사고 해역으로 경비함정을 투입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실시간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이용료로 월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5천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7일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다음 달부터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트루스 API라는 B2B 상품의 사용료로 이 같은 액수가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유료 사용자에게 내용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 서울과 인천, 경기가 80에서 150mm, 강원도가 100에서 150mm입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7: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8: 말이 씨가 되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구가 있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수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담겼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그 수녀들을 다시 찾았더니 행복하다, 기쁘다란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 90%가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런 표현을 적게 쓴 쪽은 겨우 34%만 생존해 있더라. 생글생글 밝은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9: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 문천식 씨가 좋아할 만한 수치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0: 무슨 수치입니까?
1: 쾌락 수치?
0: 에? 우와, 그런 게 있어요?
1: 네 글자 아주 그냥 감칠맛 나죠. 오. 쾌락 수치. 쾌락을 숫자로 환산한 공식적인 수치는 아직 없대요. 아. 이건 그냥 뇌 활동을 분석해서 간접적으로 정한 수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0: 뭐 개인 차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쾌락 하니까 쾌변 수치도 궁금한데요. 쾌변도 쾌락에 속하잖아요.
1: 그럼 원 오브 댐. 네. 쾌변은 8.
0: 8.
1: 팔이 어느 정도냐면 예. 간질간질한 그 간지러움이 해소됐을 때 뭐 이렇게 느끼는 그것 또는 예? 좋아하는 모임에 나갔을 때 이렇게 느끼는
0: 그렇게 말하니까
1: 이게 팔. 예. 팔. 이게 쾌락 수치의 팔.
0: 그래서 쾌변의 기쁨이 좋아하는 모임에 나갔을 때랑 같다는 거죠 지금.
1: 그렇죠, 그렇죠. 제가 난 더 좋은데 쾌변이.
0: 저는 모임이 더 좋아요.
1: 아 그래요. 예.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 있겠구나. 아 천식 씨가 좋아하는 적당한 취기 있잖아요.
0: 10.
1: 아니야. 의외로 예. 이게 쾌락 수치 1이에요.
0: 쾌변만도 못하다는 거죠?
1: 8분의 1.
0: 오, 약한데요?
1: 그죠. 네. 어, 운동 후에 하는 식사. 이것도 문천식 씨가 좋아하잖아요. 네. 이건 10입니다, 10.
0: 아, 10이구나. 어차피 자전거 타고 나서 콩국수 때리면 시원하거든요.
1: 10. 네, 10. 그럼 10.
0: 맞아요. 네.
1: 지라 씨가 추구하는 그 웃음 있잖아요, 웃음. 네. 이거는 수치 궁금하죠?
0: 네.
1: 요게 15입니다.
0: 전체적으로 숫자가 작은데, 지금.
1: 깨어나지 네. 않아?
0: 그럼 술 마시는 것보다 지라시 들으면서 웃는 게 더 쾌락적이다?
1: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우와. 술은 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잖아요. 아, 그다음 수치나 뭐 여러 가지. 예, 예. 그리고 이런 것에도 쾌락이 있어요. 독서. 독서가 무려 쾌락 수치가 10입니다.
0: 그럴리 그래요?
1: 그럴리요? 예.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뭐 경험할 때 네. 12. 어. 숙면 후 깨어남 35.
0: 우와 이게 높네요.
1: 그렇죠. 네. 굉장하죠.
0: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루에 다 한다. 그럼 쾌락 수치가 합해서 57인데요.
1: 맛있게 잘 더했네. 네.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해서 완전 자극적인 거 막 도파민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미소 한 자락도 결국엔 이로운 즐거움이다. 뭐 그런 얘기죠.
0: 그러면 쾌락의 끝판왕은 뭐예요? 1등?
1: 1등? 네. 맞춰봐요.
0: 여행?
1: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0: 궁금하네.
1: 야, 이거 광고 후에 알려드린다는 거랑 비슷한데. 자, 기다렸다가 아는 쾌락도 또 쾌락이니까. 네. 이광조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인생.

0: 7월 18일 토요일 첫 곡으로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들으셨는데요.
1: 네, 여기 쾌락 지수표가 진짜 많이 있어요.
0: 아, 저 이거 SNS에서 본 것 같아요.
1: 이거 많이 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확실히 위험한 것들이 쾌락 지수가 높긴 높다.
0: 그러네요. 네. 어른들의 그런 행동들이 높네요.
1: 그렇죠.
0: 예.
1: 도박이 115야.
0: 그리고
1: 이게 위험한
0: 향 전이세로 나쁜 짓은 가장 높은데.
1: 근데 이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짜릿하게 쾌락 지수가 높을수록 추락하는 그 고통이 그쵸. 더 어마어마할 걸요.
0: 그래서 지금 합법적인 거는 여행이 1등이네요. 55. 야, 여행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1: 근데요, 사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행을 정말 즐거운 쾌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여행보단 안전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소소하게 해나가며 이 한 50 정도의 쾌락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0: 하긴 막말로 정선혜 씨 누가 맛있는 거 밥 차려주고요. 그리고 책 보면서 누워서 쉴 수 있다. 맞아. 그것도 여행 못지않게 좋아요.
1: 집에는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의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야. 문천식 씨도 집을 싫어하는 건 아닐걸?
0: 그렇죠. 제가 집에 있으면 계속 뭘 치우고 정리해야 돼서 그래요.
1: 저도 그래요. 야, 근데 이 쾌락 지수가 보이니까 좀 구체화되긴 한다요. 당초에 이런 뭐 수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이렇게 간지럼 해소하는 것도 8 정도 되니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서 누려야겠다.
0: 그러네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걸로 계속 하는 게 좋겠는데요.
1: 그러니까. 자, 오늘은 쾌락 수치를 치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을걸요. 글쓰기의 즐거움.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뭐 여행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0: 거예요. 그리고 장원 되셔가지고 선물 받은 정선 씨 이거 꽤 높아집니다.
1: 이거 이긴다. 이거 도박 이긴다.
0: 홍삼 받으셔야죠.
1: 자, 지라시 에라떼 백일장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 이세준 씨가 함께할 거예요. 3부에 모실게요.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99-5555.

0: 유통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제초제는 타타타. 한얼 사이언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100% 청취자 맞춤형 서비스.
5: 사전 예약 지라시 부킹 사연. 노션은 노노노.
4: 고맙게도 여러분이 미리 예약하신 사연들 제가 거기다 웃음을 얹어요. 감동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시간 지라시 부킹 사연.
5: 먼저 사연 예약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주세요.
4: 네,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아닐 때 사연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라시 홈페이지 부킹 사연 게시판에서 하시면 됩니다.
5: 오늘 첫 번째 예약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안계영님이 고향에 내려가신대요. 오, 이쪽으로 모실게요.
4: 안녕하세요. 제가 대구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산 세월이 훨씬 길지만 항상 마음 깊은 곳에 대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대구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올게요.
6: 우리가 아무리 서울살이 적응이 돼서 정말 아주 뭐 완전 서울 여자다, 서울 남자다 이러지만 고향이 주는 그 마력이 있어요.
4: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 계신 곳 좋잖아요.
6: 익숙한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곳.
4: 네. 네,
6: 돌아갈 곳.
4: 맞아요.
6: 이거 너무 고향. 아, 저 서울이 고향이라 약간 고향이 서울이 아닌 타지방인 분들이 외로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 그렇죠.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게 부러워요.
4: 그렇습니다. 네. 즐겁게 다녀오시고요.
6: 맞아요.
4: 다음은 김병옥님 보내주셨네요.
7: 써니언니 천식오빠 토요일날 에어컨 청소 알바 갑니다. 친구가 청소업체 사장님인데요. 요즘 에어컨 청소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 바쁘대요.
4: 네.
7: 얼마 전에도 전화하니까 정신없더라고요. 여보세요? 천수야 난데.
8: 나 바쁘니까 날씨지만 좀 나와줘. 한 번 여보거든.
7: 야 뭐라고? 야 너 괜찮아?
8: 야 너 지금
7: 뭐라고? 여보세요? 올인가? 뭐지? 아 진짜 정신없죠 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알바 가는 거예요.
4: 우와.
7: 친구야 기다려, 내가 열심히 도와주마.
4: 맞아요.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이 딱 요맘때죠.
6: 에어컨은 네. 사실 지금도 AS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사님께 네. 콜하기가 좀 죄송하긴 해요. 시즌이
4: 그죠. 네.
6: 완전 물 마실 시간, 점심 먹을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정이 정말 같이 이렇게 노동을 해주는, 나눠주는 이 우정이
4: 네.
6: 사실은 귀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일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4: 네.
6: 힘든 일 함께 한다는 게
4: 그렇죠.
6: 이게 행동으로 ING가 진행된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4: 네, 그리고 계산은 정확히 하시고요. 친구끼리. 네.
6: 아,
4: 그럼요.
6: 그렇구나.
4: 중요합니다.
6: 나 이거 너무 네. F로 해석했구나.
4: 아이, 안 돼요. 일이잖아요. 회의를 주십시오.
6: 그건 그래.
4: 좋습니다.
6: 자, 김병욱님이 신청하신 높은 음자리에 바다의 누워 듣고 올게요.

0: 네,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주말엔 여러분이 사전 예약한 부킹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할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1: 먼저 3718님이 보내주셨네요.
0: 아,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우리 네 식구 모이는 날이거든요. 와.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아, 저기 여보, 주말에 애들 오는데 우리 뭐해 먹지? 어? 삼겹살 구울까?
2: 아야야, 나 고기 안 땡기는데.
0: 아, 뭐야, 고기랑 환장하는 사람이 뭐 웬일이라. 그럼 뭐가 먹고 싶은 건데?
2: 아야야, 전이 땡기네. 전 김치전에 막걸리 부탁해요. 막걸리 부어.
0: 아, 왜 저럴까? 어쨌든 이렇게 저희 집 저녁 메뉴를 정해봤어요. 식구들이 바삭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얇게 바삭하게 부칠라고요. 아유, 부침개 가루 많이 넣으면 되겠지 뭐. 사랑하는 두 딸, 빨리 와라. 엄마가 김치 좀 꾸며줄게.
1: 꾸며줄게.
0: 김치전 좋죠. 네. 저도 이렇게 바삭하게 가장자리 이렇게 과자만 나는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1: 그리고 전설에서 요즘 MZ나 알파 세대들은요. 네. 그에 치즈 올려주면 되게 좋아해요.
0: 진짜?
1: 김치전에.
0: 김치?
1: 피자 치즈 올리면 좋아해요.
0: 어, 그러시구나. 저는 완전 토종이라.
1: 너무 한식 토종이시네. 네, 퓨전 뭐래? 퓨전? 아, 정말.
0: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1: 그럼 너 반만 올리면 되잖아요. 피자처럼. 반만. 어때요?
0: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1: 네.
0: 알아서 해볼게요.
1: 합의가 안 되네요. 예, 예. 다음은요.
0: 자, 이번에는 8702님 사연인데요. 병원에 가신대요.
3: 안녕하십니까? 비상비상!
0: 왜요?
3: 눈에 다래끼가 났습니다. 약을 먹어도 그대로길래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0: 아, 환자분 상태를 봐야 하니까 좀 가까이 와보시겠어요?
3: 아, 예, 알겠습니다. 예,
0: 저, 아우, 아, 세상에. 이거 찌야겠다.
3: 예, 예?
0: 김 간호사 준비해주세요.
3: 아유, 쩌라고요?
0: 예.
3: 무섭습니다. 벌써 아픕니다. 싫습니다. 사나이는 태어나서 세 번 온다는데 그중 한 번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래끼 조심하십시오.
0: 죄송해요. 너무 직관적인 비명이 나왔네. 어우, 난 이 소리
1: 제가 다래끼 전문가잖아요. 정선희 씨.
0: 문천식 씨 지금 한 세 번 쪘어요.
1: 네, 한 서너 번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흉나면 안 되니까 눈을 뒤집어요. 어? 이렇게, 거꾸를 뒤집어서
0: 안감 나오게.
1: 안에서 안감을 이렇게 짜는 기계였어요. 아, 짜는데 아, 마치 해도 아파요. 아. 미리 말씀드릴게요. 해도 아파요. 별로 효과 없습니다.
0: 다래끼는 왜 나는 걸까요?
1: 눈의 청결도, 뭐 피지 많은 사람들 아, 이런 거
0: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면역이 좀 저하되면서
1: 그럴 수 있고요.
0: 아무래도
1: 저처럼 아니면 술 먹고 세수 안 하고 자거나 예,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0: 내 눈이 왜 이렇게 따끔거리지?
1: 엄청 아파요. 어쨌든 꼭 세안하고 주무세요.
0: 네, 여러분 문천식 씨가 이렇게 겁을 줬으니까 이 눈다래끼가 날 만한 모든 행위로부터 멀어지기로 해요.
1: 제가 쇄골골절이 제일 아프고요. 겪어본 것 중에 에이. 두 번째가 다래끼 진짜 따갑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예. 자, 다음이요.
0: 신났어 아주. 자기 다 째고 뭐 꿰맸다 이거야 지금.
1: 다음은 4100님인데요.
4: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1: 이제 아저씨?
4: 예. 이게 또 나한테 왔네. 이제 나는 이제 작은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일할 때 지라시를 맨날 틀어놔요. 혼자 일하니까 외롭거든. 네, 라디오를 듣고 있잖아. 그럼 사람들 사는 얘기도 듣고 말이야. 노래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1: 맞아요.
4: 이제 나도 한번 사연 써봐요.
1: 예예. 예.
4: 예, 문천식 씨 신청곡 하나 어떻게 이제 틀어줄 수 있나?
1: 해드려야죠, 사회공부님.
4: 예. 이혜린의 포플라 나무 아래. 예, 부탁합니다.
1: 예.
4: 라고 해주셨어요.
1: 그 혼자 작업하신 분들은요, 이 라디오 들으면 세상이랑 연결되는 기분이 드시나 봐요.
0: 그렇죠. 그죠? 예전부터 네. 창구이고 통로라고 표현을 하신 선배님들 말씀이 맞는 게
1: 그쵸.
0: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어요.
1: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공공님께 말씀드리자면, 아, 포플라 아닙니다, 선생님. 포플러 나무라.
4: 아이, 포플라 이거 다
1: 포플라요?
4: 비슷해.
1: 응. 예, 알겠습니다.
4: 문천식 씨, 도포인가?
1: 그렇진 않지만.
4: 네?
1: 알겠습니다.
4: 호감도가 예. 떨어져.
1: 아, 전국에 있는 우리 수선집 사장님들 화이팅입니다. 예.
0: 네, 맞아요. 진짜 이 먼지가 많은 곳에서 아무래도 기침도 알러지 반응도 막 있는데 그래도 지라시 들으면서 웃음의 포인트를 맞춰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 그죠.
0: 4100님이 신청하신 이예린의 예, 포플라 나무 아래에서 네. 들려드릴게요.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 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명문대 합격의 사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시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난밤 서울과 강원도에는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의 양을 보면 경기도 파주 적성면에 197.5mm로 가장 많이 내렸고요. 서울 강서구에도 185.5mm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도 모두 해제가 됐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에 다시 충청과 강원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이후부터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충북 중북부에 최대 200mm 이상, 대전과 강원 내륙, 경북 북부에 150mm 이상, 수도권은 경기 남부에 최고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정사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라시 부킹산 함께하고 계신데요.
8: 네,
7: 마지막 예약사연의 주인공은 박지윤님이에요. 바로 모실게요.
8: 써니 언니, 천식 오빠 안녕하세요.
7: 네.
8: 토요일에 아빠 생신이 있잖아. 나 너무 기쁘지 않나. 아빠 생신 축하하기 위해서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했고 떡 케이크 맞췄잖아요. 우리 아빠 그냥 받기만 하면 됐잖아. 그만 안 두겠어. 축하해버리겠어.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가족 건드린 사람 있으면 다시 한번 그만 안 두겠어.
7: 그럼요. 건드면 안 되죠.
8: 난 이제 조혜련 씨 그 퍼포먼스 이후로 누가 집게 손가락만 들어올려도 겁이 나.
7: 아, 그 들고 다가오면 무섭잖아.
8: 그걸 뻗쳐요. 앞에 일단 네. 딱 뻗치고 겨냥을 해서 표적을 정한 다음에 그쵸. 달려가는 거야.
7: 그쵸. 그리고 혜련은 한 발씩 안 와요. 두 발 동시에
8: 그럼요,
7: 와요.
8: 그럼요.
7: 쩍쩍쩍. 그
8: 여고계단.
7: 이렇게.
8: 여고계단.
7: 아하.
8: 골룸과 여고계단 그 어느 중간 아. 사이.
7: 어쨌든 아버님 생신 너무 좋겠는데 이거 그죠?
8: 아니요 네. 아버지 축하 퍼포먼스로 그거 한 번만 동영상을 올리셔도
7: 재밌겠다.
8: 될 것 같은데.
7: 네. 떡케이크 취향 저격인가 봐요 그죠?
8: 아 진짜. 네. 그 떡케이크 어른들이 좋아하세요. 왜냐면
7: 맞아요.
8: 밀가루보다는 뭐 버터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쵸. 속이 편하니까.
7: 그리고 요즘 패밀리 레스토랑이 그 샐러드 코너가 뷔페처럼 돼 있잖아요.
8: 완전 잘 돼 있던데.
7: 먹을 게 너무 많아.
8: 맞아요,
7: 좋아요.
8: 맞아요. 네. 자, 지라시 부킹사연 노쇼 없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다음 주 예약 원하시는 사연이 있으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보내주시고요.
7: 그렇습니다.
8: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7: 우리 박주희님 신청하신 노래 있어요.
8: 팀의 노래죠. 사랑합니다. 듣고 지라시 주간베스트로 함께할게요.

0: 아저씨 주간 베스트.
1: 이번 주장이 누구야?
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한 주간 방송된 웃음 편지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가장 웃긴 사연만 소개합니다.
3: 사연이 나간 뒤에 퀴즈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2: 제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주간 베스트 발표할까요?
3: 7월 8일 수요일에 소개됐죠. 충청남도에서 김예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4: 사랑 고백에 부장님이 아멘을 하셨습니다.
5: 아, 제목 열일하는데? 제목이 굉장히 열일을 하네요. 정말 너무 효과적으로 확 줄여놓은 한 줄이었어요. 사연자분께는 일단 1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2: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받는 월간 베스트 그 후보가 되셨어요.
5: 네, 회사 선배가 이제 노래방에서 고백하다가 네. 생긴 일이었는데 변수가 많았어요 이 회사가.
2: 아유, 네. 우여곡절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5: 네, 네. 부장님이 참 심령대 부흥회를 하셨죠. 네. 감아요.
6: 안녕하세요 써니 언니 천식 아저씨.
2: 예예예. 예? 예. 저보다 누나가 더 선배 누나인데 제가 아저씨예요?
6: 네네네네.
2: 정선혜 씨.
6: 언니. 아저씨는 아저씨.
2: 어 알았어 이제.
6: 20대랑 싸워가지고 꼭 이겨라.
2: 예.
6: 아, 이 이야기는 저희 회사 회식 자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회사에 말수는 별로 없지만 사람은 참 착한 남자 선배가 있습니다.
2: 오.
6: 그리고 그 선배에게는 좋아하는 여자 동료가 있었고요. 그녀는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커피도 항상 두 손으로 공손하게 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선배는 그녀를 꽤 오래도록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선배가 고백을 정말 못한다는 거였어요. 말로 하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문자로 하려고 하면 손가락이 떨리고 편지를 쓰려고 하면 너무 진지해서 거의 유서처럼 보였다고.
2: 그런 스타일 있어요. 알아요.
5: 유서가 뭐야?
2: 너무 진지해.
6: 그래서 선배가 생각한 작전은 바로 노래방! 노래방은요, 조명도 어둡고 마이크도 있고 가사에 감정도 실려 있으니까 딱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2: 네.
6: 그리고 마침내 회식 날, 선배는 아주 애절한 발라드 한 곡을 골랐습니다.
2: 와.
6: 제목은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2: 다비치!
6: 우와.
2: 우와,
6: 노래방을 얼마나 다녀서 얼마나 끼를 부려봤으면 이걸 다 아는 거지?
2: 유명한 노래, 그래서요.
6: 선배는 그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려고 했대요.
7: 아, 사실 이 노래 정희 씨한테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6: 빌드업 쩔죠. 여기까지 계획을 세우니 선배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자신감이 뿜뿜 솟았다.

0: 그리고 마침내 회식을 끝내고 단체로 노래방을 간 거예요. 선배는 오늘의 고백으로 인생이 확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단체로 노래방 가면 누가 무슨 노래를 예약했는지 그 순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1: 아...
0: 어떤 사람은 발라드 부르고 어떤 사람은 트로트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랩을 하잖아요. 그래도 선배는 고백송을 미리 예약해놓고 기다렸대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선배 차례가 가까워졌고 선배는 마이크를 잡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좋아하는 그녀는 앞쪽 소파에 앉아있었고요. 선배는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목을 풀었어요.
1: 저 예약해놓은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2: 이야, 너무 진짜다. 이거 뭐 이렇게 진짜 건가? 아니, 무슨 노래만 건가?
1: 예. 이 노래를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0: 조명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미러볼은 돌고 선배는 좋아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답니다. 선배는 싱긋 웃고 그녀는 선배를 가만히 쳐다봤죠. 그리고 마침내 노래방 기기 화면에 제목이 떴는데 어? 예약한 발라드가 아니네.
1: 에?
0: 화면에 뜬 노래 제목은
3: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뭐 어떻게 된 거야?
0: 선배는 마이크를 든 채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을 고백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게 생긴 거예요. 알고 보니 앞사람이 예약한 노래가 아직 남아있었던 건데요.
1: 아...
0: 선배는 너무 당황해서 리모컨을 찾았지만 리모컨은 부장님 엉덩이 밑에 깔려있어 차마 빼내오질 못했고요. 그 사이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방금 전까지는 사랑 고백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노래방 공기가 경건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끄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 야, 이 노래 좋다. 어?
0: 선배는 반주를 끄지도 못한 채 여기서 노래를 안 부르면 이상하고 부르면 더 이상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1: 어떡해.
0: 다행이라면 선배도 어릴 때 교회를 잠깐 다닌 기억이 있어 모르는 찬송가는 아니었다는 것. 선배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시작하고 봤습니다.

0: 울려 퍼지는 뇌 속 주님의 권 아이고 아닌데 우주의 찬내
1: 독실한 종교인인 부장님은 갑자기 감동을 하셨는지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았고 갑자기 선배의 찬송가에 화음을 넣으셨습니다.

0: 로맨틱한 남자가 아니라 은혜로운 남자가 되었지만 여기서 물러설 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레 얘기를 했습니다.
1: 아, 저기 사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2: 손대리!
1: 예예?
2: 그래 다니나?
1: 아니요 지금은 아닌 그 어릴 때 잠깐 그 여름 성경학교만 다녀왔습니다.
2: 네 이렇게까지 절실하게 부른다고?
1: 예 당신은 그래 아니, 오늘 제가 지금 절실해가지고...
0: 그 순간 드디어 선배가 예약한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선배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이제 진짜 진짜 노래로 고백을 해야 하는 시간. 선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는데 아 앞에서 찬송가를 너무 열심히 불렀던 탓일까요? 목이 쩍쩍 갈라지면서 목소리가 염소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아직 나의 즉하
3: 어떡하지?
0: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웃었어요. 선배는 더 긴장했죠. 가사를 보는데 눈에 안 들어왔대요. 들어올 수가 있나. 선배는 하는 수 없이 노래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말했답니다.
1: 아 사실 제가 마이크를 든 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고백! 아 고백 문대리! 와 고백! 고백한다 문대리! 아 예!
1: 아 부장님 템버리 치지 마세요. 아, 제가 정혜 씨를 좋아합니다.
2: 와 아멘!
1: 아 예?
0: 자신의 사랑 고백에 아멘이 붙다뇨? 고백받은 그녀는 얼굴이 빨개졌고 선배는 귀까지 빨개졌죠.
1: 제 노래는 이상입니다.
2: 정은 씨 답해주라. 답해주라. 사람이 기다리잖아.
1: 아 부장님 제발 그 입 좀 줘.
0: 아 일단 저 밖에서 얘기해요.
1: 지금요?
2: 아 밖에서 얘기한다. 와.
1: 아 예. 아 부장님 제발 좀. 아.
0: 선배와 그녀는 밖으로 나갔고 노래방에 있던 우리들은 너무 궁금해서 그 누구도 노래 부를 생각을 못했어요.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나가서 나눈 두 사람의 대화는요?
1: 아 오늘 노래로 고백 드리려고 했는데 찬송가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0: 하늘이 먼저 들으셨네요?
1: 저기 그럼 제 마음은 들어줄 수 있는 건지...
0: 너무 웃겨서 생각은 해볼게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0: 그 후 선배에겐 별명이 생겼습니다. 찬송가 고백남. 그리고 며칠 뒤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1: 정희 씨다.
0: 그날 너무 웃겼어요. 그래도 진심인 건 알겠더라고요. 우리 천천히 만나봐요.
1: 야호!
2: 아멘!
0: 그렇게 두 사람의 사내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회사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면 자신의 예약곡을 세 번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실수로 고백이 너무나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1: 이거 다시 들어보니까 부장님이 문제예요, 여러분.
4: 네, 이럴 땐 여러분 부장님을 잠깐 기절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은
1: 그러니까
4: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몇 잔 더 연거푸 먹여야 돼요. 그럼 네. 푹 잔단 말이야. 아, 정말.
4: 노래방 뭐 조명도 그렇고 다수가 있으니까.
1: 이거 찬송가도 그 양반이 골라서 내가 보니까.
4: 살짝 기절시키는 것도 방법이에요.
5: 그러잖아, 5099님께서 네. 천식 씨 잘나가는 교회 오빠였나 봐요. 찬송가 잘 부르시네 하셨는데 제가 개그맨 되기 전까지 교회 오빠였고요. 개그맨 되고 나서 이제 뒤집어진 오빠. 네. 네, 그렇습니다.
4: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좀 만들어 놓고 나오지 그랬어. 과자는 좀 뿌리고 나오지 그랬어.
1: 이게 기름때는 잘 안 지워져요 여러분.
4: 아니야. 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아, 어쨌든 예. 맛깔나게 잘 들으셨다고 많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예. 우리 임은희 씨도 경건한 분위기에 술 취한 연기 너무 재밌네요. 미니 깔고 본격적으로 지라시 듣고 있어요. 꿀잼.
1: 맞아요.
4: 미니 깔고 본격적으로.
1: 부장님 연기 너무 잘 살려가지고 얄밉습니다.
4: 예. 부장님도 회개해야 될게 많았나 봐.
1: 그런가 봐요.
4: 중간중간 예. 피처링을 많이 넣었죠.
5: 0815님. 제 친구도 노래방에서 고백했는데 고백받은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있다가 싫어!
4: 이거 싫어 에코 먹는다 노래방
5: 싫어 분위기가 쌓였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 사이에서 노래방 고백 금지령이 생겼죠.
4: 근데 사실 이런 프로포즈 이벤트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우산이에요. 심지어 당사자도 이런 이벤트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쳐다보고 이러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면 그 기질을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1: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
4: 나 진짜 이 공개 프로포즈로 망신당한 사람 꽤 봤어요.
1: 맞아요.
4: 정색하고 막 뛰어나가고 콘서트였는데.
1: 그 영상 같은 데 보면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죠?
4: 글쎄 모르겠어. 그건 뭐 아직 애정이 무르익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게 더 부담일 수도 있고.
1: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취향을 아는 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4: 프로포즈 좋아하는 사람들 에너지 보잖아요. 네. 옆에서 이렇게 그릉그릉 소리가 나. 좋아해. 너무 행복한 거 그걸 준비하면서 좀 반반 섞였으면 좋겠는데.
6: 그러게요.
4: 안 섞여.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막 너무 싫어하잖아 그런 맞아요. 걸.
6: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려야죠. 웃음 편지 주간 베스트 듣기평가 퀴즈.
4: 사연을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힐 수 있습니다. 듣기평가 퀴즈 문제 주세요.
6: 사연자의 회사 선배는 노래방에서 고백을 하려다가 노래 순서를 착각해 다른 사람이 예약한 이 노래를 불렀죠. 과연 무엇일까요?
4: 1번 찬송가, 2번 군가, 3번 자장가.
6: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4: 아,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송가인 씨의 노래 들을까요?
6: 네.
4: 가인이어라.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생

0: 지친 나를 안아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염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8: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9: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8: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9: 혹시 TBX 멤버십?
8: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9: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0: TBX
1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주간 베스트 듣기 평가 퀴즈, 회사 선배가 부른 노래 정답은요?
3: 1번 찬송가였습니다.
2: 아, 고백과는 좀 거리가 있죠. 네,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근데 결국은 성공하지 않았어요.
2: 그 웃음으로 성공했습니다.
3: 아, 맞아요. 약간 그 뭐랄까 측은지심이 발동해서.
2: 그렇죠, 그렇죠.
3: 네, 긴장하고 막 난처하는 그 모습.
2: 네.
3: 자, 여러분이 주신 문자 좀 더 볼게요. 9063님이 23살 아들 엄마입니다.

0: 아들이 모태솔로에서 벗어나 여친이 생겼어요. 섭섭할 줄 알았는데 전혀요. 만나지도 않은 아들 여친이 괜히 예쁘고 어. 마음 가고 그럽니다. 와. 우리 아들 첫사랑 응원한다 하셨어요.
1: 야.
0: 진짜 이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그쵸. 맞아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1: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네 그동안.
0: 네. 자 투어스의 노래 저희가 2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1: 어허 이 노래가 맞을까요? 예.
0: 아니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지고 어. 훨씬 행복한 시간이 된다.
1: 수선사야 수선사 대단해 정선영 씨. 잘 뜯어 맞췄어요.
0: 여보 먼저 아, 찔릴 뻔했다 바늘에.
1: 자, 뉴스까지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14년째 운전하고 있는 최재호입니다. 내리실 때에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이동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승무원들은 승객 여러분이 안전하게 내리실 때까지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승객들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가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꽃이 돼서 버스가 꽃밭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스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캔 버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1: 니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 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 입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하천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여 농경지 침수에 미리 대비합니다. 논둑을 미리 점검하고 물골을 조정해 농경지 침수에 대비합니다.

0: 합니다. 논밭에는 지주목을 세우고 비닐끈으로 줄을 쳐 농작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집 주변이나 농경지의 용폐수로를 미리 점검해 깊게 파둡니다. 농기계나 가축 등은 미리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5시 뉴스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동안 폐문 부재 상태로 전달되지 못했던 출석 요구서를 직접 건넨 바 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이어지는 반도체 호황기에 대해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급격히 꺼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올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대응 기금을 조성하고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청년을 꼽았습니다. 박 장관은 가장 큰 목표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요르단 내 군사기지 공습으로 미군 장병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미 CBS 뉴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이란이 요르단 내 군사기지 중 최소 두 곳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군 주둔 시설이 타격을 받아 장병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정부는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군사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공중급유기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이스라엘 측에 공중급유기 수십 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면 공중급유기 배치 규모가 전쟁 개시 초반 수준과 비슷해지는 것이어서 미국이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이란 공습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지 시간 18일 공식 방문차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가 80에서 150mm, 강원도는 100에서 150mm입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21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 25에서 33도로 예상됩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5시 뉴스 마칩니다.
4: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10년 후를 위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물으시는데요. 아마 그때도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기 위해 역사를 배워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기 위해 철학을 만나야 할 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한 것들에서 답을 찾으세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가장 믿을 만한 버팀목이 되실 겁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실까요?
1: 자, 토요일 3, 4부는 추억이 작품이 되는 시간입니다. 지라시 라떼 101장 함께하는 날이죠.
0: 오늘 101장 함께해 주실 분 따뜻한 라떼처럼 부드러운 남자죠.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 함께하겠습니다.
1: 밀크가 좀 더 들어갔어요.
0: 그래요?
1: 네, 커피보다 밀크가 좀 더 많이 들어간. 네. 자, 이세준 씨와 여러분이 보내주신 101장 소개 함께하고요. 추억담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아요.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주제 하나에 연필 쥐고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처럼
2: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보는 시간,
1: 지라시
3: 라떼 백일장.
1: 유후!
2: 가요계를 대표하는 최강 동안이고 이제 목소리는 더 동안이신 영원한 피터팬 유리산자 이세준 씨,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세준입니다.
1: 반갑습니다.
3: 아유, 고맙습니다.
1: 세준 씨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3: 네.
1: 이 3388님이 이 추억 속에 저희도 있는 것 같은데, 세준님 예전에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하셨던 코너 중에 신청곡 받아서 다음 주 준비해가지고 불러주셨던 그 코너가 있잖아요.
3: 네.
1: 그 중에 서태지 하여가 불러주신 적 있어요.
3: 아.
1: 와, 근데 쇼킹 그 자체.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3: 아, 그러셨구나.
1: 잠깐만, 이게 언제 쪽일까요?
3: 이게 지라실 수도 있고, 정선희 씨가 예전에 같이 하던 정오의 희망곡일 때일
2: 수도 있고.
1: 맞아요. 예. 그때도.

0: 노래를 좀 매주 불러주셨잖아요.
1: 그때는 그냥 어딜 가든 기타 들고 다닐 때여가지고.
0: 이거 기억나세요? 하여가를 불렀던 그 코너?
1: 하여가가 그 코너 자체가 이제 사연을 받고 네. 바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면 다음 주에 연습해 올게요 해가지고 맞아, 막 그랬던 맞아. 것 같아요. 네,
2: 그랬던 것 같아요.
1: 하여가가 이제 통기타로도 앞에 그 기타 리프가 단단 투쿠투쿠 그 딴트딴 트짠짠짠 그 딴트딴 예예예예예 야야야야 되게 기타로 통기타로 쳐도 멋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0: 근데 사실 예전에 유리상자 콘서트 가도 아이돌 노래나 댄스곡을 그 유리상자 특유의 버전으로 또 달리해서 해석해서 그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통기타
0: 포인트가
1: 버전으로.
0: 항상 있었어. 예. 소녀시대 노래도 있었고
1: 뭐 텔미도 했었고 맞아, 캔디도 했었어.
2: 아, 대단하세요 진짜.
0: 왜냐하면 네. 음역대가 그렇죠. 짱짱하니까 여자 아이돌 노래들도 극히 그대로 하는 거예요.
1: 아무튼 대단해요. 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예, 예.
2: 진짜 형님은 본인 노래만 부르는 가수에 비해서 한 수천 곡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죠?
1: 솔직히 우리 노래 네. 부르는 것보다 다른 분들 노래 좋은 노래 부를 때가 더 잘한다고도 하시고 부르는 사람도 그 재밌고
0: 그렇죠. 그 이쯤 되면 문천식 씨가 예전에 한번 네. 또 진행자의 면모를 뽐냈던 어쩌다가 가수가 되신 거예요.
1: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네. 참 그게 참 미스테리야.
2: 네. 선배한테 그죠?
0: 아니 그 너무 재밌었어. 우리 청취자분들도 가끔씩 그 밈처럼 네. 그 저글링 하세요 놀면서. 근데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왜 내가 각성하기 전부터 너무 노래 잘하고 끼쟁이라 반에서든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 쟤는 가수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1: 그런 생각까지는 네. 못했었는데 옛날을 되짚어보면 초등학교 때 합창부부 반장이었어요.
2: 오, 그러니까
0: 음악 쪽에서는 뭐
1: 그랬나 봐. 네. 그때는 그냥 뭐 시키니까 했는데 아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2: 그럼 꼬마 때부터 맞아. 음악이 좋으셨네요.
1: 아유, 잘했죠. 어. 교회 가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가대 하라 그래가지고 시켜주셔서 하고
0: 그랬네. 재능은 사실 네.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1: 칭찬을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셨으면 저 제가 맞아요.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 못했을 수도 근데 우리 애들은 그러네.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 왜 음악적으로
0: 만족도가 높은가 보다. 아 여기까지 했습니다.
1: 잘한대 자기는. 굿모닝 몇 번 하고 와서 자기 영어 잘해서 더 이상 학원 다닐 필요가 없대.
2: 어이구 어이구. 오, 자존감을 높여주셨네요 형님이.
1: 뭐 미국애랑 막 얘기를 한참 하길래 가서 봤더니 Oh my goodness 이것만 한 100번 하고 있어.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2: 귀여워.
1: 그리고서 자기 영어 잘한다고
0: Oh my goodness 하면 다 한 거야. 리액션 얼마나 중요한데. 자 지렉스 라트백일장 예?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정해진 주제에 따라 자유롭게 떠오르는 뭐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네 소개되시면 기본 선물로 외식 상품권 드리고요. 장원에 뽑히시면 외식 상품권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0: 지라시 홈페이지에 라떼백일장 게시판 늘 열려 있거든요. 여기로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자 그럼 지라시 라떼백일장 이번 주제는요. 터미널 되겠습니다.
0: 아, 터미널에 얽힌 다양한 백일장 작품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어요. 네. 자 먼저 맛보기 백일장 몇 개 소개해 올릴까요? 한복희님 대학교에 입학하고 맞은 첫 방학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는 날이라 아빠가 터미널로 마중을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그런데 저는 눈이 나빠서 멀리 있는 사람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비슷한 사람만 보이면 반가운 마음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나갔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 아빠가 아니라 모르는 아저씨였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또 달리다가 멈추거나 뒤돌아갈 순 없잖아요. 두 팔을 벌린 채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모르는 아저씨들에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결국 지쳐서 터미널 의자에 앉아 아빠가 저를 찾기를 기다렸죠.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누가 보면 너 강신 줄 알았겠다. 계속 달려가니까.
2: 그렇죠, 팔 들고 옛날, 달려가니까.
0: 옛날 강시가 계속 달려가잖아.
1: 맞아, 이렇게 팔을 아니 이렇게
0: 아빠!
1: 팔을
2: 깡총 깡총. 예,
0: 예. 양팔 벌리고든 앞으로든 아빠하고 부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누구든 튕겨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니, 사랑스럽잖아요.
1: 사연 들으시면서 다들 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비슷한 경험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산 꼭대기에서 우리 형을 저쪽에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산 꼭대기 형 하고 근데 저 앞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네. 저 미쳤어 산에서 담배를 피고 형 그런데 딱 돌아보는데 형이 아니야.
0: 어머.
1: 우리 형이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형 하면서 끝까지 뛰어내려왔어. 평소에 거기 숨차가지고 한 번에 못 오거든요. 집에 끝까지 뛰어내려.
0: 수치스러운 것보다는 목을 버리겠다. 차라리
1: 그때 약간 득음했나?
0: 그래 그거다. 네. 거기서 산 하나 더 탔으면 국악 쪽으로 빠졌지.
1: 그럴 뻔했네.
2: 자, 터미널에 대한 사연 하나 더 볼게요. 6203님. 30년 전 남편과 저는 산악회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보다 2살 어려서 가족

0: 가족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걸 반대했고 결국 헤어지기로 했어요. 저는 마음을 달래려고 큰언니가 사는 강경에서 며칠 지내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이었는데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지금은 남편이 됐지만 그때는 전남친이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누나! 하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었던 터라 너무 놀라서 또 웬일이야? 내가 오늘 오는 건 어떻게 알았어?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하고 정신없이 물었죠. 그랬더니 제가 서울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새벽부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평생 살면서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줄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함께 먹었고 그 인연이 이어져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네요.
1: 대박이다.
2: 어디 언제 올지 모르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가도 그냥
0: 새벽부터
2: 그냥 나오고.
3: 아니 근데 그런 순수했던 순간들이 다 있잖아요. 이재준 씨도 있고 홍천식 씨도 있고. 아니 저도 있을 거 아니야.
2: 터미널에서 누굴 만났는데 어? 웬일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웬일이야?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3: 우연인데.
2: 우연히 만났는데.
3: 아 나는 기다린 게 됐구나.
2: 내가 먼저 아이고 웬일이야 하려고 그랬는데 나한테 웬일이야 여기를 왜 웬일이야 언제부터 기다린 거야.
0: 아이고.
2: 형.
0: 에피소드가 많으시네요 형님이.
2: 우리 6203님은 그건 아니겠지. 터미널에 뭐 볼일 있어서 가졌다가 저기 그렇죠. 언제부터 기다리고 아침부터.
3: 그렇게 태세 전환이 금방 돼야 돼요. 연애라는 게 아닌데 나 우연히 왔는데 나도 이러면 산통이 다 깨져요.
2: 끝난 거죠 거기서.
3: 항상 내가 뭔가 말을 뱉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보고 리듬을 타는 연습을 해야 돼요.
2: 리듬을 타는 연습 중에
0: 임기응변.
2: 내가 리듬을 주도하려고 하지 마.
3: 액션 안 돼. 리액션이야.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2: 아 근데 그 마음은 너무 지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3: 예. 연애하다 보면은 한순간이 사로잡는 것 같아요. 나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그 한순간.
0: 그러게요.
3: 그렇지 않아요? 아니 문철식 씨도 그래서 결혼했고 이세준 씨도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2: 그렇죠. 예, 그런 건 있었어요. 이 사람이구나.
3: 약간 그런
2: 그렇게 느낌이 왔어. 내가 엉뚱한 데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여기였네.
0: 웃기다.
2: 오래 걸렸네. 웃기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진짜로. 에이.
3: 이산이었구나.
2: 이산이었어. 형! 엉뚱한 형 쫓아가가지고.
3: 저 형이 아니었어.
2: 저 형이 아니었구만.
0: 자, 소개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100일장 응모하신 분들의 글 이어서 소개할게요.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3: 이세준 씨의 노래 중에 물결이 내리는 밤.
2: 제가 한 달에 한 곡씩 발표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달에 발표한 노래인데 여기 멀지 않은 그 홍제동에 가면 그 홍제폭포라고 인공폭포가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해질녘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머리 정리하고 식히다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떠올라서 나 스스로에게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물소리 들으면서 힐링했던 그 순간을 담아봤어요.
0: 이야 멋있다. 우와,
3: 물결이 흐르는 게 아니라 물결이 내린다는 표현이 참 그 폭포지. 생각 못했던 것 같아.
0: 제목이 그쵸? 너무 예쁘네요.
2: 앞에 이렇게 그 폭포 소리를 실제로 담았어요.
3: 정말요?
2: 녹음해서 그래서 피처링 홍제폭포라고 했는데 이걸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튀김하는 거야.
0: 애기들
2: 튀기는 소리.
3: 애들의 정서는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
2: 듣고 싶은 대로
0: 듣더라고. 애기들.
3: 원래 빗소리가 튀기는 소리랑 맞물린대요.
2: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친 게 해먹는 거예요.
3: 그러니까. 네. 자 그럼 이세준 씨의 이달의 신곡 물결이 내리는 밤 함께 들을까요?

0: 지라시 라떼백일장 터미널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옥천에서 현옥님이 보내주신 사연 들어갈까요? 제목 대굴대굴 터미널.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엔 자가용이 없었습니다. 아빠 회사도 집에서 5분 거리인데다가 학교도 시장도 모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자가용 없이도 큰 불편 없이 뭐 그렇게 살았죠. 네. 하지만 명절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엄마가 불만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 짐이 또 한 바가지야. 아, 못 살아 내가.
1: 아유, 당신 또 시작이요. 그깟 짐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내가 다 들고 갈 테니까 좀 제발 좀 구시렁 좀 그만요. 아이고.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라도 그냥 하나 사자고 그랬잖아요. 아유, 명절마다 그냥 버스 갈아타고 택시 타고 그냥 이게 뭔 고생이요.
1: 아이고, 이 사람이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도 뭔 자가용이요. 걸어다니면 건강에도 좋고, 어? 돈도 굳고 애국하는 거예요.
0: 애국자도 하셨어.
1: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집은 자가용 사봤자 소용이 없어요. 엎어지면 직장이요, 자빠지면 은행이요. 한 발짝만 가면 시장이고 두 발짝만 더 가면 애들 학교인데 뭐.
0: 키가 3m요? 아이고. 뭘 엎어지고 자빠지면 다 발견이야.
2: 아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집만 자가용이 없죠.
0: 똑똑하다 우리 새끼. 하지만 아버지는 요지부동 들은 채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엄마와 아빠는 양손에 가득 짐을 들고 직행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로 갈아타 외갓집 있는 유급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삼촌이 우리를 마중 나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3: 야들아, 여기다 여기. 어여 와라 내 새끼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저와 동생은 버스에서 뛰어내려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그런데 그 순간 엄마 아빠 손에 위태롭게 매달려있던 여러 개 봉지들 중 과일 봉지끈이 끊어지면서 터미널 여기저기로 과일들이 대굴대굴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 왜 사과다?
5: 야, 형, 감히 대머리 굴러간다. 꼬리.
0: 저희 가족은 과일을 주우러 터미널을 뛰어다녔고 엄마는 창피해하시며 들고 있던 봉지와 상자를 내팽개치셨어요. 아유, 나는 몰라. 당신이 알아서 다 들고 오든지 말든지. 아우, 창피해가지고 내가.
1: 아유, 어디야?
0: 아 몰라.
1: 아직 사과 세 개 못 찾았어. 같이 줘.
0: 아, 시끄러워. 엄마는 그렇게 먼저 터미널을 떠났고 저희는 과일을 다 주워서 봉지 하나씩을 손에 들고 외갓집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6: 아이고, 어휴, 할매한테 오니라. 우리 강진이 딸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짐은 또 왜 이렇게 많아.
0: 그리고 저녁 시간.
6: 안사라, 내 말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가시기. 돈이 모자라면 내가 꽁쳐둔 돈이 좀 있으니까 보태준 생기 자가용 한 대 장만요. 한 시간이면 왔다 갈 거리를 이렇게 온 식구들 고생치면서 봉지를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이야. 얼마나 성가시오. 안 그래 안현수라.
0: 아이고 됐어 엄마. 그래봤자 안 통이야. 벽창호야 벽창호. 다음날 우리 가족은 할머니가 싸주신 짐을 또 바리바리 들고 다시 유구 터미널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터미널이었죠. 왜냐고요? 다음에 명절에는 아버지의 신차를 타고 멋지게 외갓집에 갔거든요.
1: 아, 삐까뻔 저기 장아영이 뭐. 이제 뒤에서 과자 좀 먹지 마로.
0: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하늘나라에 계시고 유구 터미널에서 우리를 마중 나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요, 터미널 버스 사이를 뛰어다니며 과일을 줍던 우리 가족의 추억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려진다. 그 꼬마들 그죠? 둘이 막 신나서 철부지처럼 뛰어다니고 과일 줍고 어머니 막 얼굴 불그락.
4: 세상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
0: 과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아수라장.
4: 이거를 안 줍고 갈 수도 없어.
1: 그럼요.
4: 버릴 수도 없어.

0: 아, 그건 담는다고 해도 이미 한번 터진 거는 그냥 잘 다 들어가지도 않고 네.
1: 동그란 것들이라 또 다리 사이로도 들어가고 그쵸. 막 가지 말아야 될 대로 떼굴떼굴 가고
0: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워준다고 도와주는데 그것도 네. 짜증나고
1: 어, 나 근데 이 와중에 약간 빅소름
2: 왜요?
1: 아니 아버지가 큰 그림을 그리셨네. 아 결국은 우리 네. 할머니 입에서 우리가 조금 포텔 주는 게.
2: 아 그렇게.
1: 어. 그 다음부터는 바로 터미널로 안 가고 신차를 마련하셨다.
2: 찾아보니까 지금도 있네. 충남 공주에 유구 터미널이 지금도 있네요.
1: 어, 가보고 싶다. 왠지 그 터미널 예전 모습. 이렇게 좀 남아 있겠죠. 아, 다 요새는 또 개발해서
2: 조금 바뀌었으니까 이제.
0: 네. 자, 아버지도 사실은 이제 차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1: 계속 미루신 거겠죠.
0: 그러니까 가족 맨날 하는 사람들만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맞아요. 뭔가 누구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딱 뇌관을 건드려줘야지 네. 행동이 옮겨지는데.
1: 저희 오빠가 지금 차를 18년 차 타고 있거든요.
0: 같은 차를.
2: 네. 오래 타신다.
1: 한 5년 전부터 세원이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다가 딸이 네. 또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저도 네. 계속 5년째
2: 얘기해요?
1: 안 들어요. 고집이. 안 들어.
0: 문천식 씨가 가서 한번 얘기하면
2: 안전을 핑계로 말씀을 하시면 좋게
1: 형! 네. 형 이거 문짝 다 날아가요! 얼마 전엔 클락션이 고장이 났대요.
0: 어머, 그거 위험하다.
1: 네, 그래서 클락션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빵빵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누르면
2: 그럼 부품 구하기도 어려운데
0: 클락션이 천식 걸린 거 아니에요?
2: 할아버지 돼가지고
1: 클락션이 계속
2: 클락션이 할아버지 됐네.
1: 자기는 도시의 소음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고 허술을 삑삑하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빨리 좀 알아보라고 막 이러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고집이 아우.
0: 그거 저기 그 와이퍼 고장 나면은 손으로 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1: 아니 그것도 한번 위험해. 겪었어요. 와이퍼도 아이고. 고장이 나서 와이퍼가 하나가 이렇게 분질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엄지손가락만 하고
0: 보조석은 안 보이네.
1: 에피소드 부자인데 안 바꿔요. 나 모르겠어요. 올해가 마지노인데 그러니까 딸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꾼다 그랬는데 걘 고2거든요.
2: 대학교 가야 바꾸겠는데.
1: 미치겠어.
2: 그죠?
1: 에. 에, 하여튼 뭐 이 아빠 보니까 그쪽 아빠가 생각나가지고.
2: 그러게요. 아,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 강수지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네. 보랏빛 향기.

0: 명문대 합격의 산실 울산 대성학원은 의약학 계열 및 명문대를 지망하는 중3 학생 및 고1, 2, 3 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썸머스쿨 집중학습반을 모집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네 어제 또 달렸나?
2: 와 진짜 죽겠다.
1: 으이구 그래물 때부터 알아봤다. 가자 해장하러.
2: 어디? 진사골 감자탕?
1: 그래 진사골 가가 진한 국물 한입 하면
2: 속이 확 풀리네.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3: 검색창에 진사골 감자탕 삼산점 달동점.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0: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오전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유치원 및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이 금지되며 오전 발령 대상 지역은 휴교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발령 지역도 업무용 차량 이외에는 교통이 금지됩니다. 오전,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은 이미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안심할 순 없습니다. 비가 곧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충청에는 최대 200mm 이상, 강원과 경북에 최대 150, 경기 남부와 호남에는 최대 12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유리상자 이세준 씨와 지라 씨 라떼 백일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1: 자, 이번 백일장 주제가 터미널입니다. 자, 다음 작품 소개해드릴까요?
0: 네, 이번에 들려드릴 작품은요. 익명 요청하셨네요. 제목 길다방 로맨스. 1990년대 초 저는 강원도 인제 한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인제 터미널은 휴가 나가는 병사와 복귀하는 병사, 면회 온 가족들로 늘 북적였고 터미널 한쪽에는 군인들의 아지트 같은 작은 길다방이 하나 있었죠. 그날은 제가 군장을 메고 처음 인제 터미널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2: 아, 여기가 맞나? 아, 왜 이렇게 복잡해?
0: 그때 한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3: 저 신병이죠. 저쪽 지금 오는 버스 그거 타면 돼요.
0: 개인색 머리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고맙습니다 한마디밖에 못했지만 이상하게 그녀의 미소는 오래도록 잊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입대 후 첫 외출을 나왔는데요. 성격 좋은 고참 형이 저를 잘 챙겨줬었죠. 야, 이제 왔으면 길다방 커피 한잔 마셔봐야지. 고참을 따라 들어간 길다방. 그런데 그곳에 며칠 전 고운 미소의 그녀가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3: 어서 오세요.
2: 어?
0: 야, 뭐해? 서서 안 들어오고 기타 풀어.
3: 어? 안녕하세요. 어? 우리 본 적 있죠? 예. 아, 내가 길 알려줬잖아요.
2: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3: 앉아요. 어떻게 늘 마시던 거로 줄까요?
0: 아, 네 누나. 두 잔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얘는 오늘 처음 왔어요.
3: 그렇구나. 예. 좀만 기다려요. 예.
0: 순식간에 저의 얼굴은 귀까지 빨개졌고 커피를 마시자마자 첫 모금에 사레가 들렸습니다.
2: 커피 맛있어요.
3: 괜찮아요? 아, 얼른 물 마셔요. 그렇게 맛있어요?
0: 그날 이후 휴가를 나갔다 복귀할 때마다 꼭 그 길다방이 들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는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고운 얼굴의 누나를 보기 위해서였죠. 누나는 저에게 늘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3: 어, 오늘 복귀해요? 무사히 잘 다녀왔구나. 고마워요.
0: 누나의 그 한마디를 들으면 부대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신기할 정도로 가벼워지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고참 형과 함께 길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뭔가 수상하다.
2: 뭐가요?
0: 첫 누나 말이야. 너만 오면 유난히 더 우는 것 같아.
2: 응? 에이, 설마야.
0: 아, 진짜야. 내가 저런 거 잘 괜찮은 거 알지. 그리고 봐봐, 네 커피가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왜겠냐 이거.

0: 이게 뭐예요? 어머, 머리핀이네.
1: 저 제 마음을 담은 선물이에요.
0: 아, 고마워요. 그런데 이건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건 나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분한테 선물하세요.
2: 그리고 누나는 상자에 묶여있던 리본을 풀더니 자신의 앞치마끈에 살며시 묶었습니다.
0: 그래도 이건 받을게요. 예쁜 마음까지 돌려주면 내가 더 미안해지잖아요.
2: 바로 퇴짜인 퇴짜를 맞았지만 저는 그래도 계속 길다방을 찾아갔습니다. 누나는 앞치마에 리본을 늘 하고 있었죠.
1: 누나, 그 리본 아직도 안 버리셨네요.
0: 아, 이거 아니 우리 막내가 못 데려가게 몰래 숨겨놨어요. 자꾸 장난을 쳐서.
1: 막내가 아직 많이 어린가 봐요.
0: 아, 사실 우리 집이 6남매예요. 제가 맞이라 동생들 챙기다 보면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막내 소풍이라 새벽부터 김밥 말고 나왔다니까요.
2: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나의 미소는 나만을 향한 게 아니라 타지에서 외롭게 군 생활하는 모든 군인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였다는 걸요. 이제 쉰을 훌쩍 넘긴 지금도 인제 터미널을 떠올리면 달콤한 믹스커피와 제 인생 첫 고백을 가장 따뜻하게 거절해준 미스 김 누나가 생각납니다.
3: 누나... 누나 그 리본 받는 스킬이 보통이 아니신데요.
1: 그러니까 이거 진짜
3: 보통 거절하고 리본 챙겨주는 건 너무 많이 받아보신 분들 집에 가면 아마 리본
1: 누나 앞치마 이렇게 펄럭하는데
3: 리본
1: 무슨 치어리더처럼
2: 아, 두 분 다 못됐다 진짜
3: 오브제로 정말. 리본이 수천 개
2: 아니 여기 순수한 이등병의 마음을 좀 생각해줘요. 아 정말
1: 리본 저기 도매상하고 저기 저쪽 가서 뛰어와요. 다음
2: 정말 너무 나쁘다 정말.
3: 아니 너무 아니 사실 이렇게 세련된 거절을 정말 본 적이 없어요.
1: 살면서 우리가 거절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절을 못함으로 해서 생기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런 스킬은 진짜 필요한 것 같아.
3: 예쁜 마음까지 거절한다는 말 그리고 그 리본의 상징 막 이런 게 한두 번 완성이 될 수 없는 리액션이야 이거는. 아, 그렇잖아요. 선물이라는 것도 누군가의 마음이라는 것도 당황하잖아요. 몇 번 안 되고 어떡하지? 나는 어버버버버 하다 끝나는데 예쁜 마음까지 거절하면 내가 더 미안하잖아. 이건 내가 가질게요. 완벽해.
1: 그 지금 거기서 몇 년이나 그래요. 근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신병이 한 달에
2: 그럼요. 몇 년씩 인재면 얼마나 많이 오겠냐고 강원도 인재면.
3: 보세요. 네. 그 카운터에서 노메이크업으로 이렇게 시선 끌기가 쉽지 않은 고운 분이에요. 예쁘고 청순하고 막 샬랄랄랄랄라 이런 분인 거야.
2: 그, 지금 들으시면서 나 그분 아는데.
1: 인제 그 길다방.
3: 아마 그쪽 출신이신 군인분들은 나중에 전역하고 지금 쉬운이 훌쩍 넘으셔서도 믹스커피만 보면 이상하게 웃으실 걸. 그렇죠. 믹스커피에 그 누나 얼굴이 동동동동.
1: 어디 리본만 걸려 있으면 눈을 못 대고 자꾸
3: 앞치마에 리본 하나 걸려 있으면 동동동동.
1: 근데
3: 이런 추억이 사람을 참 촉촉하게 살리는 거.
1: 어찌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첫 고백에 대한 추억인데 그 누나의 센스 때문에 그쵸? 이렇게 아름답게 남았어요.
3: 그래. 그러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되느냐 추억이 되느냐 한 끗 차이인데.
2: 그렇죠.
3: 너무 재밌어요. 따뜻하게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많이 이상하게 매듭지어서
2: 죽구죠 정선이 씨 아주 그냥.
3: 아니 문득 나는 그게 생각났어. 누나가 다녀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천정이
2: 리본
3: 이분 수천 개 아 너무 인기 있는 누나다. 자 노래 듣고 우리 마지막 작품도 만나볼 텐데 이정성님의 노래 여름날의 추억 듣습니다.

0: 네, 지라시 라떼백일장 터미널을 주제로 한 마지막 작품이에요. 경기 평택에서 노조희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제목 18번 좌석 손님. 때는 2003년 초여름. 당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동서울 터미널에서 고향 횡성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특히 야근이 많았고 반쯤 감긴 눈으로 버스에 올랐죠.
2: 아, 홍천만 지나면 횡성이니까, 네, 횡성이니까 잠깐만 눈 좀 붙이자.
1: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꿈결처럼 들렸습니다.
3: 아, 홍천입니다. 예, 홍천에서 내리실 분 준비 오세요.
1: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 짐을 챙기기에 잠에서 깬 저도 무의식적으로 따라 일어났습니다.
2: 다 왔나? 다 왔나 보다. 아유.
1: 그리고는 그대로 버스에서 내렸죠. 버스 문이 닫히고 출발한 뒤에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고 터미널을 보는데 아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3: 홍천시외 버스 터미널.
2: 뭐? 홍천이라고? 나는 횡성 가야 되는데. 저 기사님 잠시만요. 스탑!
1: 하지만 이미 늦었죠. 멍하니 서 있던 저는 또 한 번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 내 가방.
1: 어머.
2: 지갑. 핸드폰.
1: 예, 짐을 전부 버스 좌석에 두고 내린 거죠.
4: 아이고.
1: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손수건 하나와 버스표 반쪽뿐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매표소로 뛰어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직원분은 침착하게 버스 회사로 전화를 걸어주셨습니다.
5: 네네, 여기 홍천터미널인데요. 네네, 강릉 종점 도착하면 18번 좌석 확인 부탁드립니다. 승객 한 분이 홍천에서 잘못 내리셨어요. 네네.
2: 감사합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요?
5: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전달했으니까 버스 도착할 때까지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그렇게 낯선 대합실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매표소 직원분들이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5: 저 손님, 잘못 내린 손님. 잠시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2: 예? 제 가방 찾았나요?
5: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손님 때문에 강릉 터미널 난리가 났대요.
2: 네? 왜요?
5: 기사님이 가시다가 승객 한 분이 없으니까 놀라가지고 실종 신고를 하셨대요.

0: 어머,
1: 실종신 거요?
2: 알고 보니 기사님은요 휴게소에서 18번 좌석 손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바로 실종신고를 하셨던 겁니다.
0: 아무튼 그러다가 저희 쪽에서 전달한 게 연락이 돼가지고 손님 이야기 듣고 상황이 해결됐대요. 손님 때문에 지금 홍천, 횡성, 강릉이 다 하나가 됐어요.
2: 죄송하기도 하고 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지더군요. 아, 졸다가 졸지에 실종 승객이 되다니요. 잠시 뒤 돌아오는 버스편으로 가방과 지갑, 휴대전화를 무사히 찾았습니다. 며칠 뒤에 저는 일부러 홍천터미널에 들러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 사이 제 별명도 생겼더라고요. 실종 총각. 예, 20년이 지난 지금도 버스를 탈 때마다 행선지를 두 번, 세 번 꼭 확인합니다. 야, 아찔했다. 아찔했는데 네. 그 실종 신고를 한 것도 아찔했지만 그 드라마 같은 서사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1: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구나. 신고도 하고 그냥
2: 다정하다.
1: 아유, 웃네. 그냥 가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 못 봐슈. 네. 예전에 그러니까. 저 경주를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그때 대학생 시절인가 경주에 그때 처음 갈 때였는데 네. 자다가 네. 딱 눈을 뗐는데 누가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딱 봤는데 경주 써 있어. 그래가지고 어우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내렸어요. 네. 거기가 톨게이트였어.
2: 네?
1: 그 톨게이트를 지나서 터미널까지 한참 가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세워주셔가지고 거기서 한 분이 내린 거예요. 그분은 집이 그 근처였나 보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서 뛰어내린 거예요. 경주라고.
2: 기사님도 너무 놀랬겠다.
1: 네, 그래가지고 그냥 차는 갖고 터미널까지 한 시간 걸어갔어요.
3: 아이고야.
2: 아니 저 총각은 왜 내린겨?
1: 걷고 싶디야.
2: 아니 정말 그런 적 많아요. 왜냐면 사람이 잠자다 보면은 약간 반수면 상태에서는
3: 맞아요.
2: 판단력을 잃잖아요.
3: 놀래. 네,
2: 그러니까 놀래서 그냥 앞 사람이 하는 대로 간다고.
1: 그러니까 깼을 때 빨리 뭘 판단을 하지 말고 네. 일단 잠을 깨는 데 치중해야 되는데.
2: 깨자마자 따귀를 냅다 때리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3: 아이고.
2: 그래요.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맞아 나도 그랬어 막 네. 그러실 텐데
0: 많으실 거예요.
2: 다행인 건 그 좀 네. 뭔가 정스러운 예전의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지랖도 넓고 남마의 일에 참견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비교적 뭔가 다정했던 시대의 한 그 장면.
1: 그러니까 무슨 비행기도 아니고 한 사람 네.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맞아요. 심지어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늦어도 그냥 가버리잖아요.
2: 항공은 뭐
1: 우리나라 전혀 안 되죠. 국적기들은 진짜 계속 부르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좀 확실히 우리나라가 네. 그게 있어.
2: 그치. 좀 정이 있죠.
1: 정이 있어. 네.
2: 자, 광고 듣는 사이에 어떤 작품에 장원을 드릴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4: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조가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 선연료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바다는 우리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만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 바로 바다 위의 안전띠 구명조끼입니다. 7월 1일부터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업인뿐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구명조끼 착용 잊지 말아야겠죠? 수영할 때도, 낚시할 때도, 배를 탈 때도 구명조끼 착용.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함께합니다.
2: 이웃사, 이웃사, 이웃사나, 이웃사나.
3: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서귀포 해녀들이 바다로 물질을 나가며 부르던 노젓는 소리입니다.
2: 간다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내가 가며 내가 나가.
3: 옛날 서귀포 해녀들은 일본 대마도까지 물질을 나갔다고 하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2: 대마도, 대마도 사소나 사소나 가네 고래도 올래도 그러나 가래.
4: 잠시 후 주말에 만나는 생방송 뉴스쇼 김치형의 뉴스 아이킥이 이어집니다.
5: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이세준 씨가 오늘의 자원을 정해 주셨습니다.
6: 아, 오늘도 역시 예, 세 작품 다 너무 쟁쟁해서 네. 한 분을 뽑기가 힘들었는데 결정했습니다.
5: 네, 과연 자원은요?
6: 지라시 라떼 백일장 자원!
5: 자원!
6: 명을 요청하셨죠. 길다방 로맨스.
7: 우후. 우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이세준 씨가 압도적으로 집중했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6: 맞아요.
7: 비스무리한 추억들이 다 있지 않을까요?
6: 저는 네. 아쉽게도 다방은 못 갔고 그 앞에 중국집에 맨날 갔었는데 나도 네. 이런 예쁘고 따뜻한 미스김 누나 만났으면 그쪽 그렇죠. 갈 수 있었는데
7: 네. 그렇죠. 어디로 배치받는지가 되게 중요하네요.
6: 자대가
7: 네.
6: 별로였어.
7: 자, 우리 이분께는 기본 선물 외식 상품권에 이어서 녹용홍삼 세트까지 얹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5: 좋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백일장 주제 터미널 맞습니다. 터미널에 생긴 다양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7: 뭐 터미널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 네. 터미널에서 창피했던 경험, 뭐 또 밤샌 사연.
5: 나는 좀 슬프게 네. 이별한 사연 하나 왔으면 좋겠어요.
7: 그래요?
5: 네,
7: 남 슬플 때 이렇게 도파민이
5: 그런 게 아니라
7: 도파민.
5: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6: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극을 보면서 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갖는
7: 타인의 슬픔을 양분 삼아
5: 위로해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7: 지금의 나를 위로한다.
5: 위로해주려고.
6: 따뜻한 네. 마음치는 아니지.
5: 나 세준 마음에 안 들어.
7: 아이 개운하다. 자, 몽니의 그대와 함께 들려드리면서 네. 자, 이세준 씨 보내드릴게요. 아 네. 친구야. 네. 너무 고맙다.
5: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6: 착하게 삽시다.
5: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7: 안녕히 계세요.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유태균입니다. 재난 상황을 겪게 되면 극심한 불안, 혼란, 죄책감 또는 사고 장면의 반복 회상 같은 강한 스트레스 반응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심리 지원이 필수적인데요. 지금은 안전하다는 감각을 회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낮출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고 이후에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도 응급 처치가 필요합니다. 슬픔과 불안을 억누른 채 방치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적인 심리적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로 생긴 무거운 마음을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0: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3: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0: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6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내렸으나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성남동 쿠팡 32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청은 화재의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서울과 경기 등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 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장비 140여 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안에 가득 차 화재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간 뒤 지난달 30일까지 육아휴직 상태였던 해당 감사관이 귀국을 앞두고 신청한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을 지난 17일까지만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6개월 사용 불허 이유에 대해 주목적이 육아가 아닌 조사와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전남 광주 북구 우남동의 한 주택가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대 어머니는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아들을 강제 입원 조치할 예정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쳤습니다. 이정후는 시애틀과의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회와 4회 두 타석 연속 우익수 앞 안타에 이어 9회에는 19 승부 끝에 중견수 앞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맛비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7.7도입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7: 말이 씨가 되고 정신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 유명한 연구가 있죠. 1930년대 초 미국에서 수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자기 삶을 소개하는 간증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 긍정적인 정서가 얼마나 담겼는지 분석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 그 수녀들을 다시 찾았더니 행복하다, 기쁘다란 표현을 많이 쓴 수녀들 90%가 85세까지 장수했고 그런 표현을 적게 쓴 쪽은 겨우 34%만 생존해 있더라. 생글생글 밝은 마음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유상으로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 등

0: 자세한 내용은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7월 18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저는 뉴스 큐레이터 김큐 김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이변 없이 5명, 최고위원엔 14명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다음 주 예비경선을 통해 각각 3명, 8명으로 압축됩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 주자들 민심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후보 자격과 투표 방식 등을 둘러싼 노래 전쟁은 일단락됐는데 그 여파는 어떨지 궁금해지죠. 헌법을 기리는 제헌절인 어제 제1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이 아닌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시위 현장을 처음 찾았는데요. 1부와 2부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그리고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정말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넥스
2: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넥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3: 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네, 잠깐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요. 청취율 조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01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주말엔 김치영의 뉴스하이킥 잘 듣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점, 그리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고마운 마음 갖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하죠.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 마감 되고 난 이후에 첫 주말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대전을,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 서울 마포구, 송영길 후보는 경남과 울산 쪽으로 갔고요.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호남 일정을 소화했는데 어떤 전략들이 좀 담겨있는 일정인지 성친 부대의 말씀을 먼저 들을까요?
5: 일단 뭐 당대표 후보의 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이라고 해서 이 첫 지역이 무슨 메시지를 띄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3: 네네.
5: 뭔가 이 대선 때 첫날 어디를 가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당대표 선거는 사실상 레이스는 이미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첫 주말이라고 해서 어디 가는 게 뭐가 특별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이 주말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이제 지역위원장 선정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이 지역위원장들이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주말에 당원대회를 합니다.
3: 네.
5: 지역에 있는 당원들 딱 모아놓고 지역위원장 현역 의원이든 아니면 그냥 원외 위원장이든 이 사람이 당원대회라니까, 지금 사실 당원들을 만나기 가장 좋은 거는 딱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니는 곳이 아마 그 당원대회 지역 다니면서 아마도 그러면은 본인을 불편해하지 않는 곳, 본인과 좀 가까운 곳, 거기에 지역위원장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아마 저는 위주로 다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주말마다 지금 이제 각 후보들이 가는 거는 본인과 가까운 의원의 지역 당원대회가 있는 곳을 찾아다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뭐 일정을 조금 얘기해봤고 이제 이슈들을 조금씩 점검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가 어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SNS에는 2002년 후보 단일화 탈당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입으신 노무현 대통령님과 노사모를 비롯한 모든 분께 다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자서전을 통해 당시를 회고하시고 제가 봉화를 찾았던 2008년에 대의원들의 명령에 의해 공식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다, 깊고 큰 분이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뭐 꼭 저희가 모든 말에 노림수를 볼 건 아니지만 정광재 대변인 평가 좀 들어볼까요?
4: 근데 이거 네. 큰 의미를 담고 있죠. 김민석 후보가 1996년부터 제도권 정치를 했을 겁니다. 네네. 30년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 가운데 18년이 정치 낭인으로 생활했어요.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후보 측에 손을 들어준 게 결과적으로는 18년의 정치 낭인 시간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방 그 당권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전선을 가장 명확하게 치고 있는 것도 이겁니다. 당을 오랫동안 지킨 사람, 탈당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 노무현 정신을 이을 사람 누구냐. 이거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30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에게 네. 이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할 겁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좀 털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방문하고 뭐 이런저런 자서전에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라우마 있잖아요.
3: 네.
4: 이 부분에서 차지하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경계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이 정도 행보만으로 얼마나 그걸 다 불식시킬 수 있을까. 사실 곽상원 의원에게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도 생길 것 같아요. 아 이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모른 채 넘어갔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김민석 후보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이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서전을 통해 당시 선택을 정권 창출을 위한 충청 합리적 판단이라 정리하신 적은 없다. 그 책은 유시민 작가가 정리한 거다. 유시민 작가의 평가일 뿐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김민석 후보가 지금 방송에서 한 말을 다시 짚은 건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성취인부대 말씀 좀 드릴게요.
5: 전 이거 김민석 후보한테 도움 주는 얘기라고 보고요. 늦었지만 평가할 만하다. 근데 이 자서전 오히려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곽상원 의원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시피 자서전이라고 발표된 책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집필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걸 한 거기 때문에 곽상원 의원은 사실 최근에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이게 노무현재단이 사실상 뭐 유시민재단 된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비판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으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곽상원 의원께 오히려 저는 그 김민석 후보는 좋아할 거다. 우호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찾으신 거 잘한 거죠. 왜냐하면 참 이거 24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18년 동안 정말 밖에서 힘든 생활을 하다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0: 받아줬을 때 다시 민주당 안으로 받아줬을 때는 그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는 암묵적 합의 동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지지자들 중에는 마음에 있는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전당대회 때 자꾸 탈당, 과거 전력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 과거에 잘못했던 거 많아. 그거 사과하고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사과하고 왔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다시 또 공격하는 사람은 좀 민망할 거야라는 전략을 취한 거기 때문에 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이 곽상은 의원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 실패로 가고 있다,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논란이 된 유시민 작가도 저격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2: 뭐 함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곽상은 의원은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네.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그동안 여러 차례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뭐 채널을 사유화한다거나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금 책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의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요지를 담고 있잖아요. 유시민 작가가 모르겠습니다. 민주 진영에서 워낙 평가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봤을 때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당권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는 게 과연 본인이 응원하고 있는 정청래 후보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반대로 이 정청래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역결집을 만들어내는 거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네네. 정청래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해 보여요.
1: 저희가 이제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내일 좀 많이 다루려고 하니까 곽상은 의원의 발언이 유시민 작가도 저격한 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0: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꽤 오랜 기간 동안 네. 곽상은 의원은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 내려놓을 때도 뭐 평론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 노무현 재단이 이거 사실상 노무현 재단 유튜브 들어가니까 딱 특정인만 나오고 뭐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한 게 곽상은 의원인데 그 특정인이 누굽니까? 유시민 작가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와 관련된 이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처음 발언할 때 이거 내용 유시민 작가 뭐라고 한 거 맞다. 오히려 김민석 의원한테는 도움 주는 발언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유시민 작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1: 정청래 후보도 오늘 SNS에 10년 전 국회의원 공천 탈락을 소회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탈당의 티귿자도 생각 없었지만 혼미한 상태였다면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으며 어머니 이럴 땐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쭤봤는데 영정 속 어머니는 당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 같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지자가 만든 정청래의 눈물 우리가 지킨다라는 헌정 영상도 올렸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이 질문을 네. 똑같이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시면 좋겠어요. 정청래 후보가.
1: 다시요?
2: 2026년에는 어머니가 당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도록 해라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0년 지나서 어머니 답변이 뭐 돌아가셨지만 네. 바뀌었을까요? 저는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이번에 연임 도전하는 것이 옳으냐 또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식으로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답은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을 거니까 출마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의 이 지지자들을 계속 강하게 묶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인의 정서 가운데 저는 한의 정서라든가 네네. 또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금 본인도 일정 부분 좀 약자의 포지션에 있다라는 점을 발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이런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까지 꺼낸 거는 자신이 좀 약자라는 포지션을 드러내는 거다라는 말씀이고 아마도 당에 해가 되는 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서로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성친부대 말씀도 좀 드릴까요?
0: 뭐 본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약자라는 키워드에 네.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정청래 후보는 전직 대표잖아요. 전직 대표이기 때문에 수성하는 위치예요. 도전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도전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당연하죠. 1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도전자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뭔가 비판하면서 나오니까 2대1, 3대1로 싸우고 있다. 본인이 계속 공격받고 있다라는 글을 최근에 올렸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뭔가 아픔, 눈물, 공천 탈락, 아 나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겪어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네. 뭔가 약자

0: 이미지를 계속 주면서 동정 여론을 좀 올리기 위한, 그래야 좀 결집이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당시 2016년에 본인이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공천권을 갖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2026년 지방선거 때 본인이 공천권을 갖고 있을 때 피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있지 않았나? 그거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컷오프 됐던 사람들, 억울하게 컷오프 됐다고 주장했던 뭐 여러 단체장 몇 명 전 떠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고, 어떤 분은 후보가 됐는데 갑자기 컷오프 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을 좀 헤아리기 위한 본인의 행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인이 그거를 겪었고 본인이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보가 이어진다면 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지속적으로 뭔가 난 약자야, 네네, 나는 핍박받았었어,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해서는 그렇게 소구력이 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1: 이것도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됩니까? 정청래 후보가 앞서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의원들이 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1년 전 정당대회 성공 전략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2: 저는 사실 1년 전에 정청래 네, 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지금의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선거 전략을 하는 거나 메시지를 내는 거나, 본인 계속해서 친명이고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하는 민주당 지지자들과 친명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 그래도 정청래 후보도 친명이지, 뭐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에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온정적으로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야 지난 1년 경험해보니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확실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친명 또는 뭐 민주당의 다수의 그 당원들의 평가가 1년 전과는 좀 달라진 거를 저는 사실 많이 체감하는데, 그 체감하는 적도는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는 민주당 패널들이에요.
1: 네.
2: 1년 전에는 적어도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퍼붓다거나 뭐 나오면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1: 누가 그럽니까?
2: 그런 분들 뭐 실명 굳이 얘기 안 해도 이게 이 방송 들으실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1: 성친 부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청래 후보가 1년 전 전대 때하고 지금 달라진 전략이나 모습이 있다면 뭐 어떤 걸로 보이시고, 달라졌다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0: 일단 비슷한 점은 있죠. 1년 전에도 박찬대 당시 후보를 지원하는, 지지하는 의원들은 그때도 많았죠.
1: 네.
0: 근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뭔가 두 후보 모두,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모두 다 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도부도 같이 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면서 야당 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별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뭔가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는 뭐 노련함, 오래된 경험, 인지도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박찬대 후보를 누를 때도 아, 의원들의 지지는 적지만 내가 당원들의 지지는 높다라는 걸 내세웠던 건데, 지금 1년 뒤엔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다르죠. 왜 달라졌냐? 6.3 지방선거가 뭐 그 정점을 찍은 그거 선거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1년 동안 하면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엇박자 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1년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왜 대통령 순방만 가면 당내에서는 소란이 일어나느냐. 왜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좀 홍보해야 될 때쯤 되면은 네, 아니면은 코스피 성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쯤 되면은 왜 당내의 이견 막 분쟁 이런 것들이 막 불거지는가.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후보가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내가 대통령에 대항하는 후보, 내가 대통령에 반대하는 후보, 이게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나 아니야, 나는 좀 약자, 나는 좀 핍박받고 있어, 거기에 나는 아마도 보안수사권이라는 정책 이슈를 가장 중심에 두고 싶을 겁니다. 보안수사권을 통해서 나는 진보 이슈, 민주당 이슈 끌고 가는 후보, 상대 후보는 그거를 네, 아니라고 하는 후보, 요걸 하고 싶을 건데, 근데 1년 동안 해왔던 대통령과의 대립각이나 엇박자를 지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1: 근데 민주당에서 이건 성친부대께 다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후보 등록 마감 9시간여 앞둔 한밤중에 민주당이 갑자기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송영길, 김용 후보 출마작에 있는지 농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일련의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0: 사실 최고위에서 이제 후보 등록 했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냥 별 문제 없이 통과시킬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열린 최고위에서 갑자기 친청계 최고위원 세 분이 반대를 한 겁니다. 아, 두 후보 당대표 선거에서는 송영길 후보,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용 후보의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원 당규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당비 납부 6개월 동안 한 사람,
1: 네.
0: 이게 선거 일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거 못 채우지 않았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건 건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 뭐가 그게 문제야라고 말하진 세 명은 또 당규에 그게 있습니다. 당무위에 의해서 이걸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영입 인재들이 이런 식으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다 선거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재보궐선거 나갔잖아요. 그리고 재보궐선거 나갈 때 복당한 다음에 당비 6개월 안 냈어요. 근데도 그 예외조항을 두고 해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 지도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당내 선거는 안 돼. 당비 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자기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몇 시간 동안 11시간 만에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네네. 바로잡히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이 논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참 전 납득할 수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 이게 이것도 떠올려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한밤중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던 일과 약간 뭐 이거는 대선이고 이거는 뭐 당내 선거긴 하지만 그런 모습도 좀 떠올려지는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2: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다가 네. 우리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좀 잊고 싶은 기억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저도 이거 좀 쉽게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 선거한다 출마한다고
1: 네.
2: 벌써 몇 달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 지가 꽤 지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그때 지적했었으면은 그래 그 문제 해소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막 마무리 된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1: 네네.
2: 일부러 기다렸다가 못 나오게 막으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제 문정복 최고위원이 표결하는데 나왔다고 했잖아요. 일정 부분 뭐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친정계에서도 두 사람 뛸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방식이죠.
1: 그러니까 이제 당 규정상 이제 이렇다라는 거는 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검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검찰개혁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저희 2부로 넘어가서 두 분과 조금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0: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

0: 요령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발효되는 시각은 자정이 되겠고요. 강원 남부 내륙과 대전, 충북, 전북 그리고 경북 일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에 대구와 경북에는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대전과 충북, 강원 내륙에도 최대 120mm 이상, 수도권과 경기 남동부 지역에는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쏟아붓고 이동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될수록 강수 범위가 곳곳으로 넓어지면서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쏟아진 뒤에는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빗줄기가 약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주말 저녁 생방송 뉴스쇼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5: 유튜브 생중계로도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 2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정말 토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김용 후보의 출마 자격을 놓고 갑자기 민주당이 밤에 최고위원회 회의 연 거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몇 가지 하나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얘기했던 거는 송영길 후보는 복당한 지 6개월이 안 됐고 김용 후보는 당비를 미납해서 당규상 당내 선거 후보 등록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당규에는 당무위가 예외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당무위 열리는 것도 또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후보가 이렇게 뭐 복당한 지 얼마 안 되고 당비 못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정치검찰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치검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친청계는 검찰개혁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죠. 그것 때문에 검찰개혁이 피해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비 납부를 못한 예를 들면 김용 후보는 계좌가 동결돼서 그런 사람에게 자격을 안 준다? 이건 자기 모순적 반대였다고 좀 보고요.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헌당규에 송영길 의원 같은 사례를 다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어요. 당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탈당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한 출마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5: 네.
6: 이거는 당헌당규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당헌당규 뭐가 있냐면 이 예를 들면 청와대를 가거나 의장실을 가거나 당적을 버려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탈당했다가 돌아올 때는 즉시 복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즉시 복당. 원래는 당을 나갔던 사람들은 탈당, 이 복당 심사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즉시 복당을 허용하고 즉시 복당한 다음에 뭔가 당직 선거나 이런 걸 나갈 때는 피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6개월 저항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당헌당규 있어요. 자, 그런데 송영길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복당할 때 어떤 식으로 됐죠? 복당 심사했습니까? 아니죠. 즉시 복당됐죠. 즉시 복당을 허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지도부죠. 정청래 당대표죠. 근데 그렇게 즉시 복당을 허용한 사람에 대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규정 자체가 당에 갑자기 들어왔고 아니면 당에 최소한의 로열티를 보인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출마 자격 줘야 된다라고 6개월을 당비 납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송영길은 30년 동안 당비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잠깐 나갔다 온 거 같고 6개월 돌아온 이후에 6개월 안 냈다고 안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용 후보는 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저도 뭐 당에 뭐 신청하고 뭐 이런 걸 해봤지만
5: 네.
6: 그럴 때 당비 납부 그 자격이 6개월이잖아요. 그럼 그 조직국에서 연락이 와요. 몇 월에 왜 이유는 모르지만 몇 월에 당비 납부 한 달 못 내셨어요. 이거 채우셔야 됩니다라고 등록할 때 얘기를 해주거든요. 김용 후보도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뭔가 계좌가 뭔가 문제가 있는지 당비 납부 안 되셨어요. 이거 6개월치 한꺼번에 내세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몇 달치 안 냈던 거 다 내고 후보 등록해왔거든요. 근데 왜 안 해줍니까?
5: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당에서 얘기 안 해줬대요.
6: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이거 선거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고 김용 후보가 등록할 때 당연히 당에서는 당비 납부 요거 뭐가 안 되셨네요. 빨리 6개월치 내세요 하고 그러면 끝날 일인데 이걸 문제 삼아서 마치 문제 있는 후보가 나온 것처럼 마치 문제 있는 후보들을 받아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도부가 네.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5: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이 반발하면서 표결을 불참했고 나머지 5명 최고위원 표결 끝에 두 후보에게 예외를 적용해서 출마를 허용했습니다.

0: 있다고 했었으니까 일부러 마지막까지 끌고 있다가 이걸 한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님?
1: 일단 문정복 최고위원이 그 표결에 계속 네. 그 자리에 있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으면은 아마 통과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문정복 의원이 그 자리를 비워줌으로써 표결을 통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약에 이걸 끝까지 못 나오게 두 사람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한 역결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로 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 친청계 의원들이 공정한 경쟁조차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든 김용 후보든 이런 사람들이 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 아예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뛰지 못하게 하려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들불처럼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조금 어려운 선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문정복 최고위원이 자리를 비켜줬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걸 갖고 자꾸만 뭐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론이라는 게 있으면 예외 조항 있잖아요. 그 예외 조항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 뛰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좀 출전하면 본인들과 가까운 사람이 최고위원이 되는 것도 이번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페어플레이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0: 일부러 막판에 이의를 제기한 걸로 보이세요?
1: 근데 일부러 막판에 제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포용적으로 모습을 연출해갖고 아까 뭐 성현 같은 경우에는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약속 대련인지까지는 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럼 이제 이것까지, 그런 효과는 있었을 것 같아요.
0: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후보가 그러니까 친청계는 이렇게 반발을 막 강하게 했는데 당규에 규제 조항이 있는 만큼 함께 가자라면서 약간 송영길하고 김용 후보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대인배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준 거냐.
2: 그렇죠.
0: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약속대련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 저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친청계 최고위원들과 정청래 후보가 소통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사람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소통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끝내 정말 부결시켜버려서 후보 등록 안 받아줬다?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거란 거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받아줄 건데 한 열몇 시간 이 논란을 만들어서 마치 그들이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씌워주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그걸 받아준 사람인 것처럼 대인배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하는 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아까 앞에서 다뤘던 게 정청래 후보가 난 약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친청계가 약자인가요?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유력한 그 두 후보의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지금 과시하지 않았나요? 세과시한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친청계 쪽은 전혀 약자가 아니에요. 지금 다수입니다. 1년 동안 지도부를 이끌었던 다수고 그리고 강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자꾸 약자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당 후보의 등록을 막으려고 했던 행위는 저는 이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정청래 후보가 썼던 이 단어도 좀 관심이 가는데 예외가 아닌 구제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러니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런데 친청계에서 네. 소기의 효과는 달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제를 하니까 당장 지난번에 같은 규정이 적용돼서 출마하지 못했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 86세대 기득권들은 다 봐주고 나는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정 정도 효과는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0: 송영길 김용 후보 출마 허용에 대해서 친청계뿐만 아니라 정청래 후보를 세게 비판했던 김보미 당대표 후보도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2022년 당시 그러니까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되고 송영길은 되냐 청년은 안 되지만 686 기득권은 되는가라고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신부대는 공감하십니까?
2: 저는 송영길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박지현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네. 할 수 있어요. 청년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송영길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랑 상황도 달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조항이 문제냐 왜 이 조항이 있느냐 당의 최소한의 기간 동안 로열티를 보인 사람 그러니까 6개월 당비 납부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송영길호는 30년 가까이 당비 낸 사람이고 당시 박지원 위원장은 당에 막 들어와가지고 5개월밖에 당비를 못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전 물론 그때 그냥 후보 등록 시켜줘도 상관이 없었다.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 당시에 논란을 만든 게 참 아쉽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그때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후보 등록 시키면 안 된다. 뭐 갓 처분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선 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될 겁니다.
0: 김보미 후보가 약간 86세대 직격하면서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

0: 김보미 후보 이 SNS 팔로우를 해서 또 화제가 좀 되고 있던데 이런 발언, 이런 일들 있은 이후에 당내에서 이 김보미 후보를 향한 목소리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1: 아주 뭐 시원시원하다라는 평가들이 네.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그 송영길 후보의 후보 등록과 관련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정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정확히 10년 전에 2016년에 저를 비롯한 저희 세대가 네. 그 당시 586 물러나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정교하게 저희가 설계를 못했기 때문에 586 선배들의 반발이 되게 심했었고 마치 그 이영표 축구선수가 홍명보 감독 뭐라고 했다가 3년 동안 통화 못한 것처럼 우리가 86 선배들한테 몇 년 동안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뭔가 686이 됐어요. 586이. 자, 686이 너무 오랫동안 한 건 모두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이 기득권의 타파를 위해서는 상당히 정교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보미 후보가 아주 당차게 연설한 건 매우 좋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송영길 의원 그거를 4년 전 사례와 비교한 거는 정교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호투표 방식으로 뽑기로 결국 민주당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는 무산이 됐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누가 얼마나 이 또 청년 최고위원제를 반대했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건 당내 얘기니까 성친부대 말씀 먼저 들을게요.
1: 이것도 친청계 최고 쪽인 걸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30대, 20대 한 명씩 있어요. 지금 네. 당대표 후보 아니네. 강진구 의원 그러니까 김보미 후보까지 있으니까 3명이네요. 최고위원 후보에 2명이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청년 최고니까 그 2명이 적용이 되겠죠. 김영남 전 그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그리고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 2명인데 이 둘 모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주게 되면은 그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받아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친청계에서. 전 근데 이거 청년 최고위원 하잖아요. 아마 더 많은 후보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서울시장 선거 그뿐만 아니라 전국선거에서 지금 2030 세대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청년 최고위원제도 하나 도입하면 이들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네. 다만 아마 이 청년들이 이걸 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 민주당에서 청년 최고위원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었네. 아유, 우리 그거 만든다고 우리가 다시 마음 돌려줄 줄 아나 보지. 근데 야 그것도 안 해준다네. 결국 그거 부결시켰다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 2030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참 부끄럽고 한심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지도부가 잘못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0: 정광재 대변인은 뭐 상대당이지만 예. 이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된 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그 전당대회 룰과 네. 최고위 구성 또 청년 최고위원을 직선으로 뽑는 것 이런 거를 제도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결선 투표 명확하잖아요. 결선 투표 50% 넘는 사람이 당권 잡아갖고 한번 힘있게 가져보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도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선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직까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와 관련해서 이거 막기로 한 거 있잖아요. 전 누가 보더라도 좀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친청계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가 어렵다. 나가기가 어렵다. 라고 하니까 야 그럼 청년 최고위원은 뭐 원래 당원 당규도 직선이 없으니까 굳이 바꿔서 만들지 말자라고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0: 네네
2: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고 선호 투표제는 결과적으로는 선호 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결선 투표제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하나는 채택하고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0: 어쨌든 민주당은 후보 자격 논란, 그다음에 선호투표, 청년 최고위원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일단락은 됐지 않습니까? 이후에 지금 당내 기류는 어떤지 궁금해요.
1: 일단 당내 지금 뭔가 점점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 네네. 보여지고요. 각 이슈마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어떤 쪽에 서 있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불필요한 논쟁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선호투표제도 그렇고 후보 자격도 그렇고 논쟁 없이 당연히 지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굳이 논쟁화시켜서 당내의 대결 구도, 당내의 분쟁을 더 심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되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도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제도도 태클을 걸었고 네. 후보 자격도 태클을 걸었고 결국 친청계 최고위원이 여전히 3명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뭔가 이거에 대한 새 과시를 하고 있다. 힘 과시를 하고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하고 있는 약자 전략과는 이건 좀 모순적이다. 거기에 오늘 다루진 않습니다만 유시민 작가라는 진보 진영 최대의 스피커가 지금 사실상 그쪽 편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아무리 약자다 약자다 얘기하더라도 지금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보면서 당원들이 아 이쪽이 꽤나 힘 과시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거라고 좀 봅니다.
0: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갈까요? 장동혁 대표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안 가고 오후에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보수당 대표고 제1야당 대표가 지난 6.25 기념식에 이어서 제헌절 경축식에도 불참한 건 사실 전례를 굉장히 찾기 힘든데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하고 그럼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2: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평가할 만한 정치 평론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2: 장동혁 대표의 지금 지위가 뭔가요? 제1야당 당대표잖아요.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럼 제헌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 오랜 식민지배 끝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근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제헌절 행사를 한 거고 헌법을 만드는 기관이 국회입니다. 근데 지금 원내 2정당의 당대표가 제헌절 행사는 안 가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정치적 구호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을 위한 정치냐 아니면 장동혁 대표 개인을 위한 정치냐 이렇게 한다면 장동혁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지금 올림픽공원에 와 있는 그 집회 참가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요구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제1야당 대표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갖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라면 민주당과 논의해갖고 개헌까지 해야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안 하고 본인의 지지자들과 네.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그 지역에 가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장동혁 대표에게 도움이 되느냐 개인적으로 그럼 장동혁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당대표라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네. 해야죠.
0: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최근에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제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처음으로 안철수 의원도 간 건데 이건 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성치현 부대 말씀 좀 듣죠.
1: 아, 안철수 의원이 정말 거기까지 갔네요. 저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안철수 의원이 정치를 저희 진영에서 시작했잖아요. 진보 진영에서 시작하셨죠. 새정치 민주연합 저희 당과 합당을 하면서 민주당 정당에서 시작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 말고 국민의당 그런 다음에 또 중간에 바른미래당 네. 이런 것들을 다 거쳐가면서 한 걸음씩 오른쪽으로 가시더니 국민의힘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장동혁 대표랑 같은 행사에 가는 같은 지역에 가는 이런 수준까지 오셨네요. 저는 처음에 한동훈 의원,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막 기자회견하면서 얼씬도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네네. 그냥 한동훈 의원과 뭔가 그 친한 게 공격이 참 힘들었구나, 아 그게 아팠구나라는 생각 정도로 들었는데 여기에 간 거 보고는 이분이 그냥 단순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런 불만보다도 그냥 성향 자체가 정말 더 오른쪽으로 가고 계신 건가? 이거는 심각한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철수 그래도 계속 제가 말한 것처럼 진보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중도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0: 네.
1: 우리 정당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저렇게까지 오른쪽으로 가버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정치를 과연 계속 앞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행보로 저는 봤습니다.
0: 안철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 저격도 했지만 여기에 이어서 이제 친한계도 지금 저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 여의도 레카 친한계 배제하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당 윤리위로부터 정광재 대변인이 친한계로 공식 인정을 받으셨으니까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저도 여의도 레카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서
0: 네.
2: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 듣다가 제가 빵 터졌었는데 지금 정치평론계 두 개의 족보가 있다면서요. 하나는 여의도 레카
0: 네.
2: 하나는 용역촉법평론가 이 두 개파가 아주 세게 경쟁을 하고 있다. 저는 굳이 나눈다면 아마 여의도 레카에 지금 포함되는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성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우리 당에서 활동할 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중도 개혁 쇄신의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0: 네.
2: 지금 보이는 행보는 모르겠어요. 이제 골룸이 이제 절대 반지만 보면은 조금 달라지잖아요.
0: 네네.
2: 이 안철수 의원도 당권이라는 절대 반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니까 이 오른쪽으로 더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본인이 정치를 오래 해보니

0: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이거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가야 내가 당권이든 뭐든 정치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뭐 어떤 여성 의원에게 네. 당권파 의원이 누님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우리 당에서 정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방송에서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정당에 있으려면 조금 더 오른쪽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정당은 과감하게 지금 뭐 뉴 이재명 그룹이 얘기하는 중도 보수의 한 축을 민주당이 담당해야 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저는 그 전선에서 싸워야지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보이는 행보는 저는 같은 개혁 쇄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네네. 한 명으로서는 좀 아쉽죠.
1: 안철수 의원이 저와 함께 일하다 지금은 한동훈 의원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도 있고 오전엔 저를 비판하다 오후엔 한동훈 의원 비난하는 기회주의자도 보였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누굴 말하는 거고 또 이런 말은 왜 했을까 아까 이제 당권 노림수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성친부대 해석 좀 들어보죠.
2: 일단 저와 함께 일하다 지금은 한동훈 의원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 이거는 그 당사자가 글을 SNS에 올리셨기 때문에 저랑도 방송을 자주 하는 성영훈 변호사 같은데
0: 근데 그분 말고도 네. 여러분이 있어요. 있어요.
2: 여러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 방송 나가서 이런 친한계 패널들과 제가 딱 만나면 아까 말씀하신 레카랑 용역이랑 이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잖아요. 한동훈 의원 그 발언한 거 그 12월 3일 밤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추경호 시장 그 재판 가서 얘기했던 거 그거 갖고 친한계 패널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이 사적 감정 마음에 상처가 많이 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일일이 하면서 지금 친한계에 있는 패널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렇게 너무 뭐라 세우면 나 정말 삐뚤어질 거야라는 거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정말 그 극우의 강은 정말 건너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분 상처 때문에 굳이 그 강을 건널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1: 한동훈 의원은 전혀 반응을 안 하네요. 정은지 대변인.
0: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네. 그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 때문에 그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했었던 것 이런 걸로 인해서 한동훈 의원이 과연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얻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그럼 맞아 그 얘기는 저희 유튜브에서 네. 나눠야 되겠네요. 네. 저희 두 분과 함께 유튜브에서 못다한 정치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저리 어디 부르고.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9: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백현진입니다.

0: 피곤하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2: 생방송 김치형의 뉴사이킥 3부는 경제 얘기 그리고 4부에는 국제정치 얘기 나누겠습니다. 3분 전까지 유튜브에서 정치대담 두 분과 함께 더 나눌 테니까요. 틈새 토크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3: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
4: 마음씨가 곱고 정이 많은 학생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 받을 거야. 아주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 거야. 하지만 학생이 좋아하는 말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 아니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덕담이었겠지. 엄유진의 만화 펀자 이씨툰에 나오는 어머니의 얘기였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말에서 비롯되는 오해와 상처가 많죠. 하지만 말 속에 숨겨진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서운한 마음 줄어들겠죠?
3: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MBC 라디오 캠페인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마음을 위해 상담하는 유영미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도 모르게 타인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쓰고 계신가요? 비교는 기쁨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는 잠시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머무는 순간 기쁨을 빼앗습니다. 당당한 나를 외면한 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작아지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아닌 성장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응원하세요.
6: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to you.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7시 뉴스입니다. 간밤에 쏟아진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주택이 침수되며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0: 녹색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졌고 대형 버스는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간밤에 최대 150mm의 비가 쏟아진 강원도는 비 피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서 빗길에 달리던 25인승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버스에 탄 탑승객 12명 중 6명이 스스로 탈출했는데 이 가운데 4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사고 여파로 국도 7호선 양양에서 강릉 방향 차로가 1시간가량 통행이 중단되며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시간당 60mm 이상의 비가 쏟아진 경북 구미에서는 주택이 물에 잠기며 고립된 일가족 4명이 구조됐고 김천에서도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절반가량이 물에 잠겨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지역에 도로와 주택 침수, 낙석 등 비 피해로 인한 신고가 97건 접수됐습니다. 밤사이 최대 16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에서 도로 한가운데 나무가 쓰러지며 전신주 전선을 덮치고 다리 밑에서 캠핑 중 불어난 물에 고립된 여성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양주에서는 주택 건물 축대가 무너져 내리며 주택 거주민 한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1: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렸지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성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서울과 경기 등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 사다리차와 무인 소방 로봇 등 장비 140여 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안에 가득 차 화재 진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째 이어진 가운데 양측의 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군은 또다시 이란의 민간 기반 시설에 야간 공습을 퍼부었고 이란은 쿠웨이트의 생명 줄인 담수화 시설을 타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2: 호르무즈 통과 선박을 추적하는 이란의 감시탑에 미사일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힙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버섯구름 모양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미군은 민간 선박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란의 해상 감시망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들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잇따라 출격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해 7일 연속 야간 공습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교량과 국제공항, 기차역 등 민간 기반 시설이 공습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400명이 다쳤다면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 차원에서 지난 4일 동안 선박 내척을 우회시키고 선박 무력화와 승선 작업도 실시했습니다. 이란군은 즉각 주변 걸프국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과 발전소가 파괴돼 긴급 복구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쿠웨이트의 해수 담수화 시설은 식수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어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즉각 극악무도한 침략 행위라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을 공격하며 해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도 이어갔습니다. 예멘 인근 해역에서는 무장 세력이 유조선을 납포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장기화로 종전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4% 넘게 급등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1: 이란의 요르단 내 군사기지 공습으로 미군 장병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미 CBS 뉴스가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북세 미 정부 관계자는 최근 이란이 요르단 내 군사기지 중 최소 두 곳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군 주둔 시설이 타격을 받아 장병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요르단 정부는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지만 부상자들의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 첫 소속팀 경기에서 복귀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에선 작년 11월 이후 무려 237일 만에 득점포를 가동해 팀의 3대0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3: 손흥민은 LA 갤럭시와 지역 라이벌전에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슈팅을 시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골문을 노렸고 전반 29분엔 과감히 문전으로 세도하다 수비 발에 머리를 맞아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1-0을 앞선 전반 43분에 페널티킥에 키커로 나서는 듯 했지만 파울을 이끌어낸 부안가에게 양보해 시즌 리그 첫 골의 기회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위협적인 슈팅을 날리면서 득점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손흥민은 후반 12분 델가도의 패스를 오른발로 연결해 결국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237일 만에 나온 리그 득점이자 올 시즌 1호 골. 손흥민은 골침묵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의미가 담긴 듯한 세리머니를 펼친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북중미 월드컵 무득점과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털어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후반 30분 교체됐고 월드컵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3-0으로 승리한 LAFC는 서부 컨퍼런스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손흥민은 다세디 솔트레이크와의 홈경기에서 리그 2호 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1: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쳤습니다. 이정후는 시애틀과의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회와 4회 두 타석 연속 우익수 앞 안타에 이어 9회는 19승부 끝에 중견수 앞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시즌 30번째 멀티히트이자 9번째 3안타를 기록한 이정후는 타율을 3할 7리로 끌어올려 내셔널리그 타율 4위에 올랐고 팀은 7-0 완승을 거뒀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원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일가의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그동안 폐문 부재 상태로 전달되지 못했던 출석 요구서를 직접 건넨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간 뒤 지난달 30일까지 육아휴직 상태였던 해당 감사관이 귀국을 앞두고 신청한 추가 6개월 육아휴직을 지난 17일까지만 사용하도록 허가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마 전선이 오늘 밤부터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는 강한 호우가 남부는 30도 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전북 강원 남부 지역은 최대 120mm, 영남의 경우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이상으로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4: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

0: 발열 출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0: 뉴스하이키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에서는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전환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 상승세가 좀 나올 걸로 보이죠. 이 이야기와 함께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내용도 살짝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 판을 읽는 국제정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한 이후에 러시아에선 나토로 기울고 있다면서 밀착 행보에 공식적으로 우려 표명을 했는데요. 이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웬 시름이 그리 깊어?
1: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0: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2: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새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0: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1: 좋다.
0: 두루누리라고?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 한큐에 정리해 주시는 김큐.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어젯밤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잖아요.
5: 네네.
4: 낮에는 잠깐 날이 개나 했는데 지금 출근할 때 보니까 다시 빗방울 떨어지더라고요.
5: 그러니까요. 요즘은 밤사이에 비가 좀 많이 쏟아지는 네. 것 같습니다. 특히 중부하고 강원 지역에 비가 좀 집중됐는데 오늘 뭐 내일까지도 비가 좀 더 온다고 하니까 혹시 모를 피해 좀 대비도 하시고 주의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5: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4: 아까 예고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3년 반 만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5: 네네.
4: 추가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5: 그러니까요.
4: 네.
5: 사실 근데 이번 금리 인상은 깜짝 놀랄 뭐 갑작스러운 인상은 아니었죠.
4: 네.
5: 아시겠지만 지속해서 시장에다가 신현성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래 인상할 거야. 그 정도로 이미 예상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미 예상을 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번 인상은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인상이었습니다.
4: 네.
5: 선점 넣는 기간 동안 금리 인하하고 동결 조치를 하다가 인상으로 방향을 튼 날이었잖아요. 실제로 금통위가 지난 2023년 1월에 연 3.25%던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에 동결을 했었고요. 그게 2024년 10월하고 11월 그리고 지난해 2월하고 5월 네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총 1%포인트의 금리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2.5%로 유지돼 왔거든요. 이번에 인상을 한번 했으니까 한 번 할 때 보통 0.25%포인트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연 2.75%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 이게 기준금리 올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5: 네.
4: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아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거는 어쨌든 대출 끼고 있는 뭐 저 같은 분들은
5: 네.
4: 서민들은 다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왜 이런 결정을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죠?
5: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금리 올라가는 거 싫어요.
4: 네.
5: 그러니까 금리가 약간 국제유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땐 번개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천천히 반영되고 뭐
4: 맞아요.
5: 이런 게

0: 우리가 실제 은행들이 그러니까요. 시중금리 반영할 때 대출금리 번개같이 올리고 예금금리는 또 천천히 올려주고 약간 이러니까. 아무튼 이자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올렸지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라 경제를 좀 큰 그림으로 우리가 봐보면 기준금리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총량을 조절하는 일종의 수도꼭지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수도꼭지를 더 여는 방향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네.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만든다. 그다음에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풀리는 돈을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배아량 리포터나 저처럼 금리 올린다라고 하니까 바로 대출 걱정, 이자 걱정 하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 이런 걱정의 크기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돈을 덜 빌려 쓰게 되니까
1: 네.
0: 총 통화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일반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보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심지어 은행이 아니더라도 채권 발행 같은 거를 발행을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결국에는 이자 은행 이자 플러스 알파로 빌리게 되니까 이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조달하는 금리가 늘어나고 그건 기업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돈도 덜 빌리고 그 얘기는 투자도 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을 좀 줄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통화 긴축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표현은 매파적 결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1: 이게 뭐 매파고 긴축이고
0: 네.
1: 알겠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이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왜? 왜가 가장 궁금한데 시중에 돈이 돌아다니는 걸 이걸 줄이려고 잠근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돈 맥경화 뭐 어쩌고 이야기가 하면서 시중에 돈이 잘 흘러야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지금 잠그는 이유.
0: 그러니까 이 질문을 조금 네. 달리 표현해 보면 돈줄을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서 줄 정도로 그럼 경기가 지금 좋은 거야? 이 질문을 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1: 네네.
0: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아주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뭔 소리냐. 내 생활은 전혀 나아진 것도 없고 더 힘든데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좋아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들어 많은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그리고 경제 구조가 더 양극화로 가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1: 네.
0: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이건 물가 상승 요인을 제거한 그 GDP 상승률이에요. 이게 1.8%였거든요. 2020년 3분기 2.3% 이후에 5년 6개월 만에 분기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얼마 전에 3%로 제시를 했어요.
1: 네.
0: 한은도 5월에 이전 전망을 올려서 올해 2.6% 성장을 제시했는데 아마도 8월에 이보다도 높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 성장률 1% 안 된다라고 난리쳤던 네.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3%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대비 올해 2배,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1230억 5천만 달러였는데 올해 아마도 2500억 달러를 훌쩍 넘을 거다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1: 네.
0: 난 체감을 못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경제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 걸 반영을 하느냐라고 찾아보면 결국엔 자산 가격들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은 별로 없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좀 늘어나면서 이게 여러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들고 가격을 높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소비자 물가가 연초 2%로 시작해서 3월에 2.2%, 4월에 2.6%로 높아지더니
1: 네.
0: 5월, 6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지금 3%대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은은 이 물가 지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하반기 물가가 지금 수준보다 더 높아질 거다.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지난 목요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출렁였거든요.
0: 네네.
1: 이것도 금리 인상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0: 폭락의 원인 1순위를 기준금리 인상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앞서도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목요일날 시장이 크게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이 악화된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자극했을 수는 있다. 더 위축시켰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경제 전체,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사실 부동산 시장하고 환율 시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같이 고려해서 보거든요. 이 관점에서 이번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을 보면 조금 더 이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명백해지는데요. 정부가 지금 온갖 규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서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지금 들썩들썩 거린단 말이죠. 특히 반도체 벨트는 한국은행이 돈을 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풀려나온 돈들이 많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익 바탕으로 우리가 성과금 엄청 준다 그러고 사내 대출 뭐 가능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국은행이 돈 푼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극하고 있는 거죠.
1: 이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결정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일까요?
0: 사실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다만 앞서 물가와 경기 상황 전체를 고려했을 때 네. 그것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앞서 살짝 언급한 환율도 있는데요. 환율도 최근에 1,500원 넘어서 1,560원 막 이렇게 갔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를 그 나라 화폐의 값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거는 우리가 돈 많이 풀리면 돈 값어치 내려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 네.
0: 결국 그게 돈값이 기준금리가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서 원화의 돈값을 조금 올릴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한 거죠. 원화의 약세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유나 다른 원자재들을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이제는 올릴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하는 이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구나 기준금리를 제가 돈의 값어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연 3.75%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번에 올리기 전에 연 2.5%였으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차가 1.25%포인트까지 차이가 났었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더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훨씬 안정된 나라고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값을 더 쳐줘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고 있으니까 이 격차도 좁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높여서 1%포인트로 한미금리 차를 좁혀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 그럼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을까요?
0: 올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한은에서 얘기하는 거나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보다 아마도 금리를 한두 차례 정도는 더 높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이어서 한 번 더 하느니 금리를 올리고 상황을 봐서는 내년 연초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금리 결정 걱정을 하셨는데
1: 네.
0: 대출 금리도 꽤 올라갈 걸로 보이거든요.
1: 그러니까
0: 시중은행 지금 주담대 5년 고정형 대출 금리가 최상단은 7.49% 연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앞으로 최대 3차례 이번 포함해서 3차례까지 높인다라고 하면 이제 연 8% 넘는 금리를 주담대에서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1: 네.
0: 거죠. 지금 6개월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4.13에서 6.58% 수준 되거든요. 그러면 7% 넘는 금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이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일수록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계동향 조사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이 13만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1년 전 대비 6.6% 올랐는데
1: 네.
0: 소득 하위 10%인 1분위 가구는 이 비용이 무려 40.2%나 올랐으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로 들어가면 결국엔 취약계층을 염두에 둔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 이 이야기도 해볼까요?
0: 네.
1: 금융당국이 이 말 많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이거 효과 좀 있다고 보시나요?
0: 일단 대책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1: 네.
0: 우선 투자의 문턱을 좀 높이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어요. 위험한 상품이니까 충분한 투자금이 있는 사람만 접근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기본 예탁금이라고 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려면 계좌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바뀐 거는 이제 계좌에 현금 3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매수하고도 계좌에 3천만 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3천만 원 있으니까 ETF 투자해야지라고 해서 이 돈이 줄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3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0: 기본 예탁금이 1,000만 원 정도 있으면 됐고요. 네. 이 기본 예탁금이라는 게 현금이 아니고 내가 주식 투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1,000만 원이 넘으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해당 안 됩니다. 순수하게 현금 3,000만 원이 있어야 되니까.
1: 문턱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0: 그렇죠. 이제 그거 없으면 투자 못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신규로 이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온라인에서 교육받아야 되잖아요. 이전에 2시간 정도 받으면 됐거든요. 이제는 3시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불편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너무 커진 시장을 좀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는데 거래 단위를 단주, 그러니까 한 주씩 할 수 있던 거를 이제는 20주씩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을 더 써야 되고 네. 20주씩 거래해야 되니까 불편도 있겠죠. 그리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관련 상품에 대한 광고 마케팅도 당분간 중지시켰습니다. 당국은 이렇게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몰려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장 규모를 한 3분의 1 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에서 보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예탁금 규모가 77% 이상이 5천만 원을 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 꽤 있는 분들이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이거 3천만 원으로 현금 넣는다 그래서 많이 빠져나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규제로 시장이 잡히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하면 더 그 상품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규제를 하지 말고 시장을 확 열어버리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더 많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확 열어버리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마치 맞불을 놔야 이게 잡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15%로 주가 상승률을 제한했을 때가 도리어 주가 조작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시장을 더 열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은 당국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0: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5: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6: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5: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7시 20분을 기해 경북 의성군과 대구 군위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

0: 호우 예비특보도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강원과 충청, 경북과 전북 지역에는 자정부터 호우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이 꽤 많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최고 1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오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에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중북부와 경북 김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주말에도 뉴스는 계속된다. 김지영의 뉴스 하이킥.
1: 전 세계 판도를 단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간, 판을 읽는 국제정치,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이 얘기부터 할까요? 우리나라하고 나토 간 국방협력 강화에 러시아가 약간 딴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우려를 표현했네요.
2: 그렇습니다.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구축해서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문제 삼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단순한 외교 교류가 아니라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공동연구 생산까지 포함해서 협력을 질적으로 확대하는 그 부분입니다.
1: 네.
2: 현지 시각으로 16일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 대사를 만나서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과 군사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측은 나토가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 과정에 사실상 가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 네.
2: 러시아 외무부가 똑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사실 러시아도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가 밀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거기에 대응해서 나토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러시아가 또 이걸 명분으로 북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안보 딜레마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네. 북극 항로 개척이라든지 에너지 협력 등 대러시아 협력이 필요한 부분, 그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북극해 항로 대부분을 자국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1: 네네.
2: 북극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사전 허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영내에서는 자국 핵추진 쇄빙선의 호위를 의무화하면서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북극 항로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말 LNG 프로젝트 등 북극권 네네. 내에 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물동량을 늘리는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1: 이 우선순위를 보자면 북한은 파병까지 하면서 협력 강화를 했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호르무즈 협정은 다 망했습니다. 이제 얘네는 북극 항로까지 뭐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네.
1: 근데 이 와중에 약 2시간 전에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모스크바에 공식 방문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거든요.
2: 네. 그 러시아 외무부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에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9개월 만에 가는 건데요. 아마도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때문에 사전 준비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무상이 방문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그 실무 방문 수준으로 낮은 수준으로 간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무슨 다자회의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왜 갔을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1: 트럼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하고 관련 있는 발언을 최근에 좀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한화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선소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여기서 미 군함을 건조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서요?
2: 네.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혁신 서밋 행사에 참석해서 필리조선소에서 거대한

0: 분이 구입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날 행사에 미국 유수의 방산 투자업체 대표와 함께 마이클 쿨터 하나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1: 네.
0: 이 하나 디펜스 이제 미국 지사장인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의 우리 조선선은 일주일에 한 척 정도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필라델피아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군함 건조를 위한 준비를 필리 조선소가 본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날 워싱턴 DC에서 2026 한미 조선협력 전략 대화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미베라 미 하원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 네.
0: 그 선박의 75에서 80% 10%를 한국에서 건조를 하고 미국이 이걸 구매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한 군사 기술이 들어가는 장비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넣고 한국에서 만든 선체와 부품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뭐든 생산해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법적으로 미국은 미국 군함은 미국 내에서만 만들도록 하는 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 미국 상선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존스법이고요.
1: 네.
0: 군함 같은 경우에는 번스 톨레프슨법에 따라서 해군 함정과 선체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가 논의 중인 2027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는 일부 비전투함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전투함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비전투함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해외에서 제작한 선체와 대형 블록을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한다면 과연 그걸 또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미국 정부와 의회가 별도로 또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뭐 행정명령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법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국 조선업계라든지 미국 노동조합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군함 건조가 지역 경제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도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게 결국은 숙련공들이 얼마나 있는가의 문제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미국 내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숙련 인력이라든지 기자재 공급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빠른 건조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 해군의 발주 관행도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인데요. 미 해군 같은 경우에는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를 계속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과 납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 중에서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두 개밖에 없고요. 이 조선소들조차도 미 정부가 더 많이 투자해줘야 된다. 우리 이 상태에서는 건조 못한다라고 약간 배짱을 부리고 네네.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굉장히 한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1: 결국에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이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느냐의 문제인데 뭔가 만들어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블록 만들어서 보내려면 비용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0: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1: 미국하고 이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금 공습이 7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0: 네. 미 중부사령부가 7일째 연속 공습 실시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란도 국영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항구 도시를 비롯해서 남서부 중부까지 폭음이 들리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미군은 초기에는 군사시설과 해협 감시시설을 주로 타격을 했지만 최근에는요 철도와 교량, 공항 등 기반 시설까지 공격 범위 자체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AP통신은 교량 철도 공격 등은 이란 주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를 차단해서 이란 중부 지역에서 수도 테헤란으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이 이란의 군사 물자와 민간 물류 수송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공습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 이러다 보니까 이란 내부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스타바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0: 이런 식으로 미국의 공격이 2, 3일 더 이어지게 되면 우리도 전면적 공세와 파괴적 작전에 돌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혁명수비대는 시리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요르단, 이라크 등 최소 6개 나라의 미군 기지와 시설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미군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서 미군 측이 해상 봉쇄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이란 측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도 주변 걸프국들의 원유 수송로 전체를 차단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면서 해협을 네네. 통과하는 선박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1: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또 이러니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이란 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군의 이런 군사 압박이 좀 거세지면 도리어 반미의 분위기가 더 강해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네. 이 공습의 선을 잘 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적절하게 그 선을 잘 타지 못하고 만약에 과도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가뜩이나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때부터 지금 그 반미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도 장례식 직후에 네.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에 대한 피해 복수를 공식 다짐하면서 이란 지도부 내에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테헤란 중심가인 엥겔라브 광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검은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형 광고판이 설치가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우리는 트럼프를 죽일 것이다. 라는 문구와 네. 함께 지난 2월 미군의 오폭으로 숨진 어린 아이들을 기리면서 미나부의 아이들을 추모하며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번 광고판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를 전격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공개가 됐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뉴욕타임스가 아니 뭐 과거에도 이란에서는 반미 보복 선전을 네. 반복했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을 관 속에 그려놓고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장인 팔레스타인 광장에서는 백악관을 배경으로 성조기가 덮인 관 위에 멜라니아 여사와 이방카, 에릭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초상화를 걸어둔 벽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벽화에는 피로 피를 감는다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1: 전쟁 과정에는 각국에서 선전선동이 있기 마련인데 이제 그 강도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더 극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만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다 그래서 이 이란과의 전쟁 상황과 관련된 얘기를 뭔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전혀 그런 얘기보다는 부정선거 얘기만 엄청 했더라고요.
0: 네, 우리 시각으로 이제 지난 화요일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대국민 연설 할 거야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나온 보도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이란 전쟁과 관련된 얘기 나올 거야라고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고요. 예, 부정선거 관련 얘기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이 조작됐다고 지금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특히 우편 투표에 광범위한 부정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의 투표도 만연하다. 이런 주장을 반복해 오고 있는데 26분간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 행정부가 수집 분석했다는 자료를 공개하면서 네. 자신이 패배했던 지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2020년 선거를 전후로 중국이 약 2억 2천만 명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확보했다. 중국이 목적 달성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 활용 조직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CIA 그리고 NSA의 중요 보고 수십 건이 대통령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됐다면서 내가 이 부분과 관련한 조사를 네.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자투표기와 개표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를 공개를 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 등이 미국 선거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투표할 때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예측했던 이란 전쟁 관련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 결국 이번 기자회견이 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 촉구가 주 내용이었다. 이렇게들 보고는 있더군요.
0: 맞습니다.
1: 근데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생중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 언론이 좀 살아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자, 원래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은 방송사들이 관례적으로 다 하잖아요.
1: 관례도 관례지만 네. 뭐 최고의 뉴스 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단 방송 끊고 보통 그렇죠. 대통령 연설을 방송을 하죠.
0: 네. 그런데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를 네. 제외하고 ABC, MBC, CNN은 그냥 각각 기존에 편성된 퀴즈쇼나 동물 관련 방송 그리고 그냥 시사 방송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자, 방송사들의 무시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면허를 박탈하겠다면서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CNN,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미 주요 언론은 팩트체크를 통해서 네. 대통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하는 보도들을 좀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문서 상당수가 트럼프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미국 선거 인프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뉴욕타임즈 역시 백악관이 공개한 문서들은 상당 부분 검게 가려져 있었으며 그 결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보다 훨씬 신중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 상원 의원은 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었다면서 일축했고요.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요. 한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연설이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극우 활동가이자 때때로 트럼프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로라 루머. 이분 그 전용기도 같이 탄다는 그 사람이거든요.
1: 네.
0: 이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연설이 시작되고 약 10분 뒤에 X에 뭐라고 올렸냐면 이것이 새로운 정보인가? 라는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에 관련 언급은 순전히 꾸며낸 거고 악의적 비방이다. 우리는 미국 대선에 관심도 없고 간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니 누가 걸핏하면 타국의 내적에 간섭했는지 장기간 무차별적으로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보통의 민중을 감시했는지 대규모로 타국 시민의 데이터를 훔쳤는지는 국제사회가 똑똑히 봤다라는 얘기도 예 했습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도 큰 이슈가 되네요.
0: 아, 이거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미국 유학 준비하고
1: 유학생들,
0: 있던 네, 네. 학생들 그리고 현지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그 정규 유학생 비자인 F비자와 연수 인턴 등을 위한 교환 방문 비자인 J비자 그리고 외국 언론인에게 발행이 되는 I비자에 대한 최종 변경 규정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F1비자 그러니까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4년만 머물 수 있고요. 4년이 지난 후에는 국토안보부의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 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었는데 요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학교한테 유학생의 관리를 다 맡겨놨다면 이제는 연방정부가 직접 관리를 하겠다라는 걸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졸업이나 학업 종료 이후 F1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출국 준비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전에 사실 전공이라든지 네네.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진학을 해서 갔지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에 더 오래 체류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고 이것도 역시 제한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수년간 유효한 언론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최대 240일로 제한되고요. 중국 국적자는 90일로 대폭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늑대는 힘이 셉니다. 더 큰 만으로 뼈를 부러뜨릴 정도죠. 하지만 새끼 늑대와 놀아줄 땐 절대 제 힘을 다 쓰지 않습니다. 몸을 낮추고 새끼 늑대가 밀치면 대단한 타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떨어지죠. 새끼 늑대가 사냥 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일부러 쳐주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은 이기는 힘보다 기꺼이 져줄 수 있는 다정함이 아닐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2: 7월 18일 토요일 생방송 김치영의 뉴스하이킹 마칠 시간입니다. 2235님께서 주말 뉴스하이킹 유익하네요. 반찬 몇 개 만들면서 잘 들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함께 하시면 영원히 쭉 가는 겁니다. 앞서도 비가 좀 많이 내렸다 이런 얘기 저희 나눴었는데요. 곳곳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까지 강원과 충청, 대구, 경북, 전북에 물폭탄 수준의 강한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많은 비에 전국적으로 산사태 위험도 커졌는데 저지대나 지하차도 지반이 약한 곳 되도록 피하시고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선 감속 안전거리 확보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BTS의 Life Goes On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여신 서점을 2대째 이어가고 있는 김성규라고 합니다. 저희 김충렬 아버님께서 67년 전 울산 최초로 이곳에 서점을 여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했던 그 당시 학생들은 책 한 권을 사려고 힘들게 오랜 시간을 읍내까지 걸어와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책방문을 열기로 스스로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제 결혼식 날에도 식이 끝나면 바로 책방문을 여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하실 때도 휠체어를 타고 서점에 나오셨습니다. 약속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 약속을 이어받아 오늘도 서점의 불을 항상 밝히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 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 있는 8층짜리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 13시간 넘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청은 화재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서 서울과 경기 등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사다리차와 무인소방로봇 등 장비 140여 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대형 창고 안에 가득 차 화재 진압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 강효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화재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정부는 이란이 이틀 연속으로 쿠웨이트 내 발전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일부 발전 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에선 이날 오전 두 차례 공습 경보가 울렸고 바레인군은 이란의 공습을 방공 시스템으로 여러 차례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군도 이란 미사일 10기를 요격했고 사상자나 물적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으며 카타르도 미사일 요격 사실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실시간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이용료로 월 최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지 시간 17일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다음 달부터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트루스 API라는 B2B 상품의 사용료로 이 같은 액수가 제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 유료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1000분의 1초 단위로 먼저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날씨입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오늘 밤부터 다시 활성화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는 강한 호우가, 남부는 30도류 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 전북, 강원 남부 지역은 최대 120mm, 영남의 경우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5: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저녁 차로 이동 중에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전해드릴 이 소식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최근 3년 동안 7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원인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휴가철 교통량 증가와 장거리 운전, 높은 기온으로 인한 피로 누적 때문에 졸음운전 사고가 증가한 건데요. 운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에어컨 내기순환 모드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내기순환 모드는 차량 내부의 공기를 반복해서 순환시키는 방식인데요. 냉방 효율을 높이고 외부의 미세먼지나 배기가스 유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운전자들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내기순환 모드를 장시간 유지하면 차량 내부 공기질이 나빠진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을 쉬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차량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창문 한번 활짝 열어볼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7월 18일 토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김현철 조지가 함께한 드라이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에어컨 내기순환 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차로 이동 중에 듣고 계신 분들 이 시간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차에 타자마자 이 내기순환 모드를 켜곤 하는데 그래야 이제 금방 에어컨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안 그러면 외부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에어컨을 켜도 너무 더운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내기순환 모드가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모드를 자주 사용하신다면 창문 열고 환기 자주 시켜주시고요. 그래야 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오프닝 들으시면서 창문 한번 활짝 열어보신 분들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토요일 코너들 소개해드릴게요. 잠시 후에는 우리 민장 리포터와 함께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만나볼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오늘은 지구편 녹색연합의 박성활동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3, 4부에서는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모여라 우리 동호회로 돌아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좋아하는 걸 나누면 즐거움이 두 배. 취미가 있어서 오늘도 즐거운 사람들. 같은 취미로 이어진 인연들의 소소하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모여라 우리 동호회. 매주 이 시간 동호회 현장 직접 다녀와서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는 분입니다. 민자영 리포터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만나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1: 네, 오늘은요. K-문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것을 배우고 있는 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오. 사실 이 K-POP을 시작으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K-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 우리나라 문화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일단 한국어로 된 음악이 미국 시장에서 영어, 스페인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소비가 되는 언어로 자리를 잡았고요. 해외 학교에서도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약 10%가 늘어났을 정도로 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지고 있는데요.
0: 그렇군요.
1: 근데 젠디, 네. 우리나라에 이 한국어 말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또 하나의 공용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0: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수어 아닌가요? 수어?
1: 아, 역시 알 것 같았어요. 네. 이 대부분의 언어가 소리를 매개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연결한다면 수어는 표정과 손짓 그리고 온몸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인데요. 네. 사실 이 뉴스가 진행될 때 화면 아래 작게 보이는 이 수어 통역사의 모습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수어를 만나볼 기회가 좀 많지 않아서 생소하게 또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코다. 그러니까 농인 부모를 둔 자녀로 자라면서 이러한 생소함과 낯설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다는 수어 동호회 수어로의 모임장 최민웅 씨는요. 실제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수어 모임을 진행하고요. 또 나눔을 실천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어를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민웅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2: 저희 부모님의 언어인 네, 수어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이것들을 제가 좀 나눔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3년 전에 수어로를 만들게 되었고 처음에는 한 6명 정도로 시작을 했고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약 한 300명 가까이 정도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어를 그냥 배우는 목적은 아니고요. 사실 수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좀 연결되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언어와 사회와 어떤 문화까지 두루두루 경험을 하면서 이 언어가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민웅 씨는 이 수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전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어라는 단어만 들으면 단순히 농인 혹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언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수어로를 어떤 이유로 찾아온 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2: 네, 물론 수어를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찾아오긴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의 언어라는 의미에 맞게 영어나 스페인어 또 일본어를 배우듯이 우리나라의 또 다른 공용어를 배우고 싶어서 언어에 대한 호기심으로 오신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젠디가 말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음성 언어다 보니까 아예 소리가 없는 수어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이 농인들만 배우는 언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언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영어를 사용할 때도 말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영어를 알아야만 그때 소통이 되는 건데 이 수어 같은 경우에는 농인 문화 안에서만 좀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외가 될 때가 많았어요.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청인과 또 사용할 수 없는 농인이 함께 사용해야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소통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서 학습에 대한 차별이 줄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농인의 언어가 아니냐라는 편견 아닌 편견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엔 좀 소통이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또 수어라고 하면 만국 공통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한국어와 영어가 다른 것처럼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수어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모습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공포된 한국수화 언어법에 따라서요. 2016년 8월 4일부터 우리나라의 두 번째 법적 공용어로 수어가 지정이 됐고요. 당당히 한국어와 함께 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1: 수어로 이야기 덕분에 수어에 대한 상식을 하나 얻어갑니다. 사실 저도 뉴스할 때 이제 수어통역사님이랑 함께 항상 방송을 하기 때문에 늘 지켜보고는 있었는데 의미를 알고 싶어도 막상 배우라고 하면 좀 어렵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2: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는 좀 소리를 내서 의미를 전달하다 보니까 처음 수어를 배울 때는 좀 왠지 모를 답답함도 좀 있고요. 어색함이 느껴질 때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수어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손짓으로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감정을 담아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표정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수어로를 찾아오신 어떤 분은 아, 내가 이렇게 표정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됐다고 하고요. 사실 영어나 일본어 등등 이런 언어들은 문법적인 면이나 회화 같은 자료가 좀 많은 편인데 수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자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오는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어 자체가 도상성이라고 이런 눈에 보이게끔 그대로 표현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처음에 배울 때는 허들이 좀 낮게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2년째 수어로와 함께하면서 이 수어에 푹 빠지게 된 박찬 씨는요. 이러한 어려움조차도 수어의 매력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3: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소리를 내지 않고 다양한 표정들, 손짓, 몸의 움직임, 손동작 이런 것들만으로도 이렇게 풍부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나의 의사를 전달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오히려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했을 때만이 더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정말 매력적인 언어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수어를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주변에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몰랐고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도 잘 몰랐는데 수어를 배우게 되면서 시야도 넓어지고 그런 새로운 점들을 많이 깨닫게 되죠.
1: 저도 그 수어 통역사님들 방송하시는 거 보면서 소리 말고도 이렇게 풍부하게 표정이나 그런 것들 표현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찬 씨도 그런 점을 매력으로 꼽아주셨네요. 근데 사실 언어라는 게 꾸준히 쓰고 몸에 익혀야 실력이 늘잖아요. 수어의 경우에는 더더욱 몸짓과 표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더 많아야 될 텐데 수어로 모임에서는 이런 실전 연습을 어떻게 채우고 있나요?
2: 실전 연습하니까 정말 이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취재를 하기 위해서 수어로 모인 분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수어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 저분들인가 보다 이러고 다가갔는데 세 분이서 수어로만 대화를 하고 저랑 만나서 인사도 수어로만 하시고 네. 그래서 혹시 오늘 인터뷰가 라디오 매체인 줄 모르고 수어만 사용하는 분들이 나오신 건가 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알고 보니까 실생활에서 아무래도 이 수어 사용을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모임원들끼리 모일 때만큼은 음성 언어가 아니라 수어로만 소통하려고 좀 노력하고요.
1: 네.
2: 그리고 아무래도 좀 수어 자체를 배우는 모임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소모임을 좀 만들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이때도 뭐 영화를 보러 간다, 연극을 보러 간다 이러면 배리어 프리 라고 수어 통역사들이 나와서 함께 해설을 해줘서 장애인 비장애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문화들을 찾고 찾아서 수어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진짜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네요.
2: 네 맞아요. 근데 딱 하나 부작용이 있다면 공연을 보러 가서 이 수어 통역사님을 보느라 공연 자체에는 집중을 못 하신다고 해요.
1: 네.
2: 그래서 대부분은 다 무대를 보고 있는데 이 수어 통역사님이 보기에는 어떤 한 무리가 네. 자기들만 뚫어지게 쳐다 보니까 오죽하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대체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따로 물어볼 정도라고 하니까
1: 네.
2: 이분들의 애정 정말 이 정도면 인정인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2: 이렇게 수어로 모임에 참여하면서 점차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에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는 김선미 씨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4: 수어를 제일 처음에 갔었을 때부터 저를 알려주셨던 농인분이 계신데 이제 구아인이셔서 이제 저희의 입모양을 읽거나 소리가 들리시긴 하지만 다수가 되면 다수의 대화에는 참여하시기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씩 배워서 조금씩 하다가 어느새 이제 제가 편안하게 통역을 해주고 있구나. 제가 하는 통역이 이 사람이 이 모임의 일원이 되도록 돕고 있거나 오히려 내가 수어라는 거를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뭔가 언어를 돌려줄 수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때 내가 이제 선물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때가 제일 뿌듯하고 내가 이 언어를 받아서 행복할 수 있었던 순간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선민 씨 이야기 들으니까 수어로라는 모임 안에서 실제로 수어가 법정 공용어로 지정됐던 그 의미가 실천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함께하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2: 일단은 모임 참여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어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1: 네.
2: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수어로 수화 모임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실력에 따라서 수반 그리고 어반으로 나눠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수어를 배우실 수 있고요. 이 수어를 배우면서 조금 더 단단한 소통의 다리가 되고 싶어서 수어 통역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회원들도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분들에게 이 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2: 후에 최민웅 모임장은요. 수어로라는 모임명처럼 수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하나의 지역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본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언어와 함께 새로운 세계와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2: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수어로란 어떤 의미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이어 부모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수어를 제가 그대로 물려받고 또 그대로 다른 타인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관계들이 커지고 커뮤니티도 커지고 이런 관심도 많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의미가 크고 부모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저한테 물려주신 유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 우리 영화관에 3D 영상 관람하러 가면 그 안경을 쓰기 전에는 흐리게만 보였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분명하게 보이고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저한테는 이 수어로 모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고 수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사회 여러 단면들을 또 깨닫게 되면서 저의 식견이 또 넓어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 사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는 오직 소리에 의존을 하는 매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라디오라는 매체도 소리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손짓으로 청취자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한 번쯤 상상을 하게 됩니다. 수어 동호회 수어로 길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응원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2: 네,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어 동호회 수어로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당신 편 공식 홈페이지 오당재 사진첩에 올려두도록 할 테니까 구경하러 오시고요. 놀러 오신 김에 소개하고 싶은 동호회가 있으시면 모여라 우리 동호회 게시판에 글도 남겨주세요. 바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저희는 유재석 이적의 말하는 대로 들으면서 민자영 리포터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나 스무 살 적에

0: 말고 쓰러지지 말고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재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대개 있는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어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생성되는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로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줍니다. 보통 0.12ppm이 넘으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고 1시간 평균 오존 농도가 0.3ppm이 넘으면 오존경보, 0.5ppm이 넘으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오존,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건강을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시 45분을 기해 경북 청송과 안동시 동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요. 7시 20분에는 경북 의성과 대구 군위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 전남 일부와 전북, 경북과 경남 일부, 대전과 울릉도, 독도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는 밤부터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북에는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남부와 충북, 전북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도 큰 상태입니다.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많겠고 내일도 한낮에는 찜통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김주정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일주일에 딱 한 번 지구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어주는 시간 어떠세요? 소소한 실천 방법부터 우리가 몰랐던 지구의 이야기까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오늘도 지구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입니다.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수홍입니다.
0: 활동가님 2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네, 2주 동안 잘 지냈고요. 6월 말에 진짜 큰 행사 치르고 나서 좀 상대적으로 좀 한가했었는데요. 네. 그 기간 동안 월드컵 경기도 보고 물론 우리나라 경기 없어서 좀 아쉬웠긴 했지만 예,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0: 네. 예. 어떤 책 읽으셨어요?
1: 최근에 그 1938 타이완 여행기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네. 아주 좀 흥미로웠었고요. 그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인 소설가가 기차를 타고 타이완 전역을 여행하면서 겪는 일들을 담은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책 읽다 보니까 타이완에도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기차 타고 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여건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이 교회선 열차, 그러니까 무궁화호 교회선 열차가 있거든요. 네. 타고 파주에서 의정부까지 다녀온 아주 짧은 기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0: 오, 기차 여행을 다녀오셨군요.
1: 예, 그 여행에서 또 음식 빠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도착지가 의정부다 보니까 그 지역의 명물 부대찌개 거리에 다녀오기도 했고요. 네, 오늘은 모처럼 일 이야기 말고도 드릴 말씀이 좀 많았네요.
0: 그러게요. 네. 모처럼 또 잘 쉬고 오신 것 같아서
1: 네,
0: 다행이고요.
1: 잘셨습니다.
0: 그러면 오늘은 지구편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슈퍼리치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0: 기후위기와 슈퍼리치.
1: 예, 기후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이나 지구온난화만으로는 설명하기는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예, 온실가스 배출을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라고 한다면 그 굴뚝이 계속 돌아가도록 만드는 지금의 사회경제 구조를 이른바 탄소사회라고 하거든요. 네. 그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탄소사회는 불평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히 주목해볼 문제는 바로 계층 간 불평등입니다. 네. 예, 쉽게 말해서 상위소득계층은 저소득계층보다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기후이기 때문에 보는 피해와 전환의 부담은 탄소를 적게 배출한 사람들이 더 크게 안고 있죠. 네. 결국 슈퍼리치들의 과도한 소비와 자산, 뭐 투자 활동 때문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러한 슈퍼리치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소비와 투자가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탄소의 양을 줄여야 한다. 그 양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몇 번 해주셨는데 상위 1% 부유층 평소에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나요?
1: 네, 이런 그 데이터들을 매년 발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옥스팜이라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국제 NGO 단체이고요. 이런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부의 불균형 등등에 대한 지표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네. 1990년 이후에 세계 상위 1% 부유층이 지구 전체 탄소 예산의 무려 15%를 소진했다고 합니다. 또 1990년부터 2023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0.1%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92톤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같은 기간 하위 50%의 1인당 배출량은 고작 0.1톤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령 1990년에 연간 그 부유층들이 100톤을 배출하던 것이 2023년에는 연간 192톤을 배출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네. 반면 저소득층은 사실상 거의 똑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늘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지난 30여 년 동안 늘어난 탄소 배출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부유층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상위 1% 부유층처럼 탄소를 배출한다면

0: 탄소 예산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소진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1: 네.
0: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세계 최상위 0.1%의 부유층 한 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탄소는 800kg이 넘습니다. 반면에

0: 같은 배출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해 남아있는 전 세계 탄소 예산은 불과 2년 뒤면 모두 소진될 수 있습니다.
1: 네.
0: 여기서 탄소 예산은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인류가 앞으로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의 양이 한정돼 있다는 의미에서 예산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 상위 1% 보유층,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타는 뭐 요트나 개인 전용기에서 배출되는 탄소량도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네.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배출한 탄소는 일반인이 약 300년 동안 배출하는 양과 비슷했습니다. 요트를 통해서도 일반인이 무려 860년 동안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탄소를 발생했고요.
1: 네.
0: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그 규모가 더 분명해지고 커 보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 네.
0: 그분의 개인 전용기 두 대를 이용해서 1년간 약 25일 동안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배출된 탄소가 아마존 직원 한 명이 약 207년 동안 배출한 양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1: 네.
0: 예, 월마트를 소유한 월튼가도 요트 3대가 있는데 1년 동안 배출한 탄소는 월마트 매장 직원의 약 1714명의 연간 배출량과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투자 활동입니다. 예, 슈퍼리치 50명의 투자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전용기와 요트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무려 340배 많았다고 하는데요.
1: 네.
0: 예, 슈퍼리치들 투자 가운데 약 40%가 석유와 광업, 해운, 시멘트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오염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슈퍼리치들은 사치스러운 소비뿐만 아니라 막대한 그들의 자산들을 오염산업에 투자하면서 훨씬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기후재난과 생계위기, 물가상승의 피해는 정작 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1: 그렇네요. 그렇다면 부유층이 배출하는 탄소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요?
0: 네, 그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불균등한 탄소 배출은 단순히 환경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슈퍼리치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이번 세기 말까지 약 130만 명이 폭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도 파리에서도 1,000명가량 폭염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1: 그렇죠.
0: 예, 또 2050년까지 저소득 국가 중하위 소득국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무려 4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예, 더 큰 문제는 기후위기에 가장 적게 책임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인데요. 특히 남반구의 주민들과 여성, 소녀, 선주민 공동체처럼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 가뭄, 홍수, 식량위기 등 때문에 피해를 더욱 크게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1: 네.
0: 슈퍼리치들의 과도한 탄소 배출이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1: 그러면 이런 계층 간의 기후 불평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할까요?
0: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옥스팜이라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해법이나 뭐 대안 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그중 대표적인 거 세 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슈퍼리치의 과도한 탄소 배출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가령 개인 전용기와 초호화 요트처럼 탄소를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사치활동에 세금을 아주 대폭 크게 올리거나 필요하다면 사용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초부유층과 화석연료 기업이 정치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화석연료 기업의 정치 후원과 로비를 제한하고 국제기후협상에서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기후정책을 소수의 정부 관료나 기업들이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인 건데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모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노동자, 취약계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1: 네.
0: 물론 이런 것들이 당장 법과 제도로 옮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1: 네.
0: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하면요.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처럼 강력한 조치까지 지금 당장 검토해야 할 만큼 기후위기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능한 조치

0: 조치부터 서둘러 하나하나 시작해야 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오늘은 기후위기와 슈퍼리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0: 존 메이어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은 지구편 박송 활동가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슈퍼리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활동가님, 그런데 우리나라도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아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 세계 8위권의 탄소 배출국이자 철강과 석유학처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조업 중심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나 미국, 인도, 러시아 같은 최상위 배출국과 비교하면 전체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인구 한 명당 배출량으로 보면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달라지는데요. 한국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15.5톤으로 세계 평균 7.3톤의 두 배가 넘습니다.
0: 네.
1: 아주 많이 배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미국의 약 19톤보다는 적지만 일본의 10톤이나 중국의 9톤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기후 불평등의 논의에서 책임이 큰 고배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있나요?
1: 네.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좀 판단하기 앞서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정책이 어떤지 좀 평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그 문제는 한국이 이런 배출 규모에 비해서 기후 대응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한국은 64개국 가운데 6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꼴찌였는데요. 산유국을 제외하면 최하위권의 성적인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기후불평등의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0: 네.
1: 국내에서는 기후불평등 문제가 아직 주로 그 세대 간 불평등의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2023년에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했었던 판시가 기후위기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훨씬 더 큰 비용과 적응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런 계층 간 기후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논의가 아직 많이 충분히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탄소 배출하고 더 큰 피해와 전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층 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논의를 더 활발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런 불평등 문제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오늘 슈퍼리치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코너 속의 코너죠.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지구를 위한 실천.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함께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요번에도 조금 다른 결의 실천거리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주제가 기후불평등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결의 그 실천거리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는 폭염에 취약한 이웃의 안부를 한번 살펴보기입니다.
0: 폭염에 취약한 이웃의 안부를 살펴보기.
1: 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나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연락해서 이런 폭염의 환경에서 건강은 괜찮으신지 냉방이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히 쉬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가까운 무더위 쉼터의 위치나 폭염 행동 요령을 함께 알려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의 실천이 단순히 물건이나 에너지를 아끼는 데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폭염 속에서 더 큰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살피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일 역시 꼭 필요한 실천이자 중요한 기후행동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당지 홈페이지에 지구를 위한 실천 게시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직접 실천한 뒤에 어땠는지 느낀 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녹색연합 박송활동가님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2주 뒤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존박의 파인.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5: 조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남은 한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주시고요. 옥상 달빛의 밸런스, 이 노래는 김연수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최희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세월간의 아쉬움을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해서 아파트 평수로 바꿔서 제 나이를 세고 있어요. 사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많이 웃고 남들 좋은 점 많이 찾아서 칭찬 많이 해주고, 살다 보니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살아보니 되더라, 사라지더라. 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재밌어지더라고요. 힘을 조금만 빼보세요. 행복이 마음속으로 쏙 들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SBC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서해구 성남동에 있는 8층짜리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나 14시간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물류센터 직원 등 121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청은 화재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후 3시 15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서 서울과 경기 등 5개 시도에서 지원한 고가사다차와 무인소방로봇 등 장비 140여 대와 소방관 등 인력 38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3단 선반에 적재된 생활용품 등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대형 창고 안에 가득 차 화재 진압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다른 작업자가 발견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곤돌라에 탑승해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0: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0개월째 이어지자 김 의원 측과 고소인 양쪽 모두 경찰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김병기 의원은 공천 헌금과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쿠팡을 상대로 한 전직 보좌관 인사 불리익 청탁과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김 의원 차남의 취업 청탁 의혹 관련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내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북중미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치른 첫 경기에서 리그 1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은 LA 갤럭시와의 리그 16라운드 원정 경기의 설반 출전에 2-0으로 앞선 후반 12분 델가도의 패스를 논스톱 오른발 슛으로 연결하며 쐐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도움만 9개를 기록 중이던 손흥민의 리그 첫 득점이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강원 남부 지역이 최대 120mm, 영남은 최대 150mm입니다. 당분간 잔마전선이 계속 머물면서 다음 주 후반까지는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4도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최근 몇 년 사이 호캉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정상 멀리 가기 힘든 사람이 호텔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건데요. 그런데 국내외 일부 지역에는 사람이 아닌 곤충을 위한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로 갈 곳을 잃은 꿀벌과 나비를 위해 쉼터를 조성하는 거죠. 나뭇가지를 비롯한 자연물로 곤충이 머물 집을 만드는데요. 덕분에 개체수를 지키는 건 물론 시민들의 생태 교육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곤충들이 찾아와서 힐링하는 공간, 우리 주변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 들으면서 3부 시작했어요. 이 노래는 원래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죠. 오늘은 로이킴의 목소리로 전해드렸는데요. 임채영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운동 나왔습니다. 저녁을 푸짐하게 먹어서 살짝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들어가려고요. 신청곡 로이킴의 앵콜 요청 금지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녁을 또 평소보다 많이 맛있게 먹었다면 그만큼 몸도 열심히 움직여줘야죠.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운동하고 또 맛있게 먹고 운동하고 이게 또 건강한 삶의 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땀 흘리시고 개운한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곡 로이킴 앵콜 요청 금지 듣고 왔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또는 미니로 글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랍 데드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8519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주말 기분 전환으로 노래 신청해 봅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랍 데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죠? 주말에는 역시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듣기만 해도 뭔가 기분 전환이 되는 그런 기분 들잖아요. 한 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털어내시고 기분 좋게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4788님, 젠디 반가워요.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저녁 준비하고 집안일까지 마치고 나면 어느새 늘 이 시간이네요. 하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매일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4788님 감사합니다. 저녁 준비하시고 또 집안일 마치고 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잖아요. 이제 아마 비로소 우리 4788님 나만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실 텐데 편안하게 쉬시면서 음악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2073님은 젠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살면서도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던 삼각만두를 드디어 먹어봤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귀여운 복수막도 사왔습니다. 삼각만두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납작만두 있잖아요. 이거를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서 만든 만두를 말한대요. 그래서 일반 만두처럼 속이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당면이나 부추 같은 소를 얇은 만두피에 넣어서 삼각형으로 빚어가지고 바삭하게 굽거나 튀긴 그런 만두라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맛있게 느껴지죠. 드디어 또 대구에 사시는 우리 2073님이 삼각만두를 드셨다고 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떡볶이랑 같이 국물에 찍어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복수박까지. 복수박은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수박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그런 미니 수박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주말에 알차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노래 두 곡 전해드릴게요. 5659님이 신청해 주신 정동아의 너의 모습, 그리고 이어서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 203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정동아의 너의 모습, 5659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내 안의 그대, 203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2343님, 젠디, 저는 이번 주에 후회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 때문에 이번 주 내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시간이 약

이겠죠. 여름 분위기가 한껏 느껴져서 좋아하는 노래 희사이 시조의 써머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안고 지내게 될 때가 있는데 당장은 마음이 좀 무겁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조금은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344님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 테니까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잠깐이라도 좀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요일 코너 뻔한 노래에서 배순탁 작가님이 여름 하면 떠오르는 뻔한 노래로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 노래죠. 기쿠지로의 여름 OST 희사이시조의 써머 2344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호우특보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9시 10분을 기해 경북 안동시 북부와 서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보 지역은 계속 늘어나겠고요. 내일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최대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 호남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 남부에는 폭염특보도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 32도, 울산 33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위와 장맛비가 번갈아 나타나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440님은 보람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와, 1440님 진짜 멋진 도전을 시작하셨네요. 이런 사연 보면 정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 이런 거를 몸소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것 같고 너무 멋집니다. 남편분이 또 실력이 늘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 보면 그동안 정말 꾸준히 노력하신 보람이 또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즐겁게 영어 공부 이어가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사실 영어 공부는 막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뭐 영어로 된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다거나 영화나 드라마, 미드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걸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게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영어 공부 힘내시고요. 5888님은 남편 픽업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태희의 눈이 하는 말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우리 5888님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 태희의 눈이 하는 말 전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범진호님이 신청해주신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먼저 전해드릴게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그리고 테이의 눈이 하는 말 듣고 왔습니다. 0254님, 젠디 분양받은 아파트가 9월 입주인데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려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우리 0254님. 입주 날짜 다가오는데 집 안 팔리면은 진짜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고 그러셨을 텐데 그동안의 걱정이 또 한순간에 내려앉는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또 설레는 마음으로 새 집에 입주할 준비 즐겁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집에서 또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0002님, 나주에 사는 유나 아빠입니다. 해피엔딩을 좋아해서 그런가? 가사는 행복한 내용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힘들 때 이 노래 들으면 힘이 났던 기억이 있어서 신청해봅니다. 미카의 해피엔딩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가 제목은 해피엔딩이지만 실제 노래 내용은 희망도 사랑도 영광도 행복한 결말도 없다는 내용의 노래죠. 진짜 제목이 해피엔딩일까? 근데 미카 이 노래가 어쨌든 우리 유나 아버님께는 그래도 이 노래가 가사 같은 그런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충전되셨으면 좋겠고 노래 제목처럼 결국엔 모든 게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신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0002님, 유나 아버님 신청해 주신 미카의 해피엔딩 그리고 이어서 리아

0: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사연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8334님이 매일 방송하느라 수고하시는 오당재 감사드리면서 부활의 사랑할수록 신청합니다. 함께 들어요. 이렇게 또 따뜻한 응원과 함께 신청곡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8334님.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이 계셔서 저희도 매일 또 힘내서 방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부활의 사랑할수록 오늘 끝곡으로 같이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Starry, starry
1: night.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어린이를 위한 천문대 박배성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이 모여 면을 이루며 마침내 그 면들이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밤하늘의 별들도 서로 연결되어 별자리를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저는 홀로 빛나는 별을 바라볼 때보다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별자리를 만날 때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자체로 온전한 섬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빛나는 고독한 별이 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잇고 연결된 따뜻한 별자리로 빛나는 존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자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마음을 이어 빛난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ee ya.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5: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6: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3: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한 명이 부상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 있던 회사 관계자 121명은 모두 대피했지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 공무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인력 412명과 장비 155대를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지만 건물 규모가 크고 내부에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물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축 구조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내부 진입보다는 건물 측면 램프 구역 등을 활용한 화재 진압 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 인천에서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에 대해 사과하고 소방활동 지원과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정종철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화재 인지 후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고 소방당국의 신속한 출동이 이어졌으며 당시 물류센터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지역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개 토론을 수락했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들 뜻을 존중해 토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오늘 SNS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SNS를 통해 이건태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도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택 100여 채가 소실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오후 오슬로에서

0: 서 서쪽으로 40km 가량 떨어진 드란맨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시작된 화재가 강풍을 타고 주택 밀집 지역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당국은 소방관과 소방 헬기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주변 산림으로까지 불이 번졌고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나 실종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강원 남부 지역이 최대 120mm, 영남은 최대 150mm입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이 계속 머물면서 다음 주 후반까지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예상됩니다. 강다은입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 지원금도 더 늘어납니다. 올 여름 우리 집 전기 사용량 딱 1%만 줄여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전 세계의 주요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중국은 반대로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리를 내린 이후 벌써 13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저금리 기조를 고수하는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부채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발행하는 채권 규모는 올해 3분기에만 약 1000조 원에 달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발을 빼면 중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금리 기조, 자충수가 되진 않을지 잠시 후 역시나 박종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넥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넥스
6: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예, 일주일에 한 번 손경제 두 진행자가 뭉칩니다. 이진우가 묻고 박정호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오늘도 저 이진우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의 주제는 네. 오랜만에 중국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중국이 요즘 전 세계 주요 경제권 중에 원래 하나였는데 네. 미국, 유럽, 중국 이게 이제 커다란 경제 덩어리 아닙니까?
2: 네.
1: 그중에서 미국도 금리 올리는 중이고 유럽도 금리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은 계속 금리를 낮추는 중인 요 예. 독특한 상황.
2: 네.
1: 이게 알고 보면 대단한 이야기 보따리가 또 요 안에서 들어있다는.
2: 네, 맞습니다.
1: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2: 예, 그렇습니다. 예.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요. 최근 뭐 한 올해만 들어도요. 주요 국가의 10년물 국가 국채 금리. 이게 완전히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2bp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72bp, 영국이 30bp. 이렇게 다들 어떻게 보면 주요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1: 30bp 올랐으면 0.3%포인트 정도 올랐다는
2: 예.
1: 뜻이죠?
2: 예. 네. 그런데 다들 이렇게 미국, 일본, 영국 등등이 올리고 있는데 뭐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중국은 오히려 11bp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1: 같은 기간의 국채금리가?
2: 예.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은 다른 국채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2016년부터 24년까지 8년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어왔던 일본 있지 않습니까?
1: 예.
2: 일본의 그 국채금리가 차례로 지금 역전되면서 중국이 이제 저금리의 대명사가 됐고 일본도 이제 중국보다 야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금리가 높은 그런 국가가 됐네 하는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1: 이 일본이 금리가 낮아서 일본의 낮은 금리에 돈 빌려서 해외로 투자하는 게 그게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였는데
2: 네.
1: 이제는 그럼 위안 캐리 트레이드 하겠네. 그죠?
2: 그렇죠. 그 아, 현상도 지금 전개되고
1: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1: 얘기를
2: 드리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요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중진국 수준이었으니까 통상적으로 금리가 더 높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역전됐던 적이 언제 있을까 봤더니 제가 조사했던 2020년 이후로는 2022년 코로나19 때 빼고는 미국보다 중국이 금리가 낮았던 시점이 없어요. 유럽보다 중국이 금리가 낮았던 시점이 이때 말고는 없어요.
1: 그때는 코로나 때는 뭐 워낙 중국 경제가 아예 통제되고 마비되고 그랬으니까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췄을 때였을 거고.
2: 네. 그래서 뭐 곧 진짜 말씀 주셨던 그런 형태의 그 시절 빼고는
1: 예.
2: 뭐 특별한 뭐 이렇게 금리 역전이라든가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현상입니다.
1: 근데 보통은 이제 금리라고 하면 저금리라고 하면 무슨 어디 갑자기 사고 나서 불경기가 덮친 뭐 그런 나라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저금리면 저성장의 결과물이고 저성장은 이제 너무 선진국이 오래되다 보면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걸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야말로 10년 전만 해도 무슨 뭐 7% 성장을 하네 이랬던 나라잖아요.
2: 네.
1: 요즘 잠깐 그래서 그렇지 그래도 중국이 고성장이지 뭐 설마 미국이 고성장이고 일본이 고성장이겠어? 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쩌다 중국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중국이 이렇게 됐어요? 잠깐 이러는 거겠죠 그래도?
2: 그 실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요.
1: 예.
2: 중국이 이렇게 금리가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서 이렇게 국채 금리까지도 낮아진 거거든요. 사실.
1: 예.
2: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일시적인 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꽤 갖게 됩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1: 예.
2: 일단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낮췄던 가장 큰 배경에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기 방어입니다.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예요.
1: 네.
2: 역대 지금 최저의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취약 기업들의 신용 지원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다소 과대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신인프라라고 중국에서는 부르는데 새로운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 잠깐만요. 그런데 중국이 금리를 낮추는 건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낮추고 높이고 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2: 네.
1: 중국도 그렇게 정책금리를 높이고 낮추고는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워서 알고 있는데
2: 네.
1: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거는 국채금리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 뭐 이런 건 네. 미국이든 일본이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야말로 시중금리인데
2: 네.
1: 중국도 낮아졌다는 거는 시중금리도 그렇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이것도 근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어요, 중국은?
2: 예. 중국은요, 시중은행에 이걸 중국 표현으로 창구 지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구에 지도를 준다. 그러니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야, 기업들이 오면 금리는 어느 정도만 받아. 그리고 어느 기업이 오면 그건 대출을 더해줘. 그리고 어디는 이제 앞으로 대출해주지 마. 거긴 만약에 대출해줄 거면 금리를 엄청 높이 받아. 이 창구 지도가 이런.
1: 아, 그거는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중장기금리도 다 지시할 수 있으니.
2: 그렇죠.
1: 어찌 보면 중국은 시중금리를
2: 모두 다. 그 얘기를 안 드릴
1: 뻔했네요. 예, 예. 예.
2: 그래서 중국 물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시사 용어가 있겠어요. 창구 지도가 어떻게 창구 나왔습니까?
1: 지도. 예.
2: 자, 그래서 시중 은행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대출을 지시하는 창구 지도 수단을 통해서 봤더니 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최근 올해 들어서 1분기, 2분기에는 중국의 창구 지도가 녹색 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용 지원을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더 늘려라라는 창구 지도가 내려왔고요. 이걸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유동성을 더 공급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당연히 금리 내렸고요.
1: 예.
2: 또 지급 준비율도 낮춰줬습니다. 돈을 손에 쥐어줘야 시중은행 손에 쥐어줘야 이들이 뭔가 더 대출을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 녹색 기업하고 중소기업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녹색 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느 부분에 해당되냐 하면 신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 신인프라라고 하면 AI 인프라죠.
1: 아, 그거를 녹색 기업이라고 해요?
2: 왜냐하면요. 이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걸 중국도 잘 알고 있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뭐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로 조달하면 대외 의존도가 또 높아지잖아요.
1: 그렇죠. 석유 수입해오고 석탄 수입해와야 되죠.
2: 네. 뭐 석탄이야 뭐 자체적으로 좀 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AI를 원활하게 대외 의존적이지 않은 형태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더 많이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2: 자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등등 통해서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이런 게 대표적으로 녹색 기업인데 이런 녹색 기업들이 더 많은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자체도 이런 인프라에 투자해라. 이런 거고요.
1: 태양광 풍력이고 대체로는 태양광이겠네요. 그럼.
2: 그렇기도 한데요. 이 녹색 기업 안에는 또 뭐도 들어가냐 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또 들어갑니다. 이제 녹색 산업의 대표 주자로 중국이 키우고 있는 게 전기차지 않습니까? 예. 그 저변을 더욱더 넓혀서 중국은 그런 것도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중국은 이 녹색 산업은.
2: 그럼 우리도 사실.
1: 우리 저 요즘 조금 좀 덜 날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2: 맞아요. 맞아요.
1: 중국의 공장 연기.
2: 저도 이거는 좀 응원하고 있는 마음이 좀 일부 있습니다.
1: 파이팅.
2: 네. 네. 자, 그래서 이런 쪽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완전히 AI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를 바꿀 회사들.
1: 네.
2: 대표적으로 요즘 중국이 신경 많이 쓰는 게 스마트 물류입니다. 네.
1: 네.
2: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지능과 무인화된 물류 시스템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당연히 AI와 관련돼서 각종 AI 에이전트들 이제 막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1: 네.
2: 이런 기업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1: 두 개 업종 설명해 주셨지만 공통점은 AI네요.
2: 그렇습니다.
1: 예. 야, 제대로 미는구나. 중국도.
2: 예. 이 AI만큼은
1: 예.
2: 돈 필요하다고 하면 낮은 금리에 더 파격적인 지원금을 손에 쥐어줘.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하달인데요.
1: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제 막 사업 시작했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부담되니까 금리도 낮춰.
2: 맞습니다.
1: 그래서
2: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경기 둔화로 자금 수요가 부진해진 것도 일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리를 낮추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중에서 갑자기 야 금리 싸졌대 우리도 이참에 돈 빌려다가 투자하자 막 이런 니즈가 막 여기저기서 생겨버리면
1: 그럼 이제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뜨거워지면서 뭐
2: 다시 금리도 오르는 거
1: 끌어올려야죠.
2: 예. 네. 그런데 요즘 이렇게 금리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자금 수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급격히 낮아졌는데요.
1: 예.
2: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들을 보면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부동산 위축 장기화를 꼽고 있더라고요. 원래 중국은 투자에 있어서 30% 이상을 평균적으로 부동산 쪽에서 돈 빌려다가 부동산 개발에 사용했을 만큼 부동산 쪽에 대한 자금 수요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1: 예.
2: 특히 가계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시장인데 근데 이게 위축되다 보니까 특히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축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갈 만한 돈들은 전부 다 지금 자금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 금리를 낮춰도 네. 그쪽의 대출 수요는 얼어붙어 있다 여전히.
2: 맞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집값이 많이 떨어졌느냐 봤더니 2021년을 정점으로 했었을 때 집값이 최대 반토막이 났고요. 네. 아직도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지자체들마저도 많은 상황입니다.
1: 그럼 중국이 이렇게 두 분야지만 합쳐놓으면 결국은 인공지능인
2: 네.
1: 이 분야에 금리를 낮추고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 산업 지원하려는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2: 네.
1: 경기를 살려서 돈을 좀 시중에 불어넣으려는 목적도 있네요.
2: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안 도니까 실은 아파트 짓는데 대출을 받는 게 일단 집값을 올리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아파트 판 사람은 그 돈으로 꼭 또 집 짓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이제 뭐 차도 사고 하면서 돈이 도는 건데
2: 네.
1: 아파트 쪽으로 돈이 안 돌아가면 돈 자체가 안 도니까 중국 정부는 그것도 또 걱정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는
2: 맞습니다.
1: 생각이 드네요.
2: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요. 이 부동산 미분양 매물
1: 예.
2: 이걸 해결하는 대안으로도 또 AI도 같이 지원하면서 이 두 개를 붙여서 또 정책 지원하는 걸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겁니다. 저금리로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중국은 최근 6년 동안 팔리지 않고 완공된 신축 아파트 재고가 6년째 계속 증가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 확 꺾이니까 그 시공을 천천히 했겠죠.
1: 그렇겠죠.
2: 예. 네, 그래서 야 내년에 완공해서 그렇게 해서 입주하는 걸로 해서 분양해야겠다 하면서 슬슬 미루고 미뤘는데 어느 순간이면 더 미루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지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래서 6년째 지금 새로 아파트를 자꾸 더 지어져서 완공이 돼버렸는데 이 팔리지 않는 즉 완공된 신축 아파트가 6년째 계속 늘고 있어요.
1: 이건 큰일인데?
2: 이건 큰일이잖아요.
1: 원래 선분양했으면 일단은 뭐 짓고 나서 나중에 잔금은 다 짓고 줄게라고 하면 공사판은 돌아가지만
2: 네.
1: 짓고 나서도 돈 못 받으면 그때부터는 큰일 아닙니까?
2: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잉 재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과잉 재고를 흡수하는 경로를 두 가지로 잡았는데요.
1: 예.
2: 하나는 대출 금리를 낮춰줬으니 안 살까 주저한 사람도 내가 이 금리면 이 집 사야지 하는 수요를 일부 만드는 게 있고
1: 예.
2: 또 그 약간 교외 지역에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들은 이렇게 미분양인데 아니면 완공 후에 입주가 안 하는데 여기에 나름대로 엣지 있는 어떤 컨셉을 넣어주기 위해서 여기를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기존에 완공된 거기 안에다가 AI 인프라를 쫙 거기를 깔아줘서
1: 네.
2: 관심 없었던 동네를 관심 있는 동네로 만들어주면 그 AI 인프라 깔는 과정에서 AI 인프라 구축하는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뭔가 소비처가 생기니까 또 육성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자가 이 두 가지 결이 같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1: 아, 경기 살리는 목적도 있다.
2: 네.
1: 이쪽으로 들어간 돈 다시 아파트 쪽으로 갈 수도 있고
2: 그렇죠.
1: 원래 아파트로 들어간 돈 다시 뭐 인공지능 쪽으로 오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2: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들을 마치 다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또 그게 있었고요.
1: 예.
2: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국가 살림도 요즘 너무 안 좋은 거예요.
1: 중국의 정부 살림?
2: 그치?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은 쉽게 말해 이렇게 표현드리면 쉽게 중국의 정부의 나라 살림을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정부 부채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 1등을 꼽아라 하면 정부 부채가 제일 많은 나라 네. 1등을 꼽아라 하면 다 미국 얘기하잖아요. 예. 미국이 국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다. 우리 다 보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부채 총량은 미국이 제일 많은 거 맞는데 예. 정부 부채 증가율 증가율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높아요.
1: 그래요?
2: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든가 예.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게 중국 정부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정부도 조금 이자를 경감하려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솔직히 중국 내부의 상황입니다.
1: 중국마저도 그렇게 됐구나.
2: 예.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낮췄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주체는 단연코 중국 정부다.
1: 정부가 됐다.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 사실 그래서 앞으로 선진국들은 고금리 못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더군요. 아니 선진국 정부들은 다 그렇게 정부 빚이 많은데 금리를 올리면 정부가 먼저 손들어야 될걸? 그러니 금리 못 올립니다. 미국이건 일본이건 뭐 유럽이건 다. 그랬는데 중국도 슬슬 이제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저금리네.
2: 그런데 이제 앞서 예. 말씀 우리 나눈 것처럼 다른 국가들은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그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빨간불 켜졌다는 걸 많은 쩐주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1: 예.
2: 그러니 쉽게 말해서 뭐예요? 야, 그런 이자 주겠다고 국채 발행하면 내가 널 어떻게 돈 주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예, 예.
2: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여러 시장 다른 메커니즘도 있지만 국가들의 재정 상태, 신용 등급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예전 같지 않으니
1: 예.
2: 그러니 점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기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중국도 똑같이 그런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은 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낮은 형태로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느냐?
1: 예.
2: 특히 역대 중국의 국채 금리의 기조를 다른 여타 국가의 국채 금리 기조와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요. 이게 상관관계가 중국은 마이너스예요. 영국, 일본, 미국은 상관관계가 다 플러스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0.9, 0.8 상관관계가 1이면 완전히 똑같다는 거거든요.
1: 뭐하고 뭐의 상관관계가요?
2: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국채 금리의 흐름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1: 예.
2: 영국도 똑같이 올라가고
1: 아하,
2: 일본도 똑같이 올라가고
1: 예, 예, 예.
2: 그 정도가 얼마나 동조화가 심하면 0.9, 0.8 정도인데
1: 뭐 전 세계가 같은 경제니까 사실상
2: 그렇죠. 그런데
1: 예.
2: 중국이 그러면 다른 국가와의 동조화는 어느 정도냐.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7이고요.
1: 오히려 반대.
2: 반대죠. 그다음에 영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8. 일본과는 마이너스 0.9예요. 완전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도대체 얘네는 국제적인 자금 흐름의 기조와 달리 어떻게 남다른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큰 환경은 중국의 채권시장이 세계와 벽을 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1: 따로 노니까?
2: 따로 노니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물리적인 완전히 장벽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 내부에서만 따로 원활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시중금리를 조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1: 예.
2: 그게 가장 컸기 때문에 쉽게 말해 다른 나라 채권시장 흐름과 상관없이 시중은행에 창구에 전화해서 야 금리 낮춰.
1: 창구지도?
2: 네. 창구지도. 예, 이것만 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보통 그러면 이제 요즘 일본의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항상 그럼 전 세계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이어지는데
2: 네.
1: 중국은 그렇게 전 세계랑 담 쌓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시면 요즘 중국의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인위적으로 낮추고 있어요라는 설명을 들어도 이게 그럼 국제적인 자금 흐름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교수님? 이렇게 물어야 되네요. 그죠?
2: 상대적으로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국채금리 기조와 시중금리 기조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또 글로벌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워낙 다 다른 형태의 경기 사이클을 지금 보이고 있는 형국이 금리로 그냥 확인이 되니.
3: 예, 예.
2: 그래서 일종의 그 포트폴리오를 가장 안정적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할 때는 중국에 살짝 껴놓으면 가장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중국 국채가 오히려.
2: 네.
1: 아 그렇겠네. 요즘 맞아. 요즘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2: 예.
1: 예전에는 뭐 주식 60, 채권 40 이렇게 담으면 주식 오를 땐 채권 내리고 채권 오를 땐 주식 내리고 뭐 이래서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2: 예.
1: 요즘은 주식이랑 채권이 같이 움직여버리니까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시던데
2: 맞아요.
1: 그거에 대안으로 중국 채권은 오히려 그렇네요.
2: 그렇죠. 중국 채권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니까.
1: 그러니까.
2: 예. 그래서 요즘 중국이 이렇게 담을 쌓고
1: 예.
2: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했었는데도
1: 하는데도 중국 채권 사러 가겠네.
2: 예. 그런 특이한 현상들이 조금 일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어떤 특이한 자금 흐름이 있는지 또 설명 좀 드릴 게 많으니까
1: 예.
2: 2부에서 해야겠네요.
1: 잠시 후에 저희는 그럼 2부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네, 손에 잡히는 경제 두 진행자가 전해드리는 역시나 박정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로 이어왔습니다. 중국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 네.
3: 전 세계 주요 경제권 중에 중국만 유독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4: 네.
3: 그래서 전 세계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은 오르는 거니까 아 중국 채권 좀 사둘걸 지금이라도 사둘까라고 하면서 입맛 따시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4: 네.
3: 전 세계 모든 경제권들의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중국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 별 문제는 없어요. 중국의 부작용, 뭐 세계 경제의 문제 이런 건 없습니까?
4: 나름대로 독특한 부작용들도 있고요. 예전에는 목격하지 못했던 자금 흐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3: 예.
4: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의 자금 귀환부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 왓다나베 부인이라고도 하고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일본은 뭐 수십 년 동안 거의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다 보니 일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 사는 게 대표적인 투자 흐름 아니었습니까?
3: 예.
4: 그래서 일본이 원래 그런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최근 금리를 올리면서 일본 국채 금리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일본 투자자들이 환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미국 채권을 보유할 이유가 없네라는 마음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이 지난 1분기 때 미 국채를 296억 달러 매도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금 이탈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금 그 대부분의 자금이 일본 본토로 다시 열도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특이한 현상들이 생겼는데 이 미국에서 그럼 이탈한 이 자금들이 주로 어디로 들어왔느냐?

0: 유럽과 아시아로 좀 분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유럽 주식 펀드의 2026년 초 주간 매입 금액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서 140억 유로씩 유입이 되고 있어요.
1: 예.
0: 그다음에 아시아 주식 펀드에도 7주 연속 최근 들어서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 정리하자면 그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뭐 정확히 말하면 15년이더라고요. 미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졌던 구간도 있었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미국 국채 금리는 보유 비중이 낮아지고 있고
1: 미국 국채가 외국인이 갖고 있는 비중이
0: 예.
1: 제 중에서
0: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속도가 더욱더 가파라져서 이제 아시아나 유럽의 주식시장의 펀드로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1: 아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국채를 그럼 어디다 이제 팔아야 되는 건가 그 고민을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무슨 스테이블 코인에다 연동시킬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내는 거고.
0: 그렇죠.
1: 예예. 예.
0: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용한 피난처 역할을 해왔던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인위적인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니까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아시아와 유럽에 흘러들어왔던 일부 자금들이 중국 채권을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주식으로 펀드가 흘러가니
1: 네.
0: 어딘가 밑에 방파제 역할을 해줘야 될 자금 흐름을 하나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1: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0: 그렇죠.
1: 예.
0: 그게 중국 채권이 선택됐고요. 그래서 중국 채권에도 지속적인 자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중국이 부작용이 먼저 있겠죠.
1: 왜요?
0: 여기저기서 돈을 중국에 빌려주겠다고 중국 채권 사겠다라고 자꾸 들어오니 담을 좀 쌓았는데도 그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1: 외국 돈이 중국으로 들어오겠죠?
0: 네.
1: 예.
0: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일이 생기냐 하면 어라?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돈의 성격이 또 외국과 동조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외국 자금이니까요.
1: 예, 예.
0: 그러다 보니 이거는 국채 시장이 새로이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1: 아, 거예요. 중국 정부가
0: 네.
1: 마음껏 우리가 컨트롤 못하면 어떡하냐.
0: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자금을 더 넣어라 아니면 자금을 빼라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1: 예.
0: 외인들은 철저히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중국에 자금을 더 넣을지 덜 넣을지 결정하잖아요.
1: 예.
0: 갑자기 담 넘어서 다시 본국으로 가버리고 하면 금리가 또 교란되잖아요.
1: 우리나라 요즘 느끼잖아요. 외국인들이 주식 좀 올랐다고 그거 팔아서 나가는 바람에 우리나라 외환시장 흔들리고 주식시장 흔들리고 지금 그 난리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자를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게 중국 내부 경제 부양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 이자 부담도 굉장히 큰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칫 잘못해서 항상 그런 걱정들 하잖아요. 해외 큰 손 자금들이라고 하면 다 영미권 국가들이니
1: 예.
0: 이 친구들이 뭐 러시아처럼 금융 봉쇄는 안 할지어도 만약에 일부 자금 교란을 만들기 위해서
1: 네.
0: 대규모 자금 이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 정부의 금융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아니, 당장 그리고 창구지도 하러 가면 영어로 창구지도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공무원들이.
0: 자, 그래서 그럼 중국은 도대체 정부 살림에서 지금 저금리 기조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1: 예.
0: 이런 것까지 걱정하느냐 했었을 때요. 일단 정부 이자 부담이 저금리로 인해서 30% 이상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1: 아, 뭐 만든 저금리건 그렇게 된 저금리건
0: 네.
1: 최근에 낮아진 금리 때문에.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금년 국채 지방채 발행 잔액이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비해서 채권 발행 잔액이 무려 3배가 늘었거든요.
1: 어이구 돈 많이 풀었구나
0: 예.
1: 중국 정부가. 예.
0: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저 부채 그 비중은 진짜 급격히 늘고 있어요.
1: 경기 안 좋으니까 돈을 계속 풀고 있네요.
0: 경기 안 좋아서 풀고 AI 육성하기 위해서 풀고
1: 예.
0: 그다음에 미분양된 아파트들 어떻게든 싸게 해서 사게끔 만들려고 돈 풀고
1: 예.
0: 이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채권 발행이 3배가 늘었는데 국채 금리는 2019년도에 3.1% 그런데 올해 2026년이 1.6% 그러면 이거 절반 가까이 낮춘 거고요.
1: 예.
0: 지방채 같은 경우는 20% 가까이 낮췄어요. 원래 2019년도가 3.5%였는데
1: 예.
0: 올해가 2.8%로 한 20% 가까이 낮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금리를 낮춘 덕분에 본인들이 내야 될 이자 비용 부담이 근 30% 가까이 줄어서

그 이자 부담 줄은 걸 바탕으로 다시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있다? 그냥 정부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AI 육성에, 로봇 육성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깔아. 이거에

0: 정부의 자금 조달 기구 성격을 했었는데요.
1: 예.
0: 이건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중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국채, 지방채가 계속 뭐 급속히 발행이 되다 보니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2010년대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뭐 무디스니 뭐 피치니 이런 데서 조사했을 때 국가 신용등급 표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자꾸 떨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국가 위에서 뛰어노는 회사들, 중국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중국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같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1: 원래 중국 기업들은 중국 국가 신용등급보다 높을 수는 없으니.
0: 그렇죠. 그러니 오라 가만히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뭔가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데 금융 조달 비용이 너무나도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1: 예.
0: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근데 국가는 계속해서 미국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신규 투자를 해야 될 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꼼수를 쓴 게 국제 통계상 국채 발행 금액,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카운트 되지 않는 독특한 쉽게 말해 지방채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1: 중국 정부가?
0: 예. 뭐 본인들은 우리는 몰랐고 지방정부에서 우리 모르게
1: 네.
0: 본인들이 돈 필요하니 이런 걸 더 발행한 논조처럼 발표하고 대응했지만
1: 예.
0: 제 생각에는 절대 모를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랬다가는 정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사극에서 나오는 경을 쳐라 이런 일을 당하거든요. 누가 감히 그렇게 함부로 모르게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1: 사실상 지방정부 부채고
0: 네.
1: 그게 사실상 국가부채인데
0: 네.
1: 그냥 조용히 그 다른 장부로 몰래 적어놔.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0: 그렇죠. 그게 너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 국제사회에서 국채란
1: 예.
0: 지방채란 이런 정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정의에서 이빨 두세 개를 살짝 뺀 거예요. 그러니까 딱 국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 국채 아니에요. 저희 보조금 주고 뭐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데
1: 예.
0: 실제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거 국채 맞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걸 알겠습니다. 아유, 중국에 하도 국채 아니라고 하니 특별 국채 이렇게 이름 따로 붙여주고 특별 지방채 이렇게 따로 붙여준 거예요.
1: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은데.
0: 우리도 공기업이 사실.
1: 우리나라도
0: 네.
1: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로 잡히면서 나라가 빚내서 임대주택 지어주고 하는 거 다 우리나라는 LH가 하면서.
0: 그렇죠.
1: 그 나라 빚은 아니라고 사실상 우기고 있죠.
0: 그리고 민영화된 일부 예전 공기업들도 뭐 그런 형태가 사실 있죠.
1: 다 뭐 사대강개발 같은 거 수자원 공사가 하고 나라가 한 건 아니네 이러고 있고.
0: 그러면 이거 중국이 LGFB를 우리를 벤치마킹한 건가?
1: 사실 중국이 우리 거 따라하는 거 많아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그 해안은 제가 못 가지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그래도 뭐 그러면 안 되지.
0: 자 그런데 네. 이 LGFB 이게 슬슬 외국에 입소문이 다 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 불안해, 중국 위태로워 이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인위적으로 국채금리 낮추고 지방채금리를 낮춘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 LGFB로 저 채권 발행한 거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았을 때 발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LGFB 채권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지방채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이러다가 지방정부의 이 음성적인 부채들 때문에 지방정부 금고 거덜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걱정들이 있는 지자체가 많다 보니까 야 내가 인위적으로 국채금리 낮췄어. 지방채금리도 낮아졌어. 그러니 LGFB 있는 거 낮은 금리로 바꿔.
1: 차환 발행해서 조용히 이자 부담 낮춰라.
0: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 이게 지금 중국 정부가 상당히 자금줄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옛날에는 그 모르게 더 비싼 금리 주더라도 모르게 해.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매달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을 더 걱정한다는 얘기가 된 거잖아요.
1: 그렇게 해석도 되네요. 예,
0: 그렇죠. 예. 그러니 신용등급 떨어지는 걸 지금 나중 거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자 경감해서 또 달리 해석하면 어떻게든 AI 산업 육성해야 돼. 알았어. 이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1: 야 이제 국가 정부도 중국 정부도 진짜 공 여러 개 가지고 저글링하고 있네요. 진짜
0: 네.
1: AI 산업도 살려서 미국이랑 경쟁해야 돼. 식어가는 경기도 살려야 돼. 그 과정에서 늘어나는 정부 부채도 줄.

0: 줄여야 돼. 정부 부채 숨기기도 해야 돼.
1: 그래서 진짜 네. 제 저기 이 뭐랄까 가설이 맞는지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살펴봤더니 올 초 대비요 AI 등 첨단 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이 저금리 환경을 적극 활용해서 올 상반기에만 신규 회사채를 발행한 규모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 이 LGFB로 원래 조달했던 고금리 지방채 합법적인 저금리로 바꿔줄 테니
0: 예.
1: 너희 이자 부담 낮춰 지방 이렇게 낮추게 해놓고 다시 각 성마다 지방의 성마다 너희 회사 너희 성의 대표 AI 주자 어느 회사야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어느 회사입니다. 그럼 이자 부담 줄여줬으니 그 회사들에게 돈 빌려줘. 그렇게 해서 회사채 발행 규모가 두 배 이상 급증한 거예요.
0: 아하, 싼 이자로.
1: 예.
0: 사실 진짜 금리를 그러니까 조절한다는 거, 특히 금리를 낮춘다는 건 예금해야 될 사람들 주머니에 들어갈 예금 이자를 빼내다가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거네요, 그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돈 준 거네,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냉정하게 표현하면 우리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큰 신세진 것도 맞죠.
0: 저금리 기조 때는 그랬죠, 당연히.
1: 우리 뭐 한두 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예전 뭐 1960년대 이후부터
0: 예.
1: 나라 살려보자라는 기조 속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0: 예.
1: 국민들이 기업들에게 조금 더 뭐 뭐랄까요 목소리 높일 수 있는 배경도 우리는 분명히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선 지금 이렇게 AI라는 제가 요즘 이런 표현 자주 쓰는데 향후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0: 예.
1: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 건데 중국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까지 인위적으로 여기서 빼다가 저기서 빼다가 뭐 해가지고 전부 AI 육성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미국도 미국 GDP 성장률이요 요즘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파트가 정부 투자예요. 민간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경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GDP 성장률이 계속 미국 나오지? 정부가 막대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AI 세상을 먼저 선도해야 되는데 전력 없어서 AI 못한다고? 알았어. 야, 전력에 투자해. 야, 뭐 또 물 뭐 부족해? 물 투자해. 그리고 R&D 할 때도 우리 정부 자금까지 써.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걸 하고 있는 찰나에 우리 기업들도 또 더 한 번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 면도 있겠죠.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목소리 내서 요구할 것도 있지만 아 저희가 지금쯤이면 이 과실을 나눠야 될 타이밍이 맞기도 한데 야 옆에 있는 국가들이 또 뛰네요. 우리도 또 뛰어야 됩니다라는 소리도 틀린 건 아닌 거죠.
0: 전 세계가 정부가 계속 지금 이끌고 있는 전기를
1: 네.
0: 그러고 있는 거네요. 또 그러고 어찌 보면
1: 국가가 지금 네. 지대한 역할도 또 해야 되는 것도 맞죠.
0: 근데 그 고대목에서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 네.
0: 요즘 통화 정책은 금리를 올리죠.
1: 네.
0: 그 말은 긴축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정부는 지출을 늘리죠.
1: 네.
0: 이거는 긴축과는 반대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제 다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는 이거 아닌데.
1: 네.
0: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 낮추고 정부가 돈 풀고 그게 세트지.
1: 네.
0: 정부가 돈 풀고 금리 올리고 이게 무슨 이상한 세트냐.
1: 맞아요.
0: 근데 다른 나라도 다 그러네.
1: 예.
0: 이제 이거 뭐야 이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1: 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0: 예.
1: 미국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올리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투자 늘린다는 거니까 돈 풀고 있고요.
0: 예.
1: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거의 낮추고 있는 거죠.
0: 예.
1: 그렇죠? 인위적으로 정책 금리를 자꾸 밑으로 낮추니까요.
0: 그런데 중국은 그래도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요.
1: 네.
0: 금리도 낮추고 정부가 돈 주니까 중국은 이해. 오케이 네. 통과. 다른 나라 우리나라 비롯해서 미국 비롯해서 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물가 잡는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장서서 열심히 돈을 풀고 미국의 GDP를 다 정부가 끈다고 하신다고 하니. 그럼 뭐냐 이거는 그런 얘기죠.
1: 그러니까 그걸 네. 또 알아보려면 그럼 중국은 물가 걱정 안 해?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예.
1: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0: 중앙은행은
1: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기도 안정화시켜야 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0: 예.
1: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이 두 가지 과정 그 미션 중에 거의 90% 이상은 거의 99%입니다. 물가 안정을 먼저 신경 씁니다.
0: 예.
1: 예. 왜냐하면요. 이건 1970년대 이후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일쇼크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고물가 기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오일쇼크 때는 물가도 높았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 큰 대란 나겠다. 경기 방어하고 물가를 좀 나중에 잡아보자라는 선택지를 선택했던 나라들도 좀 있었습니다.
0: 예.
1: 그런데 한번 고물가가 고착화되니까 10년째 물가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한 많은 중앙은행들은 금과 옥조처럼 물가는 무조건 먼저 잡고 봐야 돼.
0: 초장에.
1: 초장에.
0: 어, 전반전 15분 전에 물가는 잡아야 된다.
1: 무조건 거기 전반 15분 이내에 골부터 넣고 봐야 돼. 이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미국 연준 의장들은 경제학자들이 할 때도 많았잖아요. 요즘처럼 뭐 변호사가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 미국의 경제학자들의 뭐랄까요. 제자들 중에는 중남미 국가에서 저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해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중남미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자기 제자들이 자기한테 와서 국비로 공부할 때 논문 써서 돌아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논문 쓸 때 논문 주제가 버냉키부터 뭐 이런 사람들 천재예요.
0: 네.
1: 우리 나라 상황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비 유학생들이니.
0: 예.
1: 그래서 이 친구들 논문지도 해줄 때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브라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칠레에 대해서 학습을 다 한 거예요.
0: 네.
1: 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0: 예. 그렇겠네.
1: 딱 봤더니 그때 또 성찰을 한 거죠.
0: 예.
1: 아 이거 한번 고물가가 되면 별의별 짓을 해도
0: 안 되는구나.
1: 물가를 못 잡는구나. 그리고 그 지도 학생에게 물어봤겠죠. 야 그럼 너 관료로 일할 때 이런 정책은 안 해봤어? 이런 거 안 해봤어? 아유 그것도 저희 선배들이랑 해봤죠. 그래도 물가 안 잡혀요. 이걸 다 간접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앙은행은 물가 올라갔다.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 올라갔다 소리 들으면 물가부터 잡아. 이걸로 달려가는 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잡혔어요. 그러면 경기 부양은 어떻게 하고 AI 같은 특수산업 지금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다른 장점이 있죠.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로 움직이는 거니까 융단폭격이에요. 모든 곳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이진우 기자님에게 기준금리 낮춰주고 저에게는 올리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재정정책은 그게 가능하죠. 예, 아까 중국처럼 야, 전부 저금리로 대출 늘리면 안 돼. AI 같은 첨단 기업들만 늘려주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녹색 기업들만 늘려줘. 그리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이쪽 분야 애들만 늘려주면 돼. 이렇게 가이드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0: 재정정책은?
1: 재정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이나 특수 취약한 계층들을 지원하는 건 재정정책으로 할 수 있으니 그럼 중앙은행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재정정책이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데는 선별적으로 해 주실 거니
0: 예.
1: 저희는 물가 하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꿍짝이 맞는 거예요.
0: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건 이해는 되는데
1: 예.
0: 서로 충돌은 하네요.
1: 충돌은 하죠.
0: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튼 돈을 풀면 그게 돌고 돌아서 물가는 올릴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분야도 중앙은행이 올린 금리에 고금리 악영향은 받을 테니
1: 네.
0: 아 이거 참. 아 양쪽만 서로 야 이거 참 그러면서
1: 네.
0: 그렇긴 하겠네요.
1: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란 사태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트리거가 돼서.
0: 그러니까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금리 기조가 상승으로 바뀌게 됐는데 중국은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이란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걱정을 덜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중국도 슬슬 걱정은 하는데 그래도 덜해요. 이렇게 중국이 아까 금리도 낮추고 돈도 적극적으로 동시에 정부가 풀 수 있었던 건 물가가 잘 안 올라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요.
0: 안 좋아서.
1: 네. 그런데 슬슬 이거 장기화되면 중국도 데미지가 전혀 없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0: 저성장 고착화.
1: 저성장 고착화뿐만 아니라 물가는 석유 없이 어떻게 왜 저기 가동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도 비축유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문제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 이거 이제 슬슬 우리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0: 아, 반대로 물가 오를 것도 걱정한다는 거죠?
1: 걱정을 해야죠. 이런 사태가 만약 1년, 2년 장기화가 됐어요. 그럼 중국도 물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거든요.
0: 지금처럼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1: 그렇죠.
0: 예, 예.
1: 그럼 이제 중국은 완전히 이 표현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지로 몰리는 거죠.

0: 금리마저도 야 인위적으로 금리 낮추니까 우리 이자 부담이 줄었어를 걱정할 수준까지 된 나라인데 물가 잡겠다고 아. 금리를 올려버리면 정부 이자 부담 커지고 그 저희 그동안 이자 낮춰줘서 그걸로 돈 조달해서 살고 있었는데 금리 올라가면 저희 어떻게 해요? 이런 기업들 잔뜩 늘어날 거고 국민들 중에서도 제 아파트가 지금 폭락을 했는데 전 이자만 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더 낭패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란발 물가 상승이 가져올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나라는
1: 중국이다.
0: 중국이에요.
1: 여기는 진짜 경기 안 좋으니까 예. 다른 나라는 성장을 위해서 뭐 정부가 돈 푼다 이러지만 여기는 경기가 진짜 안 좋으니 저금리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데
0: 네.
1: 물가가 오르면 큰일이니까.
0: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1: 아, 그래서 이란에서 뭐 정쟁 커지고 그러면 은근히 중국이 가서 말려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나 보군요.
0: 그런 것도 있고요.
1: 왜 트럼프를 도와주지 중국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0: 그것도 있고요. 어. 또 하나. 사실 중국이 이렇게 경기가 극심하게 안 좋으니까
1: 예.
0: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까지 조금씩 중국이 올리게 되면 경기가 더 안 좋아지겠죠.
1: 그렇겠죠.
0: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아요. 지금 아.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
1: 덤핑 덤핑.
0: 그렇습니다.
1: 어, 덤핑.
0: 네. 어. 중국이 내부의 원자재 수요가 너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1: 예, 예.
0: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제조 경기도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철강, 구리, 시멘트 뭐 다양한 원자재들을 전부 내부 수요가 없으니 야, 안 되겠다. 이거 해외 갖다 팔어. 그래서 원자재를 전부 해외 갖다 팔았는데 그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또. 그랬더니 우리나라 내부에서 원래 그거 담당했던 회사들 산업단지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물량이 더 쏟아져 나오면
1: 네.
0: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 드리는 요지는 중국만 저금리 기조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에서
1: 예.
0: 지금 많은 것들이 껴져서 해석될 수 있고 변화를 모니터할 수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1: 중국이 경기 안 좋아서 지금 계속 저금리인데 이것도 아슬아슬하다.
0: 아슬아슬해지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커진다.
1: 중국이 경기가 잘 살아나야지.
0: 예.
1: 안 그러면.
0: 그렇죠.
1: 그렇겠네. 그래 중국 관광객도 관광객이고
0: 네.
1: 더 안 좋아지면 중국산 덤핑 물건 다 넘어오면 우리나라도 문제가 될 거고.
0: 그럼요.
1: 하기야 뭐 어디 나라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좋을 게 사실 없긴 없어요. 그죠?
0: 그럼요. 어느 나라 잘못된다고 해서 좋을 건 없고요. 딱 하나. 그냥 우리랑 경쟁하는 그 부분만 딱 핀셋으로 앉았으면.
1: 거기만 살짝 부진했으면 좋겠어요.
0: 네.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죠.
1: 경제는 다 잘 돼야 우리도 좋은 거고.
0: 맞습니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0: 고맙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쏟아서 간다 잠까지 가나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헬스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0: 워킷 안전화.
1: 워킷 안전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에 발생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16시간째 계속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건축 구조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무리한 내부 진입보다 건물 측면의 램프 구역을 활용한 진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재인 인천 서부소방서 119 재난대응과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내부의 짙은 연기와 고열이 계속돼 시야 확보가 어려워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물 여러 곳에 연소 확대 저지선을 구축하고 굴삭기와 지게차를 동원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화재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17일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주요 당권 주자들은 후보 등록을 마친 첫 주말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당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대전을 찾아 중, 동, 서갑, 유성갑, 대덕, 유성을 지역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정성래 후보는 전남 광주에 이어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회를 찾아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고창 선운사와 재창원 호남 향후의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남 민주당원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육상 박나연 선수가 34년 만에 여자 1500m 한국 기록을 깼습니다. 박나연은 일본 시베스에서 열린 호크란 디스턴스 챌린지 여자 1500m 경기에서 4분 13초 8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2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이미경이 세운 종전 기록을 0.31초 앞당긴 박나연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 여자 1500m와 800m에 출전해 다시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후반기 첫 경기에서 3안타를 몰아쳤습니다. 이정후는 시애틀과의 원정 경기에 6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2회와 4회 두 타석 연속 우익수 앞 안타에 이어 9회에는 19 승부 끝에 중견수 앞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시즌 30번째 멀티히트이자 9번째 3안타를 기록한 이정후는 타율을 3할 7리로 끌어올려 내셔널리그 타율 4위에 올랐고 팀은 7-0 완승을 거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새벽까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북, 강원 남부 지역이 최대 120mm, 영남은 최대 150mm입니다. 당분간 장마전선이 계속 머물면서 다음 주 후반까지 곳에 따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다은입니다. MBC 11시 뉴스 마칩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한두 번 보고 곧 그대로 해내는 재주를 눈썰미라고 하죠. 또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밀어 알아내는 것이나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태도는 눈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눈치와 눈썰미는 다른 말인데요. 은행원의 눈썰미 덕에 금융 피해를 막았다는 말에서는 눈썰미보단 눈치가 적절합니다. 또는 어떤 일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치를 뜻하는 말, 낌새를 쓸 수도 있습니다.
4: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영국의 소울 펑크 그룹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이 마지막으로 남긴 빌보드 차트 1위 곡은 1971년에 나온 이 노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기존의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 노래와 다르게 조금 짙고 더 어두운 분위기였죠. 이에 대해서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매니저는 그룹 내에서 일어난 멤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리더 슬라이 스톤이 여기에서 느낀 감정이 표현된 거라고 말했고요. 소속사 CEO는 슬라이 스톤의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음악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는데요. 정작 이 곡을 쓴 슬라이 스톤은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가족이라는 사회에 대한 노래라며 이 곡에 대한 추측들을 일축했습니다.

7월 18일 토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입니다. 패밀리 어페어.

0: 7월 18일 토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패밀리 어페어였어요. 030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리듬 라인이 진짜 되게 세련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리듬을 가지고 뭔가 조금 다른 스타일로 뭐 힙합이나 이런 데 약간 접목을 하면 그냥 지금 새로운 노래가 발표돼도 아, 요즘 노래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샘플링도 많이 되긴 했습니다.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아주 멋진 음악이었는데요. 그래도 분위기가 약간 좀 어둡다 보니 이 안에 멤버들 간의 갈등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어두워졌다. 아니다. 슬라이 스톤이 개인적으로 뭐 가정 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죠. 유전적이든 환경적이든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가족이라는 사회에 관한 노래다. 사실 가족이 가족이라서 너무 좋고 너무 필요한데 가족이라서 더 깊게 상처받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양면성을 이 노래 안에 좀 잘 표현을 해보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떠세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우리 골든디스크 가족분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가족하지 말자고. 친구 정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거리감인 것 같다고. 네. 아, 가족이 되면 너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골든디스크 우리 청취자분들을 항상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친구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또 어떤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시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하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다 잘 지켜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진짜요?
1: 부탄가스 사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타짜요.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처음 들으신다면서 노래 신청해 주신 1896님 반갑습니다. 티시노사의 Don Devoy 신청해 주신 노래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어요. 이어진 노래는 카펜터스의 슈퍼스타 최덕현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원근님 세비지 가든의 어포메이션 신청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얼굴에 염증이 있었는데요. 여름이 되면 항상 심해져서 여름이 싫었어요.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요. 그런데 그런 여름 느낌 나는 이 노래 어포메이션이라는 가사가 저를 바꿔줬어요. 여름도 좋아졌고요. 사춘기 시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겨냈던 기억이 있네요 하셨는데요. 이야, 박원근님의 인생을 바꾼 노래군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 세비지 가든의 어포메이션 가사를 좀 찾아봤는데 아, 진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좀 마음에 남는 가사들이긴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나는 내가 완전히 고독 속에 남겨졌을 때 사랑받는다고 믿어요. 나는 인과응보, 주는 것은 언젠간 다시 돌려받게 된다고 믿어요. 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잃기 전에는 무엇을 가졌는지 모른다라고 믿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만한 특히 행복에 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장들이 가사로 이어지는데요. 아, 원근님께 그 시절에 이 노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군요. 자, 세비지 가든의 어포메이션 그리고 역시 힘을 주는 노래죠. 5659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 OST 중에서 헌트릭스의 골든 함께 하시죠.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0년대에 등장한 미국의 락밴드 아리오 스피드웨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Keep on Loving You나 Can't Fight This Feeling 이런 발라드들 그리고 In Your Letter 같은 히트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1972년에 첫 앨범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107 Riverside Avenue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이 노래는 초창기 로큰롤이라고 할 수 있죠. 락커빌리 스타일이 좀 묻어있는 경쾌한 음악인데 사실 차트에서는 별 반응은 없었고요. 많은 데뷔곡들이 그렇죠. 그리고 아리오 스피드웨건이 막 인기를 얻은 게 제법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72년에 데뷔했지만 1980년에 9집 앨범 내기까지는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막 반응을 얻지도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딱 이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음악계에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80년대의 전성기를 누리고 그리고 2009년에 16번째 앨범까지 내고 그 이후로는 이제 간간이 공연을 위해서만 뭉치는 형태로 더 이상은 이제 이 아리오 스피드웨건이라는 이름으로는 새로운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그룹이 발표한 마지막 그 16번째 앨범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리오 스피드웨건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싱글도 Silent

나이십니다. 고요한 밤.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여름에 캐롤을 듣게 되겠네요. 근데 그것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일런트 나잇이긴 한데 여기에 또 아리오 스피드 웨건만의 색이 섞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색다른 스타일의 캐롤을 이 여름밤에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리오 스피드 웨건의 데뷔곡 1972년에 발표된 107 Riverside Avenue 그리고 2009년에 발표한 마지막 싱글 사일런트 나잇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데뷔곡 107 Riverside Avenue 그리고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가장 최근 마지막 싱글 Silent Night이었습니다. 우리가 매번 8월이 되면 8월에 크리스마스 특집을 한 번씩 하거든요. 예, 여름의 한복판에서 듣는 캐롤 음악들 해가지고 약간 겨울 느낌도 좀 느껴지게 그래서 여름의 더위를 조금 잊을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하곤 하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또 올해도 어김없이 8월이 올 거고 8월에 크리스마스 특집을 한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음악들, 어떤 겨울 노래들을 여름에 들으면 좀 시원해질까요? 지금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미리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김유덕님, 최근에 밥 딜런의 인생을 담은 영화 Complete Unknown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조안 바에즈라는 뮤지션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저 노래 들어보던 중에 유난히도 제 심금을 울리는 한 곡을 만나게 됐어요.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고향 마을은 그대로고 열차에서 내려보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중 나와 계시네라는 가사가 그렇게 뭉클하게 다가올 수가 없더라고요. 직업적인 문제로 고향을 떠나 복잡한 도시를 누비면서도 푸르른 파도가 정겹게 굽이치는 그곳이 그립고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이 눈에 밟히는 제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곡이었습니다.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과도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해보고요. 조안 바에즈라는 뮤지션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이 Green Green Grass of Home은 조안 바에즈 버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골든디스크에서는 톰 존스 버전으로 훨씬 많이 들으셨죠. 예. 조안 바에즈, 굉장히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를 가진 포크 가수고요. 그리고 미국 포크 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1960년에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내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60년대가 이제 포크의 좀 전성기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미 첫 앨범을 내면서부터 굉장한 스타로 알려졌었고 무엇보다 조안 바에즈는 그런 포크

포크 가수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 Green Green Grass of Home 같은 이런 유명한 노래들을 다시 부르기도 하곤 했지만 무엇보다 인권운동가로서의 활약도 정말 대단했어요. 이 60년대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특히 미국이 어지럽던 시기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강의도 직접 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시민권 운동, 인종차별 폐지 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운동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 파업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위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감옥에도 두 번인가 투옥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밥딜런 이야기가 나올 때 조안 바에즈 이야기도 같이 등장을 하는 이유가요.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요. 사실 이제 조안 바에즈가 이미 포크계에서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밥딜런은 무명에 가까웠는데 이 조안 바에즈가 밥딜런과 함께 투어를 다니고 같이 노래를 하면서 밥딜런이 유명세를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딜런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Complete Unknown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밥딜런의 다른 영화들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항상 조안 바에즈하고 같이 무대에 서는 모습들이 등장하곤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밥딜런은 본인이 이제 음악을 하고는 있지만 이 인권운동과 사회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음악은 순수하게 음악이어야 한다가 이제 그때 당시 밥 딜런의 생각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조안 바에즈는 음악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좀 입장이었고 그런 데에서 두 사람이 좀 갈등을 겪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밥 딜런이 막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또 진짜 위대한 뮤지션이기는 하죠. 그래서 밥 딜런을 조명할 때 조안 바에즈가 이렇게 껴가지고 같이 등장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조안 바에즈라는 이 인물 자체도 정말 포크신에서 중요한 뮤지션이었다라는 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노래 자체를 워낙 잘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포크신의 여성 가수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었던 뮤지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또 쓸데없이 말이 너무 길어지죠? 음악 됐죠? 조안 바에즈, Green Green, Grass of Home. 그리고 5856님이 신청해 주신 Manfred Mann's Earth Band의 Questions까지 두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고유칼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예우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7월 18일 토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은 8606님이 신청해 주신 레이니의 말리부 나이트입니다.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07월 19일 00시 10분 광주, 전남 나주, 전북 임실, 순창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07월 19일 03시 00분 경북 예천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6년 07월 19일 03시 10분 경북문경 영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 자제하고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 금지.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죽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7월 19일 3시 4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주의보 한천 예천군.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ure. Eat this.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きねん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翌年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1: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의지하거나 부탁할 곳이 전혀 없다는 뜻의 우리말 의지가지 없다는 의지가지 없는 가련한 신세로 지냈다. 의지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의 형용사가 또 있는데요. 사고무친하다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기댈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사고무친한 타양에서 지내니 쓸쓸하다처럼 쓰입니다.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개 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사용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MBC 6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만 하루 가까이 진화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7시쯤 8층 규모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는데 소방당국이 조명차까지 동원해 밤샘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5개 넓이에 달하는 대형 창고 안에 생활용품 등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 많다 보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직원 등 121명이 밖으로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을 끄던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져 경북 의성에선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북 안동에선 홍수경보 발령으로 주민 62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어 중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미군 기지는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미군 병사 4명도 요르단 병원 후송 뒤 퇴원했고 경상으로 파악된 다른 병사들은 임무에 복귀했다고 미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이후 미군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어났고 종전 양해각서가 종료돼 휴전이 깨진 뒤 미군이 전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강압과 패권주의, 야만성이 미국의 행동 방식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0: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물류창고 등을 드론으로 공격해 모두 9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18일 밤 사이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일렉트로스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60km 떨어진 탐포부주 코도프스크에 각각 자리한 러시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와일드 베리스의 물류창고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물류창고 야간 근무자 등이 사망했고 드론 잔해가 유치원 건물을 덮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오데사주 항구에서 탄약을 하역 중이던 컨테이너선과 우크라이나 군 화물을 운송하던 벌크선을 공격해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계속 확산하면서 치명률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 콩고 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16일 기준 에볼라 누적 확진자는 2,181명, 사망자는 최근 3일간 110명이 증가한 8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분디부조형 에볼라는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증상이 늦게 발현되면서 계속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 인근 도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주택 100여 채가 소실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보통 여름철에 선선한 편이지만 최근 며칠간 서유럽을 덮친 폭염이 북상하면서 노르웨이 남부는 기온이 섭씨 35도까지 치솟는 이례적인 더위를 겪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 충청, 강원 내륙, 대구, 경북 최대 120mm 이상, 광주와 전남 최대 10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5에서 20mm 등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3: 라디오 북클럽 고화성입니다. 아나운서이자 공감의 관하여를 쓴 이금희 작가는 한때 요가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조도를 낮춘 조명 아래 명상음악이 흐르는 공간, 그 편안한 분위기에 마음까지 무척 평온했는데요. 문제는 수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몸은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들처럼 능숙해 보였거든요. 자꾸만 옆 사람과 자신을 견주며 맨 뒤 구석자리에서 쩔쩔매던 그때 요가 선생님이 다가와 이런 말을 건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요가는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이금희 작가는 그제야 앞사람의 유연한 몸놀림 대신에 어설프지만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동작에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운동을 할 때도 우리는 늘 타인의 속도에 나를 견주곤 합니다. 하지만 요가가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인 것처럼 삶도 꼭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가는 일만은 아닐 겁니다. 가끔은 느려도 서툴러도 괜찮아요. 요가 매트 위에서든 삶에서든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2026년 7월 19일 라디오 북클럽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은요, 이금희 작가님의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에 실린 이야기 중에서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에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이금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모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이 설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호 5일 3호 55 롯데건설.

0: 캠핑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책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책으로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알아갑니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고요. 학창시절에는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또래 상담가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된 뒤에도 늘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해오셨는데요. 방송에서 만난 3만여 명의 사람들, 라디오를 통해 받은 15만여 건의 사연, 그리고 학생과 강연장의 청중들까지 36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사람과의 관계, 소통에 대해 고민해오신 분입니다. 신간 공감에 관하여를 펴내신 이금희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1: 그러게요. 네, 오랜만에 봬요.
0: 네,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자와 게스트석으로 모시니까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1: 어쩐지 자리가 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0: 그렇죠. 어떤 이런 일이 종종 있으신가요?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하신 적이?
1: 책을 낸 이후에 종종 있어요. 뭐 책을 좀 소개해야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신간이라고 말씀 주셔서 약간 민망했던 것이 벌써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나온 지가. 신간이라기엔 좀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공감에 관하여라는 책과 함께 오늘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유난히 떨려요.
1: 왜요?
0: DJ를 맡은 지 지금 1년가량 되었는데 네. 방송을 하다 보면 할수록 이제 출연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이 정말 감명 깊으면서도 내 감명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쉽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가요? 좋은 진행자 혹은 좋은 인터뷰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1: 지금 아성님 같은 마음?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잊지 않는 것?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요.
0: 네.
1: 이미 귀를 열어놓고 계시기에 좋은 진행자인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작가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을 참 좋아하셨다고요. 학창시절에는 또래 상담가로 친구들의 고민도 많이 들어주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일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까지 아직 키가 아주 작아서 70명 중에 6번이었어요. 근데 70명 중에 69번하고 70번 친구들은 우리 학교 육상부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별로 잘 들어오지 못하고 네. 늘 훈련이나 대회를 나가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69번이 저희 집으로 전화해서 정말 한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고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는 집전화밖에 없었잖아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나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약간 어색하고 당황했지만 한 시간 동안 계속 들어줬어요.
0: 네.
1: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친구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집을 떠나서 합숙소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운동부다 보니까 수업도 잘 못 들어오니까 친구도 별로 없었을 것 같고 경쟁도 치열했을 것 같고
0: 그쵸.
1: 그래서 힘든 순간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날을 잊지 못하고 그 일을 기억하고 있어서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1: 네.
0: 69번
1: 네.
0: 친구와 함께.
1: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0: 아, 네. 중학교 2학년 때 상담가를 자처했던 소녀가 이렇게 멋있는 커리어 우먼이 되어서 네. 아나운서가 되었고 또 30년 넘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이어오셨는데요. 이번에는 그 시간을 꾹꾹 눌러 담은 책,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를 출간하셨어요. 8개월 전에. 어떤 책인지 작가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한때 젊은이였던 어른들을 서로 연결하고 싶어서 쓴 책이에요. 이 책을 쓰기 전에 48명의 현재 2030인 젊은이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사연을 메일, 뭐 전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하게 되었고요. 그 사연들을 조금 풀어내면서 거기에 얽힌 제 이야기도 있고 제 경험담 또 제 생각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봤어요. 그런 책입니다.
0: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사연이 등장을 하고 저도 이렇게 엿듣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책의 말미에 꼭 작가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이 명언들이 있어요. 그 명언을 읽는 재미도 참 쏠쏠하더라고요.
1: 고맙습니다. 네.
0: 그 사연에 맞춰서 딱 적절한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이런 명언들은 평소에 품고 계셨나요? 아니면?
1: 평소에 품고 있었던 것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건 저장을 해두기도 하고요. 또 이 책을 내기 전에 찾아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0: 그렇군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면서 사람들은 겉으로 달라 보여도 결국 비슷한 고민을 품고 사는구나 하는 이런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자주 털어놓는 고민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1: 우선 상담이라고 하기엔 제가 아마추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또래 상담 정도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모두가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들어서 어린이들조차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의 많은 문제의 공통적인 부분이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너무나 경쟁적이고 또 우리 시대가 너무나 비교 대상이 많은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친구들 몇몇하고 비교하면 끝이었는데 그것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내 또래나 내 주변에 없는 가상일 것만 같은 실존 인물인 누군가와까지 비교를 해야 하니까 그리고 SNS의 특징 중 하나는 집에 온다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친구랑 다투거나 친구 때문에 속상했다가도 집에 와서 가족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거나 좀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SNS가 잠자리까지 따라오잖아요. 훨씬 더 비교, 불안 한 상황이 늘어나고 그런 증상도 심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공감에 관하여라는 책은 겉보기와 다르게 그다지 착한 책이 아니더군요.
1: 아, 맞습니다.
0: 정말 현실의 어떤 적나라한 지점들을 조금씩 짚어주시기도 하고 뭐랄까 다른 데서는 공개적으로 털어놓을 수 없는 각자 다양한 분들의 은밀한 고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제목만큼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책이 아니더군요.
1: 맞습니다.
0: 그 점에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점도 느껴졌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까 좀 시대별로 달라지는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고민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고민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그걸 느끼게 되셨나요?
1: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에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전해준 그 48분의 젊은이들에게 감사한다는 얘기를 꼭 먼저 하고 싶고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저도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일, 하는 생각 이런 걸 이렇게 생생하게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랑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받았던 한 분은 스스로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성소수자셨거든요.
0: 네.
1: 밝혀주셔서 제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까지 밝혀주시다니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훨씬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찾으려고 하고 찾아야만 하고 그런데 찾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 책을 내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아니 2030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 세대도 힘들어. 다음번에는 우리 세대 힘든 얘기를 책으로 써줄 거지. 이런 반응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제 주변에 많은 이가 40, 50, 60 이런 분들이니 저도 그 시대를 살았는데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 땐 어땠냐면 잠시 라떼 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IMF라는 걸 겪었죠.
0: 그쵸.
1: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TV만 틀면 라디오만 켜면 부도라든가
0: 그쵸.
1: 그와 관련된 정말 너무나 무섭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때 처음 듣게 된 단어도 많았어요. 정리해고라든가
0: 네.
1: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 나는 우리 가족은 내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가? 그러니까 안녕하지 못한 시기를 꽤 오래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와 비교할 수 있다면 코로나 정도? 그때도 우리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살았는데
0: 그쵸.
1: IMF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IMF도 겪고 코로나도 겪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들었죠.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지금 2030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은 네. 우리 시대에 힘들게 살았던 걸 저는 알지만 지금 2030이 어떤지는 저는 조금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모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 후배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 세대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알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0: 네.
1: 예전에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뭐 전쟁도 겪으셨고
0: 그쵸.
1: 그런 세대인데 아니 뜨신 밥 먹고 못할 일이 뭐 있어 늘 이러셨거든요. 왜냐하면 엄마가 살아오던 젊은 시절에는 뜨신 밥을 드실 수 없었던 거죠.
0: 그쵸.
1: 그래서 하루에 세 끼 집에서 밥을 먹는데 못할 일이 뭐 있냐 이러셨지만 저희 세대도 힘들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아니 우리 때는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잖아. 선진국에서 살면서 못할 게 뭐 있어. 지금은 BTS가 세계 최고인데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데 못할 게 뭐 있어 하지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렇기에 요즘 젊은이들이 저희보다 상황이나 심정적으로 더 힘드실 것 같았어요.
0: 2030 세대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워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작가님에게 작가로서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1: 네.
0: 제가 막연히 상상해봤을 때 어떤 말을 한다는 직업은 일단 텍스트로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있던 걸 입 밖으로 꺼내는 행위가 아니라 연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글로 가장 먼저 접하고 책을 읽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제 입으로 이제 꺼내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작가님께서는 텍스트로 늘 먼저 접하시던 이 화자로서 작가가 되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을지 되게 궁금해요.
1: 아직도 작가라는 호칭이 어색해요.
0: 계속 어색해 많이 내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 번이나 냈기 네. 때문에 더 이상 어색해하면 안 될 텐데도 여전히 어색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작가로 살아온 세월보다 방송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훨씬 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지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계속 다 하고 싶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익숙해져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 제가 책을 쓰면서 주변에 방송 작가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0: 네.
1: 늘 방송 작가님들께 그래요. 이걸 어떻게 매일 써? 이걸 어떻게 매일 써요? 나는 정말 1년 동안 고생해서 끙끙거리며 겨우 한 권을 펴내는데 매일매일 원고를 써야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송인으로 시청자나 청취자를 만나는 것보다 작가로 만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내밀한 만남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적이 있는데 책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저희 집에 와서 제 책을 300권 정도 가져가서 전시를 한 후에 그 배경으로 이제 토크를 하는 거였거든요.
0: 네.
1: 근데 제가 방송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좀처럼 방송이 어색하지 않은데 그날은 정말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그 300여 권의 책이 제 속내를 다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너무 민망하고 사람들이 제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매체가 정말 이 내밀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매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좀 더 깊은 만남이 가능하지 않나? 작가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 이후에 제가 느끼는 건 그런 점이에요.
0: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라디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번에는 작가님의 이번 에세이 중에서 저와 작가님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을 하나씩 골라서 함께 낭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골라온 부분입니다. 마지막 아침 생방송이 끝난 후 라디오 생방송이 시작되는 오후 6시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어찌할지 고민하다 방송사 의무실로 갔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신 친한 담당자 선생님께 부탁드렸죠. 여기서 서너 시간 숨어 있고 싶다고요. 나름 취재하러 오신다는 기자들이 계셔서 피하려고요. 다행히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저는 의무실 침대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요? 그럼요. 고단했던지 금세 잠이 오더군요. 실은 실연당했을 때도 잠은 푹 잤던 사람인지라 바로 다음 날부터 오전 9시까지 아주 잘 잤어요. 이전에도 3년 정도 다른 아침 생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기에 22년 가까이 저는 스스로 아침형 인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침 월급형 인간이었을 뿐.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니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시간도 생활도 마음까지도 느긋해졌습니다. 오후에 출근해서 라디오 생방송 후 저녁에 퇴근하는 일정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모처럼 오전에 일정이 있어 일찍 출근한 날 화장실에서 청소 담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정말 반가워하셨어요. 그도 그럴 법했죠. 새벽 출근을 오래 하다 보면 서로 동지의식 같은 게 생기거든요. 새벽 4-5시에 출근하는 선생님들이 5-6시에 출근하는 저를 볼 때도 제가 선생님들을 뵐 때도 서로 짠하면서도 의지가 되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고른 책 속 문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요.
1: 네.
0: 이 전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듣다가 네. 갑자기 사연자 이금희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아마 대한민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라면 작가님을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작가님의 루틴도 막연히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이분의 그날 마지막 하루를 절절히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소하고 또 이해가 갈 수 있는 에피소드구나 하면서 작가님이 이제 사연자가 되시는 그런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아 진짜 지금 보니까 너무 솔직하게 썼네요. 근데 저는 정말 실연당했을 때도 배가 고팠고 잠이 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생방송한 날도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선생님이라고 썼지만 이제 언니라고 불러 친했기 때문에 언니라고 불렀는데 언니 나 좀 숨어 있어도 돼요. 이제 다행히 의무실은 이렇게 커튼 같은 게 쳐져 있어서 옆 침대에 누가 계신지 모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코를 골고 자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낮 시간에 저녁 생방송 라디오 하기 직전까지 아주 와. 편히 쉬었습니다.
0: 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작가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0: 회사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1: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이금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골라온 부분을 낭독해 주시겠어요?
2: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에 가까운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상 조작이랍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나 불쾌한 기억, 부정적인 경험을 계속 남겨둔다면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는 셈이니 과거는 물론 현재도 괴로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먼저 저장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 행복한 추억, 유쾌한 기억을 우선 남겨두죠.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기억은 서서히 지워지고 나중엔 희미해진대요. 추억은 종종 미화되거나 왜곡되기도 하는데요. 과거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해서 현재의 고통을 완화하려는 무의식적 노력인 회상 조작 덕분에 우리는 과거가 아름답다고 기억한다고 해요.
1: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골라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2: 지금 이 방송을 접하고 계실 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심정일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일단 열심히 사시는 분일 것 같아요. 이 시간대에 접하신다면 진짜 부지런히 사시는 분이고요.
1: 그렇죠. 일요일 아침에.
2: 그리고 깨어 있으신 거니까 뭔가 일을 하시거나 일과 관련된 상황 속에 있는 분일 것 같고 나중에 찾아서 접하신다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 아성님의 책 이야기하는 이 콘텐츠를 찾아오신다는 건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접하고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스튜디오 안에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잘 버텨봅시다. 오래 살면 나쁜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있고 그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추억을 아름답게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죠. 힘든 일만 계속 기억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은 뒤로 보내고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순간, 좋았던 경험을 더 앞에 저장해 둔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잖아요. 고3 학생들을 보고 아유 좋을 때다.
1: 그쵸.
2: 사실 고3들은 그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좋을 때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3으로서는. 아니 이렇게 힘든 시기가 뭐가 좋아. 근데 어른들은 벌써 고3 때 힘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힘든 와중에도 친구들과 떡볶이 먹었던 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그때는 이제 다 고3들도 학교에 나와서 체육복 같은 걸 입고 자율학습 같은 걸 했거든요. 자율학습을 하다가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저는 좀 온순한 학생이었는데도 약간 미쳐 있었던 거죠. 고3이니까.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가 소나기 내리는 교정, 저희 교정이 좀 넓었는데 교정으로 나가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녔어요. 정말 비에 흠뻑 젖은 생쥐 꼴이 돼서 돌아왔죠. 다시 교실로. 근데 그게 그렇게 잊히지 않아요. 아주 통쾌했거든요. 뭔가 큰 반항을 한 것 같았고 선생님이 보셨으면 제가 미쳤나 그러셨겠지만
1: 온순했던
2: 그렇죠.
1: 학생이.
2: 예, 저는 반항 같은 거 거의 안 했던 애였는데도 친구랑 둘이 이런 여름이었죠. 여름방학 때 그 소나기 흠뻑 맞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삶이 고단하고 네.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도 꼭 참고 한번 버텨보세요. 아성님이 연기하셨던 그 반야 삼촌의 네. 소냐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삼촌 우리 잘 견디고 버텨보자. 그럼 나중에는 언젠가 알아줄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비슷한
1: 네,
2: 대사가
1: 맞습니다.
2: 있죠. 네, 저는 그게 인생의 본질 같았어요. 그래 버티고 견디는 거지 뭐. 그러다 보면 좋게 기억할 날이 오는 거지 뭐.
1: 그쵸.
2: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1: 너무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아름다운 기억들이 가장 위에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공감에 관하여 책을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간은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라는 걸 많이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연민이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자기 연민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너무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연민을 좀 덜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의 경우는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소개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얼추 한 3만여 분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들은 셈인데 또 라디오까지 합친다면 여러분의 짧고 단편적인 인생 이야기 일지연정 수십만 건을 접한 셈인데 그러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나보다 훨씬 힘든 분들이 많고 나보다 훨씬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를 체화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메타인지 그런 말 하잖아요.

0: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이제 해방둥이세요. 194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연세가 꽤 높으시죠.
1: 네.
0: 그런데 당시 이제 남북 대치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 거의 납북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씩씩하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마도 1989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 입 밖으로 아버지 이름을 꺼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북으로 가게 되었다는 걸 밝히는 순간 온 집안이 연좌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었거든요. 해금이 된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 이야기를 입에 올리게 되었고 그 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뭐 러시아도 가시고 뭐 미국도 가시고 흔적들을 찾아내신 분인데 음악가였던 그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름만 지어준 딸을 그리워하며 자장가를 다섯 곡이나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버지한테 받은 건 이름밖에 없어. 근데 뭐 나만 그렇게 힘든 거 아니잖아. 그리고 자장가를 다섯 곡이나 쓴 아버지가 어딨겠어? 나는 세상에 유일한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태도가 몹시 놀라웠고 본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나에게만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고 그중에 나의 좋은 상황도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훈련을 하시다 보면 그분도 45년에 태어나서 89년까지 한 번도 아버지 이름을 언급할 수 없었는데 얼마나 많은 좌절의 상황을 겪으셨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 결국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 네.
0: 그런 메타인지를 한번 발휘해 보세요.
1: 네. 메타인지와 자기 연민은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군요. 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소통 에세이 공감에 관하여를 쓰신 이금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라디오 북클럽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책 한 권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가요?
0: 마음 예보라는 책인데요.
1: 네.
0: 사실 책 추천이 어려워요. 여기 나오시는 모든 분이 그러셨겠지만 책도 취향을 엄청 타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하는 책이 누군가에게는 싫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은 사실 코스모스 같은 벽돌 책이에요. 그런 책을 추천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최근에 제가 좋았던 책을 늘 추천해요. 그래서 이 마음 예보라는 책도 지금 이제 뒷부분을 읽고 있는데 부제가 이래요. 정신건강 위기의 시대 9명 전문의가 전하는 마음 사용법. 이래서 정신건강 전문의 9분이 각자 한 챕터씩 맡아서 자기가 진료실에서 겪은 일 그리고 자기의 고민 자기의 생각 그리고 요즘 상황 이런 것들을 챕터별로 쓰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20년 동안 ADHD가 20배가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대요. 엄청 늘어난 것이죠.
1: 네.
0: 그런데 그 부분을 쓰신 선생님은 실제로 늘어나기도 했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하면서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나 사례를 설명하시며 이러시는 거예요. 진짜 ADHD가 아니라 가성으로 그런 걸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 멀티태스킹을 원하잖아요.
1: 네.
0: 동시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N잡너들이 많아지고 N잡을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영상을 틀어놓고 그것만 보시는 분이 있나요?
1: 아니죠.
0: 영상을 틀어놓고 딴 걸 또 해요 우리는.
1: 네.
0: 아마 지금도 영상을 틀어놓고 소리를 줄이고 이걸 듣고 계실 수도 있고요.
1: 네.
0: 한꺼번에 하나만 못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집중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지죠. 내가 혹시 집중력 저하나 이런 병은 아닐까?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집중력 저하인 게 아니라 나를 집중력 저하로 만드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름 해결책도 뭐 말씀을 해주세요. 살

0: 뭐 결혼과 이혼에 관한 챕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중독이 많잖아요. 도파민 중독을 비롯해서 네. 왜 이렇게 우리가 중독에 빠지나를 정서적 허기에서 그 원인을 찾는 챕터의 글도 있고 뭐 이런 또 육아에 관한 챕터도 있고 여러 글들을 정신과 전문의들이 쓰셨는데 진짜 마음이 놓인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우리에게 넘기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마치 걱정 인형처럼. 네.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따뜻했고.
1: 네. 이금희 작가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은 마음예보였습니다. 네. 작가님과 함께한 라디오 북클럽 초대석 책으로 당신을 읽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0: 시간이 순삭되었습니다.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 네. 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2: 아니요. 저도 정말
0: 네, 얘기를... 시간이 네,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성 배우님을 참 좋아해서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고 또 연극을 하실 때 보러 가기도 했고 맞아요. 영화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응원하는 분을 그런 스타를 팬으로서 만나게 되어서 좋았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책 프로그램이에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왠지 동지애 같은 게 느껴져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독서율이 매우 낮잖아요. 네. 이런 환경에서 책을 좋아하는 우리는 매우 희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 네, 북클럽 청취자분들께도 마지막 인사해 주시기 바랄게요.
0: 책을 좋아하시고 책을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까지 찾아오신 분이라면 저는 무조건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당신 인생을 사랑하실 터이고 당신 인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인생도 조금 더 관심을 두려고 노력하는 분일 테니까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1: 네, 그럼 이금희 작가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당신과 읽고 싶은 단 한 권의 책. 라디오 북클럽 고아성입니다.

알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아직 몰랐던 책까지 일주일에 한 권 여러분의 책장을 풍성하게 채워드립니다. 라디오 북클럽 책GPT.

0: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강윤정 편집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강윤정입니다.
0: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책을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는데요. 편집자님은 어떤 편이세요? 좀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또 일이 일이다 보니까 온라인 서점은 매일매일 들어가서 새로 나온 책들 보고 하는데 책이라는 게 그 썸네일 이미지로 볼 때랑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표지 이미지라든가 내부 이미지 뭐 등등 확인하려고 저는 주기적으로 오프라인을 찾긴 해요. 근데 최근에 어느 서점의 그 통계 자료를 봤더니 최근 20대 독자분들이 오프라인 서점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 그게 되게 눈에 띌 만한 변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반가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0: 굉장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매주 한 권씩 테마가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책 GPT. 오늘 강윤정 편집자님께서 추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1: 네, 오늘 제가 골라온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이후라는 조금 묵직한 제목의 책입니다.
0: 빅터 프랭클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작가죠?
1: 빅터 프랭클 하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신경학과 정신의학 교수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 명저 제목을 따서 죽음의 수용소 이후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생존자이기도 하여서 이제 그때의 경험과 자기가 정신의학 교수로서 생각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그 고찰을 엮은 책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세기 명저로 워낙 유명한 책이고 뭐

0: 10개국의 언어로 소개가 되고 수백만부가 팔린 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죽음의 수용소 이후는 그책 출간된 이후에 빅터 프랭클이 남긴 글들 중에 지금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네 편의 글을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감명 깊게 읽으신 분들한테 좀 다른 의미로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 책을 꼭 읽지 않았어도 이 책의 부제가 빅터 프랭클이 남긴 인생 강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끔찍한 경험을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남긴 내 인생은 이랬다, 살아보니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인생 강의 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앞에 책을 안 읽으셨어도 만약에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자주 공허하다, 허무하다,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책을 추천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책을 소개하는 글귀에서 이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아우슈비츠가 있다. 이 말을 빅터 프랭클이 했다고 하니 이 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강윤정 편집자님과 함께한 책 GPT.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빅터 프랭클 작가의 죽음의 수용소 이후였습니다. 편집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고아성의 에필로그. 최근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시여자 대피소. 마지막 회의 주제는 딸이었죠. 저는 돌아가신 엄마가 떠올라서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멘트. 전국에 있는 모든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질문에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는데 목소리가 도무지 나오질 않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북클럽의 에필로그를 빌어 전국에 있는 모든 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에 대한 답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머니, 할아버지, 작은 아빠, 이모, 할머니 등등 이상적인 구성원이 존재해야 한다 여겨지죠. 그렇게 갖춰진다 한들 절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완벽해 보이는 어느 가족도 다 한쪽엔 결함을 지니고 그걸 최대한 남들 눈에 안 띄게 하려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감추기에 급급하다기보다는 굳이 드러내고 설명하지 않는 거겠지요. 이렇듯 이상적인 가족의 형태란 없는 것처럼 이상적인 딸의 모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살가운 딸, 애교 많은 딸,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딸, 감정 표현이 없는 딸, 사려 깊은 딸, 공감력이 높은 딸, 똑부러지는 딸, 어리버리한 딸, 야망 많은 딸, 무력한 딸. 어떤 형태로든 존재가 가능한 게 딸이니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감춘 채 역할 놀이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피폐해집니다. 그게 가족 속에서라면 더더욱이고요. 나는 어떤 형태로든 존재가 가능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조금 더 가벼운 어깨로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끝곡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일요일 오전 6시 5분에 새로운 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아성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최희자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한 지 한 40년 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습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장사하러 나온다는 게 항상 쉽지는 않지만 귀찮아도 내 일을 사랑하며 그 일을 반복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장에서 세상의 하루를 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시간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인생 같아요.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의 깊이를 아는 곳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점프나 다이빙은 적어도 수심이 4m 이상인 곳에서만 즐겨야 합니다. 물놀이 중 체온 저하로 몸이 떨리거나 입술이 부르고 얼굴이 당기는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물놀이를 중지해야 합니다. 다리에 쥐가 오거나 피부에 소름이 돋을 때에도 물놀이를 중지하고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음식물을 물고 수영을 할 경우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놀이 중에는 껌이나 사탕 등의 음식물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서 경북 의성에선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선 홍수경보 발령으로 주민 62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흘간 내린 장맛비로 6개 시도에서 192가구 264명이 거처를 임시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무등산 등 17개 국립공원 412개 구간에서 입산 통제 중입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7시쯤 8층 규모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는데 소방당국이 조명차까지 동원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5개 넓이에 달하는 대형 창고에 가연성 물질인 생활용품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직원 등 121명이 대피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5천억 원 상당의 재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IMF로부터 조달한 3억 4,600만 달러, 우리 돈 약 5,155억 원을 주택과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누적 사망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2만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은 식수 부족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어 중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미군 기지는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이후 미군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어났고 종전 양해각서가 종료돼 휴전이 깨진 뒤 미군이 전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들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란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강압과 패권주의 야만성이 미국의 행동 방

0: 방식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미국이 종전 양해 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50에서 100mm, 충청 광주 전남 20에서 60, 서울 수도권 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2도 등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글 쓰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굴러떨어질 바위를 끝없이 밀어올려야 하는 신화 속 시시포스를 닮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지난한 반복 속에서도 기어이 의미를 창조하고 의미와 사랑을 쫓으며 내일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유구한 세월에도 변하지 않는 인간만의 특별한 능력이죠.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의 힘이 될 것을 믿고 오늘의 나를 긍정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해도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맘때가 되면 방송에서 꼭 틀어주는 게 있죠. 이름하여 남량 특집 공포물을 틀곤 하는데요. 우리는 왜 무서운 이야기에 열광하는지, 특히 왜 여름철이 되면 공포물을 찾는지, 거기에 담긴 사회적 심리는 무엇인지 오늘 이걸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9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 집중.
3: 매일 쏟아지는 뉴스, 휴일엔 하나의 테마로 집중합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선 집중, 테마 시사.
4: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문공동체 책꼬집의 최준영 이사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사회학자 오찬호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4: 그리고 방송인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4: 자, 오늘의 테마는 공포물인데요. 자, 첫 질문을 이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분에게 요즘 최고의 공포의 대상은 뭔지가 궁금한데, 우리 M 장은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 뭡니까? 인물일 수도 있고.
5: 주식이요.
4: 요즘 뭐요? 실적이 안 좋아요. 요즘?
7: 아, 많이 안 좋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매일 매일이 공포입니다.
4: 자꾸 단타를 치니까 그런 거지.
7: 아,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4: 뭘 아냐?
7: 아, 요즘
4: 한번 딱 넣고 10년 기다리면 무조건 이득 본대요.
7: 네. 말이 쉽죠. 주식 안 하시는 분이시네.
4: 저는
7: 네.
4: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7: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죠. 쉽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피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4: 그러니까. 네. 우리 오찬호 작가는 요즘 최고의 공포에 대해서.
6: 저는 이런 주식에 관한 공포를 느끼지도 않고 살아가는 제 자신에 대한 공포.
4: 저랑 똑같네. 뭐
7: 이게 포모네, 포모.
6: 그러니까 이제 아, 이렇게 그런 재테크를 하지 않으니까 주식 같은 거를. 네. 예전에는 그냥 태연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굉장히 제가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네. 이러다 끝장날 것 같고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요즘 좀 더우니까 솔직하게 그 기후위기에 대한 공포도 좀 있습니다.
4: 그 제가 네. 그 저기 그 위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네. 제 언론계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세상이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 버티는 방법이 있다. 내가 장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 그냥 계속 그것만 유지해라. 그럼 몇십 년 되면 장인이 되고 그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간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인간이 된다.
7: 정신승리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신승리하라 이거군요. 네. 네.
4: 몇십 년까지 버틸 시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 최준영 이사장과 공포의 대상이 뭘까요?
5: 저는 뭐 공포라기보다는 사실 요즘 제가 좀 멘붕에 빠져 있는데요. 제가 20여 년 동안 해왔던 노숙인 인문학, 뭐 교도소 인문학 이런 게 이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공모가 있었는데 며칠 전에 똑 떨어졌어요. 네.
4: 현실적 공포.
7: 생계에 대한 공포.
5: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닥쳐올 이 후과가 네.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4: 네. 세 분의 공포문은 들었고 네. 지금부터는 공포물에 대해서 얘기.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포물을 하면 보통 이제 공포 영화, 네. 호러물, 뭐 드라마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네. 역사적으로 공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7: 뭐 대표적인 장르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4: 영화?
7: 영화로 가장
4: 제가 볼 때는 네. 거슬러 올라가면 있어요. 우리 같은 너 호랑이한테 잡혀간다.
6: 뭐 이런 것도 이야기로 하면.
4: 그럼 이야기로 하면.
7: 그치? 민담 이야기. 네.
4: 그지. 어? 귀신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막
5: 호한 마마보다 무서운 게 일본 순사 뭐 이랬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6: 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상상력이니까 인간은 두려움을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두려움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그래서 아마 최초의 무서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안전에 관한 위협이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면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4: 그렇죠.
6: 말을 안 듣는 거지. 자기는 직접 봐야지 믿는다면서. 네. 그때 이제 이야기가 겹쳐지죠.
7: 아, 경고성 메시지가 강하군요.
4: 그렇죠.
6: 생태적 안전을 위한.
4: 중요한 말씀이 공포물이 생긴 이유는 공포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그 경계심을 주고 금지를 시키기 위해서.
6: 생존이죠.
4: 그렇죠.
5: 근데 그 공포의 근원으로 가보면 사실 죽음과 연결돼 있어요. 아까 오찬호 작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죽음과 관련된 것을 미리 상상할 수 있거든요. 죽기 전에. 예를 들어 칠면조나 동물들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보통 칠면조들은 추수감사절 전날 죽거든요. 근데 내일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내가 미리 죽음을 예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려서부터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다양한 생각들이 상상력들이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상상력을 더 자극시키고 하면서 공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4: 근데 추수감사절 전날은 그건 죽는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그렇지. 거고 그거는 좀 얘가 다른 건데 저는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그 강아지 키우고 그러고 보면 그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그 수명에 다 돼서 자연산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며칠 전부터 사람 손길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그 화단이라고 하기 뭐 시골 집이라 화단이라고 뭐 일부러 조성된 화단은 아니었는데 거기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자연사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 말고 말 그대로 자연사 하는 경우는 동물 좀 그런 좀 느끼는 거 같아요.
5: 그러니까 임박해서 느끼는 거죠. 자기 네. 신체 그러니까. 구조나 이런 것들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제 느끼는 걸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칠면조 예를 든 거는 그 김대식 교수가 쓴 인간 대 기계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죽음을 예감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가 이제 죽기 죽음에 다가왔을 때는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느끼겠지만 그 이전부터 상상하지는 않는다는
4: 거예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뭐냐면 임박한 죽음이 아니라 네. 멀쩡히 살아 팔팔하게 하고 있는데도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을 상상하고 그걸 자꾸 공포스러워하는 것.
5: 맞습니다.
4: 그거 얘기하는 네. 거죠.
5: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르네상스를 지나고 서구에서는 바로크 시대가 왔을 때 바로크 시대의 표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까르페 디엠하고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현재를 기억하라. 즐겨라. 네. 그다음에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유한한 생명체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다 저당 잡히지 말고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이런 용어가 나왔던 이유도
4: 거기에 세 번째 있잖아. 살기도 바쁘다.
6: 그리고 공포 무리라는 거는 그 죽음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4: 그렇죠.
5: 맞습니다. 네.
6: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가 가장 대표적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지옥 간다, 천국 네. 간다, 상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네. 결국 이제 이 종교라는 것도 농경 사회가 등장을 하고 뭔가 잉여 재산이 생기고 막 힘을 가진 자가 나오면서 공동체가 서로 결합 이제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굉장히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인 어떤 발상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4: 사회마다 네. 공포의 존재는 있었잖아요. 흡혈귀라든지, 네. 악마라든지,
7: 처녀귀신.
4: 본 적 있어요?
7: 아, 본 얘기만 많이 들었죠. 네.
4: 도깨비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 시대가 만든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6: 겁니까? 그럼요. 흡혈귀 같은 경우는 영국의 관점에서 동유럽에 관한 어마어마한 혐오적인 시선으로 만든 거거든요.
4: 원래 실존 인물을 모델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드라큘라 백작인 거 있죠.
6: 근데 이제 실제 그 사람이 그렇지는 않은데
4: 아니라고 하던데
6: 영국의 작가가 힌트를 찾아왔는데 영국의 이미 이제 그 당시부터 동유럽에서 이민자들이 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자신의 문명이 오염되고 있다라는 공포로부터 그 캐릭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협혈계는 이제 그런 거고 아까 종교는 그냥 악이죠. 악. 여기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있지만 거기서 일탈한 악마가 있다라면서 설정을 해가지고 또 어떤 규율을 만들어내고
5: 종교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의 권력은 돈이나 물리력 이런 법령 이런 걸로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종교는 끊임없이 공포를 유발시켜서 네가 이 종교를 믿지 않으면 사탄이라든가 기타 아까 말씀 도깨비라든가 기타 어떤 주술적 의미를 가진 존재를 내세워서 겁에 질리게 하고 그러니까 그 겁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 종교를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교는 사실은 망할 수가 없는 사업적으로 보면 망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상품으로 팔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상상하면서 그거를 대가로 지금 현재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 두려움을 양산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 종교를 믿으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시대별로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4: 그럼 예.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공포의 대상 중에 하나가 좀비잖아요. 좀비. 그렇죠.
7: 그렇죠.
4: 근데 이 좀비가 한국에 상륙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국 영화나 이런데 네. 좀비가 갑자기 등장하는 현상을 어떻게 감상하시는지.
6: 제가 살면서 되게 충격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좀비가 영어에서도 좀비인 줄 몰랐어요. 뭔가 한자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동양적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했는데.
4: 그다음 컴퓨터가 네. 영어로 뭐야? 이러고
7: 이 좀비물이 원조가 사실은 가장 유명한 게 영국이거든요.
4: 아 원조가 영국이에요?
7: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특성적으로 이제 보면 섬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유사 이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탈출하기가 힘들다라는 그 갇혀있다라는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고요.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 같은 것들이 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즐기는 이제 공포물 컬처로 발전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원래 이제 좀비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좀비는 일단 빠르면 안 됩니다.
4: 뒤뚱뒤뚱 느릿느릿 걸어.
7: 느릿느릿 걷죠. 근데 이제 오니까 빨리빨리 한국으로 오니까
4: 육상선수.
7: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빠졌어요. 원래 좀비물 마니아들은 저거는 좀비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기존 사람보다도 빠르니까 육상선수 마냥. 네. 그런 것들이 좀 신선하게 다가왔죠. 이것도 이제 조선시대의 좀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식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기존에 알던 좀비와는 다르게 속도도 빠르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오 신기하네 독특하네 이렇게 됐죠.
5: 영국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영국 지금 도시들 이름 중에 보면 스터라든가 터라고 하는 어미가 들어가는 도시 맨체스터, 글로스터 이런데 이게 스터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는 것은 로마군 기지가 있었던 곳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런던이라는 것은 워낙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발달하게 된 거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이었고 근데 이 스터라는 맨체스터 아까 말씀드린 글로스터 이런 스터라고 하는 곳과 스터가 아닌 곳 그러니까 로마군 기지가 있지 않은 곳과의 문화적 차이를 얘기할 때 이 공포물로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아까 우중충한 날씨 이런 것 때문에 영국의 기저에 깔려 있는 문화 자체가 조금 뭐랄까요 좀
4: 음산하고
5: 그래서 그런 걸 피해서 사람들이 그런 도시로 네. 로마군 기지가 있는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도시가 됐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발상으로 소개한 책이 문득 생각나서
4: 네. 알겠습니다.
5: 영국 분위기가
4: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영화와 드라마로 한정을 해서. 한국의 공포 영화, 공포 드라마. 네. 한국 그러니까 일단 영화부터 얘기하는 게 맞겠죠?
5: 아 영화 이전에 전설의 고향.
4: 아니요.
5: 전설 따라 삼천 리.
4: 전설의 고향보다 더 오래된 게 저거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뭔가 이거 기억이기 때문에 네. 그 100% 맞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나라 공포물의 원조하면 월아의 공동묘지라는 영화 있었어요. 영화. 네네. 아니 그 네. 들어보지 않아요. 월아의 공동. 네. 되게 유명한 영화였어요.
7: 엄청 유명하죠.
4: 응? 네. 그게 원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7: 그게 아마 첫 공포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네. 일단 달빛 아래 공동묘지 무조건 공포지.
7: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공포물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있어서 가장 유명한 뭐 이 최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꼽히겠죠.
4: 그죠.
7: 네.
4: 아유 생각만 해도.
7: 일단 한국형 공포는 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있어야 돼. 서사.
4: 그중에 귀신도 네. 스토리가 있는 귀신이에요. 다 사연이 있는.
7: 한이 있어야 돼. 한이.
4: 한. 네. 맞아. 한. 그죠.
7: 그래서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4: 원조가 장화홍련전이잖아. 거슬러 올라가네. 그렇게 놓고 보니까.
7: 그래서 보면 가족 간의 이야기가 많아요.
4: 맞아요.
7: 이웃 간의 갈등이나 그치. 가족 내 갈등. 네. 근데 이제 서양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원적 악. 이 많거든요.
6: 맞아요.
7: 선악구도가 많고.
4: 오, 예.
7: 네. 그게 아마 한국형 공포물과 서양 공포물의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6: 처녀 귀신이 왜 나왔어라고 했을 때 그 설명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여성의 삶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아이고 어쩌겠으면 저 귀신이 되어가지고 나타났겠냐라고 말할 정도로 딱 직관적이죠.
4: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그 공포의 대상의 처리 방법이 서양은 퇴치인데. 한국은 해원이라고
6: 맞아요.
4: 원한을 풀어준다.
6: 맞아요. 맞습니다.
4: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7: 저는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 사회 구조 유지에 이 공포물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사회 구조 유지를 위해서는 결혼해서 빨리 자녀를 낳는 게 사회 구조적으로는 도움이 되잖아요.
4: 그럼 사람 수가 결국은 노동력이 결국은
7: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게다가 농경 사회에서는 노동 이 자녀 수가 곧 노동력이 되고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빨리 시켜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니까 천여기 너 결혼 안 하면 천여 귀신 된다. 총각 천여 귀신 총각 귀신은 있는데 유부남 귀신 유부녀 귀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런 공포물들 만들잖아.
4: 본인의 해석인 거지.
7: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
6: 아니, 근데 공포물의 주제가 대단히 보수적이잖아요. 그 공포물에서 빨리 죽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어디 몰래 자기들끼리 어디서 막 성관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확 나타나가지고 네. 막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좀 금기시하는 것을 일탈을 저지는 자들을 네. 굉장히 먼저 이렇게 처단해버리는 그렇죠. 모습이 나오니까.
7: 착하게 살자가 사실 네. 예, 가장 많은 주제의식이죠.
6: 대단히 보수적이죠. 실제.
4: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면 공포제 천여귀신이고 네. 중국은 뭐예요? 강시인가요?
7: 강시죠.
4: 중국은 무조건 강시인가요? 아니, 원래 서양은 좀비, 동양은 강시 보통 이랬던 거 아닌가요?
7: 근데 강시물이 과거 이제 90년대 엄청 많이 제작이 되긴 해가지고 가장 유명하긴 한데 그 뒤로 이제는 잘 안, 제작이 안 되거든요.
4: 그러니까 강시 보면 귀엽던데 좀.

0: 있는데 그 일본이 훨씬 그런 이야기가
1: 일본은
0: 많고.
1: 뭐예요? 대표적인 공포.
2: 워낙 많죠 일본은.
1: 일본은
2: 링 사다코
0: 제이 호러물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정도니까 예. 역사가 굉장히 깊고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에도 시대에 촛불을 100개 피워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촛불이 한 70개쯤 꺼져갔을 때는 어두워지고 네. 오싹해지면서 더 무서운 얘기를 했고 그런 게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로 전통이 있는 거죠.
2: 네. 그리고 워낙 종교적으로도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일본은 신의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귀신도 신이니까 귀신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1: 그렇죠.
3: 네. 저는 요즘 그의 살목질한 영화가 나와서 또 제 어렸을 때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난 느낌인데 저는 공포하면 떠오르는 장소가 있어요. 저수지. 제가 저수지가 있는 마을에 살았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저수지에서 꼭 1년에 한두 명씩 죽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늘 제가 밖에 나갈 때마다 단도리를 했던 게 뭐냐면 저수지 근처 가지 마라. 저수지 근처 가서 놀지 마라. 거기 가면 귀신 나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 저수지에서 뭐 실수로 죽은 사람도 있겠고 뭐 자살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희 마을에서는 그 저수지가 공포의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또 그게 영화로 나와서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부터 옛날 게 딱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러면
3: 공간에 대한 어떤
1: 세 분이 내용.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내가 봤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공포물이 뭡니까?
0: 국내 말고 다 합쳐서?
1: 다 합쳐서.
0: 저는 이제 공포 영화로는 엑소시스트가 가장 무서웠고 엑소시스트가 약간 무서웠고 그냥 이야기로는 제가 순수하게 느꼈던 그냥 평범한 이야기 공포물이 아닌데 저는 놀부와 흥부가 진짜 무서웠거든요.
1: 그게 뭔 공포물이야.
0: 놀부가 밥을 깠는데 막 똥물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도깨비들 나오고 아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막 어디서 새 다리가 안 부러졌나 쳐다보고 막 다니고 했는데 이제 그만큼 막 귀신이 등장하 하지 않아도 무서운 게 있고 이제 엑소시스트는 그걸 전달하는 방식에 그냥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진짜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우리 M장은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거예요?
2: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공포물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1: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공포물은 찾아서 안 봐요.
2: 네. 소중한 나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강제로 나를 무서운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게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1: 저도 그래서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내 돈 내고 호러물 보러 가는 사람들과 내 돈 내고 번지점프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나도.
2: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잘 즐기지 않는데 좋아하는 공포물은 기억나는 건 전 곡성.
1: 곡성.
2: 곡성이라는 영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대놓고 막 귀신이 등장한다거나 막 깜짝깜짝 놀래킨다거나 이제 점프 스케어라 그러거든요.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 놀래키는 걸 이제 영화에서 쓰는 기법인데 저는 그렇게 막 깜짝깜짝 놀래키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곡성은 그런 장면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공포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거에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파묘도 비슷하고
2: 그렇죠.
0: 곡성과 파묘를 보고 있으면 좀 그전에 공포물하고 조금 다른 장르로 오는 느낌도 들어요.
3: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갖고 있었던 우리 한국 영화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었는데 다른 장르는 모르겠지만 공포물 또는 오컬트 이런 쪽은 한국 영화가 좀 후졌다. 기술력도 그렇고 연출력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저의 편견을 깨뜨렸던 영화들이 곡성이고 파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포 영화도 일정 정도 수준이 올라섰다라는 느낌을 받게 한.
1: 저는 기억에 측면. 남는 게 드라마는 그 MBC 드라마 M이었던 걸로 저
0: 김은하
1: 씨가
3: 주연했습니다.
2: 나는 널 몰라. 이 노래가 유명했죠.
1: 저는 지금도 그거 기억나요.
0: 아,
1: 드라마 진짜 그 공전의 히트 아니었나요?
2: 네.
1: 그다음에 외국 영화 중에 소울라는 영화 있어요.
3: 아 예, 맞습니다.
1: 아, 그거,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갇혔어요.
3: 네.
1: 그리고 그 밀폐된 공간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엎어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싹 벌떡 일어나는 거. 어이고.
2: 그 사람이 범인이었죠. 엄청난 반전 때문에 더 또 유명해졌었죠.
1: 네, 하여간. 네. 그 모골이 송연해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막 여기서 갑자기 뭐가 쫙 올라온다는 느낌.
2: 네.
3: 저는 영화보다 소설로 먼저 읽었는데 예전에 오맨이라고.
1: 오맨.
2: 아, 오맨. 네. 오맨 무섭죠. 666.
3: 666 지금 기억하시는데 소설로 보고 야 이게 너무 다 못 읽고 한꺼번에 다 못 읽었었어요. 두려워가지고. 근데 나중엔 영화도 계속 리메이크가 되고 네 번인가 나왔다 이러는데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1: 그건 좀 몇 년 됐죠.
3: 네, 몇 년 됐는데 그런 걸 일명 제가 좀 찾아보니까 슬래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슬래셔 그러니까 공포의 하위 개념으로서 슬래셔라는 장르가 있는데. 그러니까

0: 뭐 그 살인마를 등장시킨다든지 뭐 어떤 무시무시한 도구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
1: 예. 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얘기 좀 이어가도록 무서워. 할게요.
2: 이미 무서워.

0: 1588 9476.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은 지금 시선집중 테마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0: 예, 지금 이 음악을 틀어주는 건 공포심 느끼라고 지금 틀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유치원 가라고 지금 배 울리는 것 같은 음악인데 공포심 느끼십니까 세 분?
1: 요고 괴담이 갑자기 싹 스쳐 지나가면서 네. 네. 네. 그 교실이 사람이 있을 때나 안 무섭지 홀로 있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그 스산함.
2: 아, 무섭죠.
1: 아, 대단하죠. 네.
0: 오늘의 지금 대말로
1: 지금 여기 뒤에 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0: 공포물이라는 테마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MC 장원, 오찬호 작가, 최준영 이사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공포물에서 사실은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게 음향 아닙니까?
2: 그렇죠.
0: 음향을 빼면 사실 공포물이 성립이 안 되지 않나요?
2: 그 소리 끄고 보시잖아요. 네. 코미디물이에요.
0: 그러니까.
2: 네. 되게 웃겨요. 네. 별거 아닌데 호들갑 막 떨고 다들.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음향이 공포물의 핵심이라는 것은 공포심이라는 것은 심장 박동과 결국 연결이 됐다고 돼 있는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쿵 하고 그러니까 내려앉는 이런 것도 전부 다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거 아닌가요?
3: 그래서 편도체 자극을 줘서 심박수를 빨라지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래서 그 피부 표면의 혈류량을 급감시켜서 실제로 뭔가 서늘해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그래요. 공포 네. 영화를 보는 이유가
2: 그래서 남양이라고
3: 네, 남양 TPP이라고 네. 여름에 더울 때 더위를
0: 그래서 이기 위해서 또 공포물이 네. 여름에 나오는 이유도 서늘해지라고
3: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늘해지면 또 나타나는 피부이 같은 데 나타나는 현상이 소름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0: 그렇죠.
3: 네.
0: 소름이 돋는다고
3: 소름 돋는다는 게 이제 그 이 피부 표면에 보면 이렇게 우리 털이 있잖아요. 네. 털에 있는 모근을 자극해서 거기가 자극을 받아서 털은 쭈뼛쭈뼛 서게 만들고 네. 피부에는 어돌톨톨한 좁쌀만한 뭔가 일어나게 하고 이런 네. 소름도 돋을 때 나타나는 이제 피부적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늘해지는 아까 말한 혈류량의 변화 이런 것들 또 그 잇모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도 다 과학적으로 연구가 돼 있고 심리학계에서는 뭐 이렇게 공포물의 효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죠.
0: 네. 그러면 사람들이 내돈내고 공포물을 찾는 그 심리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냥 단순히 서늘한 그 느낌을 얻기 위해 단순히 이렇게만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3: 심리학에서는 그걸 흥분 전이 현상이라고 그래요. 흥분 전이 이론이라고 그래요. 공포물을 통해서 공포를 심하게 느끼다가 그게 해소됐을 때 그때 그 심리적으로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대량 배출이
0: 해소되는 순간에 네,
3: 해소되는 그런데요? 순간 그래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0: 아니 그걸 공포를 느끼는 동안에 얻는 스트레스가 더 큰 거 아니에요?
3: 그때 오는 아까 서늘함 그거는 그 서늘함 효과를 주는 거고 그 중간에는 끝나고 나서는 도파민이 또 나오고 이런 네. 것들이 영화를 보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에서 느끼는 허위 위험 상태인 거죠. 네.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한 것처럼 뇌가 착각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0: 그렇지.
2: 그때 분비된 는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이 주는 네. 그 쾌감이 있거든요.
0: 아니 왜 그러냐고 도대체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2: 그래서 사람의 그 앵커님이나 저같이 그래서 공포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네. 그런 유사 위험 상태, 허위 위험 상태를 즐기지 않는 거고요.
0: 그렇죠.
2: 그런 위험 상태, 안전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가짜 위험 상태를 즐기시는 분들이 공포물을 보고 롤러코스터를 타시고 번지 점프를 하시는 거죠.
0: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2: 아니면 주식을 하신다던가.
1: 그 네. 어떤 해외 학자가 그 좀비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 좀비를 보면서 그 마트를 그냥 서성이는 생각 없는 소비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비가 현대인의 어떤 조금 목적의식도 없고 그런 거를 좀 짚어낸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막 너 뭐 했어? 그러면 나 어제 좀비처럼 누워 있었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공포물을 보러 간다라는 거는 이런 잡생각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되게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일상이 있는데 가장 원초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극장을 가면 몰입해야 될 게 많지만 네. 좀 뭐 깐네에서 영화상 받고 이런 것들은 지나치게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공포물은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생존하고 싶은 그 감정을 가지고 네. 몰입을 하는 그 집중력이라는 게 다 봤을 때는 일종의 쾌감이지도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2: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영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공포 영화가 굉장히 효율적인 장르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작비가.
0: 그렇지. 일단 깜깜하고.
2: 네.
0: 그죠? 밀폐된 공간 많이 나오고.
2: 그래, 장소도 로켓도 뭐 많이 안 나와도
1: 의상비도
2: 되고.
1: 의상비도 적고.
2: 그리고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공식들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 구조를 짜기가 쉬워요. 근데 아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이야기 구조를 짜려면 그게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격정적인 감정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공포물은 일단 공식이 존재하고 신인 배우들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아는 얼굴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공포 상태로 잘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얼굴들을 많이 쓴단 말이죠.
0: 어, 맞네. 네.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신인 배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0: 캐스팅비가
2: 적게 들고.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쉽게 사람들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마니아층이 존재하고 조금만 성공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영화 산업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또 공포 영화들이 제작이 됩니다.
0: 근데 그렇게 해서 공포 영화가 또 그렇다고 다 흥행에 성공하지는 않잖아. 오히려 흥행적 네.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거의 도박에 가깝지 않나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2: 한 번 대박 이번 살먹기도
3: 비용
2: 그렇고
3: 비용 대비 효과가 또 이제
2: 수익이 엄청나죠. 네.
0: 그렇지.
1: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이 무섭냐 안 무섭냐를 가장 높은 기준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네.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평소보다는 조금 느슨하게 평가를 해주겠죠. 아 저는 갑자기 그 링이라는 일본 영화 아세요? 네. 텔레비전에서 네. 갑자기
0: 무서워서 안 봤는데 아. 그 장면은 그냥 텔레비 수상기에서 막 기어 나오는.
1: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정말 어렵게 잊었어요. 네. 너무 괴로워가지고 잊었는데 오늘 다시 떠오르고 있어. 그 장면이 그래가지고.
0: 아니 저는 이거는 무서워. 지금도 그 저는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동물이 쥐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저 어릴 때 이제 그 TV에서 틀어주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어떤 게 쓰냐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주 그 질이 나쁜 업체가 화학 폐수를 그 네. 시공창으로 그냥 무단 방류를 해요.
2: 네.
0: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살던 쥐가 거기에 오염이 돼가지고 돌연변이가 괴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네. 그 미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이제 시리즈가 아니라 단편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쥐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지금도 쥐를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요.
2: 네.
0: 그러니까 쥐 시체도 막 치우라고 하면 저는 안 치웠어요. 제 동생 시키고 막 이랬는데 한번 이렇게 각인되는 그 공포의 그 대상이 평생 네. 가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러니까 사회적 교육을 공포물을 통해서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큽니까?
0: 그런 면에서 사회적 네. 금기를 주입시킨다?
2: 그렇죠.
0: 공포물의 네. 기능이?
2: 네. 어릴 때 이렇게 주입된 쥐에 대한 공포가 아직까지도
0: 차라리 저는 뱀은 괜찮아요.
2: 네.
0: 근데 아, 쥐는 너무 싫어요, 지금.
1: 이제 중세 시대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마녀 사냥을 직접적으로 했을 정도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 이성을 회복할 때까지 굉장히 네. 오랫동안 각인되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공포적인 이야기였던 거죠.
2: 네. 그 서양 공포물 특징을 보면 항상 이제 그 사망 플래그라 그러거든요. 죽을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공식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죽음을 당하는 이 출연자는 보면 꼭 사회 금기 시대는 아직 젊은 청소년들이 이제 이성 관계에 있는데 보통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나쁜 짓을 하다가 처음에 죽임을 당하고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0: 그렇지.
2: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제 청소년들은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교육을 시킬 수가 있죠.
3: 응징서사하고 연결된 공포물들이 있어요. 연쇄살인마인데 꼭 아까 말씀드린 죽을 만한 사람만 찾아다니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살인자인데 은연중에 그 살인자의 내면을 공감하게 되는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기법으로 만든 영화들도 종종 있는데 제가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굉장히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었는데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2: 그래서 서양 공포물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주인공 딱 한 명은 꼭 순진하고 처녀성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0: 그리고 약자고
2: 약자인 여성이 꼭 살아남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판도 많이 받죠. 어떤 고착화시킨다. 어떤 인간의 사고를
0: 우리나라에 처녀 귀신 말고 몽달 귀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몽달 귀신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2: 네?
1: 몰라요.
0: 그 얘기 못 들었어요?
2: 예. 못 들었습니다. 예.
0: 이건 그냥 들었다. 네. 옳다라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들었다라고 네. 딱 분명히 한 개 짚고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네. 푸세식.
2: 네.
0: 그럼 뭐가 있냐? 암모니아 가스가 막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옛날 화장실을 보면 뒤에 이렇게 요만하게 이제 그 창문 비슷한 걸 내요. 그런데 꼭 몽달 귀신은 언제 등장하면 보름달 떴을 때 등장을 하는데 암모니아 가스가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달빛이 내리 비추는데 창에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가 하다가 빛을 받으면 몽달 귀신 형상으로 나타난대요. 그래서 몽달 귀신의 원형이 암모니아 가스다라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걸 제가 어디선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3: 그거를 틴들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지나가다가 좁은 공간을 만나면 세지잖아요 바람이. 다른 데는 억압당하고 곧곧 통로만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햇빛도 똑같이 햇빛이 내려지는데 창문에 에서 보면은 창 모양처럼 햇빛이 쫙 비춰지잖아요. 그런 걸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몽달 귀신이 암모니아 가스가 달빛에 비춰져서 형상화된 것 이런 것도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됐던 그 경우.
0: 아니 왜냐하면 예, 예. 우리 이사장님은 저거 예. 같은 사장이니까 예. 그때 예. 그 집안에 화장실인 게 없잖아요. 다 그 집 밖에
3: 있었죠. 예.
0: 집 밖에 집에서 그 본체 떨어진 곳에 화장실 있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혼자 있는데 야밤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다 확 돌아본데 암모니아 가스 이렇게 뭐 귀신이 알게 가는 거라는 거죠.
3: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도 무서워서 혼자 화장실을 못 갔어요. 그래서 꼭 누나 손을 잡고 가서.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밖에 아직 있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3: 그렇게 하고 볼일을 봐야 됐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2: 네. 근데 이제 사회가 좀 이제 발전하고 어떤 사람들의 인식 수준 같은 것들이 높아질수록 귀신의 수준도 같이 높아지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홍콩 할매 귀신이나 화장실에서 이제 파란색 휴지 줄까 빨간색 휴지 줄까 뭐 이런 귀신 이야기들을 진짜 실제로 믿고 그런 괴담
0: 그걸 본따 갖고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2: 아 원조가 그거였군요.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시괴담으로 많이 퍼져 있었고 실제로 공포를 많이 느꼈거든요 어린이들이. 근데 지금 어린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마 깔깔대고 웃을 겁니다.
0: 근데 최근에도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 이런 SNS에서 어떤 역 어디에서 귀신 나타났다. 네. 그래 나도 봤다 막 댓글 이런 거 요즘
2: 그런 도시괴담들도 많죠.
0: 있죠. 네.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네. 그런 게 지금도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은.
1: 근데 이제 말씀하신 맥락이 결국 예전에는 뭔가 우리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심연의 무서움을 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위험하다, 네. 안전하지 않다. 그러다가 그런 얘기가 겹쳐지면 그 정말이었어라고 하면서 그 진짜였어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것에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고 현대 사회로 오면서는 네. 그걸 딱 느꼈을 때 뭔가 유사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네.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스튜디오 안에 귀신이 있더라 뭐 이런 이런 얘기만
0: 아니,
1: 하는 거죠.
0: 방송사 네. 괴담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다 숙직실이에요.
1: 숙직실. 네.
3: 그걸 프로이트는 언캔이라 그래서 익숙한 공간에서 느끼는 공포, 두려움 이런 걸로 표현한 최근 영화 살목지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 저수지에서 네. 그 살을 잡아 끄는 뭐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 하는데 저수지 관련해서 저는 공포가 굉장히 심하다.

0: 옛날에 말했어요.
1: 고전인데 그거는.
2: 그러니까. 엄청난 고전인데.
3: 그러니까 저수지 예. 저는 저수지 얘기만 다 모아놓고 있어요. 이렇게.
2: 예, 영화로 치면 이게 이런 이야기 배너 이상입니다 이거. 고전물로 예.
3: 그렇죠.
1: 근데 그 나라마다 그 공포의 존재가 상징하는 바가 있나요 혹시?
0: 뭐 역사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종교 시대에는 절대 악마를 악처럼 묘사를 하면서 결국 그 말은 절대적인 규율을 따르라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이게 사실상 공포물이라는 게 대중 문화로서 성장을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공포적인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공포물 괴담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도 1900년대부터 조금 만들어지는 네. 것이거든요.
1: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서양의 공포 귀신이도 뭐든지는 그냥 그 자체 공포의 대상인데 한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다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을 보면 호랑이도 그렇고 도깨비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랑이를 속여먹은 스토리예요. 민담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다음에 도깨비를 속여먹은 그다음에 도깨비를 되게 미련한 천치로 어떤 묘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4: 곶감보다 못한 존재죠.
1: 그렇죠.
4: 호랑이.
1: 한국적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서양 귀신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네. 일반화는 못 시키겠는데 우리 그 사회에서 어떤 민담에 내려오는 어떤 그 존재들을 보면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처녀 귀신 얘기도 했지만 처녀 귀신은 그냥 귀신 본연의 속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억울한 인간.
2: 네.
1: 그죠? 그것도 역시 하나의 양면성이라고는 맞아. 틀로도 분석이 네. 가능한
4: 거죠. 두려움의 거잖아요. 대상이기도 하지만 달래줘야 될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민간신앙하고 결합을 해서 구술한다든가는 게 이제 구천을 헤매고 있거나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 주는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남은 자손들이나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구시라는 어떤 그 문화 행사 처럼 치러진 것도 있었고요. 우리는 귀신이라는 개념에 있다 보면 그 좀 그 귀신이라는 단어로 모든 게 다 수렴된다고 보여지는데 영 뭐 외국 같은 경우는 귀신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영혼 내지는 뭐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좀 언어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0: 지금 네. 말씀하신 맥락이 그 서구의 그리스도교에서 동양을 성교하기 힘든 이유였던 거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게 워낙 강하니까
1: 선악이 확실하게 그렇죠. 구분되죠.
0: 천사 아니면 악마고 그렇죠. 저건 네. 악마다라고 되는데 동양은 약간 그런 사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걸 가지고 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뭐 서양적 얘기가 들을 틈이 하나도 없고 훨씬 더 보면 소소하고 훨씬 더 일상적인 어떤 에피소드 그 더 나아가서 귀신을 오히려 이해하면서 공동체가 반성하게 되는 놀라운 스토리가 가능한 거죠. 네.
1: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인 선악의 이분법이 아니라 네. 이게 뭐와 현실 오히려 그게 더 현실에 부합되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놓고 보면 그죠? 단면적인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다 복합적인 거고 그렇게 놓고
0: 그러니까
1: 보면.
0: 일상의 어떤 규율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지 종교적 절대적인 선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재의 다양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사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길을 홀로 가다가 마주쳤을 때 가장 무서운 대상이 누구냐 사람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0: 맞아요. 네. 요즘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죠.
1: 그 얘기 그 얘기잖아요, 네. 사실은.
2: 이제 그 시대적 특질을 확실하게 좀 담아내는 게 공포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어릴 때 유행했던 공포물의 특징들은 무서운 이야기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점들 생기는 네. 이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유아 납치 사건이 많았고
1: 그때 유괴 사건
2: 예. 네, 많았고 미아들도 워낙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잘 안 통하는 게 어린아이들도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포물의 가장 큰 라이벌은 스마트폰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정보의 단절이 일단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일단 정보 차단이 잘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와의 연락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귀신 나타나면 옛날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지금은 동영상 더 키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귀신이다. 그래서 이제 흉가체험 같은 것들을
1: 많이 하죠. 그렇죠.
2: 실존하는 공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버려진 집, 폐가 이런 데를 간다던가 아주 살목지 같은 것도 사실 그래서 유명해졌거든요. 귀신이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러면서 또 화제가 되면서 영화의 인기로 이어진 케이스죠.
1: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스토리는 호러보다는 스릴러에서
2: 맞습니다.
1: 가장 내 가까이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쫙 하고 이렇게 나타나. 그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닌가요?
2: 그래서 요즘은 공포물 귀신이 나오는 공포물보다는

0: 이유 없이 살인하는 살인마들.
1: 그러니까 근데 사이코패스. 그 살인마가 바로 내 옆에 있었던 네. 평범한 살인사.
0: 소시오패스 이런 것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공포물보다 훨씬 더 많죠. 나 이 공포물의 새로운 네. 주인공들이 됐죠.
2: 이 흐름이 옛날에는 종교를 위하는 것들을 이제 악마화하고 그 외에는 이제 문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네. 공포로 상징을 하고 요즘은 일상을 괴롭히는 것들.
0: 아 오늘도 명언하시네요. 정확한데요?
2: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3: 네. 서구 그 공포는 확실히 어둠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인가? 그 네. 서구에서는 그 달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대부분 음침하고 음습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단어들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트리비아라는 단어도 그렇게 이제 아까 뭐 네. 밤거리를 걷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리비아라고 하는 건 삼거리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달의 여신하고 연결시켜서 이미지화해서 작품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뜨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밤, 어둠, 공포. 귀신, 낯선 사람, 언캐니 분명히 친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런 이미지들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옛날에 만약에 달이 사라지면 어떻게라고 하면 네. 이제 이과 공대에 나온 과학자 이런 아버지들은 뭐 조수 간만에 차가 사라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문과들은 야 그 사라지면 귀신들도 하나도 안 등장 안 해 그러고 재미 없어서 어떻게 사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1: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그 밤일까? 왜냐하면 그거는 결국은 그거 같은데요. 공포 이전의 원초적 감정은 불안이잖아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불투명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를 때 그러니까 싹트는 게 불안이라는 거니까 밤이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른다.
0: 네.
1: 무엇이 어떤 나의 어떤 위해적인 존재가 되는지 조차도 모를 때 그럼 공포는 그 대상이 뭔지를 알 때 생기는 거고
0: 네.
1: 모를 때 이제 하는 게 불안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형상화하는 어떤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밤.
2: 네,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0: 저 무지로 인한 공포.
1: 그렇죠. 무지에서 이제 불안이 발생하는 거고.
0: 네.
1: 이제 불안에서 이제 그 나를 어떤 저 불안하게 만들었던 요소가 발견이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공포로 가는 거고. 그래서 공포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뭐냐면 혐오. 그래서 혐오가 나타나서 뒷걸음질을 치고 멀리하게 되는 이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잖아요.
2: 그래서 우리 뭐 공포물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약간 우리 사회적으로 혐오라는 것이 마치 어떤 혐오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저 앞에 좀비를 보고 있듯이 혐오를 하거든요.
1: 그래서 네. 공포의 존재가 전부 다 기괴하거나 뭐한 게 네. 혐오의 심리를 상징화하다 보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2: 맞아요.
1: 원래 네. 혐오의 원초적인 게 뭐냐면 아 이 얘기하면 변. 변에서부터 어떤 변을 보면서 생기는 감정을 혐오의 감정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어떤 그 실체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머리를 푼다든지 좀비가 돼가지고 뭐 얼굴이 이렇다든지 뭐 창백한 모습이라든지 자기가 일상적 모습이 아닌 기괴한 모습으로 만드는 게 그 심리다, 기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0: 네.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난민 이제 논쟁 같은 거 하다 보면 난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이제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그 무슬림을 어떤 식으로 상징화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마치 어떤 화장실에서 만나는 듯한 그런 그렇죠. 가장 더러운 느낌으로 묘사를 막 하려고 하는 그렇죠. 게 바로 그런 그렇죠. 것 같아.
1: 네.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 방공이 막 국시일 때는 빨간 맞아요. 몸에 뿔 달린 괴물.
2: 네, 맞아요.
1: 그죠?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다 어찌보면 원리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이.
2: 김일성한테 꼬리가 다 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을 네. 정도.
0: 꼬리 달릴까?
2: 볼도 네. 있고 꼬리도 있고.
1: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올해도 그러면 이제 극장 가서 공포물을 볼 것이냐?
0: 네,
1: 그죠?
0: 아, 안 봅니다 저는. 예.
1: 저도 안 봐요. 네. 네. 그렇죠. 곡성은 그래서 제가 진짜로 너무너무 그때 화제가 많이 돼가지고
0: 네.
1: 아, 그러니까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은 감고 이러고 봤거든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스토리 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0: 그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흥행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일본 배우가 분한 그 존재 있잖아요.
0: 아, 악마. 아쿠마.
1: 그러니까 도대체 이 존재가 뭔지는 저는 지금도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0: 그게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람 본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랐거든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그렇게 토론하는 재미 때문에 그 영화가 흥했어요.
1: 그러니까.
3: 아, 그, 감독의 전작들이 워낙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추격자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게 했는데 감독의 예. 어떤 장르 전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왜 저 자신의 상징 자본을 저렇게 소비해버리지 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나홍진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이 곡성 영화.
2: 근데 공포물의 핵심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2: 그 곡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귀신인데 나는 네. 봤다고 나는 봤다고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 상상력이 공포물을 다 만들어내는 알겠습니다. 거죠.
1: 네 아무튼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내 돈 내고 공포물을 볼지 말지는 알아서 하시고 전 안 본다. 왜 내 돈 내고 내가 공포를 느끼게 되느냐라는.
0: 김종배 앵커는 알고 보니 쫄보였다가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3: 아, 일상이 공포인데요. 그러면서.
0: 저는 쫄보봤습니다.
3: 네. 일상이 공포인데요. 뭐.
1: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4: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조강.

0: 헬스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잠시 후 8시 5분부터 최고의 모빌리티 쇼
4: 권용주
3: 강다솜의
4: 차카차카가 시작됩니다.
5: 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고 물러갑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8: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7: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인천 쿠팡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의 밤샘 진화 작업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전 7시쯤 8층 규모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는데 소방당국이 조명차까지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불길을 잡지 못했습니다. 축구장 5개 넓이에 달하는 대형 창고에 가연성 물질인 생활용품이 쌓여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서 경북 의성에선 주민과 캠핑장 야영객 등 155명이 대피했습니다. 안동에선 홍수경보 발령으로 주민 62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흘간 내린 장맛비로 6개 시도에서 192가구 264명이 거처를 임시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무등산 등 17개 국립공원 412개 구간에서 입산 통제 중입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육상 박나연 선수가 34년 만에 여자 1500m 한국 기록을 깼습니다. 박나연 선수는 일본 10S에서 열린 호크렌 디스턴스 챌린지 여자 1500m 경기에서 4분 13초 87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7일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어 중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시간 18일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미군 기지는 암만에서 북동쪽으로 100km 떨어진 아즈라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2월 이후 미군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어났고 종전 양해각서가 종료돼 휴전이 깨진 뒤 미군이 전사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미군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진 피해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5천억 원 상당의 재건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IMF로부터 조달한 3억 4,600만 달러, 우리 돈 약 5,155억 원을 주택과 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광진으로 누적 사망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2만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은 식수 부족과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50에서 100mm, 충청, 광주, 전남 20에서 60, 서울, 수도권 55에서 10mm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9: 없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지구에서는 달이 뜨지만 달에서는 지구가 뜹니다. 이걸 아폴로 8호가 확인시켜줬는데요. 달 궤도를 돌다가 저 멀리서 지구가 떠오르는 장면을 촬영했던 거죠. 그 사진을 보고 아치볼드 맥클리시라는 시인이 뉴욕타임즈에 썼죠. 저 끝없는 고요 속에 떠있는 지구를 봄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구의 승객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나, 가족, 친구, 길가의 꽃과 나무들까지 우린 지구라는 탈 것에 잠시 함께 오른 승객이다. 정겹게 웃으며 기쁘게 여행하고 싶네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2: 권영주,
3: 강다솜의
2: 차카
3: 차카.
2: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진행의 자동차 칼럼니스트 권영주입니다.
3: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2: 리콜 받은 적 있죠?
3: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서비스 센터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저도 근무를 그치.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리저리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강하나 같은 비슷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3: 이게 주말에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센터가 많아지면 좋을 텐데 어떻게 안 될까요?
2: 그래서 일부 제작사와 이륜차 제작사가 주말에 서비스 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3: 그러면 저도 곧 이 주말 서비스 센터 운영을 확대해서 적용될 수 있겠네요?
2: 그러니까 그냥 자동차 제조사 한 곳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협력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뭐 다른 자동차 제조사도 확대가 되겠죠.
3: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2: 아니요. 그래도 일단 리콜은 최대한 빨리 받으세요.
3: 알겠습니다.
2: 주말 예약 기다리다가 자동차 갑자기 멈추면 안 되잖아요.
3: 예, 주말 예약이 곧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2: 주말 서비스를 원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만큼 꼭 많은 자동차 회사로 확대될 겁니다. 자, 강다솜 아나운서가 주말에 자동차 리콜 받는 날을 기대하면서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차카 출발하겠습니다.

0: CCR의 Have You Ever Seen the Rain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자동차 구매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바로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차카차카 카믈리의 박실장이 맞춤 견적 내드립니다.
1: 자동차와 인문학의 만남,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과 명명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차카차카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비 궁금증, 교통사고 법률 상담 대환영입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프리미엄 썬팅 브이쿨에서 자동차 용품 등 푸짐한 선물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95일 3555 롯데건설.

0: 떠나고 맛있는 까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8: 워킷 안전화.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모빌리티 쇼
2: 권용주
0: 강다솜의
2: 차카차카를 듣고 계십니다.
0: 자동차 구매 계획 있으신가요?
2: 국산차 살까, 수입차 살까, 승용이냐, SUV냐, 구입이냐, 장기 렌트냐, 중고냐, 신차냐? 잘 모르겠는데요. 고민되시죠?
0: 네, 이 모든 고민 이제 차카차카 카밀리의 박 실장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2: 섬세하고 예리한 영업실장 박 실장입니다. 메타리버 테크놀로지의 박재용 이사,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자동차 추천의 미각 담당 실장 박 실장입니다.
2: 미각. 아,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생긴 건 부각인데. 미안합니다.
3: 아니, 괜찮습니다.
2: 아홉 번째 구매 상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0: 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 여름 대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 한 대를 렌트해서 다 같이 가려고 합니다. 카시트 타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7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타야 하고요. 운전은 1종 보통 면허 2명, 2종 보통 면허 1명 등 총 3명이 번갈아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위주의 차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온 가족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모두 추천 부탁드립니다. 박 실장님 도와주세요 라고 남기셨어요.
3: 와, 이번 사연 상당히 과감하십니다.
2: 공격적이에요.
3: 네, 대가족 여행 아주 좋죠. 그런데 차 한 대를 렌트해서 가신다고 합니다. 네.
0: 야, 쉽지 않아요.
3: 와, 차 안에서 싸움 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보통 이제 가족 여행에서는 차 한 대로 잘 안 가려고 하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장과 집안의 중요도 순서로 차를 나눠 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한 차로 가신다는 것은 다 함께 여행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습니다.
2: 보통은 이제 각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나눠서 타고 가자라고 하는데 네. 그 차를 두고 한 대 렌탈해서 가자라고 네. 한 거잖아요.
3: 그렇죠.
0: 이 정도면 버스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맞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좀 많습니다.
2: 네. 몇 명이에요?
3: 아무래도 8명이면 두 가족 아니면 세 가족이 자동차 여행을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일단 제 추천은 다인승 승합차는 힘듭니다. 7인승, 8인승, 9인승, 11인승 승합차는 사람만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짐은 택배로 부채 됩니다.
2: 러기지가 있을 거니까.
3: 네.
2: 어쨌든 뭐 이번 사연은 승합차 렌탈 문인데 8명이 여행 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만만치 않아요. 또 짐도 많을 거고.
3: 네.
2: 애들이 있으면 어른 짐보다 많잖아요.
3: 그렇죠.
2: 예은이 엄마가 잘 아시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짐이 많아요.
2: 그러니까 미니밴과 11인승 미만의 승합차 이 좀 조금 작지 않을까요?
3: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8인이 여행을 가는데 적어도 2박 3일 이상이다. 이러면 1인당 캐리어 한 개씩만 해도 캐리어가 8개가 됩니다.
2: 와. 보통은 뭐 1인당은 아니고 한 가족당 하나씩 가져가겠죠.
3: 안 됩니다. 그거.
2: 안 돼요? 네,
3: 절대 안 됩니다.
2: 미안합니다.
3: 네. 9인승 미니밴에 사람만 타도 빠듯하게 타는데
2: 그러니까.
3: 캐리어까지 싣게 된다면 너무 불편하죠.
2: 캐리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3: 네. 그래서 이제 적어도 15인승 정도의 버스에 해당하는 차종을 빌려야 할 경우가 예. 발생하는 거죠.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도 15, 16인승 솔라티의 경우 버스 항목에 속해 있습니다.
0: 사실 9인승, 11인승이라고 하더라도 짐 싣고 뭐 편안하게 여행 가려고 하면 9인승 차량에 4명에서 6명 정도 타는 게 조금
2: 그렇죠. 여유 있죠.
0: 네.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미니밴이라고 부르는 차를 골라야 할까요?
3: 네. 그 7인승 미니밴의 경우나 9인승 미니밴의 경우도 앞서 언급처럼 그 4인이나 6인이 한계입니다. 물론 7인승 미니밴은 7명이 탑승할 수 있지만 국내 9인승 미니밴의 경우는 시트 배열이 2명, 2명, 2명, 3명이기 때문에 4열 시트를 격납시키면 6명밖에 탑승이 안 됩니다.
0: 그렇게 되는군요.
3: 네, 결국 뭐 7인승이나 9인승이나 3열 시트 뒤 공간은 짐칸으로 놔둬야 하는 것이죠. 만약 8인이 탑승한다면 국내 8인승 미니밴은 딱 한 대가 있습니다.
2: 8인승이 있긴 있어요?
3: 네. 혼다 오디세이죠.
2: 근데 이걸 렌터카로 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3: 네, 맞습니다. 렌터카는 거의 없고 기아 카니발의 수출형에는 8인승이 제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아, 있어요?
3: 네, 있어요. 국내에는 이제 버스 전용 차로라는 제도 때문에 어정쩡한 시트 배열을 만드는 것이죠.
2: 그렇죠.
3: 네, 저는 9인승 이상 6인 탑승에 버스 전용차로 운행은 반대입니다.
2: 왜 반대하세요?
3: 아, 버스 전용차로는 15인승 이상의 아. 버스만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2: 진정한 생각합니다. 버스만 이용하는 게 맞다.
3: 버스만 가자 이거죠.
0: 너무 엄격하시대요.
2: 그러니까 오늘 사연도 뭐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지는데 자 그러면 화시라이도
3: 네. 꼭 운전해서 가야 하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는 15인승 버스를 렌트해서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렌트를 하지 않고 현재 타고 있는 차량 두 대를 갖고 가는 거죠.
0: 근데 아마 이분은 렌트하고 싶어 하실 것
2: 그럴
0: 같아요.
2: 그럴 것 같아요. 같이 가고 싶은 욕망이 솟구칩니다. 네,
0: 그러면 15인승 미니버스부터 알아볼까요?
3: 네, 사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2: 아, 그래요?
3: 네, 친구들 부부 네 쌍이 한 차로 렌트를 해서 지방 여행을 갔었습니다.
2: 엄청 썼겠군요.
3: 아, 15인승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4명이었고 예, 예. 버스 전용 차를 이용할 수 있었기에 주말에 상당히 편하게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2: 비용은 비싸죠?
3: 비싸죠. 하지만 당시 15인승 미니버스 렌트비가 좀 높았습니다. 예, 예. 또한 차량이 현대차의 솔라티와 벤츠의 그 스프린터 차종이 대부분이라서 현대차의 솔라티가 그나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2: 그러면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뭐였어요?
3: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첫째는 차량 크기가 일반 SUV나 미니밴보다 크기 때문에 주차 문제와 도로 주행에서 운전 실력이 좀 높아야 합니다.
2: 네.
3: 둘째는 면허는 갖고 계셔야겠죠.
2: 예, 예.
3: 솔라티 15인승을 렌트했다면 일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0: 네.
3: 하지만 솔라티라도 16인승을 렌트했다면 일종 대형 운전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0: 네.
2: 이럴 땐 또 제가 들어가야 되나요?
3: 그렇죠.
2: 운전하러?
3: 맞습니다. 대부분 솔라티 렌트카가 15인승 이하이기 때문에 일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일종 보통 운전 면허는 15인승까지만 15인승.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16인승인지 15인승인지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3: 네.
0: 그런데 사연자가 일행 중 두 명이 일종 보통 면허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운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2: 15인승에 한해서.
0: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큰 차기 때문에
3: 네.
0: 이게 면허가 있는 거랑 능숙하게 운전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이야기란 말이죠.
3: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2: 그렇죠. 다만 이제 비용인 것 같아요.
3: 그죠, 맞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렌트 비용인데.
0: 많이 비싸요?
3: 솔라티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이 19만 원부터 검색이 되더라고요.
2: 하루에.
3: 네.
0: 하루에.
3: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 보험에 자차 보험까지 가입된 차종을 선택하면 20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게 보면 자차 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2: 예,
3: 그걸 잘 따져봐야 됩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요.
2: 수입차는 얼마나요?
3: 비슷한 모델의 수입차인 그 벤츠 스프린트를 검색하면 예예. 9인승 기준으로 40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2: 딱 두 배 차이네요.
3: 네, 물론 30만 원대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다소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뭐 15인승과 같은 미니버스를 렌트하는 것은 잔승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이 제대로 적용 가능한 렌트카 회사의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죠. 승용이나 뭐 SUV, 미니밴의 경우는 일반 대형 렌트카 회사에서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2: 예.
3: 큰 걱정은 없는데
2: 그러니까.
3: 미니버스와 같은 그 렌트는 대형 렌트카 회사에서 잘 하지 않기 때문이죠.
2: 잘 안 빌려가니까
3: 네.
2: 차를 잘 안 갖다 놓죠.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 이런 차들은 리무진 시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강조하던데 뭐 이건 좀 어때요?
3: 아, 공칼린 예리하세요.
2: 뭐 뭘 예리해요? 이렇게 질문하고 돼 있는데. 당황하시는군요.
3: 당황하죠. 똑같은 그 현대차 솔라티라고 해도 15인승이 있고 9인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3: 예, 1열 뒤에 좌석수를 조정한 것인데 15인승의 경우는 2열부터 좌석수가 13인이 탑승할 수 있어서 좌석이 좀 좁은 게 단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프리미엄 시트로 변경해서 7명이 탑승할 수 있게 적용한 것이 이제 솔라티 9인승이라고 할 수 있죠.
2: 네.
3: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15인승, 16인승, 그리고 벤 같은 2인승만 제공되고 나머지 9인승 등과 같은 컨버전 제품은 출고 후에 그 시트 변경으로 제작된 것들이죠.
2: 그렇죠.
3: 네. 벤츠 스프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기는 편안한 시트가 적용된 9인승 솔라티나 스프린트를 렌트해서 8명 중 7명이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8명 중 7명이라고 하면 한 명은 운전을 해야 된다는
3: 그렇죠.
0: 거죠.
3: 그렇죠.
0: 아. 근데 미니버스 15인승에서 9인승으로 선택하면 렌트 비용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2: 두 배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런 느낌.
0: 자동차 두 대를 이용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낫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3: 저도 이 부분 동의합니다. 실제로 미니버스 솔라티나 스프린트 9인승 컨버전들의 시트가 편해 보일지 몰라도 운전자는 운전하거나 주차, 차량에 신경 쓰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제 렌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솔라티라 하더라도 20만 원대에서 시작해서 최소 200만 하더라도 렌트비가 40만 원 이상 될 수 있습니다.
2: 거기에다가 뭐 좀 전에 림부진 같은 좌석이 들어가면
3: 네.
2: 훨씬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3: 추가 요금이 더 들어가는 거죠.
2: 예, 이런 거 보면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저 현대 그레이스 쌍용 이스타나 15인승 있었잖아. 이거 다 어디 간 거야?
3: 그렇죠.
2: 지금은 없죠?
3: 없습니다. 국내 제조사에서 12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미니버스가 아닌 이제 승합차죠. 그쵸? 승합차는 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자리를 좀 더 차체가 큰 솔라티나 스프린터가 대체해버린 겁니다. 한때 미국에는 이제 대형 밴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영화에서 보면 10명 정도가 대형 밴에 한꺼번에 타고 노래 부르면서 수다 떨며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예. 이것 또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미국 포드사에서도 밴형 차량이 솔라티와 비슷한 형태의 트랜지시라는 차량으로 출시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 과거에 이제 밴이죠. 궁전 밴과 같은 이제 대형 풀사이즈 밴 시리즈인 이 시리즈가 상용으로 이제 셋이나 운전석 캔만 제공하는 스타일로 판매돼서 승용 밴은 사라졌습니다.
2: 근데 미국에서 이런 거 타보면 좌석이 좁아서 불편하긴 해요.
3: 맞습니다.
2: 또 장거리 갈 때.
3: 네.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럿이 차 한 대로 북적거리면서 여행 간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이렇게 뭉쳐서 잘 안 가잖아요.
3: 안 가죠.
0: 잘 안 가죠.
2: 각자 네. 자동차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모였던 것 같은데.
3: 네. 실제로 가족 구성원이 작아지면서 개별적인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자동차에도 이제 승용이나 SUV에는 4명에서 5명, 미니밴에는 4명에서 6명 정도 탑승해서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죠. 가뜩이나 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차량 승차 정원에 비해 적은 인원이 탑승해서 짐도 여유롭게 싣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오늘 박 실장님의 추천은 8명 대가족 여행 차량 두 대로 이용하는 걸 추천하신다라는 의견인데 그런데 이게 또 여행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요?
3: 네, 지금 위 조건은 이제 내륙 여행일 때입니다. 네, 만약 제주도를 간다고 하시면
2: 그렇지,
3: 네, 자차를 이용하거나 차 두 대를 렌트하는 것보다 15인승이나 9인승의 미니버스를 렌트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여행의 코스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미니버스를 렌트할 것이냐 자차를 이용할 것이냐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승용차로 갈 수 없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나라가 탐나국이니까
3: 네.
2: 그쪽에서는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3: 그렇죠.
2: 자, 오늘 박 실장의 자동차 추천은 두 가지 버전입니다. 내륙 여행이라면 그냥 각자 차 가져가시고
3: 네.
2: 만약 제주도를 여행한다면 미니버스 한 대를 렌트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은 여기까지고 선택은 사연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0: 네, 자동차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차카차카로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을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박재용 실장이 추천으로 선택을 하셨다. 차카차카 있고 후기 남겨주세요. 차카차카 카밀리의 박재용 실장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네 감사합니다.
0: 저구의 노래 들을게요. 개여울. One, two.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6: 권영주 강다솜의 차카 차카. 자동차의 역사와 문화, 공학과 인문학을 넘나드는 지식의 향연, 카스토리 시간입니다. 온라인 자동차 미디어 로드 테스트 김기범 편집장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 네,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져오셨을까요?
7: 네, 오늘은 명명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 와, 흥미롭네요. 네,
6: 명명권.
7: 명명권. 이 용어가 굉장히 낯선데요.
6: 네.
7: 아, 말 그대로 사람이나 사물 또 시설 이런데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명칭 사용권이라고도 하고 네. 또 뭐 영문 그대로 네이밍 라이츠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8: 지하철 역 이름 가끔 판매하잖아요.
7: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자료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되게 네. 흥미롭더라고요. 지하철역 역명 병기라고 하는데요.
8: 네.
7: 이를테면 뭐 성수 무신사역, 또 을지로 사가 K뱅크역 등이 대표적인데 이 계약이 보통 3년이 기본이고요. 1회 연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6년 계약이고요. 최고 입찰 경쟁을 통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마다 입지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엔 차이가 나는데 2023년 기준으로 3년 계약 기초금액을 살펴보면 8호선 석촌역이 약 1억 4천만 원인 반면
8: 석촌역이 비싼 이유는 뭡니까?
7: 석촌역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강남역을 보시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8: 아, 그래요?
7: 2호선 강남역은
8: 얼마요?
7: 8억 6천 100만 원입니다.
8: 아니 무슨 지하철 역명을 변경하는데 여기도 강남이야?
7: 네, 아무래도 뭐 입지에 따라서 기업들이 홍보 효과에 돈을 투자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6: 이게 그래서, 지하철 역이라고 다 같은 역이 아니네요.
7: 아, 그럼요.
8: 우리는 그냥 그럼요. 2호선 라인인데.
6: 네. 아, 그러니까요.
7: 역세권도 역세권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르듯이 좀 기업들이 선호한 지역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6: 근데 제가 생각했던 네. 것보다 훨씬 더 네. 단위가 커요.
7: 그렇죠. 그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은 현재 2023년 6월 기준으로 42개역 38개 기관이 역명 변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총 169억 8천만 원의 부대 수익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효자 사업인 셈이죠. 게다가 기존 계약자의 한 90% 정도는 재계약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6: 그러니까 홍보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는 뜻이네요. 효과도 있고요.
7: 그렇습니다. 네.
8: 언젠가는 여기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이
6: 네.
8: 상암 차카차카 역으로.
7: 아, 그러니까요. 명명권 팔아야 돼요. 명명권.
6: 5억?
8: 아니 뭐 좀 가서 좀 빌어봐야죠. 근데 이렇게 지하철 역으로 네. 시작을 했는데.
7: 네네.
8: 이게 지하철역 외에 다른 사례가 있나 봐요.
7: 아, 물론이죠. 원래 이제 본 이야기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8: 그러니까
7: 우리 차카차카는 글로벌 프로그램이잖아요.
8: 글로벌이죠.
7: 네, 시야를 좀 해외로 넓혀보겠습니다.
6: 네.
7: 아, 특히 유럽 독일 유럽 중에서도 독일 여행해 보신 분들은 간혹 기업 브랜드가 붙은 스포츠 경기장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8: 맞아요.
7: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단박에 아실 것 같은데 이를테면 베를린에 가면 우버 아레나가 있고 뮌헨에 가면 알리안츠 아레나.
8: 알리안츠 아레나는 이제 알아요.
7: 네, 그리고 볼프스부르크에 가면 뭐 폭스바겐 아레나, 인골슈타트에는 아우디 스포츠 파크 이런 식으로 기업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주요 기업들이 자신들의 본거지 경기장의 명명권을 확보한 경우입니다.
6: 이게 일종의 스폰서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7: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지하철역 변기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경기장의 명명권 가운데 자동차 회사가 들어간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8: 그래요?
7: 네, 오늘 방송이 나가는 마침 이제 내일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축구장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난 6월 18일 날 체코와 남아공이 월드컵 경기를 치렀던 애틀란타 스타디움의 원래 이름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입니다.
8: 예.
7: 그래서 마케팅 필요성이 있다면 설령 지연이 없어도 독일에 있는 회사가 과감히 미국 애틀란타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
8: 그러면 이때 경기할 때 중계진들이 여기는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나요?
7: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8: 이렇게 하지 않았군요.
7: 네, 왜냐하면 월드컵 공식 후원사들의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8: 이 월드컵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가 후원사니까, 일부러 경쟁사니까 이름을 빼고 그냥 여기는 애틀란타 스타디움입니다.
7: 그렇죠.
8: 이렇게 언급을 하는군요. 야, 교묘하네.
6: 그걸 진짜 교묘하네요.
7: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이제 이름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6: 다른 이야기도 더 듣고 싶은데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종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8: 종로요?
6: 네.
8: 그럼 뭐가 있는데요?
6: 5월이 불러요? 종로에서.

0: 5월에 종로에서 들었습니다. 자, 김기범 편집장과 함께 자동차 회사들의 이름이 붙은 스포츠 경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지하철역에 이름을 붙이는데도 몇 억이 들었잖아요.
1: 강남 8억이었습니다.
0: 깜짝 놀랐죠.
1: 8억이야.
0: 석촌이 1억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싸다 했는데.
1: 강남 8억이야.
0: 강남 8억. 근데 이렇게 큰 경기장은 네. 대체 얼마가 드나요?
2: 보통은 경기장 건설 비용에 비례해서 금액을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1: 건설 비용에 비례하는군요.
2: 네. 그래서 뭐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네. 인건비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은 대부분 가장 최근에 지은 경기장들이거든요.
1: 그러겠죠.
2: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경기장이 과연 어떻게 지어질까를 찾아보니까 지자체도 투자를 하고 또 기업도 투자를 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파트너가 들어가더라고요.
0: 워낙 비싸니까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소개한 애틀란타 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추산했던 건설 비용이 대략 뭐 한 8억 달러 정도였다가 점점 늘어나서 최종적으로는 12억 달러가 됐다고 해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애틀란타 시는 도시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1: 빚냈군요.
2: 네. 그리고 이 지역 기반의 풋볼팀 애틀란타 펠컨스가 내셔널 풋볼리그로부터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1: 여기도 빚냈군요.
2: 네. 그래서 빚을 많이 내서 이제 투자가 네,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2015년 8월 달에 애틀란타 시랑 또 애틀란타 시가 포함된 조지아주 그다음에 펠컨스 구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의 벤츠와 명명권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벤츠 미국 CEO 말이 향후 27년 동안 지속하는 후원 계약이라고 소개를 했고 네. 이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케팅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가 역사가 올해로 140년이거든요.
0: 네.
2: 140년 동안 마케팅 비용 쓴 것 중에 제일 큰 돈을 이 경기장에 이름 붙인 데 쓴 거예요.
1: 자, 그럼 그 비용이 대체?
2: 그렇죠. 궁금하죠.
1: 얼마인데?
0: 얼마요? 얼마?
2: 2019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드는 비용이 184억 원입니다. 한화로.
0: 한 해?
2: 네. 1년 동안. 1년에 184억 원.
1: 1년에?
2: 근데 이게 27년 계약이잖아요.
1: 얼마예요?
2: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죠.
0: 계산도 안 되네요.
1: 야, 10년이면은 1840억.
2: 그렇죠.
1: 20년이면은 3600억.
2: 네네.
1: 와.
2: 어마어마하죠.
1: 그러면은 거의 건설비 뽑겠는데요.
2: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그 금액은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뭐 조정될 여지도 있고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큰 돈을 아낌없이 쓰는 만큼 홍보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1: 그러니까 애틀란타 시는 애틀란타라는 네. 이름을 포기한 거네요.
2: 그렇죠.
1: 그 포기한 대신에 네. 벤츠에다가 이름을 주고
2: 그렇죠.
1: 거기에 대한 네. 비용을 받았군요. 빚내서 경기장 지었으니까.
2: 네.
1: 근데 이제 만약에 27년 계약인데 네.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2: 네.
1: 후원사가 바뀌면
2: 네.
1: 경기장 이름도 바뀌겠죠.
2: 이름 바뀝니다.
1: 당연히.
2: 그래서 지금 뭐 벤츠 스타디움 이야기를 했지만 네. 벤츠 스타디움 이름을 붙였던 경기장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이 끝나서 지금 다시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독일 베를린에 아까 우버 아레나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것도 원래 벤츠 스타디움, 벤츠 아레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버가 거기를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스폰서 기업이 바뀐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동차 산업의 지형이 바뀌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이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를 대신해서 명명권 사업을 따낸 것을 두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예전에는 우버가 벤츠의 명함을 못 내밀었는데 네네. 이제는 벤츠를 밀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가
2: 그렇죠.
0: 있겠네요.
2: 그러니까. 네.
0: 근데 이쯤 되니까 어디가 가장 비쌀까?
1: 자, 드디어 기네스로 갑니다. 기네스. 네.
0: 가장 네. 비싼 명명권 어딘가요?
2: 현재 명명권이

0: 430억 원입니다.
1: 에?
0: 그 계산해 보면 하루에 1억 1,700만 원씩.
1: 죄송해요. 너무 놀랐어요.
2: 감방값이야? 네. 경기가 없어도 바깥에 있는 감방값이 네. 하루에 1억 1,780만 원을.
1: 네, 저 지금 당황했어요. 네. 경기가 하루에. 없는데도 하루에 그렇죠. 1억 1,700.
0: 네.
1: 와.
0: 근데 이 회사가 무슨 어떻게 보면 좀 학자금 대출하고 이런 회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벌어.
2: 아, 금융 회사예요? 네, 저는 좀 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0: 네.
1: 이야.
2: 미국은 역시
0: 스케일이
1: 다르네요.
2: 커요. 명명권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거래가 되면
0: 네.
2: 이제 처음부터 아예 우리 동네에 무슨 야구장이나 축구장을 그렇죠. 하나 지으려고 마음 먹었다면
0: 맞습니다.
2: 그 네. 지자체나 또는 그 경기장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0: 그렇죠.
2: 아예 기업에 찾아가서
0: 네.
2: 나 지을 거니까 당신들 이름을 그냥 처음부터 인빌트 합시다.
1: 그렇죠.
2: 얼마나 했고 이렇게 협상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이제 순서가 바뀐 거죠. 예전에 지어놓고 나서 파트너를 물색했는데 지금은 PF 일으키듯이 아예 그러면은 그 스폰서부터 확보를 해놓고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새로운 경기장 건설을 계획 중인데요.
2: 맨유. 네. 박지성 선수 아닙니까?
0: 네. 네. 건설비가 지금 한화로 약 3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네요.
1: 3조 5천억.
2: 축구장 하나를 3조 5천억씩. 리조트
0: 네.
2: 지어요?
0: 네. 그래서 경기장 일단 건설도 시작하기 전에 아예 명명권 파트너를 찾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2: 이 정도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죠?
1: 조 단위는 조금
2: 그러니까.
1: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근데 이 자동차 회사가 네. 스포츠 네. 경기장 말고 네. 다른 시설에도 명명권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0: 네. 그 명칭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스타디움 이외에도 뭐 독일 기준입니다. 아레나와 플라츠가 있는데 아레나는 스타디움과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스포츠 경기장 또는 공연 시설을 지칭을 하고요. 둘 다 번갈아가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그 벤츠라는 회사가 이 아레나 이름을 붙인 시설을 중국 상하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개관한 지 15주년을 맞았는데요. 정말 세계적인 라이브 공연장이랑 각종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단지라고 합니다.
2: 아, 상해에도 메르스 벤츠 아레나가 있어요?
0: 네,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테이지가 한 18,000명 정도 수용을 하고요.
2: 나는 왜 못 가봤지? 상해를 그렇게 자주 갔는데?
0: 그러니까요.
1: 네. 다 일만 하러 가셔서 출장으로?
2: 있는지도 몰랐어요.
0: 아무래도 큰 시설이다 보니까 도심에서 조금 외곽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또 그 아무래도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스위트룸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82개나 고급 스위트룸도 갖추고 있고 VIP룸도 있고 라이브하우스는 뭐 콘서트나 기자회견, 권투시합 같은 것도 한대요. 그리고 상업시설은 2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아이스링크도 있고 영화관, 노래방, 뭐 미용실, 스파 마사지 다 있는 거예요.
2: 이거는 아레나라기보다 복합 리조트입니다.
0: 그렇죠.
1: 진짜 그렇네요. 리조트.
0: 그 복합 리조트에 자기 브랜드를 딱 내거는 거죠.
2: 아니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또 올림픽도 네. 있잖아요.
0: 올림픽도 있죠.
2: 아,
0: 사실 그동안은 올림픽은 이런 명명권 사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올림픽은 좀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하는 좀 순수한 이런 스포츠 대회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명명권 사업을 허용을 했습니다.
2: 아, IOC도 이제 사실 슬슬 이제 그렇죠. 전문용어로 이제 돈독이 올랐군요.
0: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이제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경기장 명명권 판매로 추가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30년 올림픽 역사상 처음입니다.
2: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명명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0: 이를테면 뭐 체조 경기장이 있고 육상 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다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올림픽 기간 동안 기업 이름을 붙여주는 스폰서 계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 왜냐하면 아까 올림픽 월드컵 중에는 저희가 못했었잖아요. 그죠? 원래 있는 것도 못 불렀었는데 이제 딱 올림픽 기간에만 그때 이렇게 홍보해 주는
0: 경기장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거기마다 기업 이름 하나씩 주면 그
2: 경기장 자체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1: 맞아요.
2: 어쨌든 그 경기장에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질 때 기업의 명명권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MBC 체조 경기장에서 뭐 이렇게 합니다라고
1: 그렇죠,
2: 이런
1: 그렇죠.
2: 식으로 이제 사용권을 주겠다라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격은 그 종목의 인기도에 따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차카차카 아이스링크입니다. 이렇게
2: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차카차카는 미끄럼 방지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는 미끄럼 아이스도로 싫어합니다.
1: 자, 지금까지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점과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0: 텐장,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이 늘어나고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과 습관이 필요한데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나만의 투자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누군가의 말을 검증 없이 믿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또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금융투자,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넥스트레이드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차카차카 캠페인 월간 푸른 신호등 시간입니다.
2: 7월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빗길의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1: 네, 비가 오는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사실 비 오는 날 더 차를 갖고 나오게 되죠.
2: 우산보다는 차키가 더 선호가 되죠.
1: 그렇죠. 그래서 다 비싼 생각하니까 비 오는 날 차가 더 막히고 사고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겠죠.
2: 사실 비 온다고 차 놓고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런데 비 오는 날은 길도 더 막히고 사고도 더 자주 발생하니까 조금 일찍 여유 있게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1: 맞습니다.
2: 겁니다.
1: 빗길은 또 미끄럽잖아요. 네. 서행 운전하려면 시간을 더 넉넉하게 계산해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도로가 약간만 젖어 있어도 제한 속도의 20% 이상, 비가 많이 쏟아지면 50% 이상 감속 해야 됩니다.
1: 사실 제한속도 60km인 일반적인 시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수준으로 달려야 합니다.
2: 아주 찰떡같은 비유예요. 그렇게 다니면 화가 확실히 덜 나고 사고 나더라도 경미한 접촉사고로 막을 수 있죠.
1: 네, 모든

0: 횡단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 느낌으로 가는 게 싫다 하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가 좋아 하신다면 감속 안전거리 확보 꼭 기억해 주세요.
1: 장마가 장마잖아요. 길게 간다고.
0: 그렇죠.
1: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비 오는 날은 계속될 거니까 공식처럼 외우시죠.
0: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끝곡 더 셔틀즈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입니다.
1: 아주 영어 발음 좋아요. 자 즐거운 주말 안전운전 하시고 지금까지 권영주
0: 강나소의
1: 잠깐 잠깐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

0: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산림청이 오전 8시를 기해 경북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됐습니다. 오후부터 대구, 경북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반이 약화된 지역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20분 서해구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서 40대 소방관 A씨가 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화재 진압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사다리차를 활용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다른 40대 소방관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3, 4위전에서 잉글랜드가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꺾고 60년 만에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3위 결정전에서 사카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6-4 승리했습니다. 양팀 합쳐 10골로 월드컵 3, 4위전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이 터진 가운데 잉글랜드는 우승을 차지했던 1960년 이후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음바페는 후반에 두 골을 뽑아 월드컵 통산 22골로 메시를 넘어 통산 최다 득점 1위에 올랐고 대회 득점왕 경쟁에서도 10골로 단독 선두를 달리게 됐습니다. 이란의 타격으로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가 8일째 이란을 겨냥한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8일 이번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미군 장병을 공격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신속히 응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날 이란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요르단 주둔 미군 2명이 전사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란 국영 TV를 통해 발표한 서면 성명에서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천둥과 돌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 충청, 강원 내륙, 대구, 경북 최대 120mm 이상, 광주, 전남 최대 100mm 이상 등입니다. 김정현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올 여름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작년과 재작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덜 쓰면 요금을 돌려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엔 평균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지만 올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단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절감률에 따라